0: 멀리 가지 마. 1부 거의 끝나가니까.
1: 하시고요?
2: 너밖에 없다. 틀렸어, 한설빈인. 듣기엔 제법이지만은 손재주에 불과해.

잘 이러들 나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연주입니다. 이러들 나세요. 신비에 가까운 소식입니다.

튀길 놈들 이놈들 이 못하는 놈들이야 이 야 이놈들아 살았단 게요. 이 나이가 되도록

0: 인사도 안 드리고 그냥 들어가면 어떡해? 어디 가는 거야?
1: 왜 그래? 울어? 왜 그래 갑자기?
2: 우리엄마 못 봤지? 연주 도중에 아무리 객석을 뒤져봐도 우리엄마가 없었어.
1: 아니 설마하니 축사 선생님이 한 교수한테 오물이야 던지시겠니? 부회관 하시니까 한번 해본 말씀이겠지.
2: 한 교수 걱정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성격에 한다면 해. 그것보다 더한 일도 서슴없이 해냈어 우리 엄마.
1: 그런데 뭐?
2: 그런데 여기 안 왔잖아.
1: 한 교수 의심하는 거니? 야, 그건 좀. 아니 또 어딜 가는 거야?
3: 오늘 밤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하는 가야금 산조는

공식적으로는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연주가 되는 곡입니다. 가야금 산조의 시조인 김장조의 직제자인 서규봉 선생께서 완성하신 산조가락으로서 이른바 서규봉류라고 합니다. 서규봉 선생님께서는 이북으로 납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몇 가지 오해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서규봉류의 산조는 완전히 세인의 기억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서규봉류의 산조를 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은 그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의 오늘 밤 연주는 미숙한 솜씨로 남아 전설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0: 신문에 그 여자가 죽사 제자라고 나서 엄마도 나오나부터 했어. 엄만 요즘 없대.
1: 야, 좀 하지 마.
0: 한설빈, 그 여자 솜씨도 제법이지만 엄마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더라.
1: 그런 것도 알고 굉장하네.
0: 요즘도 눈 뜨면 긁고 치고 뜯고 그러면서 사네. 너 상 탄 거 신문에서 봤어. 얼마나 좋든지. 유영 오빠는 어때?
1: 장가 갔어. 세영이도 착해.
0: 잘 됐구나.
1: 언니?
0: 나도 결혼했어.
1: 그래?
0: 결혼한 지 5년 됐어. 애 둘 낳고.
1: 형도 뭐 하는 사람이야?
0: 하물트럭 몰았어. 작년에 죽었어. 사고 나서. 전등사 알지? 강하에 있는 거. 그 옆에 불구상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우리 집이야. 놀러와.
1: 불구상이 뭐야?
0: 촉 팔고 향 팔고 염주 팔고 해. 엄마한테 나 만났단 소리 하지 마.

0: 어려서도 이쁘지만 커서도 참 이쁘구나. 집 나와 살면서 네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 언니, 나 먼저 갈게.
1: 마시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 언니 먼저 가 있어. 이건 너 카페야, 이분들. 기다릴게.
0: 우야 애썼다.
2: 축하해 한 교수님.
3: 그래, 너희들 수고했어.
4: 자자, 모두 가지 말고 돼지갈비 집으로 모이세요. 한 교수님이 금일봉을 하사하셨습니다.
2: 우와, 축하드려요.
4: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3: 무희야, 수고했어.
1: 우리 엄마 어떻게 하신 거예요?
3: 무슨 소리야, 무희야?
1: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3: 축사 선생님이 안 오셔서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데.
1: 지금까지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하든 구경만 했지만요, 앞으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3: 얘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근데?
1: 엄마가 눈꽃만큼이라도 다치거나 했으면 그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5: 나가자.
1: 나!
5: 우야!
3: 건방지게 누구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두고 있는 거야? 이죽사? 아이고, 무섭기도 하다. 누가 겁나는데?
1: 우리 엄마 무시하지 말아요. 한 교수님한테 무시당할
5: 우야.
1: 그런 값싼 수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5: 가자, 빨리.
1: 평생 가야금 지키신 분이에요. 사는 거 실패했어도 우리 엄마의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단 말이에요.
3: 이죽사? 서귀봉 산조의 계승자? 산조의 대가는 이제부터 나야. 나 한설빈이라고.
6: 대단하더라 너. 되게 싸납던데 시원했어. 네가 막 해보니까.
7: 우스꺼리지 마.
6: 앞으로는 무희 널 존경하기로 했어.
5: 무희야, 난 네가 엄마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만 알았어. 가야금을 자꾸 그만두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밟으면 그만두면 안 돼, 무이야. 넌 진짜 쟁이야. 죽사 선생님 뒤를 이을 사람은 바로 너밖에 없어. 네가 그만두면 한 교수 같은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게 돼. 그럼 진짜는 없어지고 세상에 가짜만 남아. 난 네가 가야금 탈 때 북을 잡으면 정말 살맛이 나. 무이야, 네가 날 남자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그냥 짝이 되자. 우리 선배들이 배고프고 천시받고 그러면서도 우리 고향을 지켜왔듯이 우리도 한번 지켜보자. 옛날보다 낫잖아.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도 없잖아. 우리 한번 해보자. 국악이라면 귀 막고 눈 가리는 사람들한테 진짜 우리 음악이 뭔지

한번 들려주고 보여주자. 서양 것만 좋아하고 우리 것이라면 촌스럽다고 삐죽거리는 사람들한테 진짜 우리의 혼이 무엇인지 보여주자. 무이야, 들려주자.

0: 들어오셨어요?
1: 안녕하세요.
0: 어인 들어가겠어요. 네.
1: 별일 없으세요?
0: 네. 저 연주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그래서 어머님 닭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 계시던 뭐예요.
1: 어디 다치신다고 했죠?
0: 네. 들어가보세요. 오빠도 알겠어요. 어머님이 다치면 술 한잔 하시겠대요.
1: 안녕하세요.
2: 어, 왔어?
1: 예. 나 갈게요.
0: 닭 좀 먹고 가.
1: 오랜만에 니네 집 식구들 오붓하게 모였는데 뭐. 형님 가보겠습니다.
2: 왜? 아?
1: 예.
0: 아?
3: 아유, 늦자.
2: 아니, 저 어미나 보세요.
3: 올여름은 무더니도 길구만. 어째 집에 다 들어왔냐, 정연 내서 안 자고. 오늘은 따지지 마라. 애미가 기분이 좋아서 닭찜하고 이어서 한잔 마시려고 오니께.
4: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3: 아니, 시장 가서 생닭 한 마리 사가지고 왔다.
4: 연주 회장이 오셨었잖아요.
3: 거긴 내가 뭐하러 가냐. 설빈이 썩을 년 재롱 피는

0: 그리워 갔었다.
1: 그런데요.
0: 따지지 말란 게.
1: 걱정이 돼서 그러잖아요.
0: 젊은 녀석 셋이서 날 강제로 차에 태우더니 한참을 가더라. 어딘 줄은 모르겠고. 한참을 가더니 들판에 세워놓고 날 내려놓고서는 그냥 가버렸어.
1: 폭력을 썼어요, 그놈들이?
0: 아니요. 그냥 한참을 가더니 들판에 내려놓고 가버렸단 말이다. 아가, 술부터 먼저 가져오니라.
2: 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0: 정말이야 그게? 오빠가 그랬어? 왜?
1: 모든 걸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둘 순 없잖니.
0: 그렇다고 사람을 시켜서 엄마를 납치해?
1: 어머니가 한 교수 연주회장에 오물을 뿌렸다고 상상해봐라. 어머니를 칭찬할 것 같으냐? 어머니만 미친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무인이 장례까지 망치게 되고.
0: 엄마가 옳다는 게 아니야. 오빠가 한 짓이 틀렸다는 거야.
1: 그건 나도 알아. 무희야, 넌 나나 어머니 같이 살아선 안 돼. 넌 정상적으로 학교 졸업하고 상식적인 사람들

0: 네가 여자로서 성공하길 바래.
1: 그 방법밖에 없었다. 어머니를 연주회장에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2: 난 그것도 모르고 한 교수한테

0: 내 들었잖아. 나한테 말을 해줬으면.
1: 솔직히 너도 믿을 수가 없었어.
0: 뭐라고?
1: 널 볼 때마다 네가 조금씩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섬찟할 때가 많아. 너도 나도 빗속에 어머니의 광기가 흐르고 있어. 뜨거운 피, 사납게 솟구치는 광란 같은 거. 몰두하면 정신 못 차리고, 좋아하는 일 생기면 앞뒤 안 가리고 미친 듯이 덤벼들.

0: 너나 나나 축사 이금화의 자식이야.
1: 다 됐어요. 나오세요 여보.
2: 오빠, 엄마한테 말 안 할 거야? 한 교수에 대한 오해는 풀어드려야지.
0: 오해를 풀든 안 풀든 어머니는 한 교수를 미워하게 돼 있어.
2: 그렇지 않아. 한땐 사이가 좋았단 말이야, 두 분이서.
0: 우리야, 어머니는 너한테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싶은 거야.
2: 뭘?
0: 모든 걸 다.

0: 어머니, 아가씨하고 저도 술 한 잔만 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1: 특별한 날?
0: 집안 식구가 다 모였잖아요.
1: 그렇구만. 아가, 한 잔 뽑아봐라.

0: 자, 무영이 한 잔 더 해라. 양씨요?
1: 아이고, 이거 참 좋습니다.
2: 올라오셔서 술 한 잔 드세요.
1: 아유, 아닙니다. 저 그렇지 않아도 오다 소주 한 잔 했습니다. 그럼 많이 드세요. 예, 예. 예. 아이고, 내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0: 내가 오늘부터 그 무엇이냐? 인생관을 바꿔버렸단데요.
2: 어머님이 웃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0: 내가 헛살았단게로. 내가 독불장군이냐. 시상은 이금화가 누군지, 이죽사가 뭐

0: 아이, 야 표정은 원래 찌그러졌잖냐, 내 싸돌아. 애미한테 할 말 있으면 여봐. 내 눈치만 슬금슬금 보지 말고.
1: 언니 있잖아요.
0: 언니?

0: 뜬금없이 죽은 아이 아기는 왜 꺼내냐?
1: 살아있어요, 채실 언니.
0: 벌써 죽었다! 그게 문제냐? 10년도 넘었는데. 아유, 그만 자자. 한참을 걸어왔더니 허리가 쑤셔 쌌는 게. 아이고.
1: 한 교수 연주회 구경 왔었어요. 결혼했는데 애만 둘 남겨놓고 형부가
0: 죽었단 게로? 죽었어 그녀는?
1: 언니가 집 나간 건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내쫓았잖아요.
0: 그년 얘기는 내 앞에서 꺼내지 마라. 내 자식 아니요 최실이 그녀는.
1: 10년이나 지났어요. 창덕이 오빠 자살한 건 최실이 언니 잘못 아니에요.
0: 창덕이 놈 얘기는 왜 꺼내냐? 그놈도 내 자식 아니요. 아니란 게로? 아니요.
2: 왜 아니에요?

0: 이야, 언니 오셨냐? 채실은?
1: 죽었나 봐. 되게 아파. 응?
0: 형! 채실이 병원 데려가 죽겠다. 채실아. 채실아, 나 보여? 채실아! 어미나 어디 가셨나?
2: 아이고, 재수써! 아, 이 집에서 송장 치우려고 그냥? 아우, 여 병원에 가봐! 넌 그걸 못 본 게!
0: 참아, 참아! 참아!
2: 아, 집세는 석 달이나 밀리고 웬 상태야!
0: 형! 내가 언니 찾아올게.
3: 아직도 내리는 거야?
0: 아, 열이 펑펑 뚫는단께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어머니, 싸게 가더란께요.
3: 아, 애미 동거리 허잖냐.
0: 아무래도 장기부사 같단께요.
3: 먼저 가 있어.
0: 아, 어머니.
3: 돈을 벌어야 갈 것 아니오.
0: 어머니, 싸게 갑시다.
3: 우허, 그냥 병원비라도 헐 것 아니 가 있으란께, 그냥.
0: 아, 어머니.
3: 우허, 참, 먼저 가 있어, 가 있어.
0: 야, 언니!
2: 나오라고 미끄러져! 붕바도 들어가고, 나오라고 미끄러져! 붕바도 들어가고, 나오라고 미끄러져! 붕바도 들어가고, 그죠? 저! 들어가니! 아이고, 잘 죽었구나! 정신도! 아픈 데가 없이 잘 죽는구나.

0: 사실아.
1: 언니.
0: 조금만 참아.
1: 언니.
0: 병원에 입원하면 주사도 언니. 맞고 열도 내릴 것이고.
1: 되게
2: 이런 우라질. 돈 없으면 산 생사람도 죽어야 하는 모양이여. 아이고. 의사라고 개백정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냐. 가자.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모양인 게.
0: 언니. 아버지한테.
2: 이놈이. 네 애비가 어딨냐? 응? 창덕이네 이놈. 애비만 찾아왔단 말아 그냥 너도 평생 안 볼 것인 게. 저.
1: 찾아왔다.
2: 아 이게 뭐다 이 우라지로 봐.
1: 오빠.
2: 저.
1: 찾아요 오빠.
2: 아니 뭔데 이거 둘이.

0: 나가 이놈아!
1: 어미야 사장을 말씀이시를 모르고 왔습니다.
0: 아, 나가 이놈아!
1: 뿌린 씨앗은 고대될 거 아닙니까? 재진이가 죽게 됐어요.
0: 아, 여기가 어디라고? 아, 너가 좀 씨를 뿌린 적이 없다.
1: 아버지! 아버지! 재진이가 죽게 됐습니다. 약값이라도 보태주시면 다시는 눈앞에 얼씬거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0: 아, 네 애미 품은 놈이! 아, 연락도 넣는데 왜 나한테 뒤집이 씌우냐? 설령 네 놈이 내 씨라고 헌들 아, 본가 두고 재미보고 되는 놈이 실수로 흘린 씨를 간수하는 거 봤냐?

0: 악내야, 예쁜 누이를 두었다고 친구들이 꽤나 부러워했었는데 강영관과 그의 아들까지 이제 난 사람을 둘이나 죽인 천하의 몹쓸놈이 되어 네 오래비 될 자격을 잃었구나. 막내야, 난 살고 싶지만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는 세상의 손가락질도 무섭고 평생 호적에 붉은 줄 굽고 살 용기도 난 없어. 설사 형무소 살인을 하는 곳으로 세상이 날 용서한다고 해도 너희 넌 아무 나랑 같이 다니려 하지 않을까. 내가 다시 널 데리고 오리산에 올라 도라지꽃과 더덕꽃의 차이를 일러줄 수 있을까? 부야,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금붙이라도 한 줌 치고 와서 어미라도 기쁘게 해드릴 텐데. 솔직히 난 죽는 게 무서워. 무서워.
1: 언니, 못 나가. 언니, 자식 이놈 우리 식구가 아니야.

0: 아무래도 여우도 자식 아니니까 창덕이 미도는 줘야죠.
1: 애미를 죽이고 나가. 못 나간다.
0: 제발 어머니, 이 장마비에 창덕이 시신이 물에 떠내려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1: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날 죽이고가 이놈아.
2: 아니.
1: 안 돼. 채식, 채식.
2: 언니.
1: 이게 너지? 창대기를 강간없이 가르쳐준 게?
2: 언니.
1: 예? 미년이 꼬드겨서 창대기를 지 애비한테 보낸 것이요. 죽어야 할 건 창대기가 아니라 미년이야. 미년이야, 이년아. 애비가 그만큼 말을 했냐? 아니냐? 애비 이제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만큼 언니. 얘기를 했는
2: 오빠. 오빠.
1: 미년이 가르쳐줬지.
2: 언니.
1: 강간없이 창대기 놈한테 가르쳐준 게 너지, 너만.

자식 여덟 낳아서 위에 둘은 목포에 두고 떠났는데 그 뒤 생사도 모르고 그 밑에 둘은 불장난하다가 집에 불이 나서 몽땅 다 죽고 너희 넷이 남은 것이요. 그런데 아들 하나를 또 잃었구만. 2년의 팔자. 이제 내가 죽어야 하는데.

0: 내가 왜 이렇게 울어?
1: 얘가 잠투정을 해. 이 녀석은 이모 왔는데 잠만 잔다.
0: 애들 키우기 힘들겠다.
1: 힘들 것도 없어. 얘네들 키우는 게 내 낙인데.
0: 혼자 살 거야?
1: 엄마도 함께 해줘서 재혼 안 하기로 했어. 참, 엄마는 아무 일 없었어?
0: 무슨 일이 있겠어? 엄마처럼 아군이 센 사람한테.
1: 그렇지?
0: 어떻게 사나와 봤어?
1: 이렇게 살아.
0: 나 갈게.

0: 왜 날 기다렸어?
1: 손윤호 씨한테서 연락 왔어. 너한테 통 연락이 안 된다고.
0: 왜 그걸 언니한테 말해?
1: 이리로 올 거야. 내가 차 한잔 같이 하자고 했어.
0: 나 갈래.
1: 앉아.
0: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이 있어. 그게 어떤 인생이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손윤호 그 사람 남의 것은 인정 안 해. 그래도 편한가 봐. 남 무시하고 그러는 게 익숙하겠지. 부자니까. 뭐든지 가졌으니까. 남이 100개 부족한 건 아프지 않고 자기가 하나 부족하면 더 아프고 고통스럽겠지. 그 사람이 그러든 말든 상관하고 싶진 않지만 난 싫어. 그런 사람 경멸해.
1: 대단하구나. 어린애가 뭐 그런 것까지 하네. 하긴 무희너도 나처럼 험하게 자랐지. 어린 시절을 곱게 보내는 게 좋은데. 온다. 싫어도 그냥 웃어. 알았지?
2: 내가 좀 늦었죠?
1: 앉으세요. 독이 올랐거든요, 이무희 씨가.
2: 그래요? 어디 좀 봅시다.
1: 내 정신인가. 잠깐 다녀올게요. 집에서 뭐 좀 있냐?

나한테 차 한잔 마실 시간은 주겠죠? 부탁합니다.

0: 어딜 가는 거죠?
1: 천국에.
2: 3, 4, 4, going down.

0: 시간이 좀 있는데 뭘 좀 마실까요? 놀랄 건 없어요. 무희 씨한테 미리 얘기하는 건 미안하지만 뭐 워낙에 말이 없으신 분이니까 까다로운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1: 무슨 누가 여기로 오나요?
0: 아버지가 오기로 했어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무희 씨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뭐 하지만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니까.
1: 윤호 씨한테 모욕당하는 건 세 번으로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 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0: 건가.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놓아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숨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과 구아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레 동작에 발끝으로 이렇게 하는 브레브레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 아는 언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무대, 땅,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뜻,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일단 태어나서부터는, 티장인이었고요. 이제 생후 4개월 만에 이제 고열로 인해서 이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농인으로 살아왔던 거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처음부터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잘 듣지 못했다는 거를 알지는 못했고, 얼굴을 보면서, 초통 인무양을 보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구화라고 하거든요. 같은 컨디션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다가 그런 특수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니다가 비장애인 학교로 통합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인지한 거죠. 제가 잘못 듣는다는 거를. 그게 7살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강원도 고향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인물 보면서 얘기하는 이제 구화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이제 소리가 있는 구화

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훈련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젓가락 같은 긴 마대기로 입쪽을 집어넣어서 묵지를 건드리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킥킥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킥이라는 발음이 또 자음이 이제 파생되고 또 거기에 모음을 더하고 뭐 종이가 있으면은 쉬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 앞에 대고 뭐 파, 뭐 약하게 하면 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한 거죠.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학원 다니던 중에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몸으로 표현하는 미용. 그래서 미용 학원을 그 어느 학원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말이 서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투르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학원을 다니면은 꼭 거울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움직이는 그 표현하는 제 자신을 보는 게 그게 하루 중에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골에 그 동네 학원을 다녔을 때제 친구들은 하지 않는 발레를 나만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또 이제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단순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만이 표현을 할수 있는 또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레에 대한 우아한 이미지를 제가 거기에 상응하고자 감히 발레에 도전을 했고, 그걸로 거의 한 25년 가까이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발레를 쭉 해왔어요. 쭉 해왔다가 그 대학원 막바지쯤부터 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럼프도 왔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하면서 제 춤에 대해서 혹은 나의 춤, 나만의 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에게 자유로운 언어일까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냥 막 움직여봤어요. 움직여봤더니, 아,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뭐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또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이야기 등을 담아낸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컨템포러리 댄스를

0: 하면서 물론 발레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장르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이 아울러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게 훨씬 저한테 더 편합니다.
1: 네.

일단 저는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일단은 이 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을 첫 안무작으로 했습니다. 네.

어떤 불편함 또는 그 사이 어딘가라는 그래서 제목이 되게 긴데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잘 듣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누구나 다 불편함이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지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불편함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실제로 제가 작품을 표현할 때한 발은 맨발로, 한 발은 투시즈를 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투시즈로 쳐왔던 발레와 맨발로 추는 춤 이거의 사이를 이제 그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음악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고 한그 시기에 그 컴퓨터에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 프로그램에 음악 파일을 집어넣으면 음악이 이제 정보가 다 눈으로 보여요. 뭐 이제 파형의 높낮이, 이제 음고, 뭐 음의 높은 음, 고음, 저음, 뭐 그리고 볼륨, 크기, 음량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음악의 속도, 이 음악이 빠른지 느린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2: 네. 다 친해지죠? 네. 아까 옴니버스 느낌으로 맞아요. 넣고 나중에는 뭐 이제 능청 언어를 쓰는 친구 말고 수어를 모국어로 쓰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장면에 디테일하게 이제 활성화하면 네. 더 재밌지 않을까.
0: 맞아요, 맞아요.
2: 처음에는 제가 이 작업실 방문하면서 이제 저는 특히 부천길에

낀 상태에서 이제 가청 범인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었고, 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임신할 때제 자장가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장가, 특별한 그 음악을 만들고, 아, 이렇게 내가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고.

0: 아름답게 비치는 넓은
1: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태우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하면서 태우가 좋아하거나 행복하면은 저는 그것만 바라만 봐도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몇 명 있어? 아, 부끄러워? 태우 할 줄 알잖아. 태우한테 엄마가 못 듣는다 싶으면 엄마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2: 언니 공연하는데 멋있다.
1: 어느 순간 태우가 저희 앞으로 또 와서 눈을 똑바로 보고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이 됐는지 다른 친구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러면 자기 친구 앞에서도 되게 똑바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정말 네, 귀엽습니다.
0: 반짝반짝 태우병 아름답게 비치는.
3: 음악 자체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긴장과 이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제 동작을 만들면 사실 소리가 없어도 그 동작이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 동작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나름의 소리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음계를 사용한다든지 화음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음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음악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음고가 이렇게 상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핵심 음영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는 듯한
1: 듣는
0: 예, 그 청강이 이렇게 뭐 서로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음악의 본질 이런 얘기하면서 아라님의 서사로 이제 긴장과 이완과 이 호흡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몸 안에서 피어나오는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1: 저도 특별했죠. 되게 꺼? 악기로 만든 게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0: 네.
1: 이거는 숨소리로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숨소리나 움직임이 만드는 소리? 몸에서 나오는 소리 동작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그게 리듬이고 맞습니다. 그 리듬이 또 반복되면 그게 음악이 되지도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춤과 음악은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 없이 춤을 만들면서 대신에 규칙이 있었죠. 춤에도 리듬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있는 반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작을 네 번 반복한다면 반복하면서 확장하고 또 다른 춤으로 동작을 바꾸면서

또네번뭐 바꾸면서 이제 확장하고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도 굳이 소리를 음악을 듣지 않고도 리듬을 느낄 수 있다.

0: 저는 제가 다 같이 움직임을 저 항상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사회다 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저 혼자 저도 춤을 추면 물론 저만의 독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다 같이 움직였을 때는 또 달라요. 신선함을 느껴요. 제가 워낙 그 낯선 것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PV도 새롭고 핸드미용 하는 친구들 또 스트릿 댄스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쳐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만나서 호흡만 맞추면 정말 또 하나의 새로운 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이어서 축하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는 제42회 강원 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 여기 팔 뻗는 게 다다다 괜찮아 이거 괜찮아 첫 이 대형이 기정이
3: 기정 조금만
2: 내가 말할게 이 스텝이 뭐냐면 돌고 돌고가 아니라 오른발 축으로 도는 거야. 이제 그나가 더 나가야 돼.
4: 힘 이게 최대라고.
2: 아 그래. 그래.
3: 씨.
0: 빵 터지는 것도 좀 여지 있게 나가면 될 것 같아.
2: 이제 누나 이외에도 다른 청각장애 누나들이랑도 같이 하다 보면 일단 카운트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정확하게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음악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떤 소리처럼 나오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단 뒤쪽에 있으면은 그 신호를 주던지 그 N 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앞에 사람이 먼저 하고 다 뒷사람이 할 수 있게끔 보고 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조명으로 큐를 주는 거죠. 바닥에 규명이 딱 하면은 N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 해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장점이나 가능성 이런 게 되게 풍부하게 보인다면 그만큼 이제 찬사를 보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오늘 이렇게 같이 콜라보 작품도 만들어내고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실력으로서 또 이제 멋지게 아름답게 바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동작이요. 천을 이용한 동작인데 이제 이게 이제 꽃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수어로 꽃이 나는 의미고 꽃봉구리에서 움츠렸다가 피

쉬는 과정, 이게 저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것 하나로 이제 경계를 풀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춤 동작이 아니라 이

0: 달려볼까나. 좋을 땐 외쳐보자.
1: 쿵더러 쿵더러 쿵더쿵.
0: 웃길 땐 웃어보자.
1: 깨르르르르 깨르르.
0: 재밌을 땐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0: 젊어지는 샘물. 많이 마시면 안 돼요.
1: 키야, 쑥쑥 자라라. 복근아, 뻥뻥하게 생겨라.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목마른데 물이나 좀 마실까? 어디 보자.
2: 이 샘물 물맛 좋네. 엄청 많이들 마시겠는데? 응?
1: 가만.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물에 장난을 걸면? 재밌겠다, 재밌겠어. 아, 그런데 어떤 장난을 걸지? 아! 맛있는 샘물에
3: 998, 999, 마지막 한 개, 1000!
4: 끝났어.
3: 잘했어, 창아.
4: 아니, 수아야, 이렇게 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돼?
3: 그래야 도깨비를 만나면 한 번에 KO 시키지.
4: 나한텐 마법의 힘이 있잖아.
3: 마법은 마법이고 체력은 따로 키워야지.
4: 이렇게 물을 벌컥벌컥 마실 때마다 근육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3: 세상에 그런 물은 없거든?
4: 젊어지는 샘물도 있는데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지.
3: 그런 물도 없거든?
4: 아니야, 진짜 있어. 내가 책에서 봤다니까. 내가 수학 네 방에서 봤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0: 두둥 두둥 다 이야기가 훨씬
1: 오늘의 이야기는

0: 책 완전 재밌어. 같이 읽어볼래?
1: 진짜? 재미없기만 해봐.
0: 자, 날 믿어보라고.
1: 좋아.
0: 자.
1: 옛날 한 마을에 꼬부랑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2: 할머, 약초 캐러 갔다 올게요.
3: 약초 뭐요?
2: 캐! 뭐? 간다고!
3: 하하! 캐럿! 캐럿은 당근이지! 당근, 당근! 바니, 바니, 바니, 바니, 당근, 당근!
2: 당근을 캐라고요?
3: 아니, 아니! 캐럿, 당근이라고요!
2: 아, 캐럿! 약초 말고 당근을 캐라고! 아이, 그러지, 뭐! 아이, 근데 당근이 있으려나?
3: 아이, 영감! 아이, 근데 어디 가요?
2: 아이, 사람이 참 방금 전에 얘기했잖소? 그러니까 어디 간다고 했더라?
3: 나이가 드니까 자꾸
2: 깜빡깜빡하네.
4: 아유, 약초는 제법 캤는데 할몸이 캐오라던 캐럿, 당근은 보통 보이지가 않네.
1: 그렇게 숲속을 걷던 할아버지의 귀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5: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4: 저거는...
5: 할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4: 아이고, 그럼. 살려줘야지. 살려주다 마다.
2: 그나저나, 니신지.
4: 아이고, 나무꾼한테 날개를 빼앗긴 선녀인가?
5: 제가 선녀처럼 보이나요?
2: 아니. 배가 볼록한 걸 보니까 돼지인가?
5: 네? 돼지라고요? 아, 저 돼지 아니에요!
4: 그러면... 이 코가 동글동글...

0: 그런 거 보니까 코알라네.
1: 아 정말 너무하시네. 저 토끼예요. 토끼. 어?
0: 아 이제 보니까 토끼네 토끼. 아유 근데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1: 저 좀 살려달라고요. 제발요.
0: 아유 맞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깜빡해. 이해해줘.
2: 이거 진짜 재밌지, 수아야.
3: 재밌긴 한데 나머지는 나중에 읽을래.
2: 왜?
3: 오늘 목표 세운 대로 왜 운동해야지, 청아?
2: 아니야, 수아야.
3: 너 운동하기 싫어서 지금 계속 책 보자고 꼼수부리는 거지?
2: 아, 그럴 리가, 수아야. 나는 그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가 엉뚱하게 변했을까 봐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야 내가 여기서 운동을 할지 아니면 이야기 속으로 당장 들어갈지 결정을 하지.
3: 그럼 좀만 더 읽어보자.
2: 그래. 운동 피하기 성공.
4: 할아버지, 제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저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0: 그게 정말이냐?
4: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0: 토끼 간. 아예 그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만.
4: 할아버지, 그거 다 헛소문이에요. 대신 제가 시원한 물 드릴게요. 좋죠?
0: 아유, 그건 좋지.
4: 할아버지, 저 따라오세요. 아셨죠? 깡총 깡총 깡총.
0: 야, 이 돼지가 깡총 깡총 발도 뛰네.
4: 네? 저 토끼라고요. 돼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0: 아, 토끼였구나.
3: 토끼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샘물로 갔어요.
4: 깡총 깡총 깡총. 할아버지 여기에요.
0: 물이 어쩜 이리 맑고 깨끗한고?
4: 여기 샘물이 끝내줘요.
0: 그럼 나도 한번 마셔볼까나?

0: 맛있겠다.
1: 진짜 맛있죠? 짱이죠?
2: 입에 착 달라붙는 게 아주 맛있구나. 아유, 그 시원하다.
1: 할아버지, 한 잔 더 드실래요? 할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된 거예요?
2: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1: 이러지 마세요, 할아버지. 토끼 살려!
2: 왜 그러지?
3: 이게 말이 돼? 샘물을 마셨더니 할아버지가 아줌마가 됐다고?
4: 제목은 젊어지는 샘물인데 내용은 완전 딴판이네?
3: 이건 분명히 도깨비가 장난을 친 것 같아.
4: 그럼 얼른 이야기 속으로 가서 되돌려놔야지, 청아.
3: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수아야, 그럼 나 다녀올게.
4: 도깨비 만나면 아주 혼내줘.
3: 꼭 그럴게.
5: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0: 청이 청이 심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1: 아이 참, 내가 왜 이렇게 변한 거지?
0: 무사히 도착.
1: 어머나, 누구세요?
0: 우리는 응? 청이와
2: 깨몽이에요.
1: 야, 반가워요.
2: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
3: 안 되겠어. 빨리 원래대로 되돌려놔야겠어.
0: 도깨비가 걸은 마법은 사라지고 젊어지는 샘물로 체인지.
1: 뭐야 뭐야? 뭐 한 거야?
3: 아줌마! 아줌마가 아니지. 할아버지, 그 이 샘물을 드셔보세요. 빨리요.
1: 알았어. 자, 물을 떠서 부끄러. 뒤로 돌아서 마실 거야.
4: 그 물맛 한번 좋다.
5: 우와, 할아버지가 젊어지셨어.
4: 갑자기 20살 때처럼 힘이 마구 솟고 기력이 넘쳐나.
3: 젊어지는 샘물을 마셔서 그래요.
4: 그럼 이 샘물을 우리 할멈도 마시게 해도 되겠느냐?
2: 당연하죠.
4: 고맙다, 청아, 깨몽아.
3: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기분이 아주 좋은데?
6: 청이, 원수는 샘물에서 만난다고 하더니만 네가 감히 내 장난에 회방을 놔? 내가 다시 바꿔놓겠다.
7: 아이고 허리야, 아유 돈 많으면 뭐해? 젊어질 수가 없는데. 아유 성형 수술해도 그때뿐이고 평생 젊게 살 순 없는 거냐고요.
4: 여보, 여보.
7: 여보? 아니, 여보! 젊은 청년이 할멈한테 여보 하면서 집에 들어간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4: 여보! 나왔어!
8: 젊은 청년이 안 됐구만! 정신을 어디다 두길래 여기서 여보라고 하는 거야!
4: 나예요, 나! 당신 남편! 당근, 당근, 바니, 바니, 바니, 바니, 당근, 당근. 이러고 약초를 캐러 갔었던 할아버지요.
8: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요?
4: 숲속에서 샘물을 마셨더니 이렇게 젊어졌지 뭡니까?
8: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요?
4: 당장 나랑 가십시다. 가서 샘물을 마시고 같이 젊어지자고요.
8: 아이고, 좋아요.
7: 뭐? 젊어지는 샘물이 있다고? 아이, 그런 게 있으면 나부터 마셔야지. 젊음 놓치지 않을 거예요.
3: 아, 이제 곧 오실 때가 됐는데.
7: 저기, 이 봐라. 그게 젊어지는 샘물이 맞느냐?
2: 네, 맞아요.
7: 어디 한번 마셔볼까?
3: 드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드세요.
7: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럴 터이니 신경 끄 샤잉. 물맛 좋다.
3: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7: 아니 왜? 너무 젊어졌나?
3: 그게 아니라 대머리가 됐어요.
7: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이상하다. 아니, 내가 분명히 젊어지는 샘물로 만들었는데.
6: 내가 다시 장난쳐놨지롱.
3: 자, 다시 젊어지는 샘물로 체인지.

0: 어쭈! 그럼 나도 다시 장난을 걸어놔야겠다! 뚜따!
1: 자, 어서 다시 드셔보세요.
2: 머리가 사라졌어요.
3: 아유, 다행이다.
2: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3: 왜?
4: 앞니가 사라졌어요.
3: 아니, 젊어지는 샘물이라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응? 아, 재밌다. 아이고, 웃어. 아이고, 웃어라.
2: 샘물이 좀 이상해.
1: 도깨비가 숨어서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야?
0: 아이고, 이러다가 청이한테 들키겠는걸? 한참 재밌었는데 아쉽네.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내 아지트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야 다음에 또 장난 걸 수 있으니까. 집으로 가자, 뚝딱!
4: 아, 진짜. 마법가루도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엔 꼭 돼야 될 텐데.
1: 젊어지는 샘물로 체인지!
2: 얼른 마셔보세요. 네.
4: 우와! 됐다! 됐어!
3: 진짜?
5: 아, 대박! 나 진짜 젊어졌다!
6: 야호! 신난다!
1: 마법가루가 딱 떨어져서 이야기를 되돌리지 못하는 줄 알았어.
2: 나도 조마조마했어, 총아.
7: 저희는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6: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셔.
7: 아주 심부가 고약해 보이는데? 그러다 큰 코 다칠걸?
2: 얼른 가자, 총아.
7: 그래, 깨몽아, 우린 가자.
1: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청이청이 심청이!
2: 깨몽깨몽 깨몽이!
7: 고백!
3: 호! 이야, 끝내준다! 아이, 여기서 좀만 더 젊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뭘 고민해? 샘물을 더 마시면 되지! 이 작은 걸로 마시지 말고 싹 다 마셔버리자고! 아우, 추웠다!
8: 다 와서 여보, 여기입니다. 자, 자, 시원하게 쭉 마셔요.
9: 진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 어디?

0: 정말 이게 저 맞아요?
1: 아, 보기 좋아요.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0: 당신도요. 아이고.
1: 아니, 이게 웬 애기 울음소리지?
0: 저기 애기가 있어요.
1: 어머. 아유, 이런 곳에 웬 애기가 있지?
0: 그러게요.
2: 나야 나, 김부자. 아유, 젊어지는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버렸더니 이렇게 아기가 돼버렸지 뭔가.
1: 아유, 애기가 배고픈가 봐요. 엄청 우네요.
0: 그럼 저희가 데려다가 우유부터 먹이고 경찰에 신고하든지 해야겠어요.
1: 그럽시다. 아, 그러자고요.
2: 아기 싫어. 부자 할아버지 할래. 원래대로 돌려줘. 제발.
3: 친구들, 오늘은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는 부자 할아버지처럼 절대 욕심부리지 않도록 해요.
4: 약속.
3: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같이 한번 신나게 불러볼까요?
2: 나도 같이 부를래.
4: 좋아요.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깨몽 쇼타임. 안녕 친구들, 난 MC 깨몽. 내가 랩으로 신기한 전통 굿즈를 소개해줄지. 오늘 소개할 전통 굿즈는 빠밤 디딜 방아.

손으로 찢는 방아는 찰구, 발로 찢는 방아는 비딜방아. 차이를 알겠지? 깨몽의 얼쑤구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뛴다. 쭉!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더 눈에 띄게
2: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1: 확실하게 알고 당신의 시야에 닿을 때까지
3: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1: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주세요.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영재 한음회가 300회가 되는 날입니다. 영재 한음회 3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즐기실 준비 제대로 하고 오셨죠? 좋습니다. 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서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판소리를 사랑하는 김민준입니다. 자,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애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하는 영재들과 하는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우리 전통음악의 매력까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전통음악 국악을 이끌어갈 큰 나무가 되기 위해 열심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연 그냥 보지 마시고 함께 웃고 박수치고 마음껏 즐겨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관객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한 팀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래서

0: 국악을 신나게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렇지, 바로 진세이지요.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진세를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헐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 네.
0: 헐씨구
1: 좋다.
0: 이야, 완벽합니다. 취임새는 어디서 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마음이 가는 대로 이야, 잘한다, 멋지다 하고 싶은 순간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무대를 더욱 신나게 만들어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300회 특집 영재 한음에 힘차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대입니다. 소리를 비추는 아이들 친구들이 준비한 수제천입니다. 수제천은 원래 이름이 정읍입니다. 옛날에는 백제가요 정읍사를 노래하던 음악이었지요. 지금은 가사가 없이 관악합조로 연주하는 멋진 곡입니다. 이 곡은 선율 중심의 연음 형식의 곡입니다. 박자보다는 연주자들의 호흡이 정말 중요하지요. 서로 마음을 맞춰야 완성되는 음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셨죠?
1: 네.
0: 그럼 소리를 비추는 아이들 친구들의 수제천 궁중의 멋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헐 쉬고

주셨습니다. 소리를 비추는 아이들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무대입니다. 하늘빛 가야금병 창단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 강원도 아리랑 꽃이 피었네 복숭아꽃 봄노래입니다. 가야금병창은 가야금을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부르는 멋진 음악이지요.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을 한 번에 이어서 들려드리는데요. 강원도의 신나는 강원도 아리랑부터 마음 설레는 꽃이 피었네 그리고 봄 향기 가득한 복숭아꽃과 봄노래까지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부터는 마음으로 함께 즐기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하늘빛 가야금병 창단 친구들의 달달한 무대 여러분도 마음으로 느끼시면

이야, 정말 멋졌습니다. 하늘빛 가야금병 창단 친구들 너무 잘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무대입니다.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이 준비한 벚꽃춤인데요. 벚꽃 들어보셨나요? 농합북보다 조금 작고 소고보다는 큰 북이지요. 맞습니까? 손목에 끈을 걸고 움켜쥐고 돌리고 차올리면서 춤까지 춘다지요. 오늘 친구들은 투박한 마당에 힘찬 동작들을 무대 위에서 멋지고 신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움직임 하나하나에 에너지가 팡팡 터지니까 여러분도 마음껏 즐기시고 응원해주세요. 자,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벚꽃춤 힘차고 신나게 시작합니다. 아, 쉐고!

이야, 완전 멋졌죠? 정말 신나고 힘찬 무대였습니다.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무대입니다. 이야, 오늘 완전 귀여운 친구들이 준비했습니다.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운 친구들이 흥보가 중 화초장부터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까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준비했답니다. 놀보가 부자가 되는 흥보집을 찾아가서 은금보화가 가득한 화초장을 흥보에게 얻지요. 놀보는 집에 오는 길에 화초장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중얼중얼 외우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상상이 되시죠? 목소리가 작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놀부가 집에 돌아와서는 제비를 잡겠다며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 장면까지 유쾌하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운 친구들 준비한 흥보가중 화초장과 제비 흐리러 나가는 이야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0: 여러분, 저희가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시구 7세를 넣어주시고요.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취임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좋다!
0: 감사합니다.
2: 어이! 그때요, 놀부가 부자가 된 흥부집을 찾아가서
3: 야, 뭐야? 저 목에 있는 거, 저것이 무엇이냐?
4: 예, 저것은 형님께 들려는 은금보화가 다 묶은 화초장이옵니다.
3: 화초장?
5: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0: 놀부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들어가며 저는 아는 듯이 묻었다.
1: 여보 마누라, 내 등에 짊어진 거 이것이 무엇인가?
2: 아이고, 그거 화초장 아니야.
1: 밤장 맞은 놈의 옆에가 화초장은 또 어떻게 안디야?
2: 아이고, 우리 친정서 그런지 그것 보고 화초장이나 합시다.
3: 이놈이 화초장을 내려놓기가 바쁠세라 제비를 무리로 가다가 는디

0: 이야, 정말 신나는 무대였습니다. 이번 무대는 예음 전통 연희단 친구들이 준비한 강령 탈춘극 꽃보다 미할 영감 할미 거 누가 날 찾나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34호 강령 탈춤 제7과장 미할 영감 할미를 재연출하고 재미있게 각색한 무대이지요. 할미와 영감이 지팡이와 부채를 들고 펼치는 엉덩이 춤과 과장될 정도로 맛깔스러운 대사 그리고 슬프고 애절한 소리를 경쾌하게 승화시킨 거 누가 날 찾나 연희극입니다. 또한 관객 여러분의 흥을 돋우며 파랑 호랑이와 한판 놀아보는 장면도 있으니 함께 웃고 즐기며 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연희단 친구들의 강령 탈춘극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상할 준비 되셨죠?
1: 네.
0: 더 크게 되셨죠?
1: 네.
0: 헐 쉬고

0: 그러니 당돌을 치는구먼. 당 떨어질 땐 그런 왕사탕이 최고지.
1: 아니 영감이 뭘 먹는 것이요? 나도 좀 줍소.
0: 아이 깜짝이야, 아무것도 안 먹었소.
1: 아이보시오.
0: 거기서 청승 떨지 말고 이리로 와봅소.
1: 흥, 알겠소. 그러나 저러나
0: 할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봅소.
1: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내가 먼저 해보겠소.
0: 좋소.

0: 네.
1: 아니 젊은 것들이 소리가 작아서 되겠소. 더

0: 다니는 하이버 미열쇠.
1: 할미, 할미, 괜찮소?
0: 괜찮소, 괜찮아. 영감 넣어서 소개해보소.
1: 알겠소. 여러분.
0: 네.
1: 나는 귀염둥이 호호 할아버지요. 내가 잘하는 게 있소.
0: 그게 참.

0: 형제하늠에 300회라고 합소.
1: 하하, 맞소 맞소. 크라운의 대윤영감이 미래 꿈나무들이 꿈을 품고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마당에 후원을 한 것이오.
0: 아이고, 윤영감은 잘생긴 줄만 알았더니 심성도 고시구려.
1: 그렇지 그렇지.
2: 이모씨 영감님.
1: 아이고 학사 양반들,
0: 무슨 일이 있어?
2: 영재한음의 300회를 축하하기 위해 신통방통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소.
0: 신통방통한 물건?
2: 이것은 죽방울이라는 물건이요. 잘 보시오. 악사양반 부탁하오.

0: 에너지를 보여준 학생분께 큰 박수 부탁드려.
1: 영감님, 이것이 다가입니다. 복을 전하는 강령이도 데리고 왔어.
2: 그게 참말이오?
1: 참말이지요. 강령아, 나

0: 시인이나 사람 되겠소. 영감 우리 노래 한 자락 해봅소.
1: 거 좋아.

0: 이야, 정말 재밌고 신나는 무대였습니다. 할미와 영감, 그리고 파랑 호랑이와 함께한 엉덩이 춤과 유쾌한 대사가 관객 여러분의 흥을 확 올려주었죠?
1: 예.
0: 오늘 무대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큰 박수로 예음 전통연희단 친구들을 격려해주세요.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무대입니다. 재밌었죠?
1: 네.
0: 재밌었으니까 한 번 더 박수! 자,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춤빛 무용단과 소리 소음 친구들이 준비한 우리들의 꿈입니다. 이 작품은 아이들의 꿈이 담긴 흥부의 박 세 개를 하나씩 터뜨리며 각자가 이루고 싶은 꿈을 춤과 노래로 표현한 무대입니다. 첫째 박은 모두가 건강하고 부자 되길 바라는 꿈이지요. 둘째 박은 우리 문화와 국악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길 바라는 꿈이며 셋째 박은 우리의 꿈을 키워주는 영재 한음회가 대박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주 좋은 꿈이죠? 그리고 끝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예. 오늘 공연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공연이 더욱 빛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비록 공연은 끝났지만 아이들의 꿈과 열정, 전통의 멋과 즐거움은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민준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큰 박수로 춤빛 무용단과 소리 소음 친구들을 맞이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들의 꿈 함께 즐겁게 감상하시겠습니다. 기분 좋으세요?
1: 네.
0: 더 크게 좋으세요?
1: 네.
0: 아이, 쉬고!
1: 좋아.

100회 축하드립니다.

허고 또 한.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0: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불 마시죠.
4: 칼 마시죠.
5: 아니, 맛은 손맛이죠. 손 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0: 안녕하셨는지요?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입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의 명인전 시즌2. 알까기의 정석,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의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하면 처음에는 그저 웃음이 나왔지만 지금은 알까기 홍보대사가 된 알까기 조단 김가영입니다.
0: 홍보대사는 누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셀프로 난 홍보대사야 뭐 이런 식인가요?
1: 네, 게임 방식이 간단하면서도 재밌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알까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대사 맞지 않나요?
0: 맞네요. 네, 잘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요, 조상 대대로 전해온 민족 고유의 놀이 알까기 확산에 앞장서야 됩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네, 먼저 백돌을 잡은 박준영 8단입니다.
0: 네, 박준영 8단. 거물 개그맨이지요, 네, 이제는.
1: 그렇죠. 네.
0: 이 공개 코미디, 그러니까 대학로서 옥장 기반 출신, 네, 개그맨들이 가장 리스펙하는 개그맨 박준영 8단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앞니가, 네, 다른 사람에 비해 저 앞니 나옵니다. 네. 네? 자랑이죠. 무기고. 김장용 물을 마구 갈면서, 네, 그래서 생긴 정말 네네 갈갈이 별명이 생겼죠. 많이 갈았습니다.
1: 네, 그리고 뭐 맞박이, 생활 사투리, 우비 삼남매 등등 많은 개그를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2003년,
0: 네,
1: K본부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예능 프로그램 선배들을 다 제끼고 오로지 개콘 하나로 받은 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0: 대단한 업적입니다.
1: 네.
0: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네, 했잖아요.
1: 네.
0: 시청률 저하, 마냥 높진 않았죠.
1: 네.
0: 그다음에 PD와의 갈등, 뭐 등등. 개그 콘서트에서 하차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나 박준영 8단은 역시 달랐습니다.
0: 달랐어요!
1: 네. 네. 하차된 김에 M본부 개그야에 갔다가,
0: 네,
1: 또 하차된,
0: 네,
1: 김에
0: 또 하차, 네,
1: S본부도 갔다가,
0: 네,
1: 그리고 또 하차되자
0: 하차가 제일 쉬웠어요. 네.
1: 코미디 빅리그 진출.
0: 네.
1: 네, 그야말로 공개 코미디 그랜드슬램을 이룩합니다.
0: 네. 네. 자, 박준영 8단 오늘의 출사표, 네, 부탁합니다.
2: 사실은 알고 보면 뼛속까지 국악인이에요.
0: 오.
2: 태어날 때도 남들 다 응애응애

0: 중에 태어날 때 저 혼자 세마치 장단으로 태어났어요. 덩기덕 풍더러럭 하면서 성공! 그런 사람입니다.
1: 태어났죠.
0: 그런데 네. 결국은 이 자리에 국악방송에 대해 드디어 진출을 했다. 다른 방송에서는 많이 하차했지만 네. 국악방송만큼은 제가 꽉 잡고 하차를 안 하도록 네. 잘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 기대해 보겠습니다.
1: 결과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자, 이에 맞서는 흑돌 김수인 5단입니다. 네. 창극계의 프린스 MG 소리꾼으로 불리는 김수인 5단은요. 국악방송의 판소리 명창대첩 광대전 6, 콘서트 오늘 등에 출연하면서 네. 국악방송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3: 허이야 뒤여 차, 허이야 뒤여 차, 허이야 허이야 눈물이 가지 않네.
1: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수인 5단은 어머님이 네. 김선희 명창. 오, 네. 박준영 팔다를 몰랐나 봐요. 네?
0: 어쩐지.
1: 네 살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다고 말을 떼면서 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2: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소리꾼 한승석 명창. 네. 네. 소리를 그만두고 무용으로 전과를 한다고 우기다가 크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1: 그 호통이 네. 그 야단이 지금의 이제 김수인을 만든 거지요.
2: 네, 그렇죠.
1: 좋아하는 연예인 랄랄 이명화 네. 성대모사 잘한다고 하는데요.
2: 네.
1: 그것도 기대됩니다.
2: 네.
1: 그 성대모사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성대모사로 출사표 하면 더 좋겠는데.
4: 예. 사실 너무 잘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매우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놔. 매우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놔가지고는 그렇게 잘하지도 못해요. 이게 어려우니까는 그런데 좀 긴장이 되는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김수인 5단 성대모사 100점짜리고 저런 면이 있었나요?
2: 우와.
1: 완전 맞는 탤런트인데
2: 네, 오늘 기대됩니다.
1: 기대됩니다. 네.
2: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자, 주거니 맞거니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예. 강도를 아는 거지. 이 정도면 깨기는 안 나가는구나. 이제 감을 익히는 거지, 감을.
2: 네.
1: 네. 그 정도면 됐나요? 네, 됐습니다.
2: 와.
1: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2: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1: 네.
2: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알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네, 포석을 해 주십시오.
2: 네.
1: 똘똘한 알을. 네.
2: 네.
1: 이제 오른손잡이는 그 우측에.
2: 네.
1: 기본입니다. 네. 왼손잡이는. 좌측에 더 많이 포진하는 게 네. 유리하겠지요. 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2: 개수가 왜 다른 것 같죠? 8알
1: 8알인데 네. 네, 저거는 매너의 실격입니다. 원래 자 박준영 8단과 김수인 5단의 대국에 앞서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자 그러면 흑돌을 잡은 김수인 5단의 이 선수로 시작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성대모사도 능한 김수인 5단 첫 수 신중합니다. 신중하게 꽥이 나왔어요.
2: 네.
1: 미소를 짓고 있는 박준영 8단 손님의 실수 반갑지요.
2: 네.
1: 난 힘 안 드리고.
2: 네.
1: 네.
2: 과연?
1: 반지 뭐야?
2: 과연?
1: 반지 뭐야? 네, 저 반지.
2: 네, 끝났습니다.
1: 주의, 주의. 그 이미 건드린 거예요.
2: 네. 네, 이제
1: 건드렸잖아요.
2: 네, 네.
1: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아마추어 초보자만이 네. 범할 만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2: 네,
1: 이렇게
2: 네.
1: 되면 다시 김수인 5단 찬스가 왔어요.
2: 네. 신중하게.
1: 자, 신중하게 꽥이 나오면 안 됩니다.
2: 네.
1: 야, 박준영 8단 안 어울리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 손을 건드렸어요. 네. 자,

0: 중앙으로 두 점을 향해서.
1: 아.
0: 아. 첫 수가 꽤 나오니까 네. 본인도 이제 부담을 느낀 거예요. 네. 너무 약간 셌다.
1: 네.
0: 이번에도 너무 약했어요.
1: 네, 너무 조심스러워.
0: 아직까지는 힘주절.
1: 네.
0: 잘 안 되는 김수인 5단인데
1: 네.
0: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는 박준영 8단.
1: 네.
0: 처음에 어처구니없는 네. 실수 나왔습니다만은
1: 네.
0: 이제 지금부터 나오겠지요.
1: 네.
0: 그렇습니다. 과연
1: 아이고.
0: 또 미스하시지요. 오늘 아직까지는 네. 두 대국자 제대로 된 플레이
1: 네.
0: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저 굴러온 돌. 네? 김수인 5단. 저 같으면 그냥 가볍게 처리를 할 텐데.
1: 네.
0: 네.
1: 네.
0: 미칠 거 없습니다. 자.
1: 살짝.
0: 네. 네! 저게 보기보다는 어려운 겁니다.
1: 네.
0: 네. 네. 네.
1: 깔끔하게.
0: 네,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1: 네. 이 김수인 5단은요
0: 네.
1: 아직 사귀는 사람은 없지만 한예슬이나 신혜선 같은 외모의 여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0: 지금은 그렇게 이제 화려하고 돋보이는 네. 여성이 눈에 띄죠.
1: 네.
0: 이제 몇 년 더 지나봐요. 팽여사
1: 네.
0: 같은 여성이 진정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네?
1: 아니, 아름다우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왜 박준영 8단은 비웃음인가요? 네. 공감하는 웃음이겠죠.
1: 네, 그럼요, 그럼요. 네.
0: 아! 너무 조심이겠죠.
1: 네, 그럼요, 그럼요. 네.
0: 아! 너무 서둘렀어요.
1: 네, 네.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0: 신중해야 됩니다. 알까기에 서두르면 안 됩니다.
1: 네.
0: 급할 거 없잖아요.
1: 맞아요.
0: 네. 네. 자, 김수인 5단. 뭐 청석이죠. 중앙에 나와 있는 한 점으로.
1: 네.
0: 네? 거리가 가까우니까.
1: 네.
0: 그거 공격하겠지요.
1: 네, 조준을. 네.
0: 저 한 점을 향해서 적당한 거리입니다. 오! 이야! 성공! 잘하고 있어요!
1: 우와, 깔끔하게.
0: 네.
1: 딱 그 알만 떨어뜨렸어요.
0: 알까기 네. 몰라요.
1: 아,
0: 야,
1: 진짜.
0: 숨은 강자.
1: 네.
0: 김수인 5단.
1: 오. 네? 멋있어요.
0: 깨끗한 플레이.
1: 네.
0: 네. 네, 저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당황하는 박준영 8단.
1: 네.
0: 저 보세요. 안 되고 있어요.
1: 신중하게.
0: 말리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진지한 네. 모습 김수인 5단. 저 자세 바람직하지요.
1: 네. 네. 눈빛이 진짜.
0: 저 사석 작전 가능해요. 네?
1: 우와!
0: 우와! 사석 작전도 아니에요.
1: 우와!
0: 본인도 놀라.
1: 와,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놀라.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1: 이 박준영 8단이요
0: 네.
1: 둘째 딸이 한 번은 엄마한테 혼나고 울면서 박준영 씨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0: 네.
1: 아빠는 왜 저렇게 못된 여자랑 결혼했어? 못된 여자랑 결혼했어?
0: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건데.
1: 네. 네? 그래서 이제 개그맨을 시켜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0: 아, 피를 못 쓰기는 거지.
1: 네, 그렇죠.
0: 또 2세도 좀 개그로 육성하겠다
1: 네.
0: 뭐 그런 의욕도 있었었어요. 한때는
1: 네.
0: 준영 팔단.
1: 네.
0: 그러나 저러나 지금은 아래 더 집중할 때입니다.
1: 네.
0: 지금 분리하고 있어요.
1: 네.
0: 네, 분리합니다.
1: 진짜 연습할 때 박준영 팔단 너무 잘해서 기대했는데
0: 네.
1: 아, 기대, 좀
0: 네, 약간 실망스러운.
1: 네,
0: 네. 꽤 이게 상대성. 상대 선수가 상대 네, 지금 막 앓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1: 네.
0: 김수인 5단 내치김의 기세입니다.
1: 네.
0: 몰고 나가야 됩니다.
1: 지금 월등히
0: 1.4점 볼 것 없다.
1: 앞서고 있습니다.
0: 네, 월등히.
1: 네.
0: 네, 지금 저 뭐
1: 와.
0: 신났지요?
1: 진짜 신나.
0: 저 먼 거리인데 가능할까요? 와! 저기면 저 네, 사전엔 실수는 없다.
1: 우와!
0: 이렇게 정확도 높은.
1: 우와!
0: 발까기 기사가 이제까지 있었나요?
1: 네.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네.
1: 네.
0: 자, 김수인 5단.
1: 네, 이 김수인 5단은요.
0: 네.
1: 동초째 판소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 네.
1: 동초 소리의 특징은 나름의 언어 유희가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서방이란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내서라고 부른다고.

0: 합니다.
1: 아, 줄이는군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와이프라고
0: 네.
1: 하면 될걸 그냥
0: 네.
1: 오와이
0: 네.
1: 뭐 이런 식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1: 예,
0: 합니다.
1: 박준영 판사는 와, 왜 이게 나는 이렇게 안 풀리느냐
0: 네.
1: 그런 의미 같고 말이죠.
0: 네.
1: 하여튼 우리 국악에는 정말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국악을 사랑하는 거지요.
0: 네.
1: 네. 자,
0: 아니,
1: 드디어 박준영 8등.
0: 네.
1: 아직 깔깍이 안 끝났어요.
0: 오.
1: 네?
0: 네,
1: 어딜
0: 좋아요.
1: 가니 모르는 겁니다.
0: 네, 맞아요.
1: 네, 뒤집기가 있잖아요.
0: 네.
1: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 갈갈이 박준영이야. 어딜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그거 개의치
0: 네.
1: 않고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일발필도 한 방에 끝내겠다.
0: 와.
1: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0: 네.
1: 공격합니다.
0: 거리가 뭔데?
1: 그게 저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게
0: 네.
1: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0: 네.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0: 네. 가까이.
1: 이 장면을 처리하겠어요. 야,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이제 수비 위주로 해서
0: 네.
1: 가까이 오면 처리하겠다.
0: 오,
1: 와,
0: 좋아요.
1: 고수입니다.
0: 네. 네,
1: 잘했어요.
0: 점점 이제
1: 네.
0: 좁혀가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풀린 것 같아요.
0: 네.
1: 김수인 오다리 몰아치기가
0: 네.
1: 약간 중후반으로 와서 약간 좀 초반 같진 않아요?
0: 아,
1: 그렇습니다.
0: 네.
1: 예, 한 걸음 한 걸음 좁히는
0: 네.
1: 거죠.
0: 네.
1: 예. 그렇다고 해서 박준영 8단도 떨렁 두 알인데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공격하나요? 무모한 공격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드디어 뭘 꺼내나요? 자로. 네.
0: 거리를 재고 있는데
1: 예.
0: 어디에
1: 아니고 이제 정확한
0: 재고
1: 자로 재게 되는데
0: 네.
1: 그래 봤자.
0: 아, 이 정신 차리기 용이었나 봐요.
1: 집중하자.
0: 네.
1: 네. 집중력.
0: 네.
1: 자, 약간 자세가 삐딱합니다만은.
0: 아, 좀.
1: 큰일 날뻔했습니다.
0: 네.
1: 그러나 구상이 지금 살았어요.
0: 네.
1: 자.
0: 오.
1: 어디를 감히.
0: 네,
1: 그
0: 자리를
1: 청대...
0: 옮기고 있어요.
1: 아, 얄밉죠.
0: 네.
1: 처리하겠다. 과연 저게 저수가 성립이 되나요? 됐습니다. 사석작전 논개타법.
0: 네, 좋아요.
1: 김수인 5단.
0: 네.
1: 네.
0: 아직 알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1: 네.
0: 네.
1: 아, 고민스럽죠. 두 알만 해도 공격해보겠는데 떨렁한 수기 때문에 외톨이.
0: 네.
1: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0: 네, 조금씩.
1: 공격할 수 없죠.
0: 네.
1: 아, 승부수 띄웁니다.
0: 지금 약간 방해 공작을.
1: 이게 웬일입니까?
0: 방해 공작이 먹혔습니다.
1: 낙심하는 망연자실.
0: 이렇게 되면
1: 김수인 5단.
0: 네.
1: 와, 월등히 유리했는데.
0: 네, 지금 알 수 없어요.
1: 한 점 차이입니다. 한 점 차이. 네. 과연 박준영 8단은 또다시
0: 네?
1: 몸을 차릴지 아니면 공격을 하나요? 더 이상? 그런 정도?
0: 네.
1: 네. 응수타진이죠.
0: 와.
1: 너에게 기회를 줄게. 어떻게
0: 네.
1: 할 거냐? 야. 야.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좋은 수란입니다.
0: 네.
1: 예, 들어왔어요. 사정권에.
0: 과연?
1: 박준영 8단 스타일은 여기서. 네.
0: 시원하게?
1: 공격합니다.
0: 네.
1: 저. 저 사실 저 자리는 고집 피우고 안 켜줘도 됩니다.
0: 네.
1: 내 자리인데 양해를 구하고.
0: 네.
1: 예. 이제 또 뒤늦게. 네. 예. 저게. 됐습니다.
0: 네, 오 정말 어떻게
1: 자,
0: 될까요?
1: 자, 교만장했던 김수인 5단 어쩌다가 이런 시세가 됐는지.
0: 네, 제발.
1: 자,
0: 네.
1: 저 한 점을 향해서 공격을 할지
0: 신중해야 돼요.
1: 야, 근데 잘못하면 꽥이 나올 수도 있고.
0: 지금 앞에서
1: 예.
0: 혼란스럽게 만들고
1: 있습 저거는 매너예요, 매너. 뭐 그 반칙은 아닙니다만은 좋은 매너는 아니죠. 위기입니다.

0: 대위기가 온 김수인 5단.
1: 이거 정말
0: 호랑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1: 네. 박준영 8단이 실수만
0: 하룻가까지
1: 안 하면
0: 하룻가까지 본부 손줄 모르고 어딜 박준영 8단인데 너무 우습게 봤어요. 웃음이 나오지요. 야, 이런 역전극.
1: 과연 네?
0: 각불 없는 드라마 알까기.
1: 네.
0: 그 회색이 짙었던 박준영 8단. 박준영 8단.
1: 8단.
0: 네, 성공.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 역전승 박준영 8단 승리했습니다. 고각의 날 지적인 말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포석이 끝났습니다.
1: 이제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돌을 잡은 김수인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첫 수 중요합니다. 네. 아, 2차전 월드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약간
1: 약간 소심해서
0: 우측이 된 것 같아요. 2차전 처음엔 얼마나 네. 멋졌습니까? 키가 약간 죽었다고 해야 되나요?
1: 네, 네, 너무 속상합니다. 네. 네. 사실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세요.
0: 처음에 얼마나 펄펄 날랐습니까? 네. 저 와! 깨기 나왔어요, 깨. 역시 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네, 네 박준영 8단. 네. 이게 성공하면 판세는 다시 또 김수인 5단에게 넘어갑니다. 네. 안 돼요.
1: 지금 꽥꽥. 네?
0: 어쩌다가 지금. 아까 초반에 봤던 네. 김수인 5단의 모습이 아니에요?
1: 하지만 똑같아요, 지금. 네. 7대 7.
0: 뭔가 홀린 것 같기도. 자. 박준영 8단도 좀 그래요? 네. 지금 너무 신중해서 네. 그런가요?
1: 네.
0: 네. 자.
1: 네.
2: 닿습니다. 안 닿았어요.
0: 아 지금 닿다 안 닿다.
1: 네 지금 네. 신경전을.
0: 네 신경전. 우리는 뭐 비디오 판독은 없습니다만은.
3: 닿았어. 맞았습니다.
0: 비디오 판독은 없습니다만 본인이
2: 됐습니다.
1: 그래도 이 양심 있는 김수인 5단이요.
0: 그럼요.
1: 판소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춘향가중 신현맞이라고 합니다. 네. 이유는 그 대목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0: 아, 잠깐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 네.
4: 신현금 장허동 고소 키 크고 길 잘 허고 맵소 있고 예쁘고 형리한 저급 장 김제망건 해모관자 자주다.
0: 네, 박수. 네.
1: 다시 돌려.
0: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야 대단합니다. 두 알을 뭐 그래도 절반의 성공 한 알.
1: 네,
0: 네.
1: 네.
0: 네 그래요. 김수인 5단 이번 대국 만약에 이번 대국마저 패하면은 오늘 최종 승자는 박준영 8단에게 넘어갑니다. 저거 깔끔하게 처리하는. 네. 다시 살아나나요? 김수인 5단 살아나고 있습니다.
1: 네, 깔끔하게.
0: 네.
1: 딱 박준영 8단의 알만.
0: 네, 진짜 막상막합니다.
1: 네.
0: 네? 오, 6대 6.
1: 와.
0: 이 고수들의 맞대결. 갑자기 어디?
5: 여보세요?
0: 전화도 안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전화를 하는 척하고.
5: 3-2.
0: 응? 뭐라고요?
5: 2-1.
1: 뭐죠?
0: 몇 선에 몇... 약간 컨닝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수들한테 그거 비리 없던 짓이야. 이게 무슨 뭐 정답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 사람 뭐 이다시니 뭡니까. 하여튼 누가 개그맨 아니랄까 봐 진짜 웃기고 앉아 있네요. 네. 자
1: 과연
0: 3-2-1이
1: 네. 어떻게 나올지.
0: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장 지금 이 판을 보면 네 그거 좋아요.
1: 네. 네.
0: 너무나 좋았을 때 우리가
1: 네, 컨닝 튜닝을 잘못했어요.
0: 감소하게 됩니다. 괜히 안 하던지 2-1 먹었더니 하더니 꽥이 나왔잖아요. 그 네. 쉬운 수를 네. 네? 꽥수가 나왔습니다. 네. 오! 잘했어요.
1: 조금 위험해요. 오, 네. 네.
0: 저 처리하기가 네. 저 쉽지가 않아요.
1: 맞아요. 애매해요.
0: 불러온 돌인데 네. 무슨 수를 생각하나요? 아, 무슨 네. 일이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1: 자리를
0: 제 전방에 그 수로 그걸 한 점을 오! 이야,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오! 네? 적진에까지 가서 무슨 큰 노동을 했다고 큰 한숨을 쉬고 저게 이제 전반 다 이기는 거지요. 저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1: 네. 네?
0: 오. 야.
1: 와, 또 똑같아졌어요.
0: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대충 네. 가는 게 없어요.
1: 네. 네?
0: 하나를 하나를 소중하게.
1: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0: 맞아요. 알 수 없는 알까기.
1: 네. 지금 다 멀리 있어서.
0: 검지 답법.
1: 오. 네.
0: 알 수 없습니다.
1: 네.
0: 예측 불허.
1: 네.
0: 승패 알 수 없어요.
1: 네.
0: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1: 네. 김세노단 자리를
0: 결승까지 가게 되겠어요.
1: 자리를 절대
0: 이제 양보할 필요 없어요. 저걸 억지로 야, 저 그렇게 밀면 안 됩니다. 난 못 해주겠다.
1: 네.
0: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와 1타이득 와 자 오늘의 말이 될 것 같습니다. 1타이득
3: 나 칭칭하네 돼지나 칭칭하네 돼지나 칭칭하네
0: 네! 세레모니 때 할 수 있어요. 나 1타이득 대단합니다. 박준영 8단 야 초반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김수인 5단 할 말 없어요.
1: 네 근데 아직 모릅니다. 또
0: 그렇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1: 자,
0: 두 점을 향해서 저게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은 동점 내지는 역전까지도 가능한.
1: 아이고.
0: 저 어머. 웃음소리는 박준영 8단의 좋아요 지금 상대의 실수가
1: 네. 네.
0: 굉장히 유리한.
1: 네.
0: 자 끝내기. 그렇습니다. 사석 작전 바로 그거예요.
1: 네.
0: 앞서고 있는데. 네.
1: 이렇게 되면.
0: 3-1
1: 아, 김수인 5단
0: 구분응선까지 왔나요?
1: 네. 네. 과연 네. 잘 도망을 갈 것인지
0: 예.
1: 아니면 어? 공격을? 오?
0: 지금 뭐하는 굳이 그리고 오히려
1: 네.
0: 결정적인 악수가 나왔어요. 왜 저랬을까요? 과연
1: 네.
0: 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카메라를 응시하는데요. 끝내겠어요.
1: 오,
0: 그러나.
1: 어머. 오,
0: 그러나.
1: 어머.
0: 집에 있는 김지혜 씨한테 하나요?
1: 아, 그런 건가요?
0: 쉬운 수, 실수 몇 번 했었거든요.
1: 네.
0: 와! 야, 끝내기! 성공! 눈기의 탑업 사석작전으로 마무리하는 박준영 8단!
1: 네.
0: 정한 모습 이렇게 해서 박준영 8단 2연승으로 오늘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되게 박빙이하고 재밌었어요.
0: 처음에 잘했는데
6: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거 안타까워. 네,
7: 이기면 또 계속 출연하거나 이런 거 없나요? 한번 끝이에요?
0: 그냥 재밌잖아, 이렇게 기념으로 또.
6: 사이드 되게 예쁘다.
0: 이겼다. 자, 오늘 박준영 8단 승리했는데 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8: 이야, 정말 이게 뭐라고.
0: 그렇지.
8: 손에 땀을 쥐었어. 정말 너무 재밌었어.
9: 전 제가 이길 말이...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9: 졌네요. 나중에 또 불러주세요.
8: 제가 뭐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5살 때부터 기원을 다니면서.
0: 자, 구강이나 시청자 말까지 명인전 시즌2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여 심신의 평화를 찾아보고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체중을 지탱해주는 발과 발목 강화를 위한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몸을 유연시킨 다음 호흡을 반복하면서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이 온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긴장을 풀어준다고 생각해봅시다. 목을 시작으로 어깨, 가슴, 팔, 다리까지 차례로 호흡을 보내며 몸에 쌓인 긴장을 떨쳐내보세요. 호흡을 반복하면서 편안하다, 홀가분하다, 평화롭다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려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면 긍정적인 단어로 마음을 다독여주도록 합니다. 명상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잠시나마 그 자리에 앉아 차분히 고요함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고요한 순간을 통해 충전된 마음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호흡을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통한 몸의 떨림을 이용하는 우자의 호흡법인데요. 코 뒤쪽 성문으로 소리를 내고 흉곽 전체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목 안쪽에서 마찰되는 소리가 생기게 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목 안쪽이 마르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몸에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 목구멍 아랫부분이라면 내쉴 때 목구멍 윗부분과 코 안쪽 부분이 올리듯 내쉬어봅니다. 숨을 모두 토해낸 다음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연호흡으로 이완합니다.

엘카파다 파츠마타나사나입니다. 발목을 비롯해 손목, 어깨 관절을 강화하고 가슴을 확장시키는 자세를 통해 심장과 척추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푸르바타나사나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마시고 복부 힘주고 내쉽니다. 하나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혹시 더 가능한 분들이라면 발을 한 발 정도 더 든 상태에서 천천히 밀고 조금 더 강한 상태면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천천히 펴도록 합니다. 내려놓고 다리를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주변에 자극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신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리와 어깨, 목이 경직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발과 발목의 이완을 도와주는 트리앙 무카 엘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자세를 준비합니다.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왼팔을 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숙여보도록 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풀어주는데요. 혹시 무릎과 발목이 좀 불편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많이 열고 발목도 옆으로 비스듬하게 내온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그리고 천천히 숙여봅니다.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자세의 효과가 좋으니까요. 무리하게 다리를 핀다든가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반대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접고 앞으로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고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등을 한번 펴주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발목과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간격을 많이 연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접은 무릎을 앞으로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발과 발목의 건강을 지키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발과 발목은 바닥과 맞닿아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인 만큼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배운 동작을 활용하여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서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타 파단구스탓 하나입니다. 누운 상태로 다리와 상체를 들어올려 골반의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동작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무릎을 접고 상체를 일으켜보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이때 나의 왼쪽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내쉬면서 붙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펴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고 내려놓는 것을 권하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발등을 밀어내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들어올리고 정면,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다리에 붙여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왼쪽 다리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머리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다리를 틀어줍니다. 이때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들고 고개도 같이, 내쉬는 호흡에 터치. 마시는 호흡에 머리만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반 이완을 도와주면서 생식기의 정화를 도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작이니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 집에서 틈틈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묶어놓은 하체를 두 손으로 바닥에서 들어올려 호흡하는 자세로 복근과 함께 항문의 강한 조임을 느끼게 하는 우트플루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초보 자세입니다. 블록을 먼저 사용하는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 자세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풀고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 동작을 수련할 때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수련 후에는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한 수련을 통해 저와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 차트 하나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 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한옥, 부채, 한지 등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품은 문화의 도시 전주는 조선시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책을 찍어내는 목판 인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민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한 방각본 중 전주에서 출판한 책을 전주의 옛 이름 완산을 따 완판본이라고 불렀는데요. 완판본은 서울에서 인쇄한 경판본과 쌍벽을 이루며 조선 후기와 개화기의 출판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완판본을 주인공으로 한 공연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 2026년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향단전이라입니다. 한 번 들은 이야기나 한 번 본 책은 완벽하게 기억해 목판에 새기는 천재 각수 윤돌은 전주 완판본을 뒤로하고 한양으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새겨달라는 여인을 만나 진짜 이야기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판본 속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무대 연출과 흥이 넘치는 이야기로 벌써 입소문이 자자한데요. 윤돌이 완성해 나가는 완판본 이야기 별향단전이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 책이면 책! 전주 완판본!
2: 전주 출판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완판본의 재탄생. 글자가 춤추고 이야기가 흐른다. 전주 완판본이 지켜낸 시대를 잇는 삶의 기록.

0: 매년 전주에서 열리는 한국판 뮤지컬 전주 마당 창극. 우리 전통 문화와 전주 지역의 문화를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마당 창극 특유의 해악과 소리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15주년을 맞아 전주의 기록 문화인 완판본을 주제로 한 창작극이 관객과 만납니다.
1: 우리가 누군지 알려드리게 이야기나 한번 들려드리고 가자.
2: 좋지!
3: 완판본은 조선시대의 목판에 글자를 새겨서 발행된 책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전주에서 만들어졌던 책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특히 완판본 같은 경우는 글자체가 매우 반듯하고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보통의 이제 하층민들, 서민들에게도 많이 읽혀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글을 배우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4: 저희가 바로 이 이야기 주인공 윤돌입니다.
0: 전주 서포거리에서 각수로 일하는 윤돌. 뛰어난 실력으로 입소문이 자자한데요.
5: 자, 여러분들 들어보시오. 오늘 새길 이야기는 별춘향전. 춘향이 그대 타는 대목이 왔습니다. 톡톡톡 생이고 생겨.
6: 일단 윤돌이라는 역할은 전주 시골뜨기 소년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촌놈?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번 본 이야기는 그대로 기억하고 한 번 본 글자는 그대로 다 기억해서 새길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인정받는 각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한양 서적상이 들어오는데
7: 이게 그 유명한 전주 완판본이라. 이게 뭐야? 글씨체가 너무 딱딱해서 촌스럽구만. 얘기는 뭐가 이렇게.
0: 지역에 따라 서체나 내용이 다른 방각본. 풍부한 서술과 반듯한 서체가 특징인 전주 완판본과 달리 서울의 경판본은 빠른 내용 전개와 유려한 흘림체로 화려한 멋을 자랑하는데요.
1: 뭐야?
8: 사내가 입신양명하려면 한양으로 가야지.
9: 이 제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0: 한양으로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 윤돌 앞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납니다.
10: 아무 의미 없다고.
1: 샤라라라라라!
11: 누구세요?
12: 부럽네. 아이고, 형님, 저 흥부요.
4: 윤돌 오라버니, 나 춘향이요.
13: 용국에 오래 있었더니 머리가 덜 말라 축축하. 드라이기 있어요?
0: 윤돌이 완판본에 새겼던 심청, 춘향 등 목판본 속 인물들이 정령이 되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3: 저희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정령들이 나와요. 이 서울 경판본의 이제 정령들은 서울 스타일의 악조를 사용해서 노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완판본 정령들은 또 그들의 개성에 맞는 좀 빠른 템포의 어떤 개면조 악조로 노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코스튬, 의상에서도 차이를 좀 두면서 재미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0: 결국 화려한 경판본의 정령에 홀려 한양으로 온 윤돌은 실력을 인정받으며 날개를 펼치는데요.
1: 자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만.
0: 그런 윤돌에게 한양에 사는 몸종 상단이 자신이 쓴 향단의 이야기를 새겨달라고 부탁하는데요.
2: 당신 손으로 새기면 이 향단이가 100년 후에도 아니 1000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 아니오?
3: 나는 한양에서 입신양명할 거요.
2: 아이, 다시 생각해보시오.
3: 나가시오. 향단전? 그런 거 나는 안 새겨. 그건 천한 이야기요.
4: 상단이는요 한양에 사는 계집종입니다. 근데 이제 완판본 춘향전 책을 가지고 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꿈을 키워오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3: 서쪽은 지척동에는 청망.
0: 한양에서 각수장으로 인정받은 윤돌. 사대부들은 윤돌의 경판본에 환호하지만 백성들은 외면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2: 딱 올리겠어.
3: 얘야, 너도 이 책 읽어볼래?
5: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1: 저희는 이렇게 흘렸으면 못 읽어요. 글자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가자.
6: 그렇게 가져가면 재밌는.
0: 등 돌린 백성들에게 충격받은 윤돌은 몸종 상단이 향단전을 태우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3: 아, 안 돼! 아, 이게 다 뭔 짓이야!
2: 놔두시오! 내가 쓴 거 내가 태우는 거요!
3: 그래도 아,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2: 당신이 말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다고!
7: 이 사람의 꿈을 포기시켰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서 아 내가 써야 될 이 모판의 진짜 의미는 내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진짜 간절한 삶의 의미를 전달해야겠다 하고 이제 전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0: 윤돌은 화려한 서울 경판본보다 우리 민중의 이야기를 담은 전주 완판본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전주로 돌아오는데요.
2: 그때
3: 자. 다 됐어. 새로운 이야기. 별.

0: 하지한 것만 보았던 내 마누라가 이 안에 있구나.
1: 외면받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별 향단전은 한양의 상단에게도 전해집니다.
2: 누구시오? 전주에서 선물이 하나 와서.
3: 이 향단전은 상단이라는 여인이 처음 지은 이야기라 아무도 새겨주지 않는다 하여도 스스로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라.
2: 이때는 어느 땐고.
1: 상단과 윤돌이 완판본에 새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를 흐르고 흘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닿는데요.

0: 교환 판본이라는 문화 자체가 일반 백성들이 쉽게 할수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완판본이 아니었다면 상단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나무판에 새겨 전해온 생생한 삶의 목소리, 완판본. 시대를 넘어 끝없이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 그 감동을 별 향단전이라 해서 만나보세요.
2: 네, 완판본의 정령들이 등장할 때마다 저도 각수, 윤돌처럼 깜짝 놀랐는데요. 같은 춘향가, 심청가여도 판본에 따라 내용이나 인물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또 경판본의 흘림체와 한문을 번역한 문어체, 그리고 완판본의 반듯한 해서체의 특징을 정령들의 몸짓과 의상, 노래로 보여준 게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전주의 전통 기록 문화인 완판본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향단전이라는 오는 10월 1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과거의 기록과 현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준 완판본의 이야기와 감동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국악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아이들이 있는 교실로 우리 소리를 직접 배달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국악원의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배달통인데요. 국악배달통은 국악연주단체가 교과에 수록된 국악곡을 중심으로 가창과 감상, 국악기 체험 등 다양한 수업을 펼칩니다. 오늘 국악배달통이 찾아간 곳은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주영초등학교입니다. 주영초등학교는 학생 수 90여 명의 작은 학교로 우리 음악의 흥과 장단을 몸으로 익혔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오감을 활짝 깨워준 신나는 국악 수업 현장,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 국악 배달 왔습니다.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배달통. 쉽고 재미있는 국악 교육을 위한 참여형 국악 체험 프로그램. 교실에서 듣고 체험하는 우리 음악. 신나는 국악놀이 속으로.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주영초등학교. 하나둘 교실로 모이는 아이들. 오늘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수업이 열리는데요. 바로 국립국악원이 주관하는 참여형 국악 프로그램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입니다.
4: 국악을 배달을 왔는데 자, 국악이 뭔지 혹시 저는 알아요.
3: 네, 또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은 국악 연주 단체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과 국악기 체험이나 전래놀이를 함께하며 신나게 국악을 즐기는 체험 수업인데요.
5: 국악 배달통은 이름 그대로 학교로 국악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국악 연주 단체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국악기, 뭐 국악 관련돼서 학생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고 또 함께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21년도 이후에 크게 확대되어서 현재는 12개 지역에 232개 학교로 지금 한 4만 여 명의 학생들에게 국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주영초등학교를 찾은 오늘의 국악 선생님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악예술단체 예락 단원들입니다.
6: 저희 예락은 2015년에 이제 광주에서 생긴 팀이고요. 다양한 국악기 연주자들과 그 다음에 소리꾼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음악을 조금 더 재미있게 알리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단체 선정이 돼서 국립국악원과 함께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수업 시연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됐습니다.
3: 국악 배달통은 학년별 눈높이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수업의 주인공은 2학년 아이들입니다. 대금, 가야금, 나발, 자바라 등 다양한 악기 소리를 듣고 국악기의 이름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전통 악기를 만져보고 익혔으니 연주를 들어봐야겠죠? 교과서에서 나왔던 익숙한 곡들을 연주해 아이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0: 악기 소리에 맞춰 몸집도 표현해 보는데요. 모듬별로 악기를 정하고 아이들은 악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신나게 천을 흔듭니다. 소리에 귀 기울이며 몸을 움직이다 보니 절로 우리 음악과 하나가 되는데요.
1: 어떤 수업이 제일 재밌었나요?
2: 나가기요.
1: 아, 친구도 나가? 네, 왜요?
2: 그 소리가 다양하고 완전 재밌었어요.
3: 악기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때가 재밌었어요.
4: 막 여러 가지 소리 들어보니까 왠지 재밌었어요.
0: 수업이 끝날 때마다 국악 선생님들은 쉴 틈 없이 악기를 소독하며 다음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전통음악의 이해를 높이고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국악배달통. 이번에 국악배달통을 만날 친구들은 5학년 학생들입니다. 강원도 아리랑 연주를 듣는 아이들. 민요를 감상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한데요.

0: 1학년 친구들은 국악기를 듣고 국악기의 음색을 몸으로 표현해보자 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5, 6학년 친구들은 이제 많은 국악을 접하기 때문에 교과서나 이제 대중매체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노래를 하는 걸 넘어서서 국악기의 소리를 듣고 같이 함께 합주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호흡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우리 국악기에서도 한번 배워보는 그런 목표로 해서
1: 저학년이 시끌벅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몸짓 위주의 수업이었다면 고학년은 실제로 악기를 사용해 연주해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처음에는 말로 박을 세워보고 몸으로 박자를 익혀보고

직접 악기도 연주해보는데요. 세마치 장단에 맞춰 다 같이 연주하는 아리랑. 어느새 교실은 작은 무대가 됐습니다.

0: 재밌었고 그리고 한국 전통의 문화를 알았어요.
1: 또 악기 치는 거 볼 수 있고 마지막에 같이 노래한 것도 다 재밌었어요.
2: 제가 새로운 악기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다들 악기들 너무 소리가 좋아요.
3: 예라 선생님들 다음에도 와주세요!
4: 안녕!
5: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되게 즐기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제가 보면서도 웃음이 날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이제 수혜를 많이 못 받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국악기들을 사실 접해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악기도 보여주시고 심지어 연주까지 해주시는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6: 학교 현장에서부터 아이들이 국악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국악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국악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소외된 지역부터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7: 아이들 곁으로 찾아가는 신명나는 우리가다.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귀한 선물. 국립국악원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 앞으로 더 많은 교실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8: 네, 주영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음악의 흥과 장단을 제대로 익힌 것 같죠? 국립국악원의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배달통은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이나 섬 등의 학교 학생들에게 국악의 경험을 선물해주는 건 물론이고 학년별로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국악 배달통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우리 소리와 악기를 널리 알리고자 무거운 악기와 교구들을 들고 교실로 배달을 떠나는 수많은 국악 연주 단체 덕분인데요. 아이들에게 국악의 흥과 멋을 전하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 배달통 같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생기고 이어지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국악 분야 최고의 등용문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에서는 판소리, 무용, 민요, 농악 등 다양한 분야의 명인과 예술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데요. 올해 전주대사슴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은 바로 소리꾼 정복원 씨입니다. 전통 판소리의 맥을 현대적으로 계승해온 젊은 소리꾼인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극, 마당놀이,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정복원을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복원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9: 네.
8: 네.
9: 안녕하십니까.
8: 5년 만에 저희 문화인 공감을 찾아줬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9: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소리꾼 정복원입니다. 반갑습니다.
8: 네. 5년 전보다 더 귀여워지신 것 같고 목소리는 여전히 너무 좋으시네요.
9: 아우 감사합니다.
8: 예예.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9: 비슷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8: 계속 이제. 공연하고.
9: 네. 공연하고 연습 있으면 연습하고 대회도 나가고 네. 네,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8: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네.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하면서 네. 이한철 감독님 또 유태평양 감독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네. 미리 예고를 했었어요.
9: 네.
8: 다음 주에 복원 씨가 네. 나올 거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바빠서 여우랑 네. 나는 못한다 했는데
9: 맞습니다.
8: 옷깃을 부여잡고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예, 그 얘기까지 다 들려줬거든요. 어땠나요? 진짜 맞아요?
9: 일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8: 네.
9: 그래서 이제 평양 음악 감독이 네. 연락을 줬을 때
8: 네.
9: 아, 나 못하겠다.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 않다.
8: 왜요?
9: 이런 마음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아무래도 제 활동 반경

0: 자체가 약간 극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뭔가 판소리를 이용한 창작 활동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더군다나 여우락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축제에서 네. 이제 팀을 꾸려 공연을 해야 된다?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고사를 했더니 네. 또 곤방 연락을 와서 해야 된다. 네. 너 해야 된다. 잘할 네. 것이다. 네. 이렇게 자꾸만 응원을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코가 깨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1: 아니 네. 근데 두 분의 우정을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사실 결혼도 앞두고 있고 그렇죠. 대회도 나갔고 네, 너무 맞습니다. 바빴을 게 예상이 네네. 되는데 이 큰 무대로 또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무대잖아요. 네,
0: 그렇죠.
1: 충분히 고사할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건 그간 네. 우리 평범 씨가 잘했나 보네요.
0: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는 조금 은인처럼 또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1: 은인이요? 네네. 왜요?
0: 왜냐면은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국립창극단 폐항별이라는 작품을 네. 통해서 이제 조금 이 국악 팬분들에게 인지도를 좀 올릴 수 있었는데 네.
2: 우야 제발 그런 생각 마라 우야.
3: 아니 한나라의 병사가 우리 천막 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2: 뭐라?
3: 저기를 보세요.
2: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마.
0: 그때 당시 그 작품을 할 때 아무래도 객원이다 보니까 연습을 해도 해도 기존 단원들에 비해서 되게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럴 때마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니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1: 그렇죠.
0: 저는 이제 연습이 끝나고도 또 남아서 연습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같이 평양시가 남아서 보거나 이렇게 보는 건 어때? 이렇게 보는 건 어때? 같이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서 그때 기억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고 그리고 인상 깊게 남았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어떤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런 어떤 은혜를 빚을 갚고자
1: 네.
0: 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1: 역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베풀며 살아야 되고요.
0: 네, 맞습니다.
1: 예.
0: 네.
1: 아니 그래서 가수 강산혜 씨와 합동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 이거를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뮤지션?
0: 네,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요.
1: 네.
0: 평양시가 연락이 왔을 때에 이제 강산혜 이제 선배님과 네. 공연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랑 되게 잘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1: 네.
0: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 처음 이제 산혜 선배님의 노래를 들었는데 네. 그때 굉장히 푹 매료가 돼가지고 이제 노래를 많이 듣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1: 네.
0: 되게 고사를 하고 있었지만 산혜 선배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1: 아 네. 거기서 이제 복원 씨는
0: 네.
1: 락을 한 거죠.
0: 그렇죠.
1: 근데 딱 목소리가 사실은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0: 네.
1: 약간 성악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가요도 잘 부를 것 같고
0: 네, 감사합니다.
1: 고로 네, 락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이한철 예술 감독님께서는 강산혜 씨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나 갈게 바로 얘기를 하셨대요. 섭외
0: 세상에.
1: 요청을 받자마자
0: 네네네.
1: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두 분께서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0: 네네.
1: 어떤 노래를 하셨나요?
0: 다양한 곡들이 있었는데
1: 네.
0: 개인적으로는 이 비나리라는 곡을 조금 더 락스럽게 그리고 어릴 적에 또 제가 한 중학교 시절에는
1: 네.
0: 그 김경호님의 그 락에 또 한창 빠졌어가지고 샤우팅에 빠져서
1: 그렇죠.
0: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변성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따라 부를 수는 없었고
1: 네.
0: 심취해서 듣다가
1: 네.
0: 그랬는데 이제 나도 그러면 어떤 락의 느낌을 살려서 불러볼 수 있겠다 우리의 음악을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비나리를 조금 락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불러봤습니다.
1: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0: 네.
1: 예, 놓치신 분들을 위해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0: 먼저 이제 일렉 기타가 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드럼이 따라 붙고 나나가 단따 창기 우주 하늘이 오지게 좋죠 당생계 제국 태민한 범연자시와 연풍 도나들고 이시 한양의 등극시 삼각산기 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짓고 대궐 앞에는 욕조로다 뭐 이렇게 쫙쫙쫙쫙쫙쫙 흘러가게 원래 기존의 템포보다 훨씬 빠르게 땡겨서
1: 네,
0: 그렇게 만들어서 불러봤어요.
1: 굉장히 부슬프고 애절한 어떤 노래일 네. 거라고 예상하다가 너무 힘있게 펼쳐져서 아, 소름이 쫙 돋았어요.
0: 어우, 감사합니다. 네.
1: 역시 락도 좀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0: 소리꾼들이 어쨌든 본인의 목소리를 네. 굉장히 크게 질러버릇하는 네. 그런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락도 소리꾼들이 하면 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러니까요.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태평양 씨 덕분에 네. 복원 씨가 락을 하는 소리도 들어보게 되고, 예, 감사하네요. 아니,

0: 그 안예은 씨의 또좀
1: 아,
0: 팬이어가지고
1: 그래요?
0: 네그
1: 목소리 너무 독특하고 예쁘잖아.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안예은 씨 노래를 듣다 보면은 그 리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리듬골이 되게 한국적인 느낌이
1: 많아요. 네.
0: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1: 맞아요.
0: 이게 국악의 어떤 장르도 되게 그 속박이라고 해가지고 3분박으로 쪽에서 딱딱딱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1: 네.
0: 안예은 씨 노래들도 그런 느낌의 풍의 노래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었는데
1: 네. 너무
0: 네.
1: 바빠서.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름이 끝나면서 또말 그대로 여자친구가 혼자서 일을 지금 다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1: 아,
0: 도와주느라고
1: 네.
0: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라마 네.
1: 네, 알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0: 아우.
1: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0: 감사합니다.
1: 웰컴 투 유브 월드.
0: 감사합니다.
1: 아니, 뭐 그렇게 벌써 결혼을 이렇게 오래 만난 여자친구예요?
0: 네, 5년 정도 만났고요.
1: 5년 만났어요.
0: 네.
1: 지금 30대 중반인 거잖아요.
0: 네, 35입니다.
1: 예, 저랑 10살 차이.
0: 그렇게 안 보이세요? 세상에.
1: 아니, 벌써 결혼은.
0: 네.
1: 예, 너무
0: 아우,
1: 축하드려요.
0: 감사합니다.
1: 예, 일단 뭐, 하고 나면 또 마음이 안정이 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니까.
0: 그런 건가요?
1: 예, 어떠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의 마음은 어떤가요?
0: 일단은 지금 예비 신부한테
1: 네.
0: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크죠.
1: 근데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는
0: 네.
1: 결국 여자의 어떤 이벤트가 굉장히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0: 네네네네.
1: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아, 그런가요? 아니,
1: 예.
0: 어떻게 보면은 이 준비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좀 같이,
1: 같이 가지고.
0: 예, 많이 이제 푸시를 해주고 이런 게
1: 네.
0: 좋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우락부터 해서
1: 네.
0: 이제 대사섭부터 대회까지 막 이런 일정들이 너무 막 상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1: 네.
0: 당장 급하게 정해야 될 것들도 거의 대부분 여자친구가 했거든요, 일을.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서 계속 이제 대회 준비다 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막
1: 네.
0: 옆에서 많이 도와주면서 결혼 준비는 결혼 준비대로 또 혼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안했다.
1: 앞으로 정말 평생 잘하셔야 될것
0: 아, 네,
1: 같아요.
0: 맞습니다. 잘해야죠. 네.
1: 예. 아니, 근데 올해 이제 정보원 씨 개인적으로는 정말 경사스러운 한 해네요.
0: 아, 네.
1: 큰 상도 받았고,
0: 그렇죠.
1: 결혼도 했고,
0: 네.
1: 거기다 이제 만약에 아기새끼까지 들려온다면 트리플 크라운, 그쵸?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지난 6월 대한민국 대표 국악 경연대회 전주 대사셈놀이에서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통령상이잖아요.
0: 그렇죠.
1: 큰
0: 네.
1: 상이잖아요.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0: 그때 당시 상을 받았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1: 네.
0: 굉장히 얼떨떨했고요. 실감이 나지도 않았고, 뭐랄까, 이 상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컸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예,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대통령상이 없었을 때는
1: 네.
0: 어디 가서 공연을 해서 공연할 때뭐 소리를 하더라도
1: 네.
0: 되게 마음 편하게 했는데, 이제 대통령상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1: 그렇죠.
0: 소리를 조금이라도 못하면 저 대통령상 받았는데 이런
1: 일단
0: 소리 들을까 봐.
1: 상을 받음과 동시에 명창이라는 수식어를 이제 받게 된 거잖아요. 명창 정보권.
0: 굉장히
1: 예.
0: 부담스럽습니다.
1: 부담스럽군요.
0: 네.
1: 근데 이게 처음 도전한 게
0: 네,
1: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두 번째 만에 지금
0: 네.
1: 대상을 받았습니다.
0: 네.
1: 다시 도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제가 첫 도전 때 감사하게도 이제 차상 2등을 했었는데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는 그럼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한발더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긴 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올해 결혼도 앞두고 있었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일정들이 막 겹치면서
1: 네.
0: 대회를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분들한테 실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1: 네.
0: 그랬는데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네가 작년에 2등까지 했는 놈, 한 놈이
1: 네.
0: 대회를 안 나와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1: 네.
0: 나가라! 대회 나가라!
1: 송정
0: 네, 선생님께서.
1: 선생님께서 나가라고.
0: 네네. 그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도 뭐, 나갈 만하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1: 네.
0: 그런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상을 받고 나니까
1: 네.
0: 부담스러워서 자꾸 소리를 더 하게 되는 거죠. 네.
1: 아, 송재웅 선생님께서 그런 의미로 다시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0: 그런
1: 하네요.
0: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질까 봐.
0: 네, 네가 대통령상을 받으면은 너는 그 부담감 때문에라도 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오. 어떤 생각 있지 않으셨을까 네. 싶어서.

0: 근데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상을 받으니까.
1: 그렇지.
0: 예, 어디 가서 소리하기 정말 무섭고.
1: 왕좌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쵸?
0: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1: 계속 부담 팍팍 주려고.
0: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1: 그러면 이번에 어떤 부분을 불러주셨어요? 어떤 곡 부르셨나요?
0: 심청가 중에 그 타루비라는 대목인데,
1: 네.
0: 이제 딸을 잃은 신봉사가 그 망사대라는 곳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타루비라고
1: 네.
0: 이제 그 비석을 하나 세워줬거든요.
1: 네.
0: 심청을 기리는. 그러면은 매일같이 그 낮에는 그쪽 비석에 가서 울고, 밤에면은 집에 들어가서 막 울고, 요런 이제 슬픔을 표현한 그런 소리인데,
1: 네.
0: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 이 대목을 부르는 걸 듣고, 아, 나도 저 곡을 나의 18번으로 만들고 싶다.
1: 애창곡으로.
0: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죠.
1: 네.
0: 그러니까 연습을 해도 부족하고 연습해도 부족하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 공연도 그 대목으로 해본 적도 없고 네, 무대를 서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은.
1: 아 그래요?
0: 네네. 그때 처음이 이제 대회였던 거거든요. 타루비 대목이.
1: 어머.
0: 그랬는데 이제 대회 준비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소리가.
1: 느낌이 와요?
0: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들어보시고 이걸로 준비해도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그 대목으로 네, 상까지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작년에는 어떤 곡을 불렀어요?
0: 작년에는 이제 어사출도라는 와. 대목이었는데 어사출도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연도 진짜 많이 했고
1: 더 자신감 있는
0: 네,
1: 노래였는데
0: 자신감 있는 대목으로 이제 대회를 나갔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자신감 첫 도전하는 대목으로
1: 네.
0: 상까지 받으니까 네.
1: 이제 고수의 경지에 올랐다.
0: 부담스럽습니다.
1: 예, 안 들어볼
0: 멀어서.
1: 수가 없죠. 저희도 예, 장원 예. 타셨는데 한번 그렇게 아껴왔던
0: 네.
1: 한 번도 무대에 올리지 않았던 그 곡으로
0: 네.
1: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0: 네.
1: 조금만 불러주세요.
0: 네, 그러면 그때요 신봉사는 출천대요 딸만 잃고 모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근근 부지로 지낼 적어 봄이 가고 녹음 방초 시절이로구나 뭐 이렇게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1: 약간 어사출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0: 네, 완전히
1: 느낌이라서
0: 다른, 네, 그런 소리죠.
1: 굉장히 색다르네요. 왜냐하면 패왕별이에서의 또 그런 힘찬 모습
0: 네,
1: 이런
0: 네, 네,
1: 모습 보다가
0: 네.
1: 굉장히 구슬픈
0: 네,
1: 이 대목을 딱 들으니까
0: 네, 네.
1: 오, 와 너무 잘
0: 개인적으로도 말씀해 주신 대로
1: 네.
0: 어사출도나
1: 네.
0: 뭐 어떤 그러니까 남성성이 좀 보여지는 소리들을
1: 네.
0: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거든요. 재밌는 소리
1: 네.
0: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슬픈 대목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서
1: 네. 네, 또 새로운 면모를 보았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동안 창극 뭐 패왕별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살로메 등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또 해왔었고
0: 네.
1: 또 국립극장 마당놀이, 마당놀이 모둠전 춤풍이 온다
0: 네.
1: 이를 참여를 하셨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건 다 기억에 남겠지만
0: 네.
1: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간다거나 좋아하는 작품을 꼽자면 어떤 걸까요?
0: 아무래도 국립창극단에서 했던 이제 패왕별이를 네, 계속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1: 아직까지는 그 작품이
0: 네.
1: 뭔가 정복원의 인생에서 전후로 딱 나눌 수 있는 기점이에요?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그 작품을 함으로써 국악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께 조금 이제 인식을 좀 각인을 시킬 수 있던 그런
1: 네.
0: 시작점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 도전해보는 경극과 소리의 어떤 결합이다 보니까
1: 네.
0: 소리는 소리대로 힘든데 이제 육체적으로 어떤 경극의 동작들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습 시간 외에도 계속 막 한 7, 8시까지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 패왕별이 덕분에 국립극장 마당놀이 춤풍이 온다에 참여하게 됐다고요?
0: 그때 당시 폐왕별이를 초연을 국립극장 그 달오름 극장에서 올리고
1: 네.
0: 이제 재공연으로 예술의 전당 CJ
1: 토월극장
0: 네, 토월극장에서 이제 하고 있던 중에 준비를 하던 와중에
1: 네.
0: 이제 김성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 마당놀이 뭐 춤풍이 온다라는 작품을 준비할 중이다.
1: 네.
0: 뭐 역할이 크진 않지만 해볼 생각이 있냐? 그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1: 네.
0: 근데 마당놀이는 워낙에 레전드 그렇죠. 작품이다 보니까 네.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연락을 마침 주셔서 어 당연히야. 당연히죠. 선생님 그냥 뛰어다니기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작품을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아니 뭐 마당놀이까지 섭렵했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남은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어떤 쪽이에요?
0: 개인적인 꿈이기도 한데
1: 네.
0: 사실 창극 배우라는 어떤 인지도가 네. 사실 일반적인 뭐 연극 배우, 영화 배우, 뮤지컬 배우들에 비해서는 되게 크지 않다라고
1: 아직은
0: 네, 네. 보여지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창극 배우들도 일반적인 배우들처럼 뭔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 잘 보여줄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꿈, 목표가 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1일부터는 네. 김준수, 유태평양, 서희철 씨와 함께 창극 살로메로
0: 아,
1: 전국 네. 순회를 시작한다고요.
0: 네네.
1: 이 작품이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을 또 창극으로
0: 네네.
1: 만나는 작품이라서
0: 네.
1: 일단 또 한 번 새로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야, 약간 창극이 이제 이런 좋은 작품들, 원작들을 바탕으로
0: 그렇죠.
1: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 나가는군요.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0: 이 살로메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몇 년째 작품이 이어지고 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배우들끼리의 호흡도 너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대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도
1: 네.
0: 당황하지 않고 잘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까지 온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연출에는 김시화,
0: 네.
1: 극본의 고선웅, 작창 정은혜,
0: 네.
1: 의상은 또 이상봉 디자이너가 아. 맡아주셨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기대하시는 분들께 이번 살로메의 어떤 관람 포인트를
0: 네.
1: 좀 짚어주신다면 뭘까요?
0: 뭐 살로메가 공연될 때마다 자주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이번에는 이상봉 선생님의 어떤 의상이 리뉴얼이 돼간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1: 네.
0: 아직 직접 실물을 보진 못했지만 이제 연습이 시작되면은
1: 네.
0: 가서 뭐 구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 네네네.
0: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좀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살로메의 음악이 되게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공연을 보면은 하고 되게 무게감 있게 다가와질 수가 있는데
1: 네.
0: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야 전국순회 살로메로 이제 8월에
0: 네.
1: 공연을 마치고 나면
0: 네.
1: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식을 또 하게 되고요.
0: 네.
1: 그 이후 연말까지 또 어떤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을지
0: 지금
1: 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0: 또 연말에 하반기에는 그 작년에 했던 공연이기도 한데 국립극장에서 했던 그 다정이 세상을 누리면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1: 네.
0: 청각장애인을 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 했던 재공연을 국립극장에서 다시 올리게 될 것 같고
1: 네.
0: 그 일정이 또 잘 맞으면은 마당놀이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일정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현재 좀 그런 상황입니다.
1: 올해는 정말 연말까지 계속 빡빡한 스케줄이네요.
0: 네.
1: 예,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0: 네,
1: 싶습니다. 예. 올 여름 오스카 와일드의 원작을 우리 소리로 재해석한 창극 살로메로 관객들과 만나게 될 텐데요. 정말 마지막 공연까지 무사히
0: 네.
1: 끝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정말 우리 보건 씨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소리로 폭넓은 연기 활동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소리꾼 정복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국립국악원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기획전시 아리랑 당신의 노래를 개최했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이자 위로와 연대의 노래인 아리랑을 위로의 아리랑, 우리의 아리랑, 나의 아리랑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선보였는데요. 1926년 개봉한 춘사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과 당시의 유성기 음반 속에 담긴 아리랑부터 국가적인 축제를 거치며 대중의 응원가로 거듭난 아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자신의 고민과 감정을 담은 아리랑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 연계 특강, 노래 너머의 아리랑도 진행합니다. 아리랑은 어떻게 민족의 노래가 됐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는 9월 6일까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서 열리는 아리랑 당신의 노래에서 우리 민족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준 아리랑의 역사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하나의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들과 합쳐질 때 최대한 우리 것으로 상자로의 것으로 바꿔서 창작을 하자라는 의미로서 코리안 칩스를 붙이게 됐습니다. 상자로는 이제 전통이라는 상자 안에 새로운 창작이라는 자루를 넣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0: 경상북도 지역의 그 무을 농악이라는 농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스윙이라는 음악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만든 곡인데, 이 셋만의 새로운 농악처럼 뭔가 구현을 해보고 싶었었기 때문에 곡가를 쓰는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농악패처럼 갖추고 해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최대한 그 악기들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전통의 음계, 전통의 장단이 아니어도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좀 소리들을 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는 편입니다. 전통 음악을 공부하고 있지만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그냥 변화들이나 문화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주요 창작적인 영감이 많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셋 다 말하는 전통은 같은가? 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됐었어요. 얘기를 해보니 셋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제 깨달음의 길이라고들 많이 일컬어지길래,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면서 세 명이 생각하는 전통을 한 팀이니 합치를 해보자, 맞춰보자 라는 이제 취지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0: 지금에서 미드가 조금 살긴 해야 돼요.
1: 지신이신의 노르자 오지신아.
2: 셋 다 결국은 합치하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 셋이 같이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나누온 것 덕분에 생겨난 공통 분모를 창자로의 음악으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조화로운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올해도 원래는 이 공연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첫 상자로의 길 공연을 보시는 관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눈앞에 토끼가 사라질까 마음이 쫓겨 그저 달린다.
2: 서두르라고! 시간이 없어!
3: 시각적인 거를 청각화하는 작업? 서로 다른 감각을 호환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이 흥미를 느껴서 상자로에서 뭔가 구현해내고 싶은 것들은 그런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1: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0: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0: 뜨겁습니다.
1: 자, 이제 단 두 팀만이 남아.
2: 21세기 한국 음악의
3: 팀입니다.

0: 걸까.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0: 제발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2: 엄마, 그거 암?
3: 또 뭐?
2: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4: 4반이잖아.
2: 아닌데? 2반인데?
5: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6: 6학년이라 씩씩하네.
3: 아들 그거 암?
2: 뭐?
3: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4: 대박.

0: 머리맛 못하여 일시의 동남 통해
1: 얼씨구
0: 추육대경 탄시와 이 사람의 조화는 귀신도 난층이란 많이 노래 두었다는 통화하느니라 일찍 주교를 타고서 성정궁 향장을 불러 노이대로 남병산 많이 올라 복명을 보고 들랑 붓도 말고 대가리 목을 댕그릉이오라 사상정봉 양장수향 청대금을 베껴들고 피신상마약 남병산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복명간대없고 기잡은 군사들만 하락해가 서있고
2: 한나라 마렵 위한우 삼국 시절에 황후 유약 보고 군도 병기한 뒤 간용하다 조맹덕은 천자를 가칭하야 천하를 엿보았고 범남타 손중모는 강하의 흠고 믿고 제업을 명심하며 장하사 유현덕은 총사를 돌보아 혈성으로 구치허니 중간이 공리 보고 정족이 삼분하세
3: 그렇지.
2: 모사는 운제비오 명장은 봉기로다 북이 모사 정욱 순욱 수문약이며 동호모사 노숙장소 제갈근과 경천위지 무궁주와 잘긴드라니하리 그때의 한나라 유현덕은 관우 장비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형제 결의를 하는데 도원이 의대인곡 한나라 탁현지라 무상 존 봄비 들어 불근

0: 아침 노을에 물을 들었다.
1: 다 좋다.
0: 지단을 살펴보니
1: 헤이.
0: 금주를 둘러치고
1: 아.
0: 오구 백마로 재지내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음액을 정하는 뒤 주여 언덕으로 장용 삼고 화룬장은 중형이요 장익덕 아우대역 몸은 비록 삼인이나 마음은 한가지라 유관장의 형제는 같은 연월 한날 한시에 죽기로 선맹약을 하고 피 끓는 구국 중심 원대디 이루었구나. 한 마리 불운 허여 풍진이 퇴근을 끈다 황근적을 평란하니 공타기 이루어나고 성다들 평정근이 이곽이 따를 짓고 이곽을 평정근으로 난세가로 조화받은 협찬자 횡복하고 혁안저영 손중분은 강동을 응극하여 부국항 평을 자랑한다. 그때 유관장은 3인이 결심하여 한시를 회복고조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무사 없어 주야로 한할 적에 뜻밖의 서서 만나 공명을 전거하되 천무후무 제갈공명 와륜강의 복룡이요 초야에 깊이 묻혀 상통 전문 하달질이 구궁팔계 둔갑장신을 충중에 품었으니 극만고지 인재이요 초인간의 철이니라.
1: 그러지 그러지.
0: 이렇듯 말하니 유현덕 반기억여 관장과 와룡강을 찾아갈지
1: 아마.
0: 당당해 온주는
1: 좋지.
0: 신장은 팔차기와
1: 좋지.
0: 얼굴은 관옥 같고

0: 과슬 영웅이라. 총놈마상에 앞서시고 그 뒤에 또한 장군들 위르고 본기 진정원 곧 자기네 되고 홍근운 삼각소 청주 홍도 빗겨들고 척도만상에 두려시 앉지 거동 훈장일시가 분명하고
1: 다치
0: 그 뒤에 또한 사람 무인을 보니 신장원 칠척 오총이 얼굴이 금꽃에 비턱 쌍코리 눈에 사무장창 눈도 번쑥 들고 샘봉마상은 탕당기도 기안저 사락을 와그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보다 아 나의 데려다 보니 이따기 씨가 분명구나. 이때는 그건한 8년 충촌이라 와룡강을 당도했니 경계무공 그하기 하구나 삼불고이 소령하고 소불심이 충청기옥 시불광이 평타하고 김포를 대기 무생이라 원하근 상친 하고 송죽은 광지로다

0: 천고절 푸른 빛이 활띠었어라. 신문에 다다라 무릎을 다리며 공자야 선생님이 없이냐? 동자여 짜오대 선생께 없어는 방능의 최주병과 연암의 맹곡이며 매일 서로 버시대야 배띄워 선유다가 임간의 바둘 뒤로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덕이 이른 말이 선생께서 오시거든 한종실주왕숙이 배우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동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배웠고
1: 그러지.
0: 수삼삭 지낸 후에 현운 옥백으로 예물을 갖추고 관장과 삼고초려 찾아갈지. 남양중종 당도의역 시문어울두 달이니 동자 나오 그날 선생님 개곱시냐 동자였자오대 초당에 춘수 깊어 계시다니라. 현덕이 반기여겨 관공 장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완완히 들고 가니 소슬한 송죽생과 쟁념한 풍경소리 초대기 간격구나. 기가에 대시고 기다려서 있으되 공명은 한화야 아무 동적이 없는지라. 깃덕이 성질을 급히 내어 꼬리는 부릅뜨고 검은 팔티 그드며 고성 대지왈 우리 가가는 한주 금지 오겹이라 조만은 사람을 보랴 하고 수차 소고를 거였거든 도망을 피우고 두어 이로다 지를 아니하니 보라 그만하여야 돼.
1: 좋다.
0: 소재가 초장을 들어가 초당에 불을 퍼서 지르면 폭명의 재주가 있다거나 전업기나 나사나 동정을 보아채마 죽기 싫으면 당다 올 테니 독그리로 결박하야 신야로 돌아가 사이다. 엄불에 다방 쓰러지고 끄르름에 불알 들고 초당 앞으로 우르르르르 달려들이 현덕이 깜짝 놀래 이 떡은 손을 잡고 현재야 현재야 이 떡은 어떤 법이 없는지라. 은왕상 탕도 인업 삼빈하고 문왕도 여상을 보려하고 위소의 왕래 한지 삼고초려간 부어시랴. 좋은 말로 경계 후에 운장은 이떡 다리고 문 밖에 벌 있어고 동정을 기다려라.
2: 군사들이 승기내어 주륙을 쟁식하고 노래 불러 춤도 추고 소름 키우고 곡하는 놈 이야기로 흐히

인치 중에 토하는 놈, 반치 중에 욕하는 놈, 잠에 지쳐 서서 자다 창 끝에다 턱에 놈 쳐쳐 반어건 병 중허거 병로직 장의불행이라 장하고 한군사 저리

가지 힘드시오를 몰 온다.

군사하는 말이 아나이. 승상은 지금 대군을 거나리고 천하 대세를 바라는디 왜 이놈 요망스럽게 울음을 우느냐? 우지 말고 이리 오너라. 술이나 먹고 놀자. 저 군사여, 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의 소름을 들어봐라. 고다

자전 망극이로구나.

버리고 달에다가 서산에는 기울어 진이 추른 망기병 보지며 바람 불고 비죽

상사공 단장회는 주야 수시멍뱃 적구나. 조총 한 돌을

들면 기니 자서 안장을 하며 골퍽 사재앙 그 흐유.

뜨뜨란 말이냐 이리 사친 시비시로

노조가 목을 노려 사면을 살펴보랴 할제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을 원망하며 울음을 운한디 이것이 바로 적벽강 세타령이라 허든 것이었다. 산천은 함준하고 숨

작별과 전해 죽은 군사 완주란 원세가 되어 초승상을 원망하여 지지해 꾸려구던 기라.

장차가 초혼조녀산구량은 쇠지

철바람 말기 철망을 벗어났구나 화병아 우지 말어라 누구지니 누구지니 저주

사설마는 철미세 순금 갑옷을 헛다루 살도 맞고 창흐도 찔려 기아

황조타 소탱피

말아 각세들아 너무나 오지를 말아

0: 조조 듣고 대답하되 동지의 일양이 희생의 키우 동남풍과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황제 약속을 기다릴 적에
1: 알소.
0: 그때의 오나라 황제는 이제와 서른 아니고 청룡알기 선기장에 삼승옷 꼭 배달하고 감여울 바람을 맞춰 지극총 소리하고 은은히 떠들어오니 조조가 오고 피하여 장줄날이 어지른 말이 증후가 내고 와라 황공보이기 나를 위하여 양초 많이 잃고 저기 온다 천국아 내고 와라 대소원이 청옥이 여짜오되 군량을 실은 대량이면 선체가 온종할 때 둥덩실 높이 떠 요요하고 범유하니 만일 그 속에 간괴 있을진대는 어찌 회피하오니까 조조가 그 말에 의심이 나서 그래 그렇겠다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불로 방세가라 문빙이 우뚝 나서 저기 오는 데 어디 빼요 성상님 영전에는 지난을 들어서진 말랍신다 이 말이 제대로 봐도 뜻밖의 사람께가 피르르르르르르 문빙 맞아 떨어지고 황계 화선 이십초 그 황포 승계전과 떼떼떼다 발소리 둘둥둥둥 대공지도 좌우왕 선부대 동남풍이 외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한 번에 보리 펑 전기가 짜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강상이 무너지고 두 번 물이 퍼서 오 조각 밖에 나도 세 번을 불러 치니 화염 중요 공상은 우르르르르르 물결은 줄렁저렁 띠똥도 때와지에 엄청한 띠도 사고

우비산반다리조 반행량 방어가 부대가 무리가 기치 헐 장막조 쪽화전공정 방패향과 깨어진 동루구 금발장 바람된다 밝은 북진 빙가리 횡글행기 막을 철혈 산산이 깨어요.

0: 인생이 간 곳이 없고 적벽감기 불빛이 날리가니 가련할 손 백만 군병원 날로 내려
1: 아이고야
0: 못하고 몸이라 곰딱 달싹 못하고 손 맥히고 기 맥히고 산도 많고 장애도 일년 앉아죽고 서서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발패죽고 맞아죽고 개다 죽고 승려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복장 덜컥 살에 맞아 무례가 퐁 빠져죽고 바사져 죽고 찢어져 죽고 진실로 죽고 재담으로 죽고 무섭게 눈 빠져서 빠져 등 터져 오사급삼 물사 다리 부러져 죽고 죽어보느라고 죽고 무단지 죽고 함부로 덤부로 죽고 댁댁으려고 불나 불산 납상아 약하산 광광 무단이다 죽고 실없이 가위 없이 죽고 거의 없이 죽고 꿈꾸다가 죽고 어떤 놈은 또 큰 놈을 입에다 물고 죽고 또 한 놈은 주머니를
1: 부지려
0: 부시룩 그러더니만 어짜이지기를 칠놈더라 나는 이런 다급은 판에 먹고 죽으려고 비상사전 듣느니라 와서 가서 떠오라 먹고 무게 가서 퐁 빠져 죽고 또 한 놈은 토대 끝으로 뿍뿍뿍
1: 어이씨구야
0: 피 올라가더니만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삼대 독자 외아들이오 제발로 뿐을살려가지고 빌다물 애가 퐁 퍽금이 오르르르르 또 한 놈은 배전으로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 퉁퉁퉁 나가더니만은 예, 고향 쪽을 바라보며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은 할일 없이 죽습니다 언제나 희희희희희희 빌다무레가 퐁 벚금이 오고르르르르 또한 놈은 그 통에 한가흔지라고 희지오를 반장에다가 죽고 직산물사 대회 소중 깊은 물에 사람을 보고도 다 국수풀 듯 들어 불며 적금 조종 그야말로 납날개 돌아온구 독반을 적벽풍파에 떠나갈 일등 명장이 쓸데없고 날린 향수가

0: 구주호인호구나. 하전공정관은 소리 여기서도 비르르르르르 저기서도 비르르르르르 허전장유소왕등은 조조를 보위하여 천방기축 달아날 황교화열을 모름속 쫓아보며 외눈발이 붉은 홍포 입은 놈이 조준이라 도망 말고 쉬 죽어라 전봉대장 황계라 호통 조조정식이 금마야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어디 가자 갔다 그러면 동작었다 여봐라 중우가 예 추윤원숙이 죽지 뻘 못한 알았더니 바노 오늘 보니 족제 뽑으러 나보다 이 말이 왜 퇴불조정이 돼야 앞으로는 원한이 가고 척벽강으로 우두둑 우두둑 들어가니 이거 웬일이야 정옥의 여자 우대 성상의 말을 거꾸로 다스도 근제골 그 타겠느냐 말 못하지만 쑥 빼다가 얼른 돌려다 뒤에다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1: 공명이 완보로 단에 올라 분양 헌자고곡 단하에 귀자하야 조용히 앙천 암축하고 다시 일어나 24의 풍세를 살피다가 상단 3차 올라서니 발소 수레방으로 깃발이 벌벌 바람을 넣었느니라 이때요 군중을 살펴보니 사방 군졸들은 잠이 들어 고요하겠다
2: 그렇죠
1: 공명

얼씨구. 머리 풀고 밟은 자. 아, 어째요? 학창 이론. 아.

0: 잡고 다느내려 양막 뒤로
1: 어이씨고
0: 가만 가만 남며 오경시랑
1: 얼씨구 하나 둘 셋 하나
0: 강천우

0: 추억. 아.
1: 기억난디 좋다. 아이 제가 상이 락시

0: 알지?
1: 다. 제.
0: 그때요 조자룡은 군사 백명을 배우실고 어강어국 선생 오기를 기다리다 공명을 안고 동보고 반겨뛰어 내려와 공명전 대하의 여자오대 선생은 이방 진중 평안지단역 오시니까
1: 다시고
0: 공명 또한 반기허역
1: 다시고
0: 자룡 손길 접수
1: 벌써 다
0: 잡더니 현주의 세옥체의 평안 하옵시명
1: 벌치고 다
0: 제장 군조리 무사화
1: 벌치고 다 주제 다
0: 함께 으 뛰어

0: 떠난다.
1: 그렇죠. 아,
0: 아, 또 오랜만에 맞췄는데도 잘하네. 예. 역시 명고요. 요즘은 제가 바빠갖고 잘 못 만나서 연습을 많이 안 하는데 제가 문화재 지정을 받을 당시에 제 북을 쳤었던 뭐 그 전에도 제 지정 고수이긴 했습니다만은 예, 요즘 서로 바빠가지고 서로 뜸했더니 오랜만에 맞췄는데도 그냥 제 호흡 딱 알아가지고 소리를 다 외우고 있네요. 징하요.
1: 네,
0: 역시 북을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때 오나라 주유는 노숙달여 말씀하되 공명이 진실로 허니라. 융동 때 동남풍이 어찌 있을 소냐. 노숙이 여짜오되 공명을 잠깐 보아도 재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1: 그렇죠.
0: 그러한 영웅 군자가 이러한 대사에 어찌 헌을 오릴까.
1: 얼씨구.
0: 잠깐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1: 그렇죠.
0: 이 말이 지든 받은
1: 얼씨구.
0: 멋지 못하여 일시의 동남풍이
1: 얼씨구. 아.
0: 주유 대경 탄시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귀신도 난층이란 만일오래 두었다는 통흥하느니라. 일찍 죽여오를 타오고서 성정궁 향장을 물러 노이대로 남병산 많이 올라 공명을 보고 들랑 붓도 말고 제칼에 목을 댕그릉이오라. 사상정봉 양장수향 청대금을 베껴들고 귀신상마약 남병산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관대없고 기잡은 군사들만 다나게가 서있거나 저봐라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와도 저 군사 여짜오대 선생이 제기내고 바람을 얻은 후은 머리 풀고 밟으신 제 여놈으로 가더니다. 옳다 그것이 옳네이다.
1: 옳소.

0: 남산 빨리 데려오가 먹을 당도 원근 장파 물결이
1: 얼어
0: 수조리서 있건 알려봐라 수조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든 오나라 수조리 한나라 공명을 할 수 있소 하는 유표한 얘기 있소 무슨 일이니
1: 그렇죠
0: 자 이길 일모시 강하는 매인매 양양강수 맑은 물고기나 뜨는

0: 낚시 배터지 오상연을 향 금상공을 가는 길이 만나누심을 하였더니 만나누심을 하였더니 뚝박 어떤 사람 피발을 도수는 내려오니 강하는 맹세 이런 대장이 나오는디 너는 소상한 물결을 갖고 이는 허리 고무팔에 서렁섭적 따르더니 둘이 손길을 부여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그지 하지 그지 있더니 그 배를 빨리 타고 사르같이 가더니다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강변을 내려가 여봐라 사공아기 네 배를 더디져 공명 담배 못 잡으면 대중은 내보남에 대가리는 녹을 탱글어 비영이 물에 풍동 뒤에 채면 어먹고 원이 될 것이니 어서 급히 배질하라 사공이 겁을 내요 탓 감은 오지를 어째 거기야 거기야 거기야 위겨라 위겨라 위겨라 위겨라 사르같이 떠나갈 적 심리 단강 또 남대 공명 담배가 분명커는 저기가는 공명선생 가지 말고 내 마음으로 우리의 도둑 정례하오 공명이
1: 그렇지
0: 자룡 불러하는 말이 동옥 주도독이 나를 해하려고 서성정봉 양장으로 저렇게 쫓아오니 이를 너희
1: 그렇죠 없어.
0: 자룡이 말 듣고 선생아 나 무영여 마사

알았으니 후회를 보자 해보아라. 우리 선생도 분쟁도 그 나라에 들어가요. 성공하고 고생을 하는데 무슨 일로 해야 한다. 너희들을 죽여 마땅하나 양국 화친을 생각하고 죽이든 난이 어련이고 내 수단이란 해보아라. 천일을 못 들었나 장판도 급싸움 후 맹덕 80만 명 팔공산 조목 비듯 일전에 다 어디였구나. 정확한 이력 변주 네 어이 그저 놀이 다같이 이래 쓰고 벼락을 박았지 내 그 화살은 못 봐오리라. 장군 결전 매겨 들고 비정 비팔로 흉어 복실하야 하삼지 토.

0: 어때질 끝 거꾸로 물에 두
1: 벌써 아.
0: 또 한 개 쏘아노니 오던데 하루 늦었죠 뱃머리 빙빙 돌며 연담아 안경상은 그저 뒷뚱 뒷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0: 순간.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산이 산을 부르고 물이 물을 부르는 고장 경남 거창. 오늘의 여행지입니다.
1: 제 뒤에 보이는 저 모습이 바로 거북바위입니다. 보이시죠? 정말 경이로운 계곡과 맑은 물. 이곳은요, 거창에서 그 유명한 수승대입니다. 수승대는 근심을 씻어내고 풍광은 즐기라는 그런 뜻인데요. 정말로 이 맑은 물소리에 마음을 씻고요. 바람은 푸른 계절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거창에서 거창한 여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사람 살기 넉넉한 곳이라는 거창, 과연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까요?

0: 경남 서북부에 자리 잡은 거창. 덕유산, 가야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산줄기로 둘러싸인 고장인데요. 거창 여행의 첫걸음.
1: 양양제일의 동천으로 하여산.
0: 당연히 이곳, 거창이 품은 명소 중의 명소, 수승대에서 시작합니다. 수승대는 덕유산에서 발원한 위천이라는 물줄기가 지나가는 곳인데요.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물은 바위를 깎고 바위는 물을 감싸는 풍광. 그야말로 자연의 대서사십니다.
2: 이곳이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였습니다.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서로 뺏고 뺏기고 이렇게 싸움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곳이 현재 이곳은 백제 지역이고 그리고 조금만 여기 산만 넘어가면은 신라 지역이었습니다. 백제 수도에서 사신을 신라로 보낼 때 마지막 환송연을 이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신이 신라에 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또는 억류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할까 건심으로 이제 환송연을 했다 해서 건심 숫자 보낼 송자 수송대였습니다.
0: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던 수승대. 근심으로 사신을 보내기엔 그 경치가 너무 수려했던 곳. 결국 후대의 이름이 바뀝니다.
2: 폐계 이왕 선생님께서 아니 경치가 그렇게나 멋진데 근심 숫자 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와서는 맞지 않는 이름이다 해서 어미 비슷한 찾을 숫자 뛰어날 성자 큰 바위 대자 수성대로 바꿨으면 어떻겠노 하는 시를 당시에 이곳을 이곳에서 서원을 열고 저기 응거를 하고 계시던 요수 신건 선생님한테 보내셨답니다. 그때 그 이름을 갖다가 수성대라는 이름을 저기 파고 태계 선생님께서 보내셨던 시도 저기서 저기 안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곳이 수성대로 불렸다고 합니다.
0: 조선 중기 문신이었던 요수 신권. 임금에게는 강직했고 고향 거창으로 돌아온 뒤에는 수승대에서 후학을 가르쳤는데요. 어쩌면 선생의 정신은 바로 이 풍광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수승대의 대표 얼굴. 거북바위인데요. 당장이라도 맑은 물로 뛰어들 것만 같습니다.
3: 우와, 아, 거북바위에 우와 물이 어쩜 이렇게 맑지?
4: 이거 얘네 1급 수유만 잘하는 것들 아닌가?
0: 1급수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북바위. 바위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과 문장, 이 절경에 매료된 이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4: 한자로 뭐가 다 써 있어요. 이름인지

0: 쉬인지 이거는 되게 쉬인 것 같아.
1: 진짜 이곳은 물소리와 더불어서 마음도 씻어낼 수 있고 풍류를 즐기기에는 아주 최고의 절정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한수 읊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0: 거북바위 건너 살짝 몸을 낮춰 가다 보면 이렇게 멋진 정자를 만납니다. 요수 신권 선생이 후학들을 가르치던 요수정인데요.
1: 이거 봐봐요. 아궁이가 있어요.
2: 정자인데 이거 아궁이 맞죠?
1: 우와, 왜 아궁이가 있지?
2: 신기하네. 근데 되게 독특해요. 정자 밑에 아궁이가 있고요. 이게 얼핏 보면 문이 따고 있거든요. 정자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0: 지금까지 제가 봤던 있어요. 많은 정자들은 뭐지? 그냥 마루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1: 아, 정자 안에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그 아궁이에 있었던 이유를 알겠어요. 정자 안에 방이 있는 거 저는 처음 보거든요.
2: 와, 신기하다.
0: 아, 요수 선생 이후 얼마나 많은 신묵객이 이곳을 찾았는지 이 현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잡한 세상사, 마음 한자락 붙잡고 싶다면 바로 이곳 거창 수승대입니다.

0: 수승대에서 멀지 않은 곳 들판 한가운데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창 위천면의 황산마을인데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어마어마한 분을 만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그 나이가 6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1: 거의 나무가 아니라 화석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은 무릎 관절 같은 그런 관절 느낌도 보이고요.
0: 혼자서는 가늠조차 안 되는 둘레. 수백 년 이 언덕에 홀로 서서 마을과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봤겠지요. 600년 느티나무에서 이미 짐작하셨지요. 이곳은 그야말로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16세기 요수 신권 선생이 벼슬을 내려놓고 이곳에 정착하면서 거창 신시 집성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이 토담이 특징이 아래는 이 물빠짐을 위해서 큰 돌로 쌓았고요. 위에는 흙하고 돌을 섞어서 토담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름답기까지 하고요. 이 담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제 키를 넘지 않은 것은 이 마을이 소통하는 방식, 온정,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마을이다. 아니 어떻게 대문을 열었는데 이 경치가 있죠? 말이 안 된다. 이거 봐요. 이 풍경 좀 봐봐요. 뒤에 산과 집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문을 열었는데 이 경치를 맛볼 수가 있죠? 와,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0: 멀리 산마루와 기와 지붕의 조화가 절묘했습니다. 그리고 황산마을의 명품 중의 명품. 바로 이 토담입니다. 돌과 흙으로 쌓은 전통 담장. 무려 2km의 이 토담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0여 채의 기와집이 남아있는 황산마을. 물론 지금도 주민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1: 혹시 여기 이장님 되세요?
2: 예.
1: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들어와도 될까요?
2: 예.
1: 예, 여기만 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2: 아, 요 생강을 심은 한데.
1: 아, 이게 생강이에요?
2: 예, 생강 밭입니다 여기.
1: 아,
2: 예, 생강이 지금.
1: 그 이 얼마 정도 있으면 커요?
2: 여기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수확을 해요.
1: 가을 되면. 예. 아, 이장님은 여기서 나고 자라셨어요?
2: 예.
1: 아,
2: 여기서 우리 사대부. 예. 5대까지 같이 살았어요.
1: 아, 그래요? 예. 이 고택에서요?
2: 예.
1: 우와. 그럼 한 500년?
2: 500년, 600년 되죠.
1: 600년.
2: 예.
1: 우와. 그 600년 세월을 어떻게 버텨요? 예. 그런데도 아주 짱짱하고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예. 토담도 너무 아름답고.
2: 예, 토담은 우리 국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예. 예. 이런 좋은데 지금은 고령화가 돼가지고,
1: 네네.
2: 예,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듭니다.
1: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자손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예. 그러나 전날 제가 이렇게 황산마을을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어디 먹을 데가 없어요. 혹시 아세요?
2: 예, 이거 저 농가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1: 농가 맛집이요?
2: 네, 예, 농가 맛집.
1: 황산마을이에요?
2: 예.
1: 그럼 거기도 600년 됐나요?
2: 그것도 집이 최고 오래된, 예. 600년 된 집입니다.
1: 우와. 예. 그 담도 너무 예뻐요.
2: 예, 담도 이제 우리 옛날 이제 담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1: 여기 써졌네. 농가 맛집이라고.
2: 예.
0: 농가 맛집이 있다는 이장님의 말씀에 냉큼 따라 나섰습니다.
1: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0: 600년 고택의 분위기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서 생활의 온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다리미, 다듬이돌, 정겨웠습니다.
2: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 갖고 이제
1: 다리미 할 때
2: 다리미
1: 숯 얹어가지고
2: 숯 얹어가지고 예
1: 맞아요 예. 맞아요 실제로 이거 쓰신 경 아 하긴 아버님은 안
2: 예,
1: 쓰셨겠다
2: 예,
1: 어머님 쓰셨을 것 같은데
2: 썼지, 뭐.
1: 저봐요 무게를 이거 자체 무게만 해도 쇳덩어리니까
2: 예.
1: 근데 여기다가 이제 숯을 얹어가지고 조심조심 해야 되잖아요 한복 온단이 워낙 민감한데 잘못 태웠다가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1: 이렇게
2: 온도를 이렇게 딱 대가지고
1: 대보고 예. 세월이 그대로 있는 인두입니다. 예, 실제 쓰시던 거.
0: 참 깜빡 잊고 있었네요. 이곳은 이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농가 맛집 음식부터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와, 이 화려한 밥상의 주인공이 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1: 아까 이장님께서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3: 네.
1: 제가 맛있는 맛집 좀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는 집처럼 소개를 해주셔서
3: 네.
1: 이장님 되게 힘든 걸 몰랐어요.
3: 네.
1: 이장님 사모님이신 거잖아요.
3: 네, 네.
1: 여기가 그러니까 시집 온 주택.
3: 네, 그렇죠.
1: 그렇죠.
3: 네.
1: 여자분들의 공통점은 이런 고택의 시집을 왔다고 아마 점점점 힘드셨겠다.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해서
3: 제가 여기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1: 말이 돼요?
3: 아니, 네. 저는 꿈이 네. 어릴 때부터 이제 텃밭 가꾸고 남편은 뭐 공무원이든
1: 아.
3: 그런 걸 원했었거든요.
1: 네. 네.
3: 그런데 처음에 시집 오니까 막 농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1: 제사도 많고.
3: 그래서 참 물기도 많이 울었어요.
1: 우리가요, 600년 된 고택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어쩜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상은 이건 임금인 수라상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3: 네.
1: 이걸 다 직접 요리하신 거죠?
3: 제가 5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그런데 친정도 종갓집이에요. 친정에는 이거보다 제사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제가 엄마 거들고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또 음식을 굉장히 잘하세요.
1: 아, 시어머님도
3: 시어머님도 잘하셨고
1: 친정어머님도 잘하셨고
3: 그래 자연적 뭐 양쪽 보다 보니까
1: 저절로
3: 저절로
1: 아까 이거
3: 콩전
1: 콩전 와 이건 비건이신 분들은 너무 좋겠는데요?
3: 예, 이거는 제가 배우기를 스님한테 배웠거든요. 스님들이 고기를 못 드시니까 못 드시니까 콩으로 해서 콩고기로 많이 드시거든요. 단백질 공급한다고 이렇게 많이 해 드시더라고요.
1: 식감은 진짜 고기 다진 것 같아요.
3: 네, 네. 어떤 분들은 비지 맛도 난다, 콩 맛도
1: 맞아요.
3: 난다 이렇게 하시면서
1: 비지 맛이 나요.
3: 네.
1: 근데 이 모든 재료가 여기서 난 거라면서요. 아까도 보니까 음식하단 말고 어디 텃밭에 가서 뭘 뜯어 오시더라고요. 와,
3: 제가 샐러드끼리 요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야간 치고 뒤에서 이렇게 조금씩 키워요.
1: 아, 그래요?
3: 키우고 저런 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산에 가서 채취해 오고.
1: 근데 이 나물이 하나도 아니고 종류가 너무
3: 9가지입니다.
1: 9가지.
3: 요거는 비름 나물이라고
1: 기름.
3: 지금 밭에 많이 나는 나물이에요.
1: 아.
3: 그렇고 요거는 머위대.
1: 머위대.
3: 머위대. 요거는 치나물.
1: 예.
3: 요거는 단풍치라고 해서 진주 쪽에서는 개발딱주라고도 하는데 단풍치인데 이게 종이짝처럼 얇아요. 그렇고 요거는 참나물. 참나물.
1: 참나물.
3: 아죽가리.
1: 아죽가리.
3: 그렇고 요거는 이제 목이버섯.
1: 목이버섯.
3: 네, 고사리.
1: 고사리.
3: 그래서 버섯이 맛이 좀 털려요.
1: 진짜 나무에서.
3: 돼지에서 나오는 거는 버섯이 조금 허벅해요. 그런데 참나무에서 나는 거는 단단하고 향이 좋아요.
1: 참나물 향기부터 시작해서
3: 그러니까 씹으면 참나물 향, 치나물 향, 고사리 향 나물 향이 그대로 있죠
1: 정말 맛있네요 담백하고 늘 혀에 닿으면 초고추장 맛부터 났었는데 그거를 못 만나니까 오히려 진짜 나물의 향이 딱 고스란히 들어오네요 이렇게 먹으면 될까요?
3: 네.
1: 야 부들부들
4: 느껴지시죠?
0: 600년 고택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만난 경험 정말 특별했습니다.
1: 어머니한테 이 집은 어머님 삶의 어떤 느낌일까요?
4: 제가 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좋긴 좋은데 힘은 들거든요.
1: 네. 네.
4: 그래서 뭐 젊은 사람한테 권하고 싶진 않아요.
1: 우리 어머니 진짜 솔직한 답이 너무 시원한 사이다 같네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2: 저는 이 고택을 갖다가 우리 조상들이 참 물러줘서 이 보존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이때까지 보존을 제 나름대로는 보존을 했습니다.
0: 기와지붕 처마 아래 앉아 수백 년 세월이 켜켜이 쌓인 마을의 시간을 느껴봅니다. 이 특별한 경험, 황산마을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행의 또 다른 묘미,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죠. 길을 걷다가 놀라운 곳을 만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실까요? 네, 국수 반죽입니다. 널찍한 반죽이 기계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국수 가락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국수 공장은 처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던 그 국수가 아니었습니다.
1: 우와, 너무 예쁘다. 아니, 이게 먹는 국수가 이렇게 예뻐도 돼요? 오방색이네요, 정말.
5: 예, 예쁩니까?
1: 어머나.
5: 단층, 우리 궁궐이나.
1: 맞아요.
5: 저, 절. 단층에 쓰는 오방색.
1: 그 색을 맞춰서.
5: 예, 그 색을 맞춥니다.
1: 우와.
5: 우리 어릴 적에는 그, 때때옷이라고 해가지고.
1: 맞아요. 어머나, 근데 빛깔이

0: 자체를 찍은 옷을 그
1: 맞아요.
0: 옷을 입었어요.
1: 맞습니다. 사장님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다섯 가지 색깔의 국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빨간색을 하면 붉은색을 도는 이렇게 되는
2: 네,
1: 거고
2: 맞아요.
1: 비트가 흥미. 흥미가 요거가 되는 거고 부추가 네. 이거겠네요.
0: 네, 파란 거.
1: 노랑이 호박이고.
2: 네, 호박이고.
1: 그리고 요색은 쌀이고. 네. 색깔도 이쁘고 우리나라 한국적인 미를 갖추고 있어서 네. 외국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푸르고 붉고 노랗고 희고 검은 우리의 전통 오방색. 이렇게 고유의 색깔을 가진 재료를 혼합하여 국수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신기하기도 할 뿐더러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뽑아낸 국수는 이렇게 태양광 아래서 잘 말리는데요. 제 눈에는 이 모든 과정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수를 만드는 분의 노력과 정성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형형색색의 국수, 먹거리가 아니라 예쁜 장식품 같습니다.
0: 그리고 오방색이 역사적으로 볼 때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절이라든가 궁궐의 색이 단청색이 오방색이거든. 근데 우리 어릴 적에는 그 돌잔치 하면 꼭 색동조구를 입고 오방색 떡을 먹었거든. 그게 이제 그 자라면서 모든 살을 물리치라고 한 거니까. 그 이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오방색이라는 게.
1: 사장님께서 국수 맛을 보여주시겠다며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3: 네, 엄마,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 이쁘시네. 어머, 고우시다. 어머님 너무 고우시네. 진짜 예쁘네요.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0: 딸만 둘.
3: 딸 둘.
1: 올해 78세 김현규 사장님. 1980년대부터 국수 사업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져 이곳 거창으로 옮겨와 딸 그리고 사위들과 다시 시작. 다양한 국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국수 명인이 직접 뽑은 오방국수. 국수가 아니라 접시 위에 한 송이 꽃인데요.
4: 그걸 양념해요.
1: 그 맛은 어떨까요?
3: 일단 면발이 되게 탱글탱글하고요. 들기름만 해서 먹었는데 맛 자체가 일단 식감이 기가 막히게 좋고요. 하나하나에 그 빛깔이 주는 것 때문에 기분 전환도 되고요. 건강해지는 맛이고요.
0: 보통 사람들은 국수가 무슨 맛이 있어? 육수 맛이지 뭐 국물 맛이지 맞아. 하는데 맞아. 우리는 국수 맛으로 뭐
3: 그게 중요한 거죠.
0: 국수 맛으로.
3: 그렇죠.
0: 육수하고
3: 면맛으로.
0: 그리고 우리는 절대 비빌 때 고추장, 고추장 넣으면 안 돼. 맛을 확 버려.
3: 너무 강하니까 그게 있는 것 자체가. 와, 제가 아래층에서 국수를 만들 때만 해도 예쁘다 생각하고 혹시 설마 맛 없으면 어떡하지 사실 불안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이 있어요. 부추는. 부추 향이 나고 비트는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우리 아버님 좋아하시는 흥미는 우리 드시면서 아이고 건강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맛도 영양도 잡을 수 있는 국수 그리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국수라면 누구나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색을 알린다는 자부심도 이거 분명히 외국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그 저희 국수가 사실 뭐 일본의 소바라든지 뭐 이탈리아 파스타 베트남의 쌀국수 뭐 이런 유명한 그 면 요리가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수는 사실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국수가 누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파스타도 아니고 굉장히 좀 고유한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걸 좀 많이

0: 드리려고 합니다.
1: 우리 고유의 면 음식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바람.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0: 커다란 날개들이 천천히 돌아가는 곳. 거창 별바람 언덕인데요. 가막산 별바람 언덕은 202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꽃 언덕입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는 이색적인 풍광으로 큰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1: 아, 이거 바다에서 타는 제트스키 아닙니까? 예. 저희 요 매장 컨셉이 산 속에서 있는 가장 맛있는 바다, 산에서 바다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트스키를 한 대 구매를 했습니다.
0: 산 속에 제트스키가 있는 곳, 예, 바로 생선 요리 전문 음식점입니다. 이색적인 생선 요리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1: 거창 사감 몸에 먼저 드릴게요. 한번 접사 보이죠.
0: 그런데 이 음식에 사과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2: 사과가 들어가서 향도 좋고요. 진짜 맛있네요. 이 비린내가 날 것 같아서 안 먹었는데 이게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이게 사과 향, 사과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잡아주는 것 같고 향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0: 재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1: 지금은 광어하고 농어, 그 다음 전복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매일 저희가 저 통영 남해 요쪽에서 제일 싱싱한 녀석들로 예, 이렇게 담아옵니다. 화로차가 직접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산에 있지만은 싱싱한 재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 미끄러버려.
0: 펄펄 살아있는 남해 바다 생선. 으아! 이들을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내놓는데요. 이 집만의 특별 메뉴가 있습니다.
1: 저희 그 거창 사과 전복 물회입니다. 이름 자체가. 거창에 있는 특산품이고요. 사과 자체가. 그래서 저희 육수에도 사과 원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명에도 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 오시면 포항식 물회, 어딘산 물회가 아닌 거창식 물회입니다. 사과를 넣은 거창식 물회.
0: 거창 특산품 사과를 활용한 음식. 여기에는 사장님의 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1: 제 꿈과 소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창에 나는 로컬 푸드를 다른 전국에 있는 국민들께 한번 알리고 싶은 예, 작은 소망. 어떤 큰 소망인가요? 예,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거창에 있는 재료들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쌀도 좋고 사과도 좋고 산양삼도 좋고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알릴 방법은 음식으로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0: 거창에서 나는 재료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서 가장 맛있는 밥 한 그릇을 완성하고 있는 사장님. 그야말로 거창의 맛을 빚고 있습니다.
1: 이게 오늘 아침에 뽑아온 산양산삼입니다. 좋지예. 산양산삼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에서 잎까지 전부 다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산양삼 액기스를 만들 때 뿌리채 전부 다 넣습니다. 넣어서 같이 구운다고 해야 되죠. 한 이틀 정도 구워서. 예. 그래서 이제 진액을 만들어서 이제 생선에 이제 숙성을 시킵니다.
0: 이틀 동안 우려낸 산양삼 진액. 고등어에 아낌없이 넣습니다. 이렇게 사냥

0: 홍삼으로 숙성한 고등어를 전용 화덕에 넣고 구워내는데요. 프라이팬에 굽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1: 생선을 화덕에서 굽게 되면 지금 온도가 500도까지 올라갑니다. 500도 정도 되는데

0: 생선구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산물 요리를 내놓는 사장님. 이 한상 차림을 위해 2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한정식점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른 사장님. 음식으로 행복을 전달하려는 그는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1: 제가 거창에 와서 결혼을 했고 애기도 딸만 4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나무로 애기들 다치지 말게끔, 그리고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런 자연과 함께하는 식당, 예, 그게 저희 큰 마지막 꿈입니다.
0: 거창 읍내의 어느 언덕. 잘 가꿔진 넓은 밭이 있는데요. 산딸기가 익어가고 푸른 바람이 지나가는 곳. 그곳에서 만난 탐스런 열매. 네, 블루베리입니다.
2: 딱 봐도 유기농 블루베리 이렇게 이름이 써진 거 보는데 저 사실 블루베리 나무를 처음 보거든요. 너무 예쁜 거 있죠. 저도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혹시 이 농장의 주인이세요?
3: 네네.
4: 와, 반갑습니다.
2: 이게 무슨 일이래요?
4: 와, 어머머머. 너무 예쁘시네요.
2: 제가 들어가도 돼요?
3: 네, 신발 괜찮으시겠어요?
2: 아, 신발은 괜찮은데 뭐 밟은 거.
3: 아니.
2: 이거 블루베리 아니에요?
4: 블루베리인데 지금 아침에 신선하게 땄어요.
2: 너무 예쁘다.
4: 너무 크고 예쁘죠?
2: 오. 아니, 근데. 네. 블루베리 나무를 보는 건 전 처음이거든요. 이게
4: 아, 그렇죠.
2: 너무 예쁘네요.
4: 지금 이제 막 이제 수확 시작하려고 하는 그 베리들이에요.
2: 지금 수확철이에요?
4: 예,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2: 1년에 한 번이에요?
4: 1년에 한 번인데 아마 6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저희는 쭉 따게 돼 있어요. 한 달 동안. 네, 네. 너무 예쁘죠.
2: 이 블루베리가 네. 잘 자라려면 천혜의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4: 이게 뭐 지금 현재 다 전체적으로 예. 다 유기농으로 되어 있어요.
2: 이게 약간 고산 쪽이라서 더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4: 네네, 공기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산성화되어 있는 이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2: 그래서, 이 흙이.
4: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이런 나무 껍질 뭐 기타 등등 아주 저희가
2: 천연 영양제네요.
4: 예, 이렇게 다 만들어서 얘들이 좋아. 할 수 있도록 이 맛이 전체적으로 다
2: 달라요?
4: 조금씩 다른 맛이 있어요.
2: 맛있게 생겼어요.
0: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는 블루베리. 잘 익은 것들을 골라 저도 따봤습니다.
2: 이거는 유기농이라. 우와. 아니, 마트나 이런 곳에서 사서 먹은 거하고 바로 지금 따서 먹는 거하고 맛이 와, 달아요. 달고 육즙이 엄청 많아요. 이런 맛이구나. 좋은 블루베리 구별하는 법이 있을까요?
4: 좋은 블루베리는 가장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신선한 거. 예, 신선한 게 가장 좋고.
2: 저는 이렇게 살짝 알기로는 이게 분?
4: 이렇게 하얗게 분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2: 이게 좋은 거죠.
4: 예.
2: 제가 왜냐면 블루베리를 그릭 요거트에 아침에 먹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4: 그래서 예쁘신 거 아니에요?
2: 아이고, 좋아해서 네. 마트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분 많은 거 골라.
4: 네, 맞아요.
2: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4: 지금 이렇게 뽀하죠.
2: 네,
4: 아주 최상의 지금 최상의 그 블루베리인 것 같아요.
0: 투실투실 블루베리가 잘 자라고 있는 언덕. 그 옆에는 넓은 유채밭도 있는데요.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2: 이게 유채예요?
4: 유채인데요.
2: 네.
4: 지금 유채꽃이 이제 졌잖아요.
2: 네.
4: 이거 이제 우리 여기 보이는 양이 있는데 양 좀 주려고요.
2: 양이 이거 좋아해요?
4: 근데 신선한 거 너무 좋아해요.
2: 이게 뭐죠? 칠면조?
4: 칠면조도 있고.
2: 하고 양하고?
4: 양도 있고.
2: 어머나.
4: 배고프지? 우와, 예뻐라.
2: 아이고, 예뻐. 어머.
0: 깜짝 놀랐습니다.
2: 확 뜯네, 확 뜯어.
4: 아이고.
0: 유채를 반기는 녀석들.
2: 너도 줘.

0: 너무 귀엽네, 진짜.
1: 이렇게 맛있어? 이거 너 방금 먹었잖아. 아이고,
2: 제 손까지 먹어치울 기세였습니다.
1: 그래. 여기 체험하러 오실 때 가족 단위로 왔을 때 너무 좋아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0: 아이들이 오면 아주 그 즐기는 방법이 다 그러니까. 다양해요.
1: 그러니까요.
0: 어떤 아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뭐 먹이도 주고,
1: 네.
0: 어떤 아이들은 여기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아, 농촌에서 왜 힐링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새벽에 새소리 듣고 이렇게 산책하시고 아주 뭐.
1: 예, 보니까 여기 내려다 보니까요.
0: 네.
1: 거창이 하늘에 보이네요.
0: 그렇죠. 이게 이 거창이 이 손바닥에 이렇게 가려져요.
1: 우와, 눈앞에 펼쳐지는 추억 사이에 어머, 펜션도 있어요. 펜션도 너무 무슨 숲속 궁전처럼 있고 없는 곳이 다 있고 우아하니 음악도 너무 잘. 이게 뭐예요?
0: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소스류 만들어요.
1: 아, 소스요? 네,
0: 저희 그 샐러드 소스류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돈가스 소스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숙성시켜요. 이 세월이.
1: 이게 뭐예요?
0: 이게 이제 블랙베리를 발효시켜서 소스. 샐러드 소스.
1: 어머, 와인 향 같은 게
0: 너무
1: 나요.
0: 좋죠.
1: 와인 향 있잖아요, 숙성된.
0: 네네네.
2: 사장님은 이곳에서 농가 레스토랑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3살부터 지금까지 30년 차 여성 농부입니다. 양계업 등을 거쳐 지금은 10년째 유기농 블루베리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0: 제가 생각하는 그 농업 현장의 일은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뭐 아주 농부라면 아주 좋은 직업이 아닌 그냥 좀 힘든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제 모습으로 그 뭔가를 그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이런 노동의 과정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3살 처녀 농부로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2: 다시 블루베리 밭으로 나온 사장님. 사장님의 하루는 그야말로 블루베리로 시작해서 블루베리로 끝납니다. 열매 하나하나를 일일이 손으로 따는 여성 농부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가 사장님의 손을 거쳐갔을까요?
0: 저희는 여기 다 유기농 베리 농장이에요. 그래서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제초제도 사용하지 않고 특히 이제 그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유기물을 저희가 다 만들어서 이 블루베리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 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제초 관리는 전부 다 손으로 이 투둑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다 뽑고 일일이 사람의 손이 다 가고 아마 이런 쪽은 이제 애초기로 돌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농약 사용을 안 하는 게 제일 큰 농장이죠. 이유가.
2: 갔다 온 토실한 블루베리. 곧바로 식재료로 사용하는데요. 수확에서 가공까지 채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싱싱함과 맛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사장님이 레스토랑 겸 카페를 연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기른 재료로 가장 신선한 먹거리를 내놓고 싶어서였습니다.
1: 얘가?
0: 아, 블루베리 젤라또.
1: 너무 예뻐요. 예쁘시죠?
0: 이건 딱, 요거는 이제 요거는 네. 맨 아래쪽에서 딴 산딸기예요.
1: 산딸기.
0: 산딸기 스무디. 네. 이런 꽃들은 식용꽃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다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다 이 꽃도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한 잔을 만들 때도 마음을 담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른 컬러와 꽃과 이런 거 허브 종류를 넣어서 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다 드려요.
1: 그렇구나. 이거 봐요.

0: 어머. 어머, 맛있어요. 중요한 건 이 블루베리가 신선하니까 더 맛있네요. 눈이 이게 탁 떠지는 그런 맛인데, 엄청 청량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어요.
0: 그렇게 달지 않은데 굉장히 신선해요. 와, 산딸기 후레쉬 이런 맛이구나.
1: 저 베리가 또 어떻게 하면 활용돼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소비할까, 건강함을 몸으로 먹을까, 그래서 가공이나 뭐 더 많이 발효시키고 또 가공도 하고 또 직접 또 이렇게 젤라또나 스무디를 만들고 소스를 만들고 이 하나하나가 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앞에는 거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저 뒤에 산들도 명산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산도 보이고 뒤에는 초록초록초록해서 이 마음이 숲속 한가운데 주인이 된 것 같은 진짜 보이는 것만큼 마음이 이렇게 열립니다. 행복하네요.
2: 사장님의 열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열매들, 거창이 품은 달콤하고도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0: 멀리 뭔가 보이시나요? 산 모양이 소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우두산으로 불리는 곳. 정상에 서면 저 멀리 거창 읍내도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1: 오늘 너의 하루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았어.
0: Y자형 출렁다리로 가는 길.
1: 수고했어.
0: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1: 걸을 수 있으면 행복하지.
0: 끊임없이 주문을 걸며 올랐습니다. 그렇게 20분쯤 올랐을까요? 시원한 물줄기가 반겨주었는데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그곳.
1: 와, 우와, 멋있다.
0: 거창이
1: 일이야?
0: 자랑하는 우두산 출렁다리입니다. 마치 인간 세상 인연을 상징하듯 세 갈래로 이어진 다리, 높이 60m의 Y자 출렁다리입니다.
2: 이게요, 그 지역마다의 산세의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소리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남은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족하기로 사람이 남은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남은 인정 있고, 경기도로 골라 한양도 보면 철은 목이 높고 백운에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이라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변하기 상이라. 양반 근본을 논직한데 평조판서가 동성삼촌이요, 보원군 대감이 당신 외삼촌이라 불쑥나무 무사고 어르신네. 너를 불러하니 오면 내일 아침 조사 끝에 너 그 노모를 잡으다 난장 형문의 주리대 방망이 바주대 방태그리 악춤을 출제 굵은 배 부러지고 잔 빼어 실어져 얼개미 채꿍기 징가리 세대한 그저 살살 셀 테니 울태거도 누구 말 테면 말아 떨떠리고 나는 간다. 산 좋고 물 좋은 거창. 정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만났던 거창한 여행이었습니다. 꿈 같은 풍광도 만났고요. 오랜 세월을 품은 마을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거창여행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주었습니다. 쉽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거창했던 거창 여행. 그러나 머자나 다시 이곳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 넉넉하고 따뜻한 거창의 미소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내가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야.
1: 와우.
0: 좋네요.
2: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인 범이다 삼각지대 무대. 과연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3: 마음이 확 움직이는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좀 더 과감해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2: 별을 눌러주세요.

0: 네,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잘한다.
2: 아, 너무 좋아요.
0: 자, 유태평양 씨.
3: 네.
0: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3: 아,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사실 제가 이제 한 표가 그때 모자랐던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한 표가 모자랐던 게 아닐까. 이 경로 이탈 밴드가 저에게는 MSG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4: 저희도 지난 1라운드 때 별 하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평양이와 함께해서 별 하나를 채울 수 있었는데 우리 평양이가 또 끼가 많고 또 저희한테 또 핵심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하면서 저희가 더 완전한 올스타를 만들지 않았나 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5: 정말 피날레 무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디션을 넘어선 이 공연에 축하 피날레를 하는 느낌이었고 그 정점에 원래는 이제 보컬들이 모든 시선을 잡아가는데 저쪽 구탱이에서 문세윤인가 싶은 우리 정호 씨가 너무나도

0: 천사 날개를 가진 분이 어떻게 재롱을 예쁘게 떠시는지 아니 정말 한 폭의 그림이었었어요.
1: 얍삽하지도 않는 뚱뚱하신 양반이 새 노릇을 하니까 더 귀여웠어. 오늘 잘 봤고.
2: 일단 편곡이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이게 아틀란티스 소녀라는 곡명을 제가 보고 이 원곡이 숲을 좀 떠올리게 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바다로 끌어서 내리셨는데 그게 너무 버뮤다 삼각지대에 제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너무 즐겁고 나는 평생 그냥 여기서 미아가 되고 싶고 너무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진짜
3: 감사합니다.
4: 네. 제가 낚시를 좋아해요. 청새치 있잖아요. 날아가는 그 왜 깊은 물속에 이렇게 막 수영하다가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쫙 날아올라서 그 하늘 위 구름 위로 쫙 올라가서 살랑살랑 거리다가 탁 들어가는 그 느낌. 여기까지입니다.
3: 감사합니다.
4: 최고였어요.
1: 심사가 아니라 그냥 공연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5: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1: 오늘 공연을 봤습니다. 오늘 저는 공연 잘 봤어.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자, 올스타를 받은 범이다 삼각시대 경로이탈 유태평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오랜만에 같이
8: 절 뽑아주셔서 오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그래.
8: 무엇보다도 저희 둘의 공통점이 바로 그 안예은 씨의 그
7: 모자란 표 네, 하나.
8: 근데 그 한 표의 부재를 오늘 안예은 씨가 딱 채워주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7: 즐겁게 항상 이렇게 오늘의 무대처럼 즐겁게 함께 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유다
9: 삼각지대.
6: 조선 판스타 두 번째 판 계속됩니다. 16세 천재 국악소녀 정우연.
10: 우연히 기대된다. 어머, 느낌이 또 다르다, 그쵸?
6: 13세 미녀 신동. 신예진.
11: 오, 여기 세다.
12: 정우연,
13: 신예진,
12: 조선판스타를 접수하러 온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감입니다.
14: 안녕하세요.

0: 신예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아니 10대 언니 동생이잖아요. 일단 굉장히 그 풋풋함이 너무 좋은데 무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첫 번째 정우현 씨의 무대를 보면서 그때 눈물이 났던 기억도 있어서 과연 이 무대는 어떻게 준비했나 너무 궁금했거든요.
2: 제가 항상 언니들 따라다니다가 처음으로 동생과 함께 합을 맞춰보는 거여서 굉장히 리더십도 생기고 좀 열심히 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예진이는?
4: 저도 그 집에서 오빠가 있고 제가 막내여가지고 언니랑은 또 합은 안 맞춰봐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무대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마마무의 데칼코마니입니다. 일단 아이돌 노래를 국악처럼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아 이거 잘 준비하면 좋은 무대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5: 이 둘이 모여 조선 반스타를 접수한다. 은디 모두는 크게 뜨고 신명나게 돌아보세. 아이씨고
6: 너와 나 같이 그린 너와 나 입을 맞춰볼게 해야지.

0: 이거는 예진이가 조금 유연스럽게 해주면 말은 되거든요.
1: 민유는 키도 높고 음역대가 경소도 다 높다 보니까 언니보다 고음이 조금 더 자신 있지 않나 한 것 같아요.
2: 우선 예진이는 민요를 하기 때문에 저보다 꺾기를 좀 더 잘하는 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노래를 국악적으로 노래하려다 보면 서로의 개성을 더 잘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의견 충돌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3: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점점 분위기에
4: 과연 두 친구들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국악자매 무대 판 스타트.

0: 예. Yeah.
1: 잘했어. 감사합니다.
2: 방차게 데칼코마니를 부른 국악자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자, 국악자매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5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5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여러모로 참 본인들도 그렇고 판정단 여러분도 아쉬운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 그래도 다섯 개나 받아서 감사합니다.
2: 저는 우선 저희가 준비한 무대만큼 열심히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거에 굉장히 고맙고 예진이한테 수고해줬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3: 멋있다.
4: 어른이다, 어른.
5: 오늘은 이제 2라운드잖아요. 우리 1라운드 할 때는 두 친구가 각자의 무대에서 자신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좀 더 깊은 느낌의 그런 무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2라운드를 저희가 조금 기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둘이서 무대를 꾸미는 거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구성을 짜는 데에 있어서의 그런 능숙함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경험 삼아서 앞으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4: 감사합니다. 네.
6: 우연 양, 예진 양, 오늘 너무 잘했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는 우연 양도 우리 예진 양도 앞으로 미래에 정말 좋은 가수, 정말 훌륭한 소리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안 가시고 국악을 좀 계속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어디 뺏기기 싫은 우리 두 인재분들 열심히 성공해서 우리 같은 자리에서 또 만나기를 바랄게요.
1: 감사합니다.
0: 수고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너무 똑같이
3: 밝잖아요. 또
7: 밝아. 네,
8: 진짜 자매 같아요.
7: 아 진짜 잘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아쉽다.
9: 아쉬운데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0: 소리로 싹 가능. 다음은 10대들의 만남입니다. 50대. 국악계 새로운 신화를 쓸 18살 이창준.
1: 역시 악사 친구.
0: 국악계 신동 12살 서건우.
2: 엄마의 1등 친구,
3: 엄마의 보디가드,
2: 우리는
3: 자랑스러운
2: 마마보이.
4: 형하고 동생 같아. 아, 이렇게 귀여워.
2: 어떻게 팀명을 마마보이라고 지었어요?
3: 저희가 1라운드 때 다 엄마와 관련된 그런 노래를 했었어요.
5: 어전에 입시하야 덤디디덤,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연중일 지르고 짜증나는 일만 있었다면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여행을 떠나.
3: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신화의 엄청 팬이신데.
0: 신화 창조시구나.
3: 네네네.
0: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3: 이유진.
0: 유진아 보고 있니? 고맙다 유진아.

0: 건우 오빠.
1: 네?
0: 나이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아요. 42이신 거 아니신가요?
1: 어쨌든 만약에 15개를 모두 못 받으면 네. 한 사람 떨어져야 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2: 아, 저희는 그런 생각을 일단 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마음을 먹기 위해서 멋있다. 저희는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열심히 연습에 임했어요.
3: 혹시 준비하면서 뭐 다투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2: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저희는 이제 닮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무슨 숟가락만 놓으면 이제 형제예요, 형제.
0: 숟가락만 놓으면 형제야?
3: 창준 씨가 더 동생 같아.
4: 제가
3: 예 말하는 게
2: 숟가락만 놓으면 이제 형제예요, 형제. 일단 안 하고 있어.
5: 그렇지, 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근데 요즘에 이렇게 형들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네. 힙합하고 이러는 거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판소리를 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2: 할아버지가 판소리를 하시는 분이어서
5: 아~
2: 그래서 배속부에서부터
5: 배웠군요.
2: 들었었거든요.
6: 그러니까 DNA가 있는 거네.
7: 시청자분들의 귀 그리고 눈도 다 호강시켜드릴게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트레스를 확 풀게 그런 무대를 준비했으니 재밌게 잘 봐주세요.
8: 이창준 군과 서건우 군이 만난 마마보이 팀,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판 스타트!
9: 얘는 막 춤추고 이럴 것 같은데 왠지.
6: 아닌데? 마이크를, 네, 배경이?
10: 아이 토끼는 어디 있는 거야?
11: 아우 더워. 아우 더워.
10: 토끼는 둥그뚜는 도레도리 허리나 늘씬 공째는 뾰뚝
11: 날 찾으리가 꽃만은 거니
10: 토끼야, 오늘 시간 어때? 시간 있으면 용궁에 가지 않을래?
11: 용궁?
10: 용궁에 가면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11: 아이고, 그러면 얼른 가야지.
10: 가자, 가자.
12: 아, 잘한다.

저녁에는

0: 그러면 우리 비행기 타고 갈래?
1: 비행기?
2: 거북이 비행기로 가는구나. 야,

0: 귀엽다.
1: 한편의 동화 같았던 마마보이의 무대, 조선 판정단은 과연 어떻게 봤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자, 마마보이 팀은 총 15개 스타 중 13개를 받았습니다.
0: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또
2: 어렵다.
3: 어떻게?
1: 신영희 선생님 아주 그냥 깔깔대고 그냥 손주들 재롱잔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4: 이 두 소년들은 기본이 돼 있어. 판소리에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리고 판소리를 잘하는 편이야. 굉장히
2: 잘해.
4: 그래서 나는 둘이 다 올스타로 하려고 했는데 어째서 누가 그랬을까?
5: 가렸어.
6: 사실 저는 중점적으로 하나였어요. 다음 무대가 보고 싶은가. 근데 저는 그냥 너무 귀엽고 잘한다 해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무대 뭔가가 더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7: 저는 그런 어떤 상큼발랄 밝은 무대는 충분히 보여주신 것 같아서 다음 무대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올라가시더라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들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누르게 되었어요.
8: 건우 친구 진짜 누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9: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둘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왜냐면은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노력을 했으면은 같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좀 난처해요. 난처해요.
1: 13개 별을 받은 마마보이 팀 데스매치인 만큼
0: 어렵다. 좋아.
1: 한 사람만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창준 도전자가 세 번째 판에 진출했으면 좋겠다. 그럼 별을 누르면 되고요. 건우 군이 기량을 뽐낸 것 같다. 그럼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자, 조선 판정단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0: 데스매치의 승자는?
1: 제가 아는 건우는 그러면 진짜 너무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게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2: 저는 되게 형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아가 맞는 것 같아요.
0: 하나, 둘, 셋! 2판, 4판, 1대1.
2: 한 명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
0: 이렇게 해서 2판, 4판, 1대1 데스매치의 승자는? 데스매치의 승자는 성은우 군입니다.
3: 한 말씀.
1: 난 괜찮아. 참.
0: 건욱은 왜 그렇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2: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같이 만나고 같이 연습을 했던 게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니까 아 진짜로 눈물이 갑자기 났어요.

0: 궁금해요. 창준 씨 지금 어떤 괜찮아요?
1: 아, 네, 네.
0: 울고 싶은데 참는 거 아니죠?
1: 아니 진짜 절대 아닙니다. 아니 진짜 저는 막 이렇게 막 방송이라서 거짓말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2: 거짓말 치고
1: 지금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눈물이 막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냥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3: 그래요.
4: 창준 씨 소리는 누구 못지않게 잘해요. 그래서 다른 대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1: 네.
4: 그런 데 나가서 영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1: 이런 칭찬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 지금 기분이 솔직히 좋은데 표정을 지금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5: 그럼 웃어요.
4: 웃어요.
2: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마마보이 이창준 서건우 군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6: 잘했어요. 나가서 형이랑 같이 햄버거 하나 해.
7: 보다 수고 많았어.
6: 응? 왜 울고 그래?
7: 아니야, 그럼 너 이제 TV 나가서 너 막 우는 거 다 나온다. 너 친구들이 그런 거 다 본다.
2: 내가 왜 울었지?
7: 그냥 좀 어? 형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서운하게, 그러니까 막 속상해하지 말고 너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올라간 거고 내가 열심히 할 만큼 너가 다음 라운드 가서 더 아주 찢어버려. 알았어? 알겠지?
2: 나를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형 화이팅 하자! 화이팅!

0: 자, 이번에는 어떤 도전자들이 나올지. 다음 도전팀은요, 조선판 스타 만찢녀 윤예원.
1: 아, 예. 만찢녀.
2: 예, 예. 잘 만나는 거.
3: 가야금 하면서 노래. 예.

0: 어머, 90년대생.
1: 아니, 2000년대생인데?
2: 안녕하세요. 저희는 98년생 9, 01년생 0, 우리는 90입니다.
3: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어?
4: 근데 지난번 무대에서는 예원 씨가 가야금 같이 연주하면서 노래했잖아요.
2: 네.
4: 이번에는 그 가야금 없이도 그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2: 아니요. 이번에도 가야금을 준비했는데요. 저번 라운드에서 이봉근 선생님께서 가야금 병창의 오리지널리티를 한번 살려보면 어떻겠냐는,
1: 이번에 우리는 올스타를 받을 것 같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2: 그런 점수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연습한 만큼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관객분들도 그런 마음을 같이 느끼고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5: 네.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혜은이 선배님의 새벽비라는 곡이랑 또 신고산 타령을 이렇게 크로스오버 시켜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트로트 곡이지만 국악으로 재해석해서 더욱더 재미있고 신나게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왕주 파이팅! 예쁘게 봐주세요.
1: 오스타 주세요.
2: 윤예원 씨와 김나니 씨, 과연 국왕주는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지 판 스타트!

0: 솔직하다.
1: 아, 공주님들.
2: 윤예원 조치가 엄청 잘하네.
3: 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야.
4: 14개. 코 14개야.
3: 자, 구공주 팀은 총 15개의 별 중 15개를 받아 올스타에 등극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인데 심사위원 분들께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3: 네, 김윤환 씨는요?
5: 본인이 놀랐어요.
1: 네, 제가
5: 기대 안 했어요?
1: 아니요, 기대는 했는데요. 또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오늘 성공 얘기가 많았는데 새벽비가 두 분 태어나기 전의 노래 아니에요?
1: 네, 그렇습니다.
5: 어떻게 이 노래를 고르셨는지.
1: 아, 새벽비라는 곡이 저희 둘 다 잘 아는 트로트 곡이기도 했고 또 이 곡을 국악적인 색깔을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6: 믹스할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예.

0: 믹스할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예.
1: 민요를 넣자고 하신 건 언니의 아이디어고요. 곡 선정은 제가 했습니다.
0: 아, 완벽했네.
2: 나이가 20대 초반이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율동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요것도 약간 호흡에 신경 써가지고 다 작전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 사실은 예예. 제가 굉장한 몸치라서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춤을 신경 쓰느라 노래를 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저희가 한번 율동, 댄스가 아닌 율동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3: 사실 이 노래에 춤이 너무 완벽해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즐기러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잔치하면서 그냥 그 그래서 막 이 노래 끝나고 나서도 호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박수 다 치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맑고 그 아름다웠어요.
4: 뭐 다 비슷한 마음.
3: 선생님이 다
4: 그래서
3: 비슷한 마음. 너무.
5: 자, 올스타를 받은 구공주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잘했다.
1: 감사합니다.
8: 무려 만찢 여와 그리고 소녀 난청이가 무대한 준비는 최고라고 생각해서 뽑히는 게 아니에요.
1: 조심하겠습니다.
5: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이판사판 1대1 데스매치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아~
9: 이분도 엄청 세지세요.

주말을 엎어치러 온 무명가수 홍주.

0: 줌바 파워.
1: 줌바 파워.
2: 친정사정.
3: 친정사정.
4: 웃기다.
5: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6: 엄마들의 반란을 보여준 우리는 친정사정 볼 거다. 땅.
5: 엄마들끼리 이렇게 서로 라이벌이 되셨는데 어떠세요?
7: 아이들이 있어서 그리고 네. 결혼을 했고 연령대도 비슷하고 해서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네. 호흡도 잘 맞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5: 서로 공감하면서
7: 네. 네.
8: 친정사정 볼 것 없다의 무대 반 스타트.

0: 뭔지 알지? 화음 너무 잘 맞으면 안 들리는 거. 이거 하는 거.
1: 어우, 나 귀가, 귀 멍멍해.
2: 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3: 뭐라고 얘기해야 돼?
4: 육아에서 잠시 탈출한 엄마들의 폭발적인 무대. 친정 사정 볼 것 없다 팀의 무대를 어떻게 봤을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2: 야!
4: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 축하드립니다.
0: 아, 뒤에 근데 뒤에 올스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3: 찢어놨지. 예.
0: 방송을 많이 오시네.
3: 기뻐서 웃는 거죠? 기뻐서. 너무너무 기쁘네요. 정말 글쎄 산옥이랑 만나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너무 정도 많이 들었고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둘 다 결혼하면서 많이 겪어서 그런 얘기 나누면서도 진짜 여자로서 공감되는 부분도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가 제일 연장자예요. 이 무대에서 많이 노심초사 했는데 받으니까 이게 꿈인가 대신가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6: 친구들아 같이 놀자.
3: 니네 애들 몇 살이야?
6: 전 아홉, 전 아홉 살이야.
3: 아홉 살이야.
6: 난 열한 살이야. 나도 시댁에 맡겨놨거든. 너무 프리덤이다. 오늘 너무 같이 놀고 싶고.
3: 아, 예. 아,
4: 이렇게 정말. 아주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친구들은 반말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거.
3: 그러시구나. 아유, 너무 좋죠.
1: 아니 근데 김산옥 씨는 너무 즐긴 게 경연인데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예예, 예, 예. 너무 신나셔가지고.
4: 그렇죠. 그만큼 무대를 제대로 즐긴 거죠.
6: 중간에 남성남 선배님의 왔다리 갔다리 춤을 출 때, 아 저거지. 춤이란 저거지. 돼지라 싱싱하네, 돼지라 싱싱하네. 그러면서 힐을 삐끗할 때, 네 그래 이제 하체 힘이 없을 나이지. 막 이러면서. 이 무대 매너, 표정, 모든 게 너무 완성형의 무대라서 많은 분들이 아가씨들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아줌마들도 이 땅에 큰 기여를 했잖아요. 아, 네.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3: 수영 씨가 쌓인 게 많았나 봐요.
6: 대한민국 중년들 화이팅!
3: 화이팅!
6: 화이팅!
3: 화이팅!
6: 화이팅!
2: 저희 조선판타 무대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각 올스타 받은 그런 팀들도 있지만 진짜 색깔도 많고 매력도 많고 한데 오늘 두 분의 무대는요 정말 더운 여름에 아이스박스에 얼음 가득히 넣고 탄산음 얼려놨다가 녹인 다음에 바로 흔들어가지고 딴 듯한 그런 느낌의 무대였거든요.
7: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두 분 무대 보면서 두 분의 불타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두 분 무대에서 이렇게 서로 강렬하게 불타는 걸 볼 줄이야. 아주 놀라웠고요. 아, 또 그런 와중에도 두 분의 호흡을 아주 디테일하게 챙기는 모습 보면서 이거야말로 노련미구나. 아, 아주 베테랑들의 무대를 아주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8: 좀 쉬었잖아요.
3: 네.
8: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예술은 참으면 안 돼요.
3: 아,
8: 네. 그리고 그 존 못 가지고 무대에서 돌아다니는 등 보니까 정말 아줌마들은 아줌마들인데 그런 데는 매력이 있어요.
3: 감사합니다.
6: 네.
4: 지난번 첫 번째 판에서 황홀한 고백을 불렀던 산옥 씨.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힘내라고 이제 무대를

0: 기쁨이었습니다. 조선 판스타에 나오는 걸 남편분께서도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고 끝까지 함께하길 바랐는데 중간에 참 힘든 상황이 있었죠.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1: 이제 첫 무대하고 정말 신랑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0: 올스타를 또 받았잖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조선 판스타라는 그 스팟 광고가 이제 인터넷에서 떴어요. 그리고 그 본날 정말 지인들한테 다 우리 와이프 이제 곧 판스타에 나온다 하고 다 돌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0: 그래. 그래요.

0: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첫 방송이 언제니까 보자고 막 했는데 그 첫 방송을 못 보고 가가지고 진짜 미치도록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나중에 영상 나오면 남편 찾아가서 보여주려고요.

0: 장례를 치르면서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남편이 보고 있을 거니까 남편이 원하는 거는 너가 포기하는 길은 아닐 거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1: 그냥 와 너무 힘들겠다. 사모님이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잔혹이가 포기한다면 그냥 나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해야겠다라는 그게 내가 도와주는 거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0: 남편이 되게 보고 싶어 했거든요. 여기 녹화하는 것도 보고 싶고 잘 되는 것도 보고 싶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어디선가는 보고 있겠구나. 나 떨지 않게 그리고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고요. 도와준 것 같아요. 신랑이
2: 사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무대를 꾸밀 수 있을까 뭐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고 끝까지 응원을 한 만큼 남편이 지금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더욱더 열심히 해준 산옥 씨가 참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무대가 아니었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남편께 한 말씀 하신다면
0: 남편 간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남편에 대한 예일 것 같아서 이제 아프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고 우리 딸들이랑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2: 방송하는 분들 이렇게 살면서 중간에 이제 부모님 상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예능인들은 또 상 치르고 와서 막 재밌게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게 혹시 너무나 폐륜적인 행동이 아닌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부모 입장이 되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더 열심히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 아마도 바랄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족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산옥 씨 힘내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3: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 애가 둘인데 어떡해.
3: 아유 참.
2: 친정 사정 볼 것 없다 김산옥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누군가는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군가는 이번이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이 전쟁에 뛰어든 다음 팀을 소개합니다.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1: 아, 세다.

0: 호랑이 제일 잘하잖아.
1: 올스타랑 14개.
2: 아 진짜?
3: 소리의 정석 천상 소리꾼 박성우.

0: 죄인인가? 나라 위에 싸운 우리 활활자 누구인가? 누가 죄인인가? 활활자 누구인가?
1: 목소리 너무 잘 어울리네요.
2: 네, 정철웅님.
3: 저는 박성우님, 박성우님. 와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4: 처음에는 너무 예상 외워가지고, 왜냐면 이제 누나가 이제 올스타셨기 때문에 저를 당연히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나는 예외로 하고 있다가 저를 갑자기 딱 불러주시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마 표정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3: 네,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네. 내가 싫은가?
5: 헤비급끼리의 결승이 아닌가, 예, 결투가 아닌가 그런
6: 그렇죠?
5: 생각이 듭니다.
6: 예. 일단 본인들 소개해 주시죠.
7: 지혜!

0: 걸치고
1: 저희는 춘몽입니다.
2: 아 좋다.
0: 좋다. 아.
3: 일장 춘몽이 아니라 그냥 춘몽입니다. 지금 조선 판정단 여론이 많이 놀라고 있어요.
2: 두 분이 굉장하시다.

0: 급한 얘기잖아요.
1: 예, 급한 한 그. 예.
0: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모두 별이 안 들어오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2: 그렇죠.
0: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드나요?
3: 그러게 말이야.
0: 제가 목소리 약간 흥분했나요?
4: 그래서 예. 이름을 본인
0: 아니 왜냐면 오래 듣고 싶은 거라고. 마음이 있잖아요. 시청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5: 좀 나중에 싸우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벌써 예. 싸우기로 하셨나요?
4: 그럼 정철홍 씨가 박성호 씨를 먼저 제거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6: 아니요.
4: 라이벌이라 예예. 예.
6: 그런 게 아니라요. 예. 첫 번째 판에서 순영희 선생님께서 색깔이 뚜렷하다, 정말 좋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색깔도 보셨으니까 좀 다른 색깔을 보여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색깔을 남자 소리꾼과 함께 더 크게 폭발적으로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남자 소리꾼을 또 박성우 씨를 제가 탁 선택을 했습니다.
0: 박성우 씨는 14개네. 박성우 씨는 14개.
4: 지난번에. 지난번에 14개인데 거의 울키리였죠.
0: 판소리 신도 맞아요?
7: 네.
0: 테너가 아니라?
7: 네. 판소리.
8: 판소리. 판소리도 되게 잘.
0: 성악하시는 분 같아. 네.
8: 아, 도대체 무슨 곡 부르는 거야?
9: 가슴앓이라는 곡인데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혹은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애절한 사랑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찢었다 찢었어.
1: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춘몽의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저희는 올스타가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았어요.
1: 나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2: 으트란 말이냐.
1: 총봉팀은 총봉팀은 총봉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3: 자, 감사합니다.
4: 아니 진짜
5: 아니 아까 그 김동완 씨가 헤비급의 무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여기는 잽이었고 바로 훅으로 그냥 들어오시네요. 와, 대단합니다.
6: 그 박미선 씨가 아까 눈가가 촉촉해지고 예, 눈물 흘리는데
7: 사실 이 노래가 가수 말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6: 그렇죠.
7: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나왔던 노래예요.
6: 그렇죠.
7: 1곡이었거든요.
6: 예.
7: 근데 뭔가 그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 느낌 있잖아요. 제목대로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 순간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이게 우리 소리구나.
8: 가슴앓이 노래 같은 경우는 숨겨진 보석 같은 노래죠. 사실 워낙 유명한 노래인데 오디션 프로에서도 한 번도 본선 무대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역시 두 분이 최강의 그 실력자들이 만나가지고 좀 어마어마 약간 저기 뭐야 슈퍼맨하고 원더우먼이 같이 노래를 해가지고 예, 대박을 터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뒤에 부른 노래가 흥타령인데 선생님 흥타령인데 흥이 안 나고 한이 느껴지는데 이게 잘못된
9: 건가요? 원래 한타령이에요. 한타령.
8: 한타령이에요? 한타령이죠.
10: 옛날 이제 선조들께서 참 재밌는 게 한을
9: 한.
10: 흥으로서 승화시킨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이중적으로 해서 이제 흥타령이라고.
9: 그래서 네, 한타. 원래 한타령이에요. 네.
11: 이 국악하시는 분들이 가요를 부르면 그 습관적인 판소리의 그 느낌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굉장히 놀란 게 이 두 분은 전혀 그런 걸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앓이라는 노래는 그대로 정말 표현을 너무 잘했고 우리 저기 박성호 씨 20년 네. 하셨어요?
12: 네.
11: 아, 그런데 굉장히 좋네요.
12: 아, 네.
11: 그리고 이쪽 분은
6: 아, 다양한... 지금 그 말씀은 20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11: 그렇죠.
6: 아, 그래요?
11: 사실은 야. 우리 소리계의 어르신들 보면은 평생을 그러니까 7살부터 90살 되실 때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6: 아, 그렇죠.
11: 우리 신영희 선배님도 오래 되셨지만 20년은 정말 이제 걸음마 시작이라고 보면 딱 좋은데
6: 그래요?
8: 그냥 애기예요?
11: 우연히 이제 걸음마입니다. 걸음마도
9: 애기.
6: 아주 그냥 두 분이 걸음마 아장아장 하면서
11: 네,
6: 아주
11: 맞아요.
6: 잘 맞췄네요.
13: 저번에 박성호님 별을 안 드려서 역적이 한번 됐었는데요. 제가 1라운드에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기도 했고 그 저는 마칭 리듬이 들어갈 때부터 뭔가 피가 끓는 느낌이 좀 들었으며 화음 배치를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두 분 다 쏟아내듯이 부르시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6: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춘몽 정초롱 박성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4: 남자가 참 잘하네요. 남자가 참 잘.
15: 아,
14: 네. 소리가 너무 좋아요.
16: 노래할 때보다 끝나고가 더 떨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떨리고 판소리 대회 1등 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17: 신납니다. 개운합니다. 더 부르고 싶었어요. 그 시간이 훌쩍 정말 지나가 버렸고 그동안 연습했던 것 중에 제일 그 감정이 제일 많이 드러난 것 같고 아주 좋았어요.
18: 어, 이것도 센데.
19: 아, 치열한 경쟁을
6: 명품 볶은 원토 파스타. 원토 파스타. 조주아.
10: 나의 광대.

비주얼 원톱 국악 걸그룹 퀸! 야우!

0: 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왕의 남자! 남자!
0: 여왕의 남자가 된 우리 조주환 씨, 어떻게 또 이렇게 팀이 같이 됐어요?
2: 그러게 말이에요. 예.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쪽이 간택을 당하신 건가요?
1: 아, 저희가 받았습니다.
3: 예, 제가 간택을 했습니다.
4: 아니 그럼 약간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3: 이유라기보다는 눈이 맞았어요. 거기 우리 보컬 가을 씨랑 같이 그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너도 약간 예.
5: 우선 럭스 아닌데.
6: 예, 첫 판에 섹시한 무대를 만들어봤는데 둘째 판은 극강의 섹시한 무대를 한번. 예, 남자 혼자서는 섹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섹시한 여성 팀을 골랐습니다.
3: 하려면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6: 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도 생각한 팀이 조주한 팀이었거든요. 조주한 팀이었거든요. 네.
3: 네, 저희는 2PM의 우리 집을 네, 선곡했습니다.
1: 우리 집.
3: 우리 집으로 가자.

0: 원.
1: 어쨌든 저희가 올스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무대를
2: 또 보여드려야 하니까.
1: 맞아요.
3: 좀 긴장도 되고 약간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둘이 결합치면 30개다 보니까. 네. 네, 저희는 누구 하나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었거든요.
1: 같이 올라가요.
2: 네, 저희는 꼭 같이 올라가
3: 같이 올라가고자. 네, 그렇게
2: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우리 판으로
5: 가자.
3: 바닥 조심하고. 바닥 조심.
0: 지금 뭐라고 경연을 하는 거예요? 연애라는 거야?
6: 난이가 화가 났네.
7: 요새 국악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무대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6: 근데 이 작업이 10년 넘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표출이 안 돼서 그런
7: 거예요. 이제 조금씩 꽃을 피우는 거예요?
6: 네, 그렇죠.
8: 이렇게 키워줘야 돼, 그래서.
7: 아, 이런 프로가 계속해야.
8: 아까 내 얘기했지만.
4: 여왕의 남자, 과연 어떤 파격적인 무대를 우리에게 선사할지. 무대. 판 스타트!

0: 아, 공연 보는 것 같아, 공연.
1: 야, 뭐야. 와, 아유.
2: 이거 뭐야? 무슨 이런 문제가 있어?
0: 아, 근데 오늘 저 오픈을 안 했네요.
3: 댄스의 악기 연주, 판소리까지 퍼포먼스로 승부한 여왕의 남자의 무대, 조선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받으세요.
1: 받으시오. 어.
2: 받으시오.
1: 받으시오.
0: 플리즈. 플리즈.
3: 어떻게 된 거야?
0: 자. 여왕의 남자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0: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신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기솔기를. 그러니까 그 열두 폭이 열두 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열두 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일대 친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친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0: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0: 삐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2: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조선 말 단 10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배를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우리 임금님이 행차한 곳은 어디인고?
1: 자유로? 어? 여기는 파주 아니요?
2: 아유, 더. 아유,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덥냐? 아, 무섭다.
3: 여기 안녕하세요.
2: 피디 양반.
3: 오늘은 파주에서 어떤 거 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2: 그보다도 말이야. 아니, 내가. 궁궐에 있을 때는 내가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늘도 만들어주고 다 내가 그렇게 걸어다녔었는데 여기 그런 것도 없고 말이야. 이게 뭐 이런 거야. 진짜
3: 보시자마자 타박을 하죠.
2: 아니 내가 타박 안 하게 생겼어. 날도 덥고 지금 아니 임금 공경을 몰라요. 임금 공경을 내가 기껏 챙겨가지고 그때 다 그늘 만들고 하려고 했더니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0: 이 아니라 공주님 거 아이템.
1: 얼마나 예뻐? 어? 보석도 박히겠고. 어? 귀 고급스럽지 않나? 어? 요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이나 여기? 어? 이렇게 해서 인구의 외모를 체크할 수 있는 외모 착 쓰이는 이런 포인트가 있다고.
0: 그 선풍기는 왜 그걸로 보셨어?
1: 내 미모를 좀 이렇게 체크하려고 미모 착 하려고 이렇게 했다네. 그 내가 그 몇 번 얘기했잖아. 선풍기도 달라고 부채 말고.
0: 디자인이 좀.
1: 아 이거 우리 딸이 조금 지금 중학생인데 어렸을 때 쓰던 거.
0: 그나저나 오늘은 뭐 드시러 오신 거예요?
1: 오늘? 아, 이 사람 좀 성질 급하네. 우물에서 숭늉 찼나? 어?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여기에 힌트가 있네, 여기에. 자.
0: 밭인데요.
1: 그래, 밭이지. 어. 뭔지 모르겠지? 응? 왜 이렇게? 자.
0: 잘 리가 없죠.
1: 콩밭내는 아나네야. 힌트.
0: 콩인가요, 이게?
1: 그렇지, 콩. 콩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
0: 두부.
1: 맞았어. 두부야, 두부. 어. 이 파주가 두부가 아주 유명하거든. 어. 내가 그래서 오늘 아주 맛있는 파주에 두부집을 내가 소개해 줄 거세. 아우, 배고프다. 아, 날도 덥고 덥고 덥고. 어? 아, 빨리. 빨리 가자고, 어? 빨리 가자고, 빨리 가. 아우 더워, 아우 더워.
2: 파주에 두부 찾아온 미종 타진, 타진, 타진 어서 가진 두부 먹으러 타진.
1: 다 왔구만. 어디 맛있게 먹으러 들어가 볼까나? 와. 어이, 잘한다. 오호.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만. 으쌰. 식당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 오, 요거야, 요거. 오, 요거. 비리 양반. 요거 아나, 요거? 어? 장단콩? 왜 장단콩이? 응? 장단 백목 콩 품종인데, 요게 내가 인구부를 있을 때, 파주에서 진상받았던 장단콩이지. 장단 300이라고 해서 세 가지 하얀 농산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장단콩이, 우리 공으로 진상되던 품목이었다네. 아유, 내가 이거 얼마나 좋아했는데.
0: 추억이 맛이.
1: 그리움이 묻어나네. 아, 내가 이거 참 좋아했는데. 어디 보자. 시켜야지. 에피타이저는 요 시키면 되게 배워요. 그리고 본 음식은 오 뭐라 그냥 국물이야. 이렇게 시키면 되겠네. 에피타이저 본식 그리고 간단하게 디저트 먹고 후식 먹고
0: 코스 음식으로
1: 코스 요리? 아니 뭐 내가 그게 코스 음식으로 시켜서 먹어보는 코스 요리인 거지 뭐 그런 거 그렇게 따지고 그러나? 오늘은 내가 장단콩으로 만든 두부 코스 요리 좀 먹어봐야겠네. 자, 사장님.
3: 네.
1: 아, 예.
3: 어서 오세요.
1: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야, 이거 일단은 에피타이저로 두부 김치 하나 주시고요.
3: 두부 김치.
1: 네.
3: 네.
1: 그리고 저 두부 보쌈이랑.
3: 보쌈.
1: 네. 버섯 전골, 두부 버섯 전골.
3: 전골까지.
1: 네. 두부 좀 주세요.
3: 그럼요. 말리셨는데 많이 드시네요.
1: 아, 예, 뭐 그 정도는 먹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네. 갖다 드릴게요. 준비해 드리겠어요.
1: 네.
3: 예.
0: 보통은 하나만 시키지 않나요?
1: 그 사람 참 빡빡하네. 내가 오늘 느낌이 코스 느낌이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두부를 이게 코스로 이렇게 두부 김치, 버섯 전골, 두부 버섯 전골, 두부 보쌈까지 쭉 이렇게 단계적으로.
0: 아니, 그걸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야?
1: 두부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0: 몸과 건강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네. 어? 맛있으면 0칼로리.
1: 예로부터 맛있는 거는 0칼로리였다. 요 하얀 두부가 오늘의 주인공. 새콤달콤 볶은 김치와 어우러지면 그것이 바로 두부김치. 각종 양념과 채소, 부재리까지 얹어주고 시원함 담당 새우, 느타리버섯도 듬뿍.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두부를 쫙 둘러주고 그 사이에 팽이버섯이 쏙쏙쏙, 쑥갓에 홍고추까지 예쁘게 단장하고 육수를 듬뿍 부어주며 장단 콩두부버섯전골 대경이요.
0: 옳거니, 어? 내가 아주 제대로 찾아왔어. 어? 저 보이나 저? 어? 여기가 파주시 지정 전문점이라네. 어? 이거 봐, 시에서 지정했다는 것만큼 어? 그 공신력이 어디 있겠는가? 어? 야, 이게 파주시에서도 인정한 지정 전문점 맛집이란 얘기지. 어? 얼마나 맛있겠어. 아, 이제 우리 PD 양반이 나를 좀 믿어주는구만. 어, 내가 이거 믿음직한 왕이라고. 어? 알겠어? 아, 어디 먹어볼까나. 두부김치부터 먹어보자. 어우, 이거. 오, 오, 이 두부 단단한 거 봐. 이게 장단콩으로 만들어서. 아! 우와. 이 두부가 엄청 단단해요. 어? 우리가 또 그, 지난번에 초당순두부도 먹었잖아. 아, 초당순두부도 맛있지만 여기는 장단콩으로 만들어서 어? 두부가 아주 단단하다고. 그게 또 별미인 거지. 이거 보게. 아. 아. 두부 맛있네. 한번 더 먹어보자. 야. 장단콩이 콩 자체가 푸고 단단하고 그래가지고 영양도 높다고. 이게 파주의 특산품이거든. 내가 지는 상 봤다. 볶음김치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구만. 아니, 에피타이저가 이렇게 맛있는데, 응? 보쌈하고 전골은 또 얼마나 맛있을 거야? 내가 이거를, 응? 아, 그냥 바로 꼭 입맛이 이렇게 쫙 올라올 때 되면 일 얘기하더라. 알았어. 내가 왔으니 또 가야지. 어? 내가 일을 좀 하고 와야지. 자, 네, 주방 좀 다녀오겠네. 응? 저 여기 주방이 어딘가? 어, 여기 주방이 어느 쪽인가? 그쪽으로. 실례합니다.
2: 아, 어, 네, 안녕하세요. 예.
0: 아, 여기가 콩 만드는 곳이에요?
2: 예, 예, 예. 이렇게 지금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0: 야, 여기 두부 만드는 곳.
2: 예, 예, 예.
0: 저 장단 콩을 가지고 두부.
2: 예, 그렇죠. 예, 장단 콩을 가지고.
0: 아, 오, 예, 얘인가 보다.
2: 예, 예, 예.
0: 야. 진짜 자꾸 생각하네요.
2: 예, 예, 그렇죠. 예, 장단 콩이니까. 예.
0: 야. 요, 요 하나만 먹어도 되나요?
2: 예, 예, 콩이요.
0: 예, 심요.
2: 예, 예.
0: 오! 오, 너도 안 돼.
2: 그쵸.
0: 근데 씻기만 한 거잖아요.
2: 그쵸, 그쵸. 예.
0: 호소해. 와, 기대된다. 잠깐만, 그러면 이제 콩을 이렇게 이제 씻으신 거잖아요.
2: 예, 그쵸.
0: 손질해 놓으시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2: 아, 요 과정은 저희가 네. 이제 콩을 이렇게 해가지고.
0: 네.
2: 여기 이제 맷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맷돌.
0: 오.
2: 이 맷돌에다 이제 부어가지고.
0: 네.
1: 댕글, 댕글, 댕글. 잘 볼이잡다 콩. 맷돌에 부어주면 곱게 갈린 곡물이 쫙. 이제는 익을 차례. 커다란 솥에도 뭉근하게 콩물에 끓이고 간수를 넣고 몽실몽실 순두부 완성! 이대로 먹어도 참 맛있겠지만 아직 마지막 차례가 남았는데 네모난 틀에 정성 가득한 순두부를 부어주고 두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오이.

0: 라면? 기대어 싫어? 이것이 바로 맛있는 창단 콩두부 완성!
1: 아, 아까 두부김치도 먹어봤는데
2: 아, 좋죠.
1: 엄청 예. 고소하더라고요.
2: 예, 예. 탕수 보실래요?
1: 예? 어? 예. 먹어도 돼요?
3: 네, 뒤에 있습니다.
1: 또 있어요?
3: 예, 예. 여기
1: 지금, 뭐, 어, 지금 만드신 거?
3: 예, 예.
0: 어, 잠깐만.
1: 야, 두부는 간이 예, 만들었을 때 예,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와, 이거 진짜 빛깔도 아주 그냥. 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장단 콩으로 만든 두부의 맛이로구나. 참으로 흡족하다. 맛있구나. 야,
2: 사탕 건데 한 입만 더.
3: 예예예, 그렇게 하세요.
1: 먹어도 되죠?
3: 예, 그럼요.
1: 아, 고소하고 부드럽고 막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어떻게 두부에서 단맛도 나는 것 같고 살짝 고소하면서 달고 예,
3: 단맛질이 높기 때문에 유당콩보다도 훨씬 그렇구나. 고소합니다.
1: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예. 벌써 이게 기계를 보니까 네. 예사롭지가 않은데 예. 하루에 그 콩을 한 얼마 정도 소비하시고
3: 저희가 보통 이제 쓰는 게 보통 한 평일에는 한 두 가마 정도 예, 그렇죠.
1: 그래가지고
3: 예. 그 때문에 이제 한 500모 정도에 저희가 만들어내거든요. 아침에 따끈따끈한 걸 바로바로 해주기 때문에
1: 굉장히 예, 예.
3: 좋아하죠, 그걸.
1: 저는 이제 가가지고 두부버섯 전골이랑 예. 예, 두부쌈 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방해하고 저는 예, 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예. 사실 이 파주에서 진상되던 장단콩이라 국내에서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알이 굵고 단단하고 그리고 고유의 맛이 고소한 맛이 강해요. 향도 고소한 향이 강하거든. 볶은 김치와 먹어도 잘 어울리고 고춧가루를 잔뜩 뿌린 겉절이하고 먹어도 콩 자체의 고소한 향이 강해서 묻히지 않는다네. 자, 이제 제대로 한번 먹어볼 거나. 야,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두부를 응? 500모씩 하루에 만든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진짜 참으로 장하구나. 참으로 보쌈은 왜 안 오나?
0: 응? 임금님 곧 내려가겠나이다. 각종 채소와 꼬독꼬독 마시는 무말랭이 오늘의 주인공 장단콩 두부 그리고 맛 가득 정성 가득 수육고기까지 듬뿍 장단콩 두부 보쌈 태령이요.
1: 어, 보쌈. 예예, 예, 얼른 주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제대로 먹어볼 수 있겠네. 이야, 보쌈에 든 두부는 또 더 크네. 어우, 야, 이렇게 한 군데 찍어서. 야, 이렇게 하고 먹으니까 정말 달구나. 응? 장뼈에다가 먹어보자. 여기 살짝 굽고. 두부를 예쁘게 얹어. 여보네, 마늘도 하나. 에이, 콩이 맛있으니까 뭐. 야, 정말 제대로 굽기 시작했냐? 응? 아이고야.
0: 야. 임금님의 국물 사랑은 빠질 수 없지. 칼칼한 국물에 향긋한 버섯, 거기에 고소한 두부는 으뜸하니요.
1: 아따. 어디? 잠깐만. 야, 이걸 좀 다 얹어서 먹어봐야겠는데? 야, 이 두부, 버섯. 어? 야, 이 버섯도 뭐 호버섯, 느타리버섯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네.

0: 양버섯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야. 응? 그래, 언니. 내 공연에서 먹던 그 맛이로구나. 응. 그립다.
1: 아, 이거 봐, 이거. 어? 자, 여기. 이 양반. 이 두부는 말이야.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라고. 응? 소고기 못지않은 영양이 있는 거지. 어? 당뇨에도 좋고 임산부에도 좋고 노인 어른 할 거 없이 다 좋고 동의보감에도 말이야. 어? 두부는 어? 소화기를 돕고 기운을 돋아준다 그랬다. 어? 얼마나 좋아. 내가 사실 두부는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런가? 내가 그래서 기운이 넘치는 건가? 어? 내가 두부를 먹다 보니 시가 하나 생각이 나는구만.
2: 시요?
1: 애사천유벽 비탈진 사찰에선 맑은 샘물이 흐르고 전가두자황 농사꾼의 집에서는 콩이 노랗게 익었네. 회왕술초판 회나망의 기술로 처음 만들었는데 박노환신상 박노인이 초대하여 처음으로 먹어보았다네. 할정환융설 반듯하게 잘라놓고 보니 뭉친 눈 같고 취향 복연계 밥 잘 익은 향기에 부드러운 쌀밥을 뒤집네. 잔년 자폭기 남은 생애를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자 하니 종괴 독쇠강 장이 약해져서 끝내 그것이 아쉽구나.
2: 이게 신가요?
1: 조선 후기 그 문신인 노수신의 시인데 박선유식 두부 당동함이라고 박가의 초대를 받아서 당동함에서 두부를 먹다 이런 시라네. 이 두부가 얼마나 맛있는데 장이 약해져서 마음껏 못 먹음을 그 아쉬워하는 시지. 그만큼 두부가 맛있다는 뜻이야. 노수신 그 사람도 말이야 두부를 그렇게 좋아했다네.
2: 진짜 시를 쓰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 놀랬는가? 앞으로도 가끔씩 내 놀래켜주겠네.
2: 보고 읽으셨죠?
1: 응?
2: 보고 읽으셨죠?
1: 아니? 아닌데? 하나, 둘, 셋. 맞아. 아까 콩비지를 서비스로 주셨는데,
3: 혹시 요거는 저희가 전고를 시키시면 콩비지가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1: 네네네.
3: 네.
1: 감사합니다.
3: 네.
1: 오. 이야. 엄청 고운데? 이야, 향 뭐야. 일반 콩비지하고는 뭔가 맛이 달라. 강남궁 특유의 그 향과 맛이 나. 뭔가 좀 더 고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콩비지는 구수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라면 얘는 확실히 고소네. 아하, 다보는 맛이 있구나. 이야, 아니, 여기도 순두부가 이렇게 나오네. 순두부가 나와. 야, 어디 한번 먹어보자. 아니, 이 장단콩으로 만든 순두부가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근데 어떻게 쓴 맛이 달달하지, 이렇게? 응? 어디 보자. 야, 이거 반찬도 겉으로 만드신 게 없어. 이거, 응? 이거 고추전. 야, 이거 아주 그냥 오히려 매운 고추도 좀 넣으셔가지고 살짝 매콤하게 만드셨다 그러더라고. 어? 아, 반죽을 많이 저기 안 하고, 응? 고추랑 저기만 해갖고 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딱 찰지게 맛있네. 칼칼한데? 이거 어른들 먹기 딱 좋겠구만. 응? 성인용이야, 성인용. 응? 어른들 입맛에 맞게. 그냥 요거 두부찌개 먹고, 얘도 먹고, 콩비지 한 숟갈. 두부 정글 딱. 야, 내가 시켰지만 진짜 잘 시켰네.
4: 를 찾아 장단콩 두부로 한상 가득 받은 우리 임금님 국물로 입안 가득. 아이고 임금님. 주위에 수육 두 장, 두부 하나, 도말랭이까지 또 입안 가득히 넣어보시는구나. 이번에는 두부김치로 입안 가득! 임금님, 오늘도 맛있는 한상, 어찌 뱃속이 가득하시오? 오, 이곳은 또 무엇이냐? 식당에서 콩비지를 제공하는구나. 스비스 비스 콩 비지 비지 안 챙기면 습하지.
1: 아씨.
4: 우리 임금님 야무지게 한 봉지 챙기시는구나. 내 건 없소?
5: 이거 훔쳐가시면 어떡해요?
1: 아, 이거 원래 주는 거야, 이 사람아. 한 봉지씩은. 참,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외모 차! 갯벌에 들어가는 대신 이 갯벌에서 나는 귀한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자. 장어를 부셔봐야겠다.
5: 오오오오오 물지 않죠? 오오오 잡았다.
1: 여보, 나 오늘 장어 먹고 들어가요. 장어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어느덧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거늘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 다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0: 업고 놀자. 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수의 음악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돌고 돌아가는 길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박씨를 물고 또 흥본의 집으로 날아드는 제비의 여행 경로가 돌고 돌아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국악의 신세계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국악 아지트의 첫 번째 게스트 역시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최재명 씨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1: 살아도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0: 네, 어서 오세요, 최재명 씨.
1: 안녕하십니까.
0: 아,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 네, 요즘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뮤지컬도 하고
0: 네.
1: 또 이제 콘서트는 끝났지만 계속 네. 스피노프 방송으로 계속 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0: 아, 우리가 저희가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명 씨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출강을 했었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작품도 같이 하고 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들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나요?
1: 뭔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판소리 전공할 때에도 노래를 계속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변성기를 겪고 나서부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대학생 때에도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소리를 하면서?
1: 네. 그래서 또 음악을 아예 그만두려고 하던 참에 정말 마지막으로 일단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 전화가 왔길래
0: 네.
1: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말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딱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1: 네.
0: 그 노래를 하면서 이제 소리를 전공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분명 존재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한테 가장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그 판소리 그리고 또 판소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어떤 또 고수의 역할, 고수라는 거를 또 하면서 대회도 나갔단 말이죠.
1: 맞습니다.
0: 근데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입상을 하게 됐고 한데 네. 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소리에 대한 생각이 또 반대로 들지 않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1: 정말 사실 솔직히

0: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판소리라는 그 장르가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고 네. 트라우마였고
1: 어, 그래요?
0: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다른 장르에 가서 부딪혀 보니 그래도 이 소리를 했었던 그 배움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더더욱 그 국악을 하시고 또 판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과 리스펙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1: 네.
0: 어, 사실 저는 김준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네.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2: 제가 뭐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0: 김준수 선생님이요.
2: 선생님, 어, 선생님 되게 낯선데?
0: 어쨌든 기회만 주신다면 네. 제가 판소리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1: 네.
0: 근데 다만 제가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서는 어쨌든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 있었고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소리꾼으로서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2: 누구든 다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사실 자기가 자신의 이제 소리를 오래 해왔지만 내 소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을 거예요. 지금 명창 선생님들도 사실 계속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소리에 대한 어떤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 또한 아직까지도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장르도 해보기도 했고 사실 또 재명 씨가 지금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트로트라는 장르를 제가 또 한번 도전해봤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장르들을 접해보면서 그 길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재명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젊은 소리꾼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을 때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리고 또 물론 본인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더 이 길을 어떤 길이든 멀리 보고 달려갈 수 있다라면은 나는 어떤 것이든 해내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 교수님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2: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약간 그 뭔가 우리 학생과 뭔가 이게 선생님으로서 만났던 그때 그 시간으로 갑자기 돌아온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학교 나가서 뭐 재명이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0: 맞습니다. 다그친 적은 없으시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배고프지 않냐 밥 먹으러 갈까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2: 왜냐면 소리는 또 밥심이잖니. 그렇기 때문에 밥은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0: 맞습니다.
2: 약간 그러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도 같이 함께 동시에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간다라면은 그게 트로트든 사실 판소리든 북을 치는 고수의 역할이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명 씨의 앞으로의 활동들이나 그런 걸어가는 길들을 되게 응원하면서 어떤 길이든 지치지 않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0: 하여튼 저도 판소리 학습할 거고요.
2: 아니, 거기가 판소리해라고 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0: 이게 뭔가 제가 소리꾼으로 활동을 하겠어 보다는 그냥 어쨌든 국악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소리를 또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아직도 담고 있어서 꼭 학습을 해서 소리도 잘하고 또 트로트 할 때도 이런 우리나라의 소리를 잘 접목시켜서
1: 네.
0: 그런 거를 융합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도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2: 네. 이제 재명 씨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넓혀가기 전에 창극 작품도 참여했었고요.
0: 네.
2: 남성 창극이라는 살로메라는 작품에서 또 같이 함께 했었고
0: 맞습니다.
2: 그리고 또 트로트 가수로 또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또 도전하게 됐어요. 그 뮤지컬은 어떤 작품인가요?
0: 정말 그 창극과는 좀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요. 걸프렌드라는 작품이고
1: 네.
0: 뭔가 남자 학생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요. 배경은 미국이고
1: 네.
0: 락을 중심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보니 네. 제가 이제 도전할 때 좀 힘들긴 했었는데
1: 네.
0: 이게 어떻게 보니까 제가 국악을 했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국악도 어떻게 보면 약간 락 발성과 비슷한 그런 소리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1: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0: 지금 당장 저의 생각은 사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1: 네.
0: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생각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에게 이렇게 기회에 라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오디션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또 간절하면 어떻게든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삶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장르든 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도전할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 하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어쨌든 소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양한 무대들을 통해서 또 최재명 씨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날을 항상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면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이니까
0: 건강하십시오.
1: 항상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활동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0: 저도 선생님 어디서든 보고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못 드리지만
1: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0: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아무튼 바쁜 와중에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묵묵히 걸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제가 사실 국악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수로서 북을 치러 왔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국악방송에 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특히 저희 김준수의 아지트 채널이 국악방송 넘버원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입니다. 소리에 대한 사랑은 저는 여전하고요. 국악방송 너무 많이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여러 장르에서 다양하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또 최재명 씨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김준수의 아지트에 왔으니까 우리 재명 씨의 소리 한 대목 듣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단가, 사철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3: 하!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품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사풍 요란에도 체적얼개를 곱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떠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칠백원이 모두가 백발이 퍼지로구나. 무정세월은 퍼덕없이 흘러있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치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4: 다 좋지.
3: 어하 세상 번님 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4: 그러지.
3: 인간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여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진변 풍방산 저는 흙이로 구나 사후에 만반친수는 풀요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틀이다 대랑 매달아 놓고 콕콕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몽 못 얻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와 서로 모아앉아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지내보세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 김준수의 아지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에서 만나본 최재명 씨가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이미 국악의 신세계를 발견한 분입니다. 파격적인 무대 그리고 힙한 음악으로 우리 민요를 가장 트렌디하게 만들고 있는 분이죠. 자신이 곧 장르이자 새로운 세계가 된 아티스트 이희문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Yeah.

0: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이거 새로
0: 오셨어요.
1: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한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 타령이라는 곡을
0: 네.
1: 약간 어머니도 이제 관광버스가 없이 막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0: 네.
1: 아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0: 아,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1: 오시지.
0: 이게 다 뭔가 2분 만에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너무 가천이시네요.
0: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 이단아,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되게 의외네요. B급 소리꾼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것 같아서
0: 네.
1: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0: 네.
1: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0: 아,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1: 아니, 그러니까
0: 급인데.
1: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0: 네.
1: 계시니까 너무 좋죠.
0: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1: 네.
0: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1: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0: 네.
1: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좀. 그걸
0: 네.
1: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0: 네.
1: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0: 네.
1: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0: 네.
1: 이렇게
0: 미쳤어.
1: 지금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0: 네.
1: 뭔가를 할때
0: 버틴다.
1: 1년은 해가지고 될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0: 네.
1: 걸린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죠.
0: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1: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0: 네.
1: 전통 음악을 경기미열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0: 네.
1: 아무래도 이게 경기민요는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였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시작했을 때는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책에서 뭐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연극 음악을 하시는 분이나 네. 이렇게 준수 씨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네.

0: 맞는 그 역할을 하는
1: 네.
0: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
1: 네.
0: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1: 네.
0: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또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2: 가장
0: 내가 이렇다는
2: 나답게
0: 그러니까
2: 나다운.
0: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2: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사실
0: 네,
2: 또 쉽진 않아요.
0: 그죠, 용기가 필요하죠.
2: 그죠, 용기가 진짜 필요하죠.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0: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2: 네.
0: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2: 네.
0: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2: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0: 네.
2: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2: 이게
0: 또 망가질까 봐.
2: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희문, 이문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0: 감사합니다.
2: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새님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0: 그죠. 저희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아름이 선생님이었고
2: 네.
0: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 또 이주인 선생님이셨어요.
2: 네.
0: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2: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0: 많이 가져다 썼죠. 기둥뿌리 뽑았죠.
2: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맞아.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0: 맞아.
2: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0: 그러면 지금은 뭐 제 앞에서는 막 뭐 아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2: 네.
0: 이제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아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2: 네.
0: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2: 네.
0: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0: 제가?
2: 네.
0: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 더 굽혀야 될 게 뭐가 있어.
2: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0: 네.
2: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0: 왜 없어 부르면 되지?
2: 한번 해볼까요?
0: 해봐.
2: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0: 잘한다.
2: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달라도
0: 맞아.
2: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0: 맞아.
2: 장르 안에서
0: 맞아.
2: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민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좋아요. 어떨까요?
0: 하고 같이 했었잖아.
2: 아니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전통의
0: 네, 맞아, 맞아.
2: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0: 질세라.
2: 지지 않을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전집이라는 또
0: 네.
2: 공연을 통해서 얼마 전에 관객을 만나셨잖아요.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0: 그 공연은 이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2: 네.
0: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

0: 전집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남창 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문 타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 타령을 했을 때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생기 발랄하고 뭔가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1: 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네.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0: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네.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네.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네. 해보고
1: 맞아요.
0: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그 네. 힘이
1: 맞아요.
0: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1: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0: 그게 정말 그 중요해요.
1: 익어가는 과정. 네.
0: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네.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1: 네.
0: 같은 가사라도 네.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 와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해서 큰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1: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0: 그치.
1: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신세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길을 찾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과감하게 그 길을 넓혀서 국악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 세계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0: 고침생이요. 좋다.
1: 빨간 벌써 빨간 벌써.
2: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2020년이다.
1: 아이씨구!

국악 주간 기획 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오늘 진행을 맡은 최영진입니다. 여러분, 국악 공연에서는 꼭 추임새라는 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날씨가 덥기는 하지만 이 더위를 물리치고자 추임새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얼씨구 한번 할 테니까 좋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네, 이번에는 잘생겼다로 해보겠습니다. 얼씨구!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한 전통연희단의 무대를 만나볼 텐데요. 공연의 주제는 연희나들이입니다. 연희나들이는 우리 전통 연희의 흥과 멋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번화놀이와 죽방울놀이, 그리고 사자놀음, 풍물놀이까지 이어지며 전통 연희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길놀이에 앞서서 좀 전에 배웠던 추임새로 세한 전통 연희단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세한 전통 연희단 얼씨구!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렇지 그렇지.
1: 아 좋다 좋다. 자, 하이 여보게. 아이, 우리가 이렇게 만장하신 관객분들을 모셔놓고.
0: 아이 그렇지.
1: 오늘 이 국악 주간을 맞이하여 세한 전통연희단이 한판 신나게 놀아보려고 나왔네 그래요.
0: 아이 그 좋지.
1: 그 앞서 우리가 재주를 한번 부려볼 것인데
0: 어떤 재주인가요 그려?
1: 아요 번화라는 놈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 것인데
0: 헐시고
1: 이것이 장이 어려운 재주였다 때려라
0: 헐시고

0: 어떻게 제주 좋습니까?
1: 아이 잘한다.
0: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둘이만 같이 놀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자네 하나 나 하나 개인기 배틀을 한번 해볼 것인데.
1: 아 여보게. 어. 아이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자네는 좀 그렇지 않나?
0: 원래 무대에선 선후배가 없는 것이요.
1: 아 그래 그래 알겠네.
0: 자 여기 반 갈라서
1: 열시고
0: 이쪽 편 우리 편.
1: 잠깐 이쪽 편 내가 할 거야. 자 이쪽 편은 함성 더 크게. 이겼어 이겼어.
0: 다시 해볼까요? 이쪽 편 우리 편.
1: 자 우리 편. 우리 편!
0: 아, 여보게 이래서는 승부가 안 날 것 같네.
1: 아, 그렇지 그렇지.
0: 그래서 자 각자 잘하는 거를 하는 뒤
1: 열시고
0: 우리 편은 저 할 때만 주임새 박수와 함성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쪽 편은 하든지 말든지 안 하셔도 돼요. 더운데 뭐 그것까지 해 그죠?
1: 누가 잘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말이 너무 많네요. 그쵸?
0: 헐시고 네. 이것 또한 장이 어려운 재질이었다. 때려라 헐시고

들고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가 봐요.

0: 아 여러분들
1: 하시고
0: 저희만 앞에서 노니까 좀 부럽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놀아보려고 하는데
1: 아이 그렇지
0: 자기가 앞에 나와서 번화를 한번 돌려보고 싶다 손을 번쩍 들고 기다리시면 아직 아닙니다 번쩍 들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가서 단 한 분 저쪽에서 단 한 분
1: 한 명 오케이
0: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아직 아니야 자 준비 하나 둘
1: 셋 어딨어
0: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1: 찾았어 자
0: 여기 친구가 조금 더 빨랐어요
1: 갑시다
0: 자 앞으로 뛰어
1: 자 앞에 보고
0: 차렷
1: 인사 자 잠깐 기다려봐요
0: 자 무거워요 여기 주소
1: 관광자분들이
0: 하나 둘 셋 해주면 나한테 높이
1: 꽉 잡고 있으면 되겠죠? 자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앞에 자 김치
0: 감사합니다.
1: 자 좋았어 자 하나 둘 셋 다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준비 다 같이
0: 하나 둘 셋
1: 던져 찍어 한 번 더 아 알겠어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퐁당퐁당 여기서 이렇게 줄 거야 그럼 여기서 어디 줘야겠어 저기 주고 여기 주고 알겠지 다시 주면 성공이야 말 못한다 집에 못 갑니다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자 절로 바로 주면 돼요 절로 줘 던져 살았어 집에 갈 수 있어 던져 훨씬고 앞에 뭐 차렷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전국을 돌며 민중들의 실험을 달래주었던 유랑 예인 집단 남사당패. 다양한 공연으로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왜 남사당패는 있고 여사당패는 없는 걸까? 남사당패는 조선 후기 전국을 떠돌며 풍물과 번화 등의 연희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이다. 남사당패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가 있었고 4,50명의 연희자들로 구성되었다. 남사당패의 남사당이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일까? 여사당의 반대말일까? 우선 사당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당패는 본래의 불교의 포교와 사찰 운영을 위한 건립을 위해 가무와 기해를 행하는 집단이었다. 외란과 호란을 겪은 후 피폐해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기해를 팔며 떠돌게 되었고 유랑예인 집단이 급격히 늘어났다. 다른 집단보다 공연의 수준이 높아 당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흡사 오늘날의 대중스타와 같았다. 묘기에 가까운 기해를 선보이는 남사당패. 정말 여자는 없었던 걸까? 사당이라는 말은 본래 여성을 뜻하는 말이었다. 모가비 또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 아래 여성 예인인 사당이 중심이 되고 남성 예인인 거사가 함께 다니며 활동했다. 당연히 여사당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없던 것이다. 남녀의 구성 비율은 1:1이지만 실제 연희는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사당을 업고 다니는 등 잔일과 관리를 맡았다. 그럼 왜 여성 예인은 사라진 걸까? 사당패는 누리판 형식인 마당굿으로 표현한다. 사당패는 어디를 가나 인기를 끌고 환영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사당패가 나타나면 남성들이 사당의 노름을 보기 위해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돈 많은 양반들은 사당을 집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문인 이옥의 글에서 사당패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들의 공연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결국 관에서는 사당패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하여 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들은 점점 활동할 무대가 좁아졌고 함부로 마을을 출입할 수도 없었다. 먹고 살 길이 막히자 여자 대신 외모가 예쁜 소년이나 청년이 여자 분장을 하고 사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들을 남자 사당, 즉 남사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명성과는 별개로 사당패의 삶은 결코 화려하고 평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파는 이들이 가진 슬픈 이면이다.

0: 건가.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무대는 성악전공 친구들이 아름다운 가야금 병창 무대를 보여줬네요.
1: 네, 듣는 재미와 보는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였는데요. 정말 중학생 친구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집중력과 또 표현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자신만의 꿈을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는 친구들, 실력은 물론이고요, 열정과 끼가 가득한 그런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의 무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무대도 성악전공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소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성악과, 한마디로 이런 팀이다. 소개해 줄 친구 있나요?
1: 각자 목소리는 다르지만 한마음으로 뭉쳐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팀, 그게 바로 저희 성악팀입니다.
0: 오, 에너지.
2: 그러니까요. 예. 소개부터 정말 성량이 남다르다.
0: 맞아요.
2: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친구들은 아, 나는 진짜 성악 체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젠지도 궁금해요.
1: 저희는 평소에도 목소리가 엄청 커요. 친구들이 가끔 마이크 대고 말하는 것 같다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직업병처럼 평소에도 노래하는 성량으로 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2: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판소리 발성하고 클래식 발성하고 좀 다를 것 같거든요.
0: 전문적이다.
2: 어떤 점이 특별히 다를까요?
3: 클래식 발성은 맑고 부드러운 울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판소리 발성은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힘있는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음을 떨거나 꺾는 등 판소리만의 독특한 창법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0: 일목요연한 설명이네.
2: 그러니까요. 네.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국립전통예술중학교만의 분위기가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4: 저희 학교는 1년 내내 공연이 끊이지 않아요. 교내 공연, 대회, 외부 초청 공연까지 한 달에 한 번은 꼭 무대에 서는 것 같은데요. 복도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네. 다른 학교는 숙제했어가 기본 인사라고 하는데 저희는 연습했어가 인사예요.
0: 숙제 체크가 아니라 연습 체크를 하는 거구나.
2: 아니 그러면 좀 쉬는 시간도 다른가요? 쉬는 시간 다른 친구들은 아마 뭐 간식 먹고 이럴 것 같은데 다른지 궁금하네요.
1: 시간에도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점심시간에도 밥 먹고 5분만 연습하자 할 때가 많아요.
0: 에이, 그럴 리가요. 진짜예요?
1: 네.
0: 그땐 좀 놀아야죠. 수다도 떨고.
1: 에이, 저희한테는 연습하는 게 쉬는 거예요.
0: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 좀 쉬어야지. 한창 이렇게 얘기도 좋아하고 그럴 텐데. 예.
2: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또 전통 예중에 합격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합격 발표 났을 때 기억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3: 네, 합격자 발표 날 온 가족이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는데요. 새로 고침을 계속 누르다가 합격! 두 글자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녔는데
0: 난리 났겠다.
3: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키보드를 계속 두드리다가 고장 내버렸어요.
2: 아이고야.
3: 아직도 그 키보드는 저희 집에 합격 기념 키보드로 남아있습니다.
0: 추억이니까.
2: 고장 났을지언정.
0: 키보드 볼 때마다 그때의 환희와 감격 이런 걸 떠올리고 또 방심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고. 아 좋네.
2: 우리 성악팀 친구들은 얼핏 보니까 끼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특별한 장기 같은 거 있을까요?
4: 저희가 오늘 무대에서 보여드리려고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데요.
0: 뭐예요?
4: 바로 음악 단체 줄넘기입니다.
0: 음악 단체 줄넘기?
4: 네.
0: 아 그럼 음악이 있어야 되고 단체로 뭔가를 하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셔야 되죠.
4: 네. 네. 시작.
5: 신년 맞아 내려온다 자장 자장 장장. 신년 맞아 내려올 때 별년 맵시장이 좋다 모란 세금에 완자창 내 활개쩍 벌려있등 마부 유랑 닮아 덩건 그렇게 싫었다.
0: 야,
2: 야~ 잘 맞았다. 딱딱 맞네요.
0: 한몸 같아요, 한 몸.
2: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 노래하면서 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0: 잘했어요.
2: 정말 끼와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2: 그리고 끝으로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성악과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3: 판소리는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빛나. 힘들고 자신 없는 날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이 결국 너를 성장시킬 거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0: 네, 국립전통예술중학교를 꿈꾸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0: 앞으로도 이렇게 당차고 멋진 소리로 우정도 잃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타악 전공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임건우입니다.
1: 8시고
2: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고광현입니다. 8시고
3: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우성원입니다.
1: 8시고
4: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김도윤입니다.
5: 8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김지아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배경민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심하연입니다.
8: 타악과의 장점은 신나는 과락과 활기찬 에너지인데요. 혼자 할 때도 멋있지만 다 같이 할 때 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9: 저희는 사람들이 국악을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갈 거예요. 오늘 공연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죠?
8: 화이팅!

0: 네, 무대가 순식간에 흥으로 네.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타악은 사실 단순히 장단만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무대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집중력과 네. 팀워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보여준 판굿은요. 연주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체력 그리고 또 표현력까지 모두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 무대를 보니까 왜 타악의 매력에 빠지는지 알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음악연극 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그냥 가마 타고 큰 길로 가시자니까. 얼른 갑시다.
1: 괜찮아.
0: 이 골목은 험한데요. 괜히 봉변이라도 당하시면 어떠시려고.
1: 걱정 마. 험한 골은 그동안 충분히 보았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살구나무야, 넌 정말 여전하구나. 꼭 어제 본 것처럼.
0: 아씨!
1: 왜 그랬니? 가엽게.
0: 제가 꺾은 게 아니야. 아, 깜짝이야!
2: 야, 이거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는데?
0: 누구세요?
2: 이 살구나무의 정의는 나뿐인 줄 알았는데. 잠깐만! 아가씨 니시오? 이 골목에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오! 다 피지도 않은 꽃을 꺾었어?
3: 김생활!
2: 난 여기 없는 거요.
3: 김생활!
4: 김생활!
5: 아, 이 양반이 또 어디 가셨나? 분명히 근처로 바람처럼 사라지셨는데.
6: 그러게, 봄바람처럼 나무가 되셨나? 도통 모르겠네.
7: 아니, 우리 애가 시집을 가는데 날 좀 잡아주세요.
8: 아니, 이 마을에 김생어른처럼 용한 글쟁이가 어디 있다고 또 숨으십니까?
5: 우리 막둥이가 올해 삼재야. 김생어르신, 충문 좀 써주세요.
8: 난 한양으로 급히 보내야 될 편지가 있어요.
9: 아니, 시는 나중에 한가할 때나 쓰시고요.
7: 말이부터 해결하셔야죠.
5: 잠깐!
3: 안 오시면 우리가 끌어냅니다.
2: 이런 젠장! 이거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겠구만.
0: 연애?
8: 연애요?
6: 아, 이 고은하신 이시랍니까?
2: 어허! 귀하신 손님들이시니 무례하게들 굴지 마시오. 아가씨, 이건 내가 가져갑니다.
0: 김정은! 우리 아씨 건데! 아씨,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셔요.

0: 아가씨, 당신을 찾고 있었소.
1: 저도 기다렸습니다.
2: 와! 아이고, 좋다.
3: 아이씨가!
4: 얼씨!

0: 와, 정말 노래 또 연기에 진짜 이 살아있는 표정까지 네. 너무나 저는 이 압도적인 무대에 매료당했습니다.
1: 빠져들더라고요.
0: 완벽한 무대였고 네. 이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음악 연극 전공이잖아요. 네.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어떤 학과이고 어떤 걸 배우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2: 네, 저희 음악연극 전공은 연기뿐만 아니라 발성, 신체훈련, 전통연희까지 다양한 수업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할 종합예술인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0: 아, 멋지다.
1: 어쩐지 실력이 탄탄하더라고요. 예. 이미 그리고 유명하신 선배님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렇다면서요? 누구 있어요?
1: 일단 지 선배님.
0: 지 선배님? 네. 지석진 씨? 제 닮은 걸?
1: 지드래곤 선배님.
0: 예. 권지용 씨가?
1: 선배님이에요.
0: 와, 대단하네.
1: 그리고 또 있어요.
0: 누구요?
1: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출연한
0: 요즘 대세?
1: 요즘 대세 박지훈 배우도 선배님 맞아요?
3: 맞습니다.
0: 아 진짜 여기서 인재들이 많이 나왔네.
1: 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나중에 진짜
0: 나오겠네. 네,
1: 우리 아는 척 해줘야 돼요.
0: 네 진짜로.
1: 네 너무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을 두고 계시고요. 네. 근데 저는 또 보니까 중학교 전공 중에 음악 연극 전공은 사실 흔치 않아서
0: 맞아요.
1: 좀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 음악 연극 전공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4: 영재교육원을 다니다가 오게 된 친구들도 많고 다른 뮤지컬 한 편을 또 보다가 네. 너무 멋있어서 꿈을 키우게 된 친구들도 있고요. 뭐 계긴 다르지만 또 꿈을 이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음악 연극 전공을 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해서 예. 아 여기구나 싶어갖고 또 지원해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예, 되게 얌전해졌네요. 아까 그렇게 출삭거리더니 그래 이게 연기구나.
1: 진짜 연기력이 네. 좋네요.
0: 나는 입시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5: 네. 네. 전 살을 무려 5kg나 뺐습니다.
1: 오.
5: 근데 맨날 아침에 아빠랑 그 공원 가가지고 4kg 뛰고 예. 그리고 되게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0: 하루에 4kg씩 뛰었다고요?
5: 네 맨날이요 한 달.
0: 와 그거 대단한 건데 그거.
5: 근데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는 되게 간절한 마음이 컸었고 그 간절함이 되게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정말 꿈을 위해서 간절함을 갖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다 멋있는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그렇게 모인 친구들이라 보니까 반 분위기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5: 그렇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시끄럽지만 에너지가 넘칩니다.
0: 예, 자유분방하고.
5: 네, 근데 예.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들께서 맨날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교실 자체가 무대 네. 같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일상

0: 생활에서도 좀 연극 톤 같은 게 나올 때가 있나요?
1: 제가 부모님이랑 네. 얘기하다가 가끔 또 딕션을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0: 딕션 야 네. 그러니까 배운 자꾸, 사람이네.
1: 네, 그러니까 자꾸 또 연극 톤으로 또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0: 어떻게 해요?
1: 엄마 이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0: 보고 있을 거예요. 후배들에게도 예. 한마디 해주세요.
1: 한국에서 연기를 전공하는 중학생은 또 저희뿐이에요. 예. 외부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무대에 서고 또 다양한 전통과 공연 기회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예쁜 선배들은 덤으로 있고요.
2: 없어서
1: 감사합니다.
2: 정말 끼와 열정으로 가득한 이 음악 연극 전공 친구들 앞으로도 정말 멋진 배우 또 종합 예술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0: 네. 자, 이번에는요. 눈길을 사로잡는 움직임으로 또 무대를 가득 채워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무용 전공 친구들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무대가 한 폭의 그림 같았는데요.
1: 네.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무용전공 친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과를 소개하겠다. 그럴 친구가 있을까요?
2: 전통예중 무용과는 단순히 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 호흡과 정신을 배우는 곳입니다. 승무의 깊은 숨결부터 궁중무의 우아함을 배우며 기술보다는 결을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1: 어쩜 이렇게 우아해요?
0: 기품이 있네.
1: 그니까요.
0: 예.
1: 무용을 오래 하다 보면 좀 생활 습관도 달라지나요?
2: 네. 길을 걸을 때 자세와 호흡을 신경 쓰면서 걷고요.
1: 네.
2: 이제 유리창이나 TV 화면 같이
0: 네.
2: 비치는 곳이 보이면 갑자기 손 동작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턴을 도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3: 한 번은 친구랑 걷다가 동시에 턴을 돌아서 같이 웃은 적도 있고, 횡단보도 기다릴 때 무용 자세를 하고 있어서
0: 네.
3: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시기도 해요.
0: 아, 무용 자세는 어떤 게 무용 자세예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합니까? 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서 있을 때. 발을 아 요렇게 팔자로 이렇게 벌 요렇게 해서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요? 이렇게?
3: 그 발레 전공 친구들은
0: 아예
3: 그렇게
0: 발레가 이렇게 하는 거고
1: 어, 네. 무용 전공 친구들은 또 사진 찍을 때도 남다르다면서요?
2: 맞아요. 다 단체 사진 찍을 때마다 다들 팔 뻗고 다리 들고 포즈를 취해서 정상적인 사진 찾기가 힘들어요.
0: 뭐 이렇게?
2: 네.
0: 아, 진짜. 그럼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
1: 네.
0: 없으니까, 포즈, 최대한 본인이 할수 있을 만큼, 진짜 솔직하게.
1: 사진 찍는다
0: 예.
1: 생각하고.
0: 제가 찰칵찰칵 세 컷만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자, 하나, 둘, 셋, 찰칵. 마지막, 하나, 둘, 셋, 찰칵.
1: 아니, 사진 찍을 맛 나겠어요. 하나하나
0: 예.
1: 다 달라서. 근데 무용은 또 유연함이 정말 중요해서. 그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막
0: 네.
1: 제가 듣기로는 힘들어서 정말 뭐 우는 친구들도
0: 그래요,
1: 있다
0: 맞아요.
1: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2: 네, 맞아요.
1: 네.
2: 저희 스트레칭 할 때마다
1: 네.
2: 선생님께서 누르셔서 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스트레칭 하다가 너무 아파서 선생님 발을 툭툭 친 적도 있어요. 힘든 수업이 끝나고 다음 날에는 저희 다 근육통 때문에 여기저기 곡소리가 들리고요. 이제 멍들 다 보니까
1: 어머.
0: 네.
2: 멍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0: 아, 그뭐 얼음 찜질 같은 것도 하고.
2: 네.
0: 그리고 또 무용과 친구들은 파스를 그냥 달고 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진짜예요?
2: 네, 파스는 무용인의 생활 필수품과 가깝습니다.
0: 그래요?
2: 붙이는 파스, 뿌리는 파스, 손목, 발목 보호대를 매일 들고 다니기도 하고
0: 아이고.
2: 가끔 친구들이랑 너그 파스 써봤어? 하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무용과 대기실이 아니라 약국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0: 야.
1: 얼마나 또 노력을 했으면 또 그런
0: 예.
1: 아픔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그러네요. 혹시 그러면 무용 말고 다재다능하니까 혹시 케이팝 댄스나 아니면은 나는 좀 개인기가 좀 있다 이런 친구 있을까요? 없어요?
2: 저희 다

0: 같이 준비를 하나 해.
1: 아, 다 같이 하는 거? 같이. 어떤 거예요?
0: K-pop 댄스.
2: K-pop 댄스. 댄스. 보여줄 수 있어요?
0: 아, 네.
1: 그래요. 그럼 한번 자, 준비 한번 해 주세요. 네.

0: 잘하네. 역시 무용관 다르네.
1: 그러니까요. 조용한 무용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역동적인 것도 잘하네요. 네. 잘 봤습니다. 뭐 끼도 넘치고 진짜 매력 부자 우리 무용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금처럼 마음껏 배우고 또 성장하면서 더 멋진 무용수로 커가길 응원할게요.
0: 네. 자, 다음은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기악전공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둘, 셋. 안녕하세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열매, 장시우입니다. 단지 꿈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 저희 국립전통예술중학교를 소개합니다.
3: 이곳은 저희 기숙사생들이 생활하는
4: 향사생활관입니다.
5: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은 저희 학교의 예술관입니다.
6: 예술관이요?
5: 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죠.
2: 여기는 저희가 사용하는 연습실입니다.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말 이 친구들의 열정과 실력 마음껏 저희가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열정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무대를 향한 진심과 노력 그리고 우리 전통예술을 향한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앞으로도 우리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이 정말 멋진 예술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은 씨, 저희 네.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또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기악전공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미키 코리아!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이랑 이상팀이랑 느닷없이 준비해봤습니다.
3: 어차피 라이브로 할까?
4: 라이브로 하면 이거 뭐 길이 상관없어.
5: 가면 자진몰이 저정 라다다.
2: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 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0: 어떻게 즐거우세요?
1: 네!
0: 합동 공연 어땠습니까?
2: 잘한다!
0: 이렇게 딴 데 가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네!
0: 아, 감사합니다. 느닷팀 상무 돌리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3: 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끼시랴, 돌리랴, 스텝 밟으랴.
0: 대단합니다, 정말.
3: 사실 저희는 오늘 이 무대가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팀이랑도 이제 합을 처음 맞추는 거기도 하고 저희랑은 정말 색깔이 달라서 걱정을 했었는데 재밌네요.
0: 아, 재밌죠.
3: 이 스텝 밟는 게
0: 끼가 있어. 잘해요.
3: 자, 아, 재밌네요, 이게.
0: 잘해, 잘해.
3: 찔고.
0: 역시.
3: 아, 재밌겠습니다.
0: 다르게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가 되는 거. 아, 우리 이제 더 깊이 섞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Shake it 하면 코리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Shake it!
4: 코리아!
0: Shake it!
4: 코리아!

0: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1: 다음은 세타령으로 여러분께 자연의 기운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0: 자, 이번엔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당놀이에서 원래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잖아요. 오늘도 그 경계를 한번 허물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1: 이거는 버나라고 합니다. 버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물건일까요? 이 버나가? 맞아요.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펭귄님이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돌리죠?
2: 요렇게. 근데 얘가 박수를 치면 더 잘 돌아가요.
1: 그렇지. 아, 이렇게.
2: 화로까지 지르면 얘가 요렇게.
3: 우와, 잘한다.
1: 더 화려하게도 할 수 있죠?
2: 더 화려하게? 환호와 박수를 같이 하면? 얼씨구.
1: 자, 여기서 나도 돌릴 수 있다. 왕년에 쟁반 돌리기, 뭐 책 돌리기, 접시 돌리기 좀 해봤다. 하는 나는 좀 돌리기 달인이다 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 도전해 보실 분들 계십니까?
4: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은데.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아.
1: 정말요? 네. 전혀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데리고 나와 버리는데.
0: 인사.
1: 자.
5: 저는 현재 해양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조인준이라고 합니다.
1: 아, 경찰관님 반갑습니다.
0: 그러면 번화 돌리기 한번 해볼까요?
1: 네. 번화 돌리기. 자, 한번 돌아갔죠? 자, 우리 경찰관님 잘 받아주시고, 자, 기다리세요. 자, 어만대로 던졌는데 잘 받았어요. 자, 한번 받는 거예요 이제.
3: 아, 너무 잘하시네요.
0: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자, 하나, 둘.

0: VR 토크 시간입니다. 공연을 이제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이야기들을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공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 달타령의 다같이 댄스 타임.

0: 뛰쳐 나가고 싶었는데 영상 찍느라 못 나갔어요. 아쉽다. 어디 계세요? 이
1: 아.
0: 한번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빠 하나 둘 셋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마이크 넘겨도 될 것 같은데.
2: 잘하시네.
0: 너무 좋습니다. 네.
3: 아니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2: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아니 오늘 공연 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4: 아 저는 원래 또 이 판소리도 좋아하고 풍물도 좋아하니까 오늘 이 흥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
2: 원래 판소리 좀 하시지 않나요?
4: 네 취미로 살짝 하고 있습니다.
2: 취미요?
4: 네, 네 사실은 저도 소리꾼으로서 네 우리 예주 씨랑도 가까운 소리꾼입니다. 네,
3: 우리 소리 한번, 아.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2: 아, 얼씨구, 어이,
4: 얼씨구라 절씨구, 아, 얼씨구라 절씨구,
2: 잘한다 얼씨구다.
4: 얼씨구 절씨구 치와 짜준데 얼씨구 나 절씨구.
2: 아, 잘하네.
5: 야 취미로 한 거 치고는 너무 잘하는 스님이에요.
2: 취미 한 20년 했네.
4: 네. 네 맞습니다.
3: 하나 둘 셋 찰칵. 앞으로 느닷과 이상밴드의 국악공연에 대한 기대나 바람을 적어주셨는데요. 이상밴드 바라는 점, 아까 꽹가리랑 장구 치면서 점프하는 공연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공연도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점프를
5: 이렇게
2: 어, 네. 어떻게 무슨 점프 얘기? 아까 나 이렇게 춤췄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건가?
3: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성현씨의 자반 뒤집기인 아~ 것 같아요. 네. 아,
6: 지금 사실 무릎이 아파요. 예.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3: 네, 저희가 한 10년 전 공연할 때 상현 씨가 자반 뒤집기 하면 아우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6: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3: 하고 계시거든요. 네. 내년에도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몸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느닷 네. 팀에게 바라는 점은 준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2: 아, 네, 느닷 바라는 점 악기 치느라 고생 많으신데. 가사가 있는 곡도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아까 했잖아요.
6: 가사를 많이 안 하시고
2: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런 거죠? 네,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우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쉬우시죠? 아 저희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쯤에서 공연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이 국악밴드 이상팀이랑 저희 사물놀이 느닷이랑 같이 합동 공연을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공연들 많이 또 만들어 보라고 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멋진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3: 즐겁게 재밌게 잘 연주하다가 갑니다.
4: 끝까지 박수 많이 쳐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렇게 많은 국악인 분들과 연주한다는 게 잘 없는 기회일 텐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6: 잠시라도 지나가는 걸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액맥이 타령입니다. 액맥이 타령은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불러드리는 우리 전통 민요 소리입니다.
7: 액맥이 타령을 잘 따라 부르시면 올 한해 아주 무탈하게 반사형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시작. 어루 애기야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복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자, 박수도 치시면서 큰 소리로.

0: 자, 저기 반주 없이 한 번만 시작.
1: 오야 오야 에구나.
2: 아니 또 음정 정확했어요. 음정 정확했어. 나 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액메기 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얼씨구 하면 좋다로 얼씨구야.

0: 뭔가 저를 잊어버리고 같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겼습니다.
1: 너무나 행복하게 함께 즐기게 됐었습니다. 너무 제가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도 자주 이런 공연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신났고 즐거웠어요.
3: 제이킷 코리아 화이팅!
4: 제이킷 코리아 화이팅!
1: 화이팅!
4: 제이킷 코리아!
5: 지금까지 이상밴드
6: 그리고 느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아,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엄마!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운에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2: 아, 자. 저와

0: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1: 와, 친구들 왔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옥 친구까지. 8개의 재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3: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4: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2: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5: 쥐, 기타가 더 멋져요.
6: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2: 알았다.
5: 기타.
7: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6: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7: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6: 아이고.
7: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6: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8: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0: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경제총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0: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2: 혁신기 업!
1: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3: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1: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그때요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보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오징어로 먹가로 양도 하필을 텀박 불어 한청 채색을 두루멋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 승지강산 경계보던 눈물이오 봉래 방장운 무중에 짧았던 고그리오 난초젯 초외가 댕초 따먹던 입그리오 대한엄동 설안 부궁안 올던 달 그리고 투기란 쫑근 두는 도우리 도우리 허리 난 늘 신공냉인 몇도 좌변 정산 요하거든 녹수인이 녹수 청산은 예고문 창성이들은 양유성 틀라강 달랑 오락강 나강 주춤선난 토끼 산중태월 보커려 아미산월에 발륜대 이어서 더안 손자

놀아 업고 놀자. 네, 안녕하십니까.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판소리 수군 가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이 대목은요, 18세기경에 처음 선보인 뒤에 또 19세기 초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이 판소리는요,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창들이 기존의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와 소리를 넣어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또 판소리에 담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정은혜 씨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적적한 심야가는 술상 차려 들리우고 오그로 내려가서 야야 춘향아 날 지운 뒤 장척 어떠냐 진즉 와서 보자더니 자연이 타서여 이제 와서 보는 일을 부딘도여 생각 말아마는 너는 고집 똥백랑터라 허물할 손 우리 인생 세세현년이 젊을 손과 구십 춘광 두 견이도 봄을 따라 즐기다가 화불송춘 춘자거라 삼춘이 점진하면 낙화 풍진 동서비니 화진하면 천무정이라 어느 나비 돌아오면 일세 공한 여자 몸도 소녀 시절 10세 정부 허거리 사랑 타가 영영 건군 허송어여 귀 밑 태설이 치면 딸을 남자 없느니라 사람 한 번 죽어지면 동망산 일분 돌아 너 죽어도 그렇지. 흙이

과연 그 안이 좋을 소냐. 내 오늘 마침 동원에 들어가니 사또께서 공사 없어 홀로 앉아 벼르기를 너를 이제 불러드려 굳이 허락을 아니하면 아주 박살.

먹음을 강제하여 나와 같이 들어가자. 춘향이 이 말 듣고 말인즉 울레만은 송백죽 굳은절행 내가 이 회절이 내고 집이 남과 달러 장차명을 바치려니 사또전에여 죽기를 춘향을 알아보니 회절

여여라 난향 이문세거여 가져갔던 주안을 권하는 채 먹는 채 허망히 돌아가고 춘향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난향이가 옥에 갇힌 춘향을 찾아가 회유하는 대목을 감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은혜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준수 씨.
0: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방금 사실 판소리 한 대목을 들려주셨는데 네. 지금의 의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실. 네. 아주 외국에서.
1: 너무 평가하지 마세요.
0: 막 귀국한 약간 소프라노 같은데. 오늘 어쨌든 저희 아지트에 처음 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1: 네. 역시 준수 씨처럼 화사하고 화려하고 네.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빛내보려고 네. 제가 화려하게 드레스를 한번 입어봤더니 우리 준수 씨가 계속 놀려서 네. 참 많이 부끄럽네요.
0: 뭐가 부끄럽습니까? 사실 정은혜 씨가 항상 한복을 입는 모습이 더 저한테는 익숙한데 오늘 이렇게 어깨 선을 돋보이셨습니다.
1: 아, 네, 네. 아주 쑥스럽지만 한 번씩 또 도전을
0: 한번 일어나서
1: 해보겠습니다.
0: 한번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아니에요, 넣어주세요.
0: 아니요,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데 일어나시세요.
1: 아유, 아닙니다.
0: 아, 네, 네. 아름다우십니다. 또 이렇게 귀걸이까지 포인트가 네. 아주 화려하신데 또 이렇게 저희 아지트에 오셔서 우리 판소리 한 대목을 또 시원하게 열어주셨어요. 네. 이 대목이 사실 눈 대목은 아니지만 네. 이 춘향가의 서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네. 이 대목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정정열제 춘향가 중에서 사실은 숨은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스승님이신 최승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애창하신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야질자질하면서 정정열제 특유의 점잖고 공력 있는 소리 성음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해서 오늘 아지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사실 정은혜 씨는 7살부터 판소리를 시작해서
1: 그렇죠.
0: 지금까지 이 판소리를 이어오고 계시는데 네. 판소리를 쭉 해오시다가 이 완창이라는 거를 사실 5번 이상 그러니까 횟수로는 12번 이상 오늘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사실 어떤 기록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늘 학습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나중에 아주 먼 훗날에 정말 큰 소리계 거목이 됐을 때를 네. 기대하면서 늘 학습의 부족함을 완창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채워가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판소리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생각하시는 판소리의 가장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드렸듯이 판소리는 아주 오랜 시간에 공력을 들여야 되는 소리고 그리고 그 세월을 낚는다고 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닦아야지만이 빛날 수 있는 게 판소리인 것 같고 네. 그만큼 소리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판소리의 참 멋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너무 어렵고 더 정진해야겠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0: 그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소리에 대한 생각도 1년 1년 좀 다를 것 같고 또 네. 무대에서 임하는 모습 또한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또 판소리면 판소리 또 작품 안에서의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뮤지컬 장르를 또 도전하면서 또 뮤지컬 배우로서 또 무대에 서고 다양한 무대들을 또 해오고 계세요. 네. 또 이 창극 아까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도 사실 있잖아요.
1: 네.
0: 살로메 작품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럼요.

0: 또 소리꾼으로서의 정은혜 씨의 모습, 또 작창가로서의 소리를 짓는 일, 그게 또 좀 다르면서도 새로운 또 도전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작업하시면 어떠셨습니까?
1: 사실

0: 상극 살로메는 이미 김준수라는 살로메를 두고서
1: 아유, 그런
0: 제가
1: 말하지. 자료 빼고 얘기하세요.
0: 네, 작창을 작창가로서 사실 어떤 배우가 맡을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네. 그분의 보이스 컬러라든가 그분의 성향이라든가 그분의 극적인 행동들을 연상하면서 음악을 그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준수 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저를요?
0: 네, 좀 더 매력적이게 우리 준수 씨가 살로메로 분할 수 있도록 음악에 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고요. 네, 사실 그만큼 저는 작창을 훌륭하다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준수 씨께서 무대 위에서 그 요한의 목을 두고 절규하는 대목을 봤을 때 아, 작창 그 이상의 걸 표현하는 배우로구나.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소대에서 바라봤습니다.
1: 또 저렇게.
0: 네. 그래서 저희 창극 살롬에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창이란 건 정말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소리를 하는 행위자로서가 아닌 이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배우에게 전해져서 무대에서 구현했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돼서 많이 깊이 더 소리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도 분명합니다.
2: 제가 살롬의 작품을 만나면서 정말로 이거는 본인만이 부를 수 있는 곡을 정말 나를 죽이려고 살롬을 이렇게 작창했구나 느껴질 정도로 네. 정말 어렵게 작창을 하셨어요. 그 난이도의 정말 어떤 상으로
0: 저는 사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김준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살롬의 였으면 좋겠고 그래도 창극사의 실험적인 작품으로서 아, 이 작창은 그 마치 리스트의 초절기교처럼 정말 훌륭한 배우가 아닌 이상은 노래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조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 야,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테의 신곡을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0: 네.
2: 그때 보고 영상 보고 그 영상에서 그 느껴지는 에너지와 파워가 이런 음악을 누나가 했단 말. 그러니까 미안해요. 갑자기 네. 이제 누나와 막 시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0: 지금 함께 또 서편제라는 작품을 하고 있어서 송아 누나로서 또 이렇게
2: 네, 좀 네. 헷갈립니다. 지금 이 모습도 제가 좀 적응이 안 돼요, 사실.
0: 네, 네, 네.
2: 그러다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가 단테의 신곡이었어요.
0: 아, 네.
2: 그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꼭 라이브로 한번 이 아지트에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0: 네.
2: 이 단테의 신곡 어떻게 하다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걸까요?
0: 제가 국립창극단 재직 시절에 우리 준수 씨하고 함께 재직했을 때 연극 단테의 신곡을 접하게 됐고 극 중에서는 베아트리체 역할이었는데
2: 네.
0: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2: 나와 닮았다.
0: 네. 어두운 숲 속에서 방황하는 단테의 모습을 봤을 때 자전적인 이야기로 조금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판소리라는 어떤 저만의 무기로 조금 현대적으로 현대 관객에게 동시대성을 갖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창작 판소리로 한 시간을 구성했었고 발전시켜서 또 이게 낭독 극사운드 프로젝트로 또 변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들려드릴 곡들이 그런 과정에 있는 곡들입니다.
2: 오늘 이 아지트에서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0: 네.
2: 저도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요.
0: 네.
2: 사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십시오. 절대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어떤 곡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0: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 순례 여정을 떠나면서 이제 지옥의 문 앞에 통곡의 강인 카론의 강을 건너야지만이 지옥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론의 강에 대한 전경을 묘사한 곡을 한 곡 들려드리고요. 또 한 곡은 인간은 왜 도대체 그러면 신의 섭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악마의 먹잇감이라는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은 요즘에 작업하고 있는 신작이에요. 이제 지옥을 마친 단테가 연옥으로
2: 네.
0: 네, 오르게 되고 그 연옥에 있는 정화의 의식을 갖는데요.
2: 네.
0: 그래서 정화의 제의와 같은 정화의 노래라는 곡을 여러분께 새롭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 네, 그럼 정은혜 씨가 노래하는 단테의 신곡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라저 오라가기야. 오라저 오라가기야. 저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저라저라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저라저라저라거기야. 다시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리. 저라저라저라거기야. 이곳은 지옥의 강. 저라저라저라거기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강 앞에 저 안나 자굴 속으로 흐름.

뭐야 너? 살아있는 놈이잖아. 빨리 돌아가. 여긴 죽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너를 태워줄 배 따위는 없어. 카로, 화내지 말고 내 말을 듣게. 이건 어떤 의지에 의한 것이라니.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말게. 야, 이 멍청이들아, 더 배를 세차게 몰아라. 내 너희를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보다 깊고 어두운 세계로 인도하지. 가자! 이곳은 동곡의 강.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이곳은 지옥의 강.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건너편 저 안다, 저물 속으로, 허름 속으로, 허둠 속으로.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

가네. 지옥의 밑바닥. 인간은 왜 고향을, 친구를 배신할까? 자신을 믿고 마음을 열어준 사람을 왜 속이고 죽여야 할까? 왜? 신의 섭리는 인간의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판소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조선의 소리꾼들은요, 춘향이나 심청이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불렀고, 또 이 시대의 소리꾼들은 동화나 현대소설, 그리고 또 외국 고전 등도 소리에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들은요, 역시 다양한 이야기로 판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미학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동시대의 감각으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입가손 스튜디오가 저희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효녀 이야기입니다. 심청가 중에서 그 한 장면부터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때여 신봉사 뺑덕이네를 데리고 황성을 올라갈제. 아이 몹쓸 뺑덕이네가 다른 봉사와 눈이 마저 한밤중에 몰래 도망을 하고 말았구나.
1: 그렇지.
0: 신봉사 기가 막혀. 어라 어라 어라 어라 현철어구의 암전은 우리 곽씨 부인 죽는 양도 보고 살고 추천대윤의 딸 심청 생이별도 하고 살았는디 내가 다시 진연을 생각하면 인사불성 새아들놈이다.
1: 그렇지.
0: 막담을 덜컥 지어놓고

빙덕이니야. 빙덕이네. 새끼처럼 없으려나. 니 그럴 줄래 몰랐다. 황성철님 온무원 길을 어이 찾아 가잔 말이냐. 내가 눈이 있거든요. 앞에는 무서운 산이

여자니 말이네. 빈덕이니야 오지고도야 소커년 눈뜬 가장 배반키도 사람치고는 못할 텐디 눈 어두운 날 버리고

잘될 소냐 세서방 따로서 잘가 거라.

반긴다. 아이씨구 할실구나 반갑다. 아, 6월 염천 더운 날 청바이어서 목욕을 오면 서으른 마음도 잊을게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이니 얼씨구나 반갑다.

좋다. 물은 주먹을 듬뿍 쥐어 양치질도 고여보고 또 한 주먹 듬뿍 쥐어서 가슴도 헐헐 문지르며

0: 동해수를 다 마신들 이어성시원 헐끈아얼씨구조 군아지와 나 좋네 퉁벙퉁벙 논인다.
1: 네, 고수 두 분에서 맞춰서 소리를 하는 아주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입가손 스튜디오의 이승희, 이향아, 그리고 김홍식 이 세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아, 김준수의 아지트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정말 인상적인 무대를 또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 무대는 두 분께서 같이 함께 고수 두 분과 같이 함께 하시게 되었을까요?
3: 저희가 입과 손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소리꾼의 네. 입과 고수의 손으로 만든 판소리인데 고수가 두 명이니까 네. 이왕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 같이 치게 됐습니다.
1: 네. 아, 그 입과 손 스튜디오가 17년도에 이제 어쨌든 창단을 해서 정말 꾸준한 작품들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동초째 심청가 그리고 또 강산째 수군가를 비롯해서 동화, 뭐 현대 소설, 외국 고전 등을 재해석한 이런 작품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안데르센 동화도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와, 진짜 근데 어떤 느낌인지 조금만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 혹시?
4: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사실 그 안데르센의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와 미오노리 새끼 두 편을 저희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의 네. 할머니의 반응을 네. 소리로 만든 대목이 있거든요.
1: 네네.
4: 자, 모두가 박수로 네. 신나게
1: 그럴까요?
4: 살려주셔야
1: 네네. 아, 또 고수 두 분께서 네.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네.
0: 아시구나 잘시구 썩은 사과가 한 자루라니 영감이 창에 나가 귀한 것을 가져갔네. 자전거도 좋고 메가폰도 좋지만 1년 내 두고 볼 썩은 사과만 어디요. 아이고 여보 영감, 오늘 아침에 옆집 준수 할머니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사과를 얻으러 왔었지 뭐예요.
5: 그래갖고.
0: 아이고 그런데 영감도 잘 알지 않수? 우리 집 사과나무에는 도통 사과가 열리질 않으니 내 그 준수 할멈에게 말했지요. 아이고 사과가 없어 나눌 수가 없으니 어디 썩은 사과라도 있으면 꽂아주고 싶구려 아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영감이 그걸 알고 이렇게 썩은 사과를 그냥 한 자루나 들고 왔을까요? 그래?
5: 에이.
0: 하나만도 기쁠 것인데 한 자루나 굴러 들어왔으니 이만한 부자가 또 있으랴.
5: 에이,
0: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 나오라요? 어시구나 철시구.
1: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우리 판소리를 재밌고 또 쉽게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설 레미제라블을 또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아, 저희가 이제 판소리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판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다가 완창 판소리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하면 이건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시대 여러 소리꾼들이 계속 덧붙이면서 길어지고 깊어졌다. 그럼 우리도 판소리를 한 번에 다 만들 것이 아니라 좀 토막토막토막 소리로 만들고

0: 가지고 이걸 좀 완창으로 엮는 판소리적인 창작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알맞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막 찾다 보니까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는 누구나 아는 긴 서사를 저희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각각의 토막 소리로 만들고 그걸 하나의 세계관으로 엮은 완창 판소리로 또 엮은 이런 시리즈가 저희 판소리 레미제라블 시리즈입니다.
1: 그런데 또 이 소설이 또 우리 판소리로 만들기엔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2: 저는 그 책을 굉장히 멀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1: 굳이 그걸 여기서 밝히십니까?
2: 그런데 유현진 PD가 저한테 책을 주문했다라고 하길래 네.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두께가 벽돌만한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1: 어쨌든 다 보셨나요?
2: 그럼요. 아 열심히.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한 5분 정도, 사람 이름이 너무 한 20자 막 25자 이렇게 돼가지고 네. 완독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도 어쨌든 다 보셨네요. 네. 그러니까 며칠 만에 읽으셨어요 혹시? 몇 달?
2: 몇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1: 아, 몇 달이면 그래도 빨리 가셨네요. 1년이 안 돼서.
0: 제가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이랬습니다.
1: 아, 정말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그 책을 다 보셨고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의 사실 또 그래야 또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또 이 작품을 만들면서 작가님의 집에서 직접 또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3: 맞아요. 저희가 지난 5월에 그 파리 유럽의 박물관의 밤 그 기념으로 저희가 빅토르 위고의 집에서 99선 사람들 네. 네, 한 꼭지를 공연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참 토막 소리들을 만들어 가던 시기에 파리를 방문하게 돼서 네. 파리에 간 김에 빅토르 위고 선생님의 집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그 집을 가서 구경하고 하고 선생님 길을 주세요. 저희가 이제 완창 판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이 99선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아예 상상도 못할 시기여가지고 네. 굉장히 선생님이 길을 바꾸자 이렇게 갔는데,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 99선 사람들의 네. 또 완창형 판소리 레미제라블을 발표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이 자리였죠.
1: 그럼 분명 이제 공연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또 거기에 관객이 분명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관객의 분위기라든지 그 현지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0: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본인의 나라의 어떤 큰 자랑이잖아요. 사실 네. 빅토르 위고와 레미제라블을. 근데 그걸 판소리로 한다는 거에 되게 좀 신기해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큰 에너지를 받고 저희도 앞으로 구구선할 때 좀 하나의 레이어가 더 쌓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레미제라블의 작품이 너무 또 궁금해졌어요. 구구선의 사람들. 근데 이 중 한 부분을 또 여기 아지티스 들려주신다고요? 한번 그 오늘 네. 들려주실 대목을 한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얼마 전에 파리에서 공연했던 그 장면의 한 꼭지인데요. 네. 레미제라블이 어떻게 99선 사람들이 되었는지 약간 힌트를 주는 네. 앞에 서사를 살짝 알려주는 대목인데,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꾸면서 이름도 다 네. 한국적인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장씨가 됐는지 네. 또 팡틴이 어떻게 박미영이 됐는지 네. 그리고 프랑스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99선이라는 배 위의 이야기로 바뀌게 됐는지 네. 그런 것들을 소리꾼이 이렇게 좀 소리로 풀어주는 좀 에피타이저 같은 네. 대목입니다. 그리고 살짝 그 불쌍한 사람들의 한 명인 팡틴 박미영의 네. 이야기도 짧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그러면 입가선 스튜디오의 판소리 레미제라블 99선 사람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4: 레미제라블 그렇지. 내가 누구냐 소리꾼이 아니더냐. 레미제라블 소리꾼 필터에 넣어 한국판으로 각색하자. 대산이 높다 되하느라 레미건을 고민할 게 무거우시랴. 지금 당장 하나씩 바꿔보자. 소리꾼이 쓸 것이니 태생부터 한국판. 배경은 당연히 프랑스일 리 없고 등장인물도 한국 이름으로.

0: 혁명보이 가부르시는 가열차게 거리를 떠도는 어린 껌팔이 가열차르로 마리우스는 토련님이 웬 말이냐 한국 시정에 맞춰 개장남이 좋겠구나 무너진 집안의 대들보로서 학업을 포기하고 꼬리꼬리한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청년 꼬리요 자 이제 자베르 하나 남았구나 가난이고 사정이고 볼 것도 없이 패도 눈물도 하나 없이 소리꾼 눈에는 제일 불쌍한 인간 차베르는 조성만 보아다가 조병렬이 좋겠구나 아이고 아 이런 장발장을 빼놨구나
1: 그렇지.
0: 다들 잘 아시지요? 제일 유명언니 그냥 장씨로 하자 여자 하기 청년 순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엄선해 모았으니 이야기도 바꿔보자 시대와 사회를 함께하는 이들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이니 세상을 닮은 동그란 배 하나를 그려보자 방망대해를 끝없이 떠도는 구형의 배 위에서 오직 모태가 닿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언제나 배에게 닿지 못하고 99%의 기르는 레미제라블 배의 이름은 영락 없이 구구선이로다

동안 더운 너희 존재가니 그 선을 넘거나 허무는 일은 배를 네모나게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모두 북구구에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가장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는데 제일 먼저 한국판 팡틴 박미영을 만나보던 것이었다.

말도 안 돼요. 물난 죄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미혼모지만 맹세코 내 딸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래로 공장을 나가게 되면 더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제가 버는 돈의 80%가 양육비로 보내져요. 제발 제가 이 공장에 남을 수 있도록 부디 힘써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미영은 꿈속에서 공장장 앞에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구나. 그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으나 더 참담한 것은 함께 일하던 여직공들이 약속이나 한 듯 태도를 바꾸어 그를 욕하는 모습이었구나. 저 염치 없는 년 좀 봐. 그새 공장장님한테 가져가서 꼬리를 치는 거야? 누구 자식인 줄도 모르는 애를 키우면서 뭐가 잘났다고. 걸레 같은 년. 양육비 송금 일정이 다가올수록 미영은 공장에서 쫓겨나던 날의 꿈을 더 자주 꾸었구나. 그때마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아이가 있으니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겄다. 단 한 달치의 양육비. 지금 미영에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었구나. 그의 곁엔 돈을 빌릴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단들 그들 모두 가난했을 것이 틀림없었구나. 그는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한다.

돈을 벌게 해주세요. 노파는 미영의 미모가 그대로인지 살피고서 음흉한 미소를 머금었다. 얼마가 필요하오? 양육비, 후불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주민세 열 손가락을 다 합혀보기니 노파는 주억 주억 고개를 끄덕이며 앙상한 손목을 낚아채 힘껏

나를 팔았다. 오직은 뚝딱 잇몸엔 흥건한 피가 주르르르르르르르 바질 뜯 하려고는 턱에 고통에 정신이 아득. 이걸 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를 만나봤습니다. 적벽가는 그 당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를 판소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담은 새로 쓴 판소리가 이 세월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판소리 한바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판소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눈과 귀 그리고 또 입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던질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저는 알까기의 상징이자 심볼 알까기 구단 최양락이고요. 고개 숙여 겸허하게 인사드립니다.
1: 바둑판 한기퉁이에 붙여둔 껌딱지처럼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근데 제가 네. 이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0: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1: 바둑인들에게 이 바둑판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이 바둑판 위에서 하는 알까기는 인생의 어떤 맛일까요?
0: 까는 맛. 인생의 축소판인 바둑판 위에서 까는 맛을 즐겨라. 네. 그래서 알까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네. 알까기는 인생의 까는 맛. 네. 네, 잘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의 출연자 대국장에 가서 만나보실 거예요.
1: 네.
0: 네, 두 대국자. 와.
1: 먼저 이세준 8단입니다.
0: 이세준 8단. 미남이지요. 네. 네. 가수. 네. 감성 듀오. 유리상자의 멤버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왜 이름이 유리상자냐. 이 혹시 유리 멘탈이어서 그런 거냐 농담으로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정말이지 유리처럼 네. 맑고 투명한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1: 우리 들어봐요.
0: 아름다운 특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식 축가로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 노래 첫 소절
1: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렇게 시작하죠.
0: 와 김가영 씨도 노래 잘하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네. 결혼식 축가만 1500번. 1523번이래나 하여튼 하여튼 그 이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해도 될까요라는 네. 히트곡이 있는 거지요. 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사랑해도 될까요? 뭐 그러셨습니까? 예?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뭐 네? 뭐 그러십니까?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1: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세준 씨는 국악방송 FM 음악이 좋은 밤의 진행자예요.
0: 네. 네,
1: 국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네. 네, 국악방송 FM 99.1 메가헤르츠 혹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덩덕쿵 플레이어 앱을 통해서 음악이 좋은 밤을 들을 수 있습니다.
0: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선수 이세준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가수로서 가왕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후회 없이 까고 가겠습니다.
0: 네. 멋져요.
1: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네.
0: 가왕의 꿈은 못 이루었지만 까왕.
1: 네, 까왕도 네. 괜찮죠.
0: 네. 약간 까부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멋진 출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멋있었습니다.
0: 저는 자신감이
1: 네,
0: 중요합니다.
1: 네, 맞아요. 멋있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맞서는 이한철 8단입니다.
0: 이한철 8단! 가스라이터 아니고 싱어송라이터. 네? 불독맨션! 주식회사 등 뭐 여러 밴드의 멤버 유재하가 이제 동상 MBC 대학가 이제 대상
1: 와
0: 말이 쇼 대상이지 네. 1등 아니겠습니까?
1: 네 쇼 대단해.
0: 그 시작은 정말 이제 화려했고 박수를 받았습니다만 네. 그 후 어땠습니까? 면전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합니다만은 시들시들 시래기 줄기처럼 대중의 인기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1: 네.
0: 그렇게 끝나지 않지.
1: 네.
0: 어느 날 이 노래가 네. 짜잔 세상에 등장한 겁니다. 네? 노래 잘하니까.
1: 괜찮아.

0: 있어. 네.
1: 김광용 초등 원래 가수였나요?
0: 그쵸. 모르셨나요?
1: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이 노래를 그런 식으로 안 부르고
0: 어떻게
1: 괜찮아요 잡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응. 괜찮아요 잡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응.
0: 노래를 망치는 거 아닌가요? 힘들어하는 모든 청춘들이 네. 한 번쯤 응원의 노래로 들었을 이 슈퍼스타 네, 바로 이한철 8단이 만든 노래입니다.
1: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슈퍼스타 노래로 이한철 8단 음악 인생, 어. 음악 인생에도 큰 변곡점이 찾아오지요. 네. 바로 2015년 네. 대중음악 작곡가를 위한 국악 아카데미에서 국악 작곡을 배우게 된 겁니다. 네? 국립 국악원이 내놓은 이 털콕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 드디어 이한철 8단이 국악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한철 8단은 내 책임이 아예 국악방송 FM의 아침 방송. 네.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맛살. 아, 맛살이 아니군요. 예. 네. 제가 지금 주춤해가지고 갑자기 네. 맛살이. 햇살. 네. 네. 네. 창호에 드린 햇살로 네. 라디오 DJ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철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해봤는데 이세준 씨는 너무 잘하시고 저는 계속 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괜찮아 잘 깔 거야.
0: 저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1: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네.
0: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터부터 하겠습니다.
1: 네. 네. 손가락 풀기죠. 네. 저렇게 뭐 이런 정도 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구나. 저렇게 해서 네, 네. 아, 이렇게 꽥이 나오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게. 아.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두 분 대국자 인사하시고요. 네. 자, 그럼 포석을 해 주십시오. 멋지게 화이팅한다. 페어플레이. 금방 페어플레이 했더니 싸우려고 그러고. 포석은 자유입니다. 중앙만 안 넘으면 여덟 알씩. 네. 국악의 날 지정 민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네. 네? 국악방송 FM DJ 더비전 이한철 8단. 네. 이세돌 8단.
0: 이세준 8단입니다.
1: 네. 이세돌은 바둑의 9단이고 네. 이세준 8단. 네. 네. 대국. 자, 그러면 흑선. 네. 이세준 8단이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우! 와! 경쾌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우! 와! 경쾌합니다. 와! 이 정탈 맞았을 때 그 타음은.
0: 와, 처음부터.
1: 청아하고 와! 듣기 좋지요.
0: 맞아요. 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1: 예. 탁! 네. 네. 찌깃! 이어서 찌깃! 톡! 깨끗한 이렇게 되면은 네? 이한철 8단 당황하는데 당황할 필요 없는데 이제 네. 좋습니다.
0: 네네. 네.
1: 본인도 똑같이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더 자세가 좋다. 편하다. 네. 실수가
0: 있어요. 네, 처음이니까 네. 아직
1: 실수합니다.
0: 네, 아직 많이 네. 남아 있습니다.
1: 그러나 이제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0: 맞아요. 네.
1: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승자가 갈아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세준 8단 두 번째 공격도 성공할 것인지.
0: 네.
1: 첫 수는 너무 못 쳤잖아요. 네. 네. 유리 상자 이세준 8단. 오! 네! 또 좋은 거 있죠?
0: 와!
1: 와!
0: 어머!
1: 대단한데요?
0: 와!
1: 네? 이세준 8단 초반 좋아요. 네. 이세준 8단. 이한철 8단도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0: 네.
1: 네. 그래, 몰켜있는 중앙을 향해서 평소 하던 대로. 힘이 들어갔어요.
0: 네.
1: 약간 뒷땅이 나왔습니다.
0: 네.
1: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예, 돌은 이세준 8단에게 넘어갔는데 저거 애매하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 잘못하다가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0: 네.
1: 네. 과연, 그걸로 봤네요. 그냥 봤습니다. 들어온 거 껄끄럽다.
0: 네.
1: 일단 이걸 처리하겠다! 예준 8단 이거 웬 일입니까? 그럼 예준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한철 8단 예? 힘만 아무 쓰고 그냥 망신만 당하고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네. 아직 모르죠?
0: 네, 아직 몰라요.
1: 네, 이제 뭐 초반입니다. 초중반. 네. 이번에 성공하면
0: 왜요?
1: 이번에 성공하면
0: 왜요? 뭐
1: 예, 키가 죽었어요. 덜컥수가 나왔습니다.
0: 긴장을 일단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한철 8단이 작사 작곡한 슈퍼스타는 사실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어떤 학생을 위해 만든 노래예요.
1: 네. 그 친구의 이제 슈퍼스타 노래 덕분에 네.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요. 비록 네. 꿈이었던 야구 선수는 접었지만 네. 지금은 어엿한 화장품 회사 CEO 됐다고 합니다.
0: 네.
1: 대단하지 않습니까?
0: 그러면 뭐 그분 화장품 회사 광고에 저도 어떻게 출연 안 될까요?
1: 네?
0: 네?
1: 둘, 셋.
0: 괜찮아, 잘될 거야.
1: 그렇죠. 네. 썰렁하네요. 네. 네.
0: 괜찮아, 잘될 거야.
1: 자, 이세준 8단 완전히 네. 승기를 잡았어요.
0: 네. 아주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1: 예, 승부의 세계는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네. 봐주다가 또 역전패 당합니다.
0: 네, 맞아요. 네.
1: 쉴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0: 네. 와!
1: 끝까지. 네. 와! 끝까지. 네. 와! 쉴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0: 네.
1: 와! 물론 부디나 알도 하나 희생했습니다만 1타2도 네?
0: 와! 와!
1: 야! 그냥 쓸어버리네요.
0: 네.
1: 네?
3: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 이것이 알까기다.
0: 와.
1: 네? 와. 이세준 8단.
0: 지금까지 막 큰 실수가 없어요.
1: 이세돌 9단.
0: 네.
1: 알까기는 이세준 8단.
0: 혹시 가족이신가요?
1: 와.
0: 아니요.
1: 자, 이럴 수가.
0: 와.
1: 끝내줍니다.
0: 네. 멋있었어요.
1: 예. 오히려 참 이한철 8단 우리
0: 네.
1: 다코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0: 네.
1: 네. 자, 과연.
0: 오!
1: 와!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0: 네.
1: 나 이한철이야.
0: 네.
1: 어? 나도 한 수가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요.
0: 네,
1: 네, 좋았습니다.
0: 네.
1: 네, 이러다 보면.
0: 네.
1: 이 한 번 한 번 하다 보면 맞아요. 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1: 네. 네. 자, 이세준. 약간 건드렸죠. 네, 네, 건드렸습니다. 아, 처음에 실수를 한데 결정적인 실수는 아니에요.
0: 네. 위험할 뻔했는데.
1: 자세가 안 좋은. 보통 이제 매너가 좀 안 좋은 사람은 뭐 이세준 8단 그 자리로 옮겨서
0: 네.
1: 해달라.
0: 맞아요.
1: 그리고 욕심각신 하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한철 8단을 하네요.
0: 네.
1: 근데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냥
0: 과연.
1: 저게 사실은 저게 네. 옳은 매너입니다. 남의 자리에서 하지 않고 그러나 자세가 잘 안 나오지요.
0: 네.
1: 예.
0: 과연 이 매너를 과연? 지킬 것인지
1: 다소곳한 다소 다소 자세로
0: 예, 그래도
1: 그냥 다소곳하기만 네. 했습니다. 네. 뭐 그게 중요하죠.
0: 그래도 네,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1: 네. 네.
0: 이세준 8단은
1: 네.
0: 결혼식 축가를 하루에 7번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그걸로 또 만족하지 않고
0: 네.
1: 재혼 전용 축가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0: 아.
1: 정말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어요.
0: 네.
1: 뭐 문의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0: 진짜 대단해요.
1: 저는 재혼도 아니고 삼혼 세 번째인데 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0: 저는 깜짝 놀랐네.
1: 하여튼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었는데 기왕
0: 네.
1: 이렇게 된 거 이한철 8단에게 네. 이 참 국악 축가를 작곡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0: 오, 좋아요. 저 네?
1: 국악 축가로 녹론하자.
0: 네.
1: 네. 뭐 이야기는 그렇고.
0: 네.
1: 지금 알까기 판세는 압도적입니다.
0: 네.
1: 예, 실력파예요.
0: 네.
1: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석작전입니다.
0: 네.
1: 논개타법이라고 네. 그러지요.
0: 근데 이렇게 돼도 네. 충분히 유리하기 때문에.
1: 유리하니까. 저거 뭐 한 점 승리나 네 점 승리나 일곱 점 승리나 상관이 없습니다.
0: 네.
1: 1승이 필요하니까
0: 맞아요.
1: 좋은 작전입니다. 역시 고수답죠? 그러나 이현철 팔단도 7대 치더라도 네? 끝까지 그렇습니다. 과연 이현철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네. 이제 그 두 번째 대국에서 네. 오 무서운 수가 있어 네. 상대가 약보지 못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날 대국 판마다 판세가 완전히 또 달라질 맞아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대국 완전히 달라질 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어쨌거나 이번 대국은 지금도 뭐 4대2니까 네. 굉장히 유리하죠. 아까 사석 작전 좋습니다. 네. 그냥 시원시원하게 동계타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그러나 쉽게는 하지 말고 신중하게.
0: 와 진짜 잘하는데.
1: 진짜 잘하지요.
0: 네.
1: 네. 금원 분리에서.
0: 예. 딱 깔끔하게.
1: 아. 군더더기가 없어.
0: 네.
1: 원래 그 또 외모도 깔끔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스타일이. 오. 네.
0: 와 근데 진짜
1: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한철 팔단이 지저분화되는 게 아니고. 예. 이한철 팔단 깔끔합니다.
0: 네. 네.
1: 그리고란 깔끔하고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 하나 남았어요. 저.
0: 오. 아. 너무 아쉬워요.
1: 네. 아쉽지만 이세준 팔단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저 하나 처리하기가 자칫하다면 본인의 아를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렇잖아요. 네. 각이 잘 안 나옵니다.
0: 맞아요.
1: 아, 네 그걸 뭐 이제 약을 내는 건지 안 나오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고수 네 정타가 아니고 약간
0: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
1: 아, 역시 무리였어요. 본인 아를
0: 네. 네.
1: 그러나 네, 뭐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0: 네, 아직 세 알이 남았어요.
1: 네, 세 알. 네. 자, 요 한 점을 가지고 과연
0: 아 이렇게 하겠다.
1: 아 구상이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있다.
1: 그래서 결론은 이 한 점.
0: 네.
1: 거리는 있지만 네. 각이 좋으니까
0: 건드리지
1: 자세가 좋으니까
0: 돼요.
1: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오, 큰일 나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도론.
0: 네.
1: 이세준 팔단에게 넘어갔는데.
0: 네. 이거.
1: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0: 이거.
1: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멋진 승리.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예명인자 시즌 2입니다. 2차전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분위기인데 말이죠.
0: 네.
1: 네, 포선 끝났고요.
0: 네. 그럼 흑돌을 잡은 이세준 팔단의 선공으로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1: 1차전처럼 시원시원하게 끝낼지. 1차전은 첫 수, 두 번째 수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0: 네.
1: 2차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더욱 이한철 팔단이 곤란할 텐데 말이지요.
0: 오.
1: 네, 비슷해요. 자세는 좀. 예!
0: 아.
1: 그러나 1차전과는 다르게
0: 네.
1: 똑같은 입장입니다.
0: 네. 네. 아, 멋있게 쳤는데
1: 네.
0: 네, 같이 떨어지고 말았네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리를 약간 옮길 필요가 있어요. 굳이 꼭 그 자리만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막상막하네요. 나도. 그런 식은 나도 할 수 있어.
0: 네.
1: 네? 이한철 팔단. 네. 예. 오, 좋습니다.
0: 지금 여섯 알씩 있습니다.
1: 두 대국자 모두 스타일이
0: 네.
1: 기풍이 시원시원한
0: 네.
1: 망설임이 없어요. 거침없는
0: 네.
1: 알까기. 오, 여러분들 아주 오늘 멋진 알까기 네. 대국 감상하고 계십니다.
0: 네,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1: 네, 네. 한번 신중하게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그냥 망설임 없이 공격합니다.
0: 아,
1: 역시 또 네? 와 계속 이런 수가 나오네요.
0: 네.
1: 농계타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와 드문 경우인데 말이죠.
0: 그러니까요.
1: 예,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0: 네,
1: 네, 5대 5. 막상 막 그런
0: 네,
1: 얘기예요.
0: 오늘 재밌어요.
1: 네, 네, 별 차이가 없다.
0: 네.
1: 자, 괜찮아, 잘 될 거야. 과연 본인 노래대로 아, 떡이 됐네.
0: 네,
1: 아,
0: 조금 아쉬웠어요. 네. 이세준 팔단이요.
1: 네.
0: 결혼 7년 반 만에 동시통역사인 아내가 오빠 우리 됐대 하면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뭐가 됐다는 걸까요?
1: 아파트 당첨이 됐다? 아닙니다. 밥이 뜸이 다 됐다? 더더욱 아니겠지. 네. 사실은 임신이 됐대 그 얘기였습니다. 와 정말 경사지요 이거. 네. 7년만. 저도 아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오면 됐다 거실에서 자라. 됐어 밥 차리러 갈 것 같으면 그냥 먹고 와. 됐어. 네.
0: 아 그 됐다.
1: 됐다 됐다. 네.
0: 네. 아 좀 똑같아요.
1: 예.
0: 네 다섯 달씩.
1: 그렇습니다.
0: 저. 어! 아 계속 이렇게
1: 예, 뭐 소리를 걸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 한두 알 남았을 때 결과를 보겠다. 네. 네.
0: 혹시 최서범님은 네. 국악을 따분하고 막 지루하고 재미없는 음악으로 생각하진 않으시죠?
1: 당연하죠. 여기는 국악 방송이라 큰일 나지를 하고 왔어요. 김가영 주도원이 물어보건 혹시 그럴까봐. 네. 이 국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의미에서 네. 국립국악원에서 생활국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네. 매년 생활국악 앨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생활음악 시리즈인데 시리즈 21집에 이한철 팔단이 작곡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1: 와 이한철 팔단 대단하네요. 네.
0: 제목이 달거리.
1: 그 가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0: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1: 그 뭐예요? 그 신구 선생님에 관한 노래인가요?
0: 네, 신구가 네. 친구라는 뜻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0: 경기 작가 달거리의 한 소절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한철 팔단의 작품이죠.
1: 진짜 그 신구 선생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야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아니라 니들이 국악을 알아? 예. 니들이 국악을 알아? 자, 네. 거리가 워낙 네 그러나 네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야 이한철 발단 와 저거는 음향수
0: 네
1: 오늘의
0: 와
1: 오 저 먼 거리에서 네 저런 수가 나오네요. 네 대단한 네. 멋진 수가 나왔던 이한철 발단입니다. 야 역전을 당한
0: 네
1: 네 이수준 발단 1차전 하고는 잠깐 이런 식으로 갔다 와가는 결승까지 갑니다.
0: 네.
1: 네. 약간 당황하고 있죠? 당황하고 있는 네. 지금 네.
0: 어머.
1: 네. 지금 네.
0: 어머.
1: 본인 알이 꽤예요. 네. 당황 맞습니다.
0: 말렸어요.
1: 네. 말렸습니다. 이한철 발단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승기를 잡았어요. 이럴 때 중앙 정도로. 와. 계속 멋진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타석 멋진 수. 네. 야구 말하면 우와, 연타석 네. 홈런이에요 이건.
0: 네. 네.
1: 오 이한철 발단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한 이세준 발단 떨 갑자기 손까지 떨리고 네.
0: 네. 진짜 오늘 경기 재밌네요.
1: 예. 자 그러나 이세준 발단. 예.
0: 아!
1: 예, 별 희망이 없어서 뒷공문이지요. 할 수 없습니다.
0: 도망가기를 선택했어요.
1: 네.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0: 네.
1: 문양 빠지지만 어쩔 수 없죠.
0: 네. 네,
1: 일단 살고봐야 되니까.
0: 네.
1: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역시
0: 네.
1: 네. 가진 자의 너무 여유를 부렸나요?
0: 네.
1: 꽤기나 봤는데 그래도 3대 1입니다.
0: 네, 그래도 유리.
1: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뒷공문을 빼겠죠. 그렇죠.
0: 아.
1: 예. 그렇습니다. 그냥 손님 실수 유발하는 거지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공격할 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네.
1: 자, 또 한 번 재차 공격을 네. 하나요? 우와, 네, 이거로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한철 팔단

0: 결승전입니다.
1: 네, 마지막 3차전은 각자 3알씩만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네. 흑 이세준 8단 선공해주세요.
0: 저 1차전 봤을 때는 이세준 8단이 가볍게 네. 뭐 2차전으로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네. 반기역에 나선 이한철 8단 네. 무서웠습니다.
1: 네.
0: 네? 저력이 너무... 있는 이한철 8단. 자, 네. 과연? 와!
1: 우와.
0: 웃기지 말아요. 나 이세준 8단이야.
1: 와, 너무 깔끔하게 딱 그 자리에 자. 들어갔어요.
0: 그러니까 보세요. 딱 한 번 성공했는데도 벌써 판세가
1: 네.
0: 세 알이기 때문에. 자,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네. 결승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됩니다.
2: 와.
0: 네. 이야, 이거 곤란하다.
1: 네.
0: 그러면 그 첫 들어온 걸 포기하고 내가 갈 길, 그거보다는
1: 위험하죠.
0: 네, 그거 그게 어떨까? 저 같으면 손이 떨리나요?
1: 아,
0: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것도 네. 참 애매해요. 어찌할 거냐?
1: 아, 막았네요.
0: 네.
1: 네.
0: 아, 와, 왼손 타법.
1: 네.
0: 네. 오른손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이세준 8단.
1: 너무 우와. 깔끔해요.
0: 뭐 오른손에서는 안 가리네요.
1: 네.
0: 네.
1: 와, 그러면 지금
0: 돌로 하나 남았는데.
1: 네.
0: 그랬거나 저랬거나 자 이렇게 되면 역전패 당하나요?
1: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0: 아 저기 이제 찍기 당구에서 이제 맛의 타법이라고.
1: 그렇다가
0: 괜한 짓이지요. 네,
1: 건드리면은 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최소범님이라면 어떤 거를?
0: 저는 네 공격을 합니다. 예, 질 땐 치더라도 시원하게. 네. 애매하게 됐네요.
1: 아쉬워요.
0: 네. 사전권에 들었어요. 네, 왼손 타법도 네. 대단하거든요.
1: 네.
0: 예, 이세준 8단의 왼손 타법도 가능합니다. 뭐 지금 봐서는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0: 네 충분합니다. 네.
1: 아.
0: 과연 김치국부터 마신 결과냐? 네. 네. 네. 농계 타법도 아니에요. 깨끗하게 퍼펙트 승리. 100점짜리 결승전. 이렇게 해서 이세준 8단의 승리. 오늘의 최종 승자는 이세준 8단입니다.
1: 와,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리겠습니다.
1: 진짜 멋있었어요. 와.
0: 야. 여기도 잘했는데
2: 너무 잘했다.
0: 너무 잘하네.
2: 그게 잘해주세요.
0: 맨날 알까기만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2: 이야, 너무 잘해가지고.
1: 네.
0: 네. 오. 네. 이세준 8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3: 그 7년 반 만에 얻은 아들이 요즘 많이 커가지고 저한테 자꾸 덤비는데요. 제가 알까기로 한수 가르쳐야겠습니다.
1: 아드님이 너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3: 아빠 잘했지?
4: 첫 판 할 때 좀 긴장해가지고
0: 아 첫 판이
4: 네 어우 이거 망신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판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잘 깐 것 같아서 만족하고요. 또 창호이 드린 햇살 저희 라디오에서 열심히 멘트를 잘하는 것으로 또 더 성숙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0: 자, 두 분 수고하셨고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여 심신의 평화를 찾아보고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체중을 지탱해주는 발과 발목 강화를 위한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몸을 유연시킨 다음 호흡을 반복하면서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이 온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긴장을 풀어준다고 생각해봅시다. 목을 시작으로 어깨, 가슴, 팔, 다리까지 차례로 호흡을 보내며 몸에 쌓인 긴장을 떨쳐내보세요. 호흡을 반복하면서 편안하다, 홀가분하다, 평화롭다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려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면 긍정적인 단어로 마음을 다독여주도록 합니다. 명상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잠시나마 그 자리에 앉아 차분히 고요함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고요한 순간을 통해 충전된 마음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호흡을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통한 몸의 떨림을 이용하는 우자의 호흡법인데요. 코 뒤쪽 성문으로 소리를 내고 흉곽 전체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목 안쪽에서 마찰되는 소리가 생기게 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목 안쪽이 마르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몸에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 목구멍 아랫부분이라면 내쉴 때 목구멍 윗부분과 코 안쪽 부분이 올리듯 내쉬어봅니다. 숨을 모두 토해낸 다음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연호흡으로 이완합니다.

발목 관절 강화에 도움을 주는 프루바타나사나와 트리앙 무카 엘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발목을 비롯해 손목, 어깨 관절을 강화하고 가슴을 확장시키는 자세를 통해 심장과 척추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프루바타나사나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마시고 복부 힘주고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다리를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주변에 자극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신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리와 어깨, 목이 경직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발과 발목의 이완을 도와주는 트리앙 무카 엘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자세를 준비합니다.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왼팔을 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숙여보도록 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풀어주는데요. 혹시 무릎과 발목이 좀 불편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많이 열고 발목도 옆으로 비스듬하게 내온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그리고 천천히 숙여봅니다.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자세의 효과가 좋으니까요. 무리하게 다리를 핀다든가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반대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접고 앞으로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고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등을 한번 펴주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발목과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간격을 많이 연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접은 무릎을 앞으로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발과 발목의 건강을 지키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발과 발목은 바닥과 맞닿아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인 만큼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배운 동작을 활용하여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끌려 골반의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동작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무릎을 접고 상체를 일으켜보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이때 나의 왼쪽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내쉬면서 붙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펴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고 내려놓는 것을 권하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발등을 밀어내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들어 올리고 정면,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다리에 붙여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왼쪽 다리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머리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다리를 틀어줍니다. 이때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들고 고개도 같이, 내쉬는 호흡에 터치. 마시는 호흡에 머리만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반 이완을 도와주면서 생식기의 정화를 도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작이니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 집에서 틈틈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타 파단구스타사나입니다. 누운 상태로 다리와 상체를 들어올

묶어놓은 하체를 두 손으로 바닥에서 들어올려 호흡하는 자세로 복근과 함께 항문의 강한 조임을 느끼게 하는 우투플루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초보 자세입니다. 블록을 먼저 사용하는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하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 자세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풀고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 동작을 수련할 때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수련 후에는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한 수련을 통해 저와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 차산화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 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팔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어요.

0: 순간.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하는 조은솔 씨가 연주한 도라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라지 타령이긴 한데 이렇게 가야금의 맑은 음색과 화성으로 들으니까 뭔가 민요와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이어질 무대는 피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진윤경 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윤경 씨는 피리의 본질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피리의 새로운 또 다양한 어떤 음악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그래서 피리의 매력과 가치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연주자인데요. 자, 그럼 진윤경 씨의 무대 만나보시죠.

0: 풍요로운 시절을 기뻐한다. 이 경풍년이 가진 뜻인데 정말 그 뜻에 딱 맞는 느낌이 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진윤경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연주해 주신 음악이 경풍년인데 참 이게 뭔가 평화로우면서도 뭔가 정말 풍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이 곡은 피리 정악곡 중에 한 곡인데요.
0: 네.
1: 이 정악이라는 장르가 우리 조선시대에 주로 궁중 아니면 지방 관아들에서 연주가 되던 악곡들이에요. 지금은 정악이라는 한 장르로 뭉쳐져 있지만 뭐 굴레악, 연례악, 이렇게 재래악 등을 다 지금은 모아서 정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어떤 유교의 정신을 담고 있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그리고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어떤 중용의 상태로 사람들을 만들게 하고자 만들어졌던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벌써 음반을 5장이나 발표를 하셨고, 또 피리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게다가 한국의 피리라는 피리 입문서도 발표를 하셨고요.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피리의 근원을 찾아서 여행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1: 예, 이 피리라는 악기가
0: 네.
1: 우리 음악을 담아온 지가 거의 1500년 이상 된 악기인데요.
0: 네네.
1: 3, 4세기쯤에
0: 네.
1: 불교 문화 따라서 이 아시아 전반에 전파됐던 악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루트를
0: 네.
1: 갖고 있는 악기여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내용을 담아본 어떤 입문서 같은 것들도 없었고 이 악기를 좀 조명하는 일들이 좀 필요해서
0: 네.
1: 부족하지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0: 어디로 가셨나요, 그래서?
1: 뭐 투르판, 둔황, 그리고 구좌 이렇게 요런 지역들에 있다는 기록을 보고 그리고 이 피리라는 악기는 구좌에서 나왔다라는 기록이 딱 있기 때문에 그곳을 한번 제가 다 가봤었습니다.
0: 거기가 지금으로 치면 신장 위구르 지역인
1: 맞습니다.
0: 건가요? 어우, 신장 위구르 쪽이면 약간 실크로드 쪽인데 거기는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워낙 한족과 위구르족이 아주 격렬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과정이어서
0: 네.
1: 가는 동안 정말 뭐 포탄 테러 위협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길 자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 위에 정말 바위가 떨어지고 다 같이 버스 밀면서 가고 그렇게 파미르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0: 다 같이 버스를 밀어요?
1: 네. 소도 막 지나가고.
0: 그건 그럴 수
1: 네.
0: 있을 것 같은데, 바위가 떨어지는 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1: 그래서
0: 않은데.
1: 아, 두번 오면 죽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0: 아니, 근데 그 바위가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야 하던가요?
1: 네,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0: 그때까지는 일반적이었군요.
1: 네.
0: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나요?
1: 어려운 일들이기라기보다는 제가 사서에서 보고 느꼈던 그런 구자국이라는 찬란했던 문명, 불교 문명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죠. 건물들도 없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석굴 같은 곳들도 다 도굴당해서 없고 그런데 이 피리라는 악기는 그 지역에선 없어졌지만 결국은 정말 저희가 돌멩이를 던지면 그 파도가 계속 물결쳐 나가는 것처럼 그 음악 문화의 힘, 그 영속성 그런 것들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본고장엔 사라졌지만
1: 네.
0: 우리에게는 큰 문화로 남아있다.
1: 네. 그리고
0: 네.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서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정말 일본까지 다 퍼져 있는 악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정말 가치로운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아니, 이렇게 짧게 여행 얘기만 들어도 왜 도전하는 연주자, 에너지 넘치는 연주자라고 불리시는지 정말 알것 같습니다.

0: 아, 컴퓨터 음악하고 접목하는 것도 하신다던데요?
1: 아, 그건 이제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인데요.
0: 네.
1: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저희가 한 50년 정도는 정말 보존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교과 과정도 아, 우리 음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것들 때문에 좀 보존 계승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다고 봅니다. 교과 과정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보존 부분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것일수록 더 현대적이고 가장 식물과 가까운 그런 장르와 결합해 보는 것이 또 새로운 전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다음 무대에서 컴퓨터와 피리가 함께하는 음악을 들려주신다고.
1: 네, 맞습니다. 이 밤의 절경이란 곡은 제가 서아시아에 있는 피리계 같은 악기인 두둑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0: 두둑.
1: 네,
0: 네.
1: 두둑의 어떤 서역의 선법과 그다음에 같은 피리계 악기로서의 어떤 주법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좀 결합해서 컴퓨터 음악과 담아보고자 위촉을 드렸던 곡이고요. 그런 곡 가운데서 어떤 밤의 별빛, 오로라, 그런 아름다운 뭐 플라크톤의 불빛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쓰셨다고 해요, 작곡자분께서.
0: 정말 밤의 절경이네요.
1: 네.
0: 네.
1: 이렇게 그 피리 소리,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소리랑 어떤 밤의 이미지가 잘 나타나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밤의 절경.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피리 연주자 진윤경 씨가 준비한 밤의 절경 다음 무대로 계속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악기 해금은 이 줄을 활로 문질러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마치 관악기처럼 지소금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기와 현악기의 어떤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악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해금은 이 전통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창작 음악이나 퓨전 음악이나 심지어 월드 뮤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곤 합니다. 자, 이런 해금의 매력을 한껏 들려주실 그런 명인의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순현 명인의 무대 만나보시죠.

0: 마음이 차분해지는 해금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곡, 어린 왕자였습니다. 정수년 명인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 어린 왕자가 2001년에 발표한
1: 네,
0: 곡이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그때 발표한 앨범이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1: 네, 그때 2000년도부터 작업을 해서
0: 네.
1: 2001년도에 발매를 했는데, 그 음반의 그 타이틀곡은 공이라는 이름하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0: 네.
1: 거기에 이제 여러 곡들 중에 이제 어린 왕자라는 곡이 들어가 있는데, 작곡자는 이제 강상구 선생님이 해주셨고요. 그 어린 왕자를 지금 녹음할 때, 그 녹음하시는 그 엔지니어분께서 이거를 딱 녹음하시고, 전국의 마을마다 이거를 좀 스피커로 틀어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범죄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고 그랬는데, 이 어린 왕자가 사실은 도레미로 시작돼서 굉장히 듣는 분들이 도레미송 같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해금에서 높은 음역대에서 선율을 이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데다가 그 어린 왕자가 갖는 그 순수성,
0: 네.
1: 순수한 마음의 소리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그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곡이에요.
0: 조심스럽다는 건좀 연주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1: 네, 왜냐하면 곡이라는 건 연주자의 그런 마음을 담아내야 되고, 그 안에 제 마음만 담아서 소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듣는 이에게 그거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0: 네.
1: 감동이라는 걸 그렇게 쉽게 전달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0: 근데 감동적이었어요. 네,
1: 네,
0: 감동적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니, 다시 좀 앨범 얘기로 돌아가면 그 음반, 2001년에 발매하신 그 음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기준으로 해금이 음악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 최초의 대중음악 음반이었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런 어떤 김영동 선생님을 출발로 해서 대중국악 쪽으로 서서히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해금만 가지고 해금으로 대표되는
0: 네.
1: 대중국악 음반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마치 그 해금 음반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수만 장이 그냥 판매가 되는.
0: 그 20년 전에 발표한 음반들이라고 하시는데 그 음반이 지금 들어도 너무 좋고 이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명음반으로 꼽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 음반이 유명하니까 이 음반부터 좀 뭔가 대중에게 해금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사실 그 전부터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제가 그 대중국악 쪽으로 좀 노력을 한 것은 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85년 5월에 KBS 국악관현악단이 창단이 됐어요.
0: 네네.
1: 그때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제가 창단 멤버로 그 악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0: 네.
1: 악단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슬기둥이라고 우리가 조직을 하는데 같이 하자. 이래서 슬기둥 실내악단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실내악 팀이
0: 네.
1: 거의 전무했고요.
0: 국악 실내악팀 말씀이시죠?
1: 네네네.
0: 네.
1: 슬기둥과 어울림이라는 팀단두 팀만 있었어요. 그래서 슬기둥을 통해서 전국 연주 투어를 다녔어요. 네.
0: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들을 때, 선생님 연주를 들을 때 화제가 됐던 곡이 있다고 하던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악기야? 라고 했던 곡이 있다면서요?
1: 네, 있었어요.
0: 뭐였나요, 그게?
1: 아, 제가 이제
0: 네.
1: 87년경인가에 기억이 나는데, 밤을 새서 녹음을 한 곡이 있어요.
0: 밤을 새서.
1: 네.
0: 네.
1: 그게 이제 무용음악으로 이제 만든 곡이었어요. 많이들 기억하실 줄 믿는데,

0: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근데 딱 그 제목처럼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그 무용 음악을 녹음을 했어요.
1: 아, 제목을 잘 줘야 됩니다. 네.
0: 그랬는데 그 음악을 너무 좋다고들 하셔서 네. 이제 슬기둥 연주 무대에 해금 솔로곡으로 이제 연주를 꼭 집어넣었죠. 근데 전국에 다니면서 그 연주를 함으로

0: 힘이 됐던 그러한 곡입니다.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하셨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왕자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였군요.
0: 그렇죠. 네. 네.
1: 아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 해금 창작 음악을 하기 위한 활동도 많이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그중에서도 이 고 강준일 선생님과 함께 하셨던 작업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다고 하던데.
0: 네. 아, 내가 이제 대중국악 쪽으로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새로운 또 해금이 나아갈 장르를 좀 개척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2004년도에 강준일,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강준일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한 곡이 소프라노하고 해금하고 피아노 트리오 곡인데 소리 타레라는 곡이에요. 근데 그 곡을 하면서 너무 어려웠는데 아, 해보고 나니까 굉장히 그 신세계가 열리는 듯한,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1: 모두한테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께 곡도 위촉을 하고 2005년 8월 31일 날 금호 아트홀에서 정수년의 해금 세계 4월, 이 4월이라는 의미는 달 그리워라는 뜻인데요. 그런 타이틀로 해서 독주회를 엽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되는 곡은 그 12인의 그 챔버 오케스트라, 서양 스트링으로 된 챔버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해금이 이제 솔로 협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그 음색을 도모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돼서 쭉 거의 이제 10년 정도를 했는데 강준일 선생님께서 15년에 작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더 할 일이 많았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래도 그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해금 창작 음악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또 모색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참 선생님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인해서 해금이 이제 좀 주목을 받게 된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해금의 어떤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0: 해금은 일단 활을 쓰는 악기잖아요. 네네. 찰현 악기다 보니까 바이올린도 그렇고 활을 쓰는 악기들은 굉장히 그 감성을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표출되게 돼요.
1: 아,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목소리 같아요, 진짜.
0: 예. 그리고 이제 또 해금은 독특하게 그 줄이 명주실이에요. 명주실을 활을 써서 내니까 바이올린과는 다르게 매끄럽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깔깔하면서도 음색이 부드러우면서도 깔깔하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동그라면서도 뾰족한 그러한 다양한 음색을 가져요.
1: 너무 반대되는 느낌들이 다 있는데요.
0: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묘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굉장히 신비로운 음색이 되고, 그래서 서양 분들도 굉장히 해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조화들 하시고, 특히 한국인의 정서에 굉장히 맞는 악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게 해금과 함께 쭉 살아오신 인생이신데 앞으로 혹시 더 계획하시는 게 있다면?
0: 저희 학교에 제 제자들로 구성된 한국해금 앙상블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해금으로 할 수 있는 곡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간혹 제가 이제 연주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고 강준일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인 한국 해금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협연하는 결셋이라는 곡도 2016년에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네. 한국 해금 앙상블과 같이 해금을 또 개발하는 그런 일도 하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싶고, 또 대중에게 조금 더 힐링될 수 있는 그러한 음악도 또 계획을 해보고자 합니다.
1: 뭐 하실 게 많으시네요.
0: 네. 네. 건강이 좀 허락돼야 되겠죠.
1: 건강이 허락하는 네. 다음 곡은 산조를 들려주신다고요?
0: 네네. 네. 들려드릴 곡은 지영희류 네. 해금 산조인데요. 이 산조는 이제 장단 구성은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국거리, 자진모리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진양 중머리 중.

0: 작물이 자진물이로 할 것이고요. 이산조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중중머리 부분에 그 경기 계면조의 선율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선율이 아주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받는 그러한 산조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순현 명인의 연주로 지영희류 해금산조 감상하시겠습니다.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젊은 아티스트 판티스트 순서인데요. 오늘은 더 새로입니다. 더 새로는 이 전통을 잘 지키면서 현대적인 언어로 동시대인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음악인들인데요. 오늘은 심청가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이 신봉사와 심청이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음악이라고 하니까 과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들려주실지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무대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저희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국악의 확장을 시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젊은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관객들과 소통하려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저희는 관객과 함께 염으로 가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합니다. 한 방향의 소통이 아니라 양방향의 소통으로 관객과 이야기를 잘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둥둥 실 떠나 간다.

전남 영암 귀농 4년차 혜민 씨는 요즘 한우와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직 서툰 것들이 많아 좌충우돌할 때가 많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중입니다.

0: 자자. 야 이거. 뭐야 걔. 야
1: 씨. 소에게 좋은 곳은 언제나 열심입니다.
0: 투자를 해야 이제 또 좋은 결과가 나기 때문에.
1: 단순히 키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친구들과 노력 중입니다.
2: 와, 좋네 이거.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3: 할만하다.
0: 자, 3, 2, 1, 3.
1: 한우농부 혜민 씨의 귀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남 영암 월출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 덕분에 벼농사와 더불어 한우 농가가 번성했는데 혜민 씨도 이곳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축사. 소를 키우면서 혜민 씨의 오전이 바빠졌는데요. 오늘도 부지런히 사료를 주는 중입니다. 아직은 서툰 것들이 많지만 젊음과 패기로 농장을 열심히 키워가는 중입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송아지도 판매보다는 웬만해서는 제가 계속 키우면서 또 그 송아지가 커서 새끼를 낳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1: 4년 전 아버지께서 키우시던 한우 30마리를 물려받아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마리수가 꽤 늘어 이젠 100마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비단 소만 넣은 것이 아닌데요. 직원도 한 명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정육 일을 하던 혜민 씨 후배가 귀농을 계획 중이라 요즘 농장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4: 지금 초보고요. 이제 형이랑 친구 따라다니면서 지금 많이 아직 배우고 있는.
0: 이걸 밀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 소를. 나오면 안 된다. 밖으로 큰일 난다. 할 수 있지?
4: 네, 여기만 하면 되는 거. 여기 소가 없잖아.
0: 여기는 여기하고 저 앞에만 있잖아. 몇 개 안 되니까.
1: 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혜민 씨. 소들이 우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우사 앞에 300평, 992제곱미터 크기의 소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아침 7시에서 8시쯤 운동장으로 내보내고 오후 4시경에 다시 우사로 들여보냅니다. 소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큰 가마니를 들고 어딘가로 나릅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가마니 속에 든 것은 왕겨입니다. 소들이 집을 비운 사이 우사 바닥에 새 왕겨를 깔아주려고 합니다.
0: 금방 하니까 빨리 하자.
4: 네, 끝까지 해야 되는 거.
0: 다 해야지.
4: 누가 할 거야? 끝까지.
0: 빨리 하자.
4: 네.
0: 파이팅!
2: 파이팅!
1: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4: 별거 아니지.
0: 별거 아니지. 근데 여기가 문제다. 연서가.
1: 승환 씨는 서울에서 놀러 왔다가 졸지에 왕겨 깔기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넓으니 생각보다 왕겨 양이 많습니다. 청년 셋이 열심히 일했지만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0: 아 승환아 너무 그쪽으로 안 해도 돼. 어차피 밀려나가니까 왕겨가 밖으로 나오니까. 아 그만하자. 다 했다.
4: 아 수고하십니다. 오우.

0: 와, 좋네 이거. 디먼스 침대인데? 수아. 아, 너무 편한데 형님? 수아 좋아할만 하겠는데?
1: 그래서 갈아주는 거야. 야, 수아 음해 해야지. 야, 떨어져라. 많이 간지러울걸?
0: 오, 많이 붙었네. 아, 근데 느낌 정말 푹신했고 침대 같았는데 생각보다 좀 까실까실하네요. 다음에는 절대 안 누우려고요.
2: 셋이 함께하니 힘든 일도 즐겁습니다. 수월하게 웃으며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왕겨 작업을 끝내고 이제 소들을 다시 우사로 들여보냅니다.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는? 이거 태워야 되는 거예요?
1: 이거 잘라가지고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0: 그럼 왜 그래요, 형님?
1: 무슨 일 없어요?
0: 이런 거 처음 보네.
1: 얘 밑에 잡아봐.
0: 안 될 것 같은데?
2: 소들이 들어가며 문을 박아 경첩이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1: 내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안 되네. 뭐 이런 경우 처음 보네.
2: 그런데 문이 부서져 열어놓은 사이 그 새를 못 참고 송아지가 우사를 탈출했습니다.
1: 근데 다 나오는데.
0: 다 나왔네.
1: 어서 네가 이쪽으로 돌아.
0: 네.
1: 승환이가 여기서 막고 있어.
0: 예.
1: 그럼 내가 저기서부터 다시 몰고 올게.
0: 예.
1: 알겠지?
0: 예.
1: 가.
0: 예, 바로 볼게요.
2: 열심히 뛰어가는 원석 씨. 그러나 안타깝게 송아지와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1: 더워, 더워, 더워. 야, 이거
0: 돌아가도 있네.
2: 다른 송아지도 찾아봅니다.
1: 달려라, 달려. 다 집어넣어.
0: 일로 가자. 수아야 이번에 하고.
1: 야, 바퀴 돌아 다시.
0: 어,
3: 힘들겠어요. 네? 아, 안 힘들어요?
0: 아, 괜찮습니다.
1: 아, 나는 힘들다. 도와, 도와, 도와. 일로 와, 일로.
2: 두 사람이 함께 열심히 몰아보지만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아, 아니 거기 아닌데. 그래도 다행히 우사로 들어갔네요.
1: 이걸 문 막아놔야겠다.
2: 고장난 문이라도 임시 방편으로 막아놓습니다.
1: 끝.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오늘 고생했다.
0: 네.
1: 운동 많이 되네.
0: 잠만 이렇게.
1: 그러게. 저녁에 뭐 할래?
2: 대학을 졸업하고 힘들게 시험을 봐서 회사에 들어갔지만 직장 생활이 힘들고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귀농했고 지금은 소의 개체수를 늘리며 열심히 농장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그날 오후 목포에 갔습니다. 이곳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정육 작업장입니다. 혜민 씨는 얼마 전부터 한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 뭐부터 해야 되냐?
0: 등심 먼저 작업하고 그러면 국거리 작업하죠.
1: 몇 개나 잘라야 돼?
0: 아니, 일단 6팩.
1: 6팩?
0: 네.
2: 한우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큰 이익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직접 소를 키우고 있다는 강점을 살려 유통 마진 없이 한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1: 요즘 한 근에 등심으로 한 한 근이면 6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한 4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이거 국거리로 나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 그 실버스킨 제거해주고 그리고 국거리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해볼게. 네.
0: 당기면서 그냥 쭉 그리고 당기면서
1: 잘 안 되네. 오랜만에 하니까
0: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고 당기면서 최대한 고기 안 붓고 근막만 벗겨내시는 거예요.
1: 나와, 내가 할게.
0: 네. 나와. 눕혀서 하셔야죠, 형. 눕혀서.
1: 이게 누운 거야. 아.
0: 뭐 오늘따라 이상한데? 아. 네? 형님 눕혀서 쓰는. 눕혀서. 형님 눕혀서 사세요. 눕혀서.
1: 형 칼 들고 있다. 내가 사장이야, 임마.
0: 아, 네. 사장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2: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어설퍼 보이는데요?
0: 형님 이거 국거리로 팔아도 지금 될 것 같은데 형님?
1: 네 오늘 저녁에?
0: 네? 이렇게 두껍게 썰면 어떻게 해요 형님? 아 그러니까 남들이 자꾸 한우값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형님. 네?
1: 아 잘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임마.
0: 형님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3: 포장 끝났습니다.
1: 다 했어?
3: 예.
1: 일을 시켜 빨리. 이제
3: 마음 될까요?
0: 나 쉬고 있어.
3: 나 노래나 볼까?
0: 아 됐어.
3: 어? 부르라고?
0: 아니야 됐어. 하지마. 쉬어. 일하지 말고 쉬어. 제가 할 거 없으니까.
3: 알았지. 마이크 없어.
0: 아니 없어. 쉬어. 쉬고 있어.
3: 알았어 안 불러.
0: 어. 쉬어. 거기 가지 말고. 거기 아무것도 없어. 서아가 거기 아무것도 없어.

0: 대꾸를 해주면 안 돼, 대꾸를.
1: 승환아 고생했다, 가서
0: 아,
1: 쉬어.
0: 대꾸를 해주지 말라니까 내가.
2: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우적을 저온 창고에 가져다 놓습니다.
3: 창고 더 할까?
1: 그만하고 쉬어, 가서.
2: 한 곡 더 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쓸쓸히 의자로 가서 강제 휴식을 합니다.
3: 아, 제가 원래 뮤지컬 배우를 꿈꿨어서 이렇게 뮤지컬 쪽 노래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근데 저기 동료들이 너무 호응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3: 아,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는데 제가 하도 옆에서 노래를 불러제껴가지고 아, 지금은 따로 감흥이 없습니다.
4: 그래도 좀 실망스럽지 않아요? 그 감흥이 없으면?
3: 아, 좀 이제 일상이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희 포장하러 가시죠.
1: 어, 포장하자. 네. 성아, 이거 좀 치워줄래?
5: 네.
1: 이게 좀 치워줘.
2: 지인 판매 외에 보통 한 달 기준으로 60에서 70개 정도의 택배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을 수 있도록 포장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마지막엔 네모와 허브 소금도 함께 넣어보내고 있습니다.
1: 저희는 조금 스킨 포장을 하다 보니까 박스 자체, 선물 포장 자체도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2: 주문은 주로 전화나 인터넷 판매로 이루어지는데 이젠 단골 손님도 꽤 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우 판매는 더 신경을 써서 꾸준히 수량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혜미 씨는 농장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6: 혜미나, 오빠 왔다.
7: 왔어요? 아빠 진짜 왔어?
6: 혜미나 왔어.
7: 진짜?
6: 응. 밥 먹었어?
7: 안 먹었어, 배고파.
6: 밥 먹을까, 우리 그러면? 아이, 배고프니까 아빠가 맛있는 밥 해줄게. 이러고 있어.
2: 요리 못하는 혜미 씨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솥밥인데요. 오늘은 가족들을 위해 솜씨를 한번 부려보려고 합니다. 불린 쌀을 돌솥에 넣고 쯔유를 3숟갈 정도 넣어준 후에 일단 불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버터도 한 덩이 넣습니다.

0: 마지막으로 구운 삼겹살을 위에 올려주면 준비 끝입니다.
1: 그냥 삼겹살을 곁들인 그냥 솥밥? 간단합니다.
2: 어? 근데 왜 하나 키우시면서 삼겹살을 드세요?
1: 삼겹살을 더 좋아합니다.
0: 불 조절을 열심히 해가며 만든 솥밥이 먹음직스럽게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쪽파를 송송 썰어서 넉넉하게 올려줍니다.
1: 흘릴 것 같은데 그냥 다?
0: 와, 삼겹살과 쪽파가 섞여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3: 냄새 너무 좋아. 나 고기 많이 넣어줘.
0: 비주얼만큼 맛도 좋을까요? 안에도 맛을 보는데요.
3: 정말 잘 됐다.
1: 맛있다.
3: 안 뜨거. 아빠가 한 거 어때? 맛이 어때?
4: 맛있어.
3: 맛있어?
1: 많이 먹어.
3: 나 통영 가고 싶은 데 있어.
1: 1박 2일? 갑자기 통영은 왜?
3: 나 여기 당첨됐어.
4: 나 볼래. 나도 볼래.
1: 아빠 먼저 보고.
3: 그리고 몸빼도 입어야 돼, 너.
1: 몸빼가 뭐야?
3: 몸빼 받은 몰라? 여기서는 초콘서트 컨셉이라 이렇게 입어야 돼.
1: 영암에서 입고 가?
3: 영암에서부터 입고 올 거야? 그럼 너 따로 준비하고 올래? 어때? 할 수 있겠어?
4: 나도 몰래.
1: 좋네.
4: 나도 몰래.
3: 하이도 할 수 있겠어?
0: 아내와 아들이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혜민 씨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아직 달이 떠 있는 이른 새벽. 오늘은 소를 우시장에 출하하려고 일찍부터 서둘러 나왔습니다. 소를 차에 태우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 작업이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가 도통 차에 타려고 하질 않습니다.
1: 원래 동생이 와서 앞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빈 공간이 보이니까 또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안 찍으세요, 피디님.
0: 다시 열심히 소를 몰아봅니다. 제작진이 소가 도망가지 못하게 공간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도주 실패입니다. 혜민 씨와 제작진의 협공으로 무사히 소를 차에 태우는데 성공했습니다.
1: 처음에는 좀 많이 다쳤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 여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안 다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늦지 않게 서둘러 출발합니다.
1: 사료값도 벌어야 되고 이제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마리씩 이렇게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팔고 있습니다.
0: 차로 30분 정도를 달려 나주의 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를 이동해 경매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곳 나주 우시장은 매주 금요일 경매 시장이 열리는데요. 연평균 15,000두 정도가 거래된다고 합니다. 경매는 7시부터 시작입니다. 접수를 마치고 소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시 왔습니다.
1: 옆에 소랑 비교해보니까 크지가 않아서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한두 달 후면 출산을 할 임신우인데요. 조금 작아 보여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5: 지금 1차 판매 마감 시간 2분 전입니다. 차 주문들은 잘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딸이 원하는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1: 한 450만 원 정도만 받아도 만족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집중해서 경매판을 확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아쉽게도 1차 경매는 유찰됐습니다.
1: 오늘 전체적으로 유찰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소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0: 2차도 유찰입니다.
1: 야, 가격 박살났어요. 이제 다시 집으로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가격을 더 낮춰서 3차 경매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0: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안타깝게도 2차 경매까지 유찰된 상황. 태민 씨는 3차 경매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7: 54번 가겠습니다.
6: 54번.
7: 한 번만 하겠습니다. 320. 넘어가겠습니다.
0: 3차 경매까지 유찰됐습니다.
1: 아, 다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담담히 말은 했지만 마음이 착잡합니다. 경매가 끝나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소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잘 키워서 새끼를 낳은 후에 다시 팔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부분이요. 또 좋지는 않는데 이제 또 뭐 더 잘 키워가지고 이제 마음이 아프네요.
1: 집에 돌아와 고생한 소를 바로 우사로 돌려보냅니다. 혜민 씨도 아쉬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2: 여보세요? 차가 빠졌다고? 어디서?
3: 뭐 차 돌리다가 밭에 지금 차가 빠져가지고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은데.
1: 오후시장에 갔다가 허탕치고 왔는데 이번엔 차가 빠지는 사고까지. 아무래도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2: 나왔어?
4: 저희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2: 너희 안 보이는데 이제 한 블록 더 한 번 더 가면 내 축사 가는 길이거든. 아. 아니 여기 왜 여기로 가 여기 뭐 있다고 여기.
4: 길을 몰랐어가지고.
2: 어제 몇 분 왔다 갔다 했는데 어디로 가야 돼?
4: 쭉.
1: 도대체 차가 어디에 빠졌다는 걸까요?
2: 뭐 한다고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야 뭐한테 들어갔어 여기.
4: 아 차 돌리려고. 길이 끊어가지고. 차 돌리려고 했는데.
2: 그래가지고 이게 안 나온다고?
4: 네.
2: 아니 뭐 시동이 안 걸려?
4: 아 시동은 걸리는데 차가 아예 바퀴가 공회전.
2: 아니 누가 봐도 들어가면 안 될 것인데 여기 왜 들어왔는데?
4: 아 처음에 이게 앞에만 했다가 바퀴가 저 턱에 껴가지고 좀 더 빼서 나갈라 했는데 그래서 좀 과감하게 들어와 버렸네.
2: 그래가지고 어떻게 빼자고 이게. 강남 8학군 출신이라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광주 1학군 출신이야. 사고 안 치잖아. 어떡할 거냐고 말해.
3: 아 이게 원래 전 저기서 할라 했는데 수환이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2: 강남 8학군이 문제구만.
3: 상공이 많으면 이제 산으로 간다고 하듯이 예 이번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5: 사공이 네. 친구 한 명밖에 없었는데. 사공이 잘못이다.
3: 아, 그렇죠. 예.
6: 저 사실 사공이 아니었어요.
5: 아, 그 뭐였어요?
6: 저는 여기 그냥 차에 한 부품 정도 가만히 있었는데.
5: 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
2: 내가 책임져야지. 아, 자 밀어봐. 다시 밀어보자. 야 뒤에서 봐.
1: 아무리 밀어도 바퀴가 헛돌기만 해 차가 꼼짝도 안 하는데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2: 안 되겠지.
4: 안 될 것 같아.
2: 트랙터 가져와야겠다.
4: 가져와야 될 것 같아.
1: 결국 승원 씨가 농장에 가서 트랙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트럭과 트랙터를 끈으로 연결합니다.
2: 해보자, 승원아, 너는 응원하고 있어 거기서. 노래 불러.
1: 드디어 트럭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를 무사히 밖으로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7: 순간 마법처럼
1: 그야말로 마법처럼 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내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농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왔습니다.
8: 자동차 놀이? 자동차 놀이.
2: 하연아, 배 안 고파?
9: 응.
2: 고픈 거 같은데?
9: 응?
8: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배가 안 고프네.
2: 배고픈 거 같은데?
10: 우리 점심에 네. 백숙이나 맛있게 먹을까?
2: 그럴까요?
10: 응. 닭은 네가 잡아올 거야?
2: 닭을 잡으러 가볼까, 그럼?
9: 나도
2: 같이 갈래?
9: 응.
2: 같이 가자.
8: 아니, 닭 잡을 수 있어?
9: 그럼 가자.
2: 가자.
1: 아버지가 집 옆에 만들어 놓은 닭장입니다. 소를 묶을 때 사용하는 줄을 준비해서 들고 갑니다.
2: 들어가세요. 잡아봐, 한 마리.
8: 야. 아빠 못 잡을 것 같은데?
1: 어째 아빠보다 하윤이가 더 용감해 보이는데요?
11: 별 준비 없네?

0: 아, 바지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 아니, 커보이도 아니고.
2: 근데 자기 너무 빨라.
3: 더 빨라? 따라다녀야 해, 나.
4: 결국 줄을 버리고 남자답게 손으로 잡았습니다. 태민 씨가 잡아온 닭을 손질해 어머니가 요리를 시작하시는데요. 토종닭에 엄나무와 황기 등 몸에 좋은 약재를 듬뿍 넣고 센 불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끓여줍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어머니는 식구들을 위해 보양식으로 닭백숙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까지 다섯 식구가 모두 모여 식사를 시작합니다. 양념 간장을 살짝 찍어 맛을 봅니다.
5: 내가 잡아서 그런가 진짜 맛있구만.
6: 참 고소하다.
4: 아들 하윤이 입에도 맞을까요?
3: 왜 뱉었어?
2: 마이야는 너무 뜨겨.
7: 혜민아, 닭 잡는 거 힘들는데 어떻게 잡았어?
0: 아, 처음에 줄로 잡으려 했는데 안 잡혀가지고 하윤이랑 뛰어다니면서 잡았어요.
7: 고생했다.
6: 예, 새끼야, 그것이 뭐 서냐? 어? 갈고리 이렇게 잡아야지.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노프로 잡냐? 응? 연습 많이 해봐, 뭐.
7: 그래. 오르거나 가르거나 서울만 가면 돼.
6: 하윤이 아빠 닭 잡을 때 너는 뭐 됐냐?
3: 저 닭몰이 했는데 닭 몰다가 넘어져가지고.
6: 닭이 너를 잡을 뻔했구나.
4: 하루 종일 힘들었던 마음을 혜민 씨는 가족들에게 위로받습니다.

0: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옵니다.
1: 아니야. 바빠 죽겠네. 왜 또 불러?
2: 아, 나 할 일 많아야 보동아.
3: 아니 바빠 죽겠네. 서명이 사람 뭐 다니 불러?
2: 응? 우동이 부르긴 네가 신께 불렀지. 불러 와봐 보동아.
3: 신인 거 알았어.
2: 몇 시에 나왔냐?
3: 6시 일어나가지고 7시에 타려고 일찍 일어났지 오늘.
2: 아, 또 부지런하다.
3: 에이.
0: 바쁘다는 말에 보길도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구충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2: 근데 비타민 줘야 되니까 네가 저기 들어가서 송아지 좀 뿌려라.
3: 송아지? 여기까지?
2: 색감 뿌리면 돼.
3: 아, 오케이 알았어.
2: 보성아, 한 마리당 한 번씩만 뿌려라. 비싼 거다.
0: 어설프지만 열심히 하는데요. 구충제는 피부 표면에 닿기만 하면 효과가 있어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3: 됐다.
2: 끝.
3: 끝.
0: 어렵지 않게 구충제 뿌리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3: 소 나갔어, 소 나갔어, 소 나갔어.
0: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송아지가 탈출했습니다.
3: 네, 형 이게 두 마리야, 두 마리. 이제 두 마리. 얘랑 얘잖아.
2: 그럼 저기 열어볼래 그냥?
3: 그럴까?
0: 개월수에 따라 분류해놨는데 송아지가 다른 우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3: 들어와.
2: 저기 열어놨어? 들어가게?
3: 아니.
2: 거기 열어놔, 거기.
3: 열어놨어.
2: 그리고 네가 이쪽으로 못 가게 거기 있어.
3: 저기.

0: 보면 송아지가 한 번씩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1: 야, 이리로 가, 이리로 가. 왜 이리로 가?
2: 이걸 많이 일어났어야지, 여기를 많이 막았어야지. 저기서 이렇게 할게.
3: 내가 저기 갈게.
2: 저기 갔다 와, 그럼.

0: 오예 언니.
1: 근데 왜 나왔냐 애들?
0: 아 내가 아까 약 준다고 살짝 열어놨거든. 어. 아 여기로 금방 나와버렸네.
1: 아. 들어왔은 게 됐어?
0: 네. 형 이거 오픈했어요.
2: 송아지 추격전을 마무리하고 다음 할 작업은 비타민 주사입니다. 면역력 상승에 좋고 번식에도 도움이 되라고 1년에 두 번씩 비타민 주사를 맞추는데요. 특히 봄에는 벌레도 많이 생기고 꽃가루가 날려 면역력이 약해지는 소들이 많아 잊지 않고 챙겨서 놔주고 있습니다.
1: 주사기 던져볼래? 한 개씩 던져. 어.
0: 우와.
2: 이제 소를 키운 지 4년 차. 주사 정도는 아주 능숙하게 잘 놓습니다.
1: 끝났다.
0: 수고했어. 가자. 형, 공원 왔다가 나왔다.
1: 형, 얘다 껴라. 오, 굿.
0: 가자.
1: 카보이.
2: 오후엔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날씨가 개서 아들 하윤이와 나왔습니다.
3: 많이 먹어라.
1: 형 오늘 뭐 중요한 날이라며?
2: 사촌 동생이 뭔가 준비해 온 것 같은데요.
1: 형 봐봐 이게 진짜 쉬운 거야. 멈추도 할 수 있어. 알았지?
4: 아.
1: 렛츠고.
3: 해볼래? 엄마가 이렇게 좋아해.
1: 해보자.
5: 별로 뭐.
3: 네. 이렇게 좋아해.
5: 나는 뭐 좋아하는 얼굴 아니네요.
4: 아, 저는 별로 이걸 좋아하지 않는데 예, 동생이나 와이프가 좋아해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5: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0: 형, 전문가가 아니라 컨나께.
4: 컨나께.
0: 컨텐츠가 나은 괴물. 그게 나야.
4: 괴물.
0: 여기서 하자. 형 한번 봐봐. 이렇게 하고 오른손부터
3: 지나가고. 아, 나 뒤돌아서를
0: 못하겠어. 이런 머리카락 이런 게 알아서 하게.
4: 아,
0: 한번 해봐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2: 처음인데도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하윤이도 신나게 따라 춥니다. 이번엔 모두 함께 춥니다.
0: 놀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1: 형 저기 문 닫고 이리 바로 나와야 돼. 문 열어줄게.
4: 알았어. 아 나 넘어갈게 그냥. 넘어갈게. 기회 한 번이에요.
0: 기회 한 번이야.
4: 어디세요,
0: 근데? 어? 근데 여기 이렇게 가야 돼.
4: 내가 넘어간다고 이렇게. 계속해 연달아서.
2: 소가 지나가면 끝이라 마음이 급한데 이 와중에 음악을 못 찾습니다. 급한 마음에 음악 없이 냅다 춤을 춥니다.
4: 다시. 다 들어갔는데?
0: 지금 다시 합자?
4: 아, 이미 손 다 갔어, 근데.
0: 그러니까 다 갔어. 이게 순식간이야.
4: 한 명 열어주는 사람 있으면 좋은데.
0: 그러니까.
3: 영. 진짜 이렇게 막.
6: 엄마, 이거 빠져.
3: 빠져.

0: 서가 안 나온대, 서가. 아.
1: 나온다, 나온다.
2: 나온다.
3: 그런데 이때 거짓말처럼 다시 소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0: 안 들려? 나 가운데.
2: 나온다 나온다 빨리 가자.
0: 나
2: 일마.
0: 동영상.
2: 출발하자.
0: 자, 3, 2, 1, 시작. 오른쪽.
3: 꼭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모두 열심히 춤을 춥니다.
4: 타이밍 못 맞추면 음악이 안 나오니까.
2: 맞아. 아,
0: 형 리즈 망한 거 같고 파티 준비를 하러 가자.
4: 가자.
0: 렛츠고.
3: 소의 먹이로 주려고 키우는 라이그라스 풀밭으로 형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파티길래 트랙터까지 동원한 걸까요?
4: 조금 기울어지지 않았냐?
0: 아니야, 이 정도 괜찮아.
4: 오케이.
0: 좋아.
3: 사실 오늘은 혜민 씨 부부의 다섯 번째 결혼 기념일입니다.
4: 네, 평소에도 제 지인들끼리 이렇게 자주 모여서 날씨 좋은 날 하거든요. 거의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금방 해요.
5: 아, 바람.
4: 아, 여기 앞에?
5: 네.
4: 와.
5: 어이구.
3: 아이고, 그런데 날씨가 또 변덕을 부립니다.
5: 바람이 좀 부는 거?
4: 아,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견뎌내야죠.
3: 실내 조경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촌 동생 보성 씨는 파티 준비에 거의 프로급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혜민 씨 부부의 결혼 기념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6: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7: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나 건너 하나 해. 하나 건너.
6: 그렇게 돼.
8: 돌려볼래 반대로.
7: 어디로? 각도로 90도 그쪽으로 돌려볼래?
8: 된 거 아니야?
7: 옆으로 이렇게?
8: 된 거 아니야?
3: 모두 함께 정성 들여 준비한 맛있는 음식부터 케이크와 과일, 화려한 꽃장식까지 파티 준비가 끝났습니다.

0: 가윤이도 아주 신이 났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들이 준비해준 따뜻한 파티가 시작됩니다.
1: 준비 끝. 자, 주인공 입장해 주십시오. 박수.
2: 이리 와요, 얼른. 어머. 이리 와.
3: 이리 와.
2: 잘 자동차 카페.
4: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5: 우는 거야?
6: 감격스럽네.
0: 이런 날 축가가 빠질 수 없죠.

0: 저 끝까지.
1: 결혼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동받았어.

0: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결혼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으니 음식도 꿀맛입니다.
1: 하나, 둘, 셋.
0: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혜민 씨의 귀농 생활. 앞으로도 오늘처럼 쭉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마이야르가 조금 올라왔을 때 한 번에 쫙 뒤집어야 육즙이 안 빠집니다.

0: 맑은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아.
1: 어? 에?
0: 할아버지!
1: 응.
0: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어?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달님?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어?
1: 하늘 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0: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0: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1: 다음 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2: 와, 벌써 저녁이네. 어?
0: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0: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

0: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1: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0: 그래 그래.
3: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4: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어요.

0: 누군가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번째 산지 조정 곤련산이요 수지 조정 황하수라 곤련산 내맥으로 백두산 천지연의 당군 왕검 홍익인간 금수강산 생겼으니 삼강오련이었더미라 방년자 시와야풍 년년이 돌아들고 이시 한양 등급시 아! 삼각산 기봉하야 봉황이 중추 생겼구나 봉황돌

화창 화락산 화산이 비쳐 동작강 수금하고 한강 수술러싸니 천지무궁이라 원하는 금여차 자 이른 사바세계 남서는 다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 각가정에 몽죽살 없을

돌아가 몽상살 몽상이 버거 상살 거상버섯 달상이다 장인 삼촌 목채살 동네 막내는 불난살 이웃지간 외살살은 토적 난 내는 실물살

쌀이요 바깥 마당 벼락쌀 마당에 회룡쌀이요 집은 아르는 용충쌀 혼인대사 주당쌀이요 마루대 청성주님 쌀 걷는 빵에 건홍쌀 안방을 접어들어 이벽저벽 벽파쌀 내외지간에 공방쌀 애기단대 삼신쌀 환대 밑에는 덕마쌀 거리거리 선앙쌀 부대기 부대기 선앙쌀 반경창 팥들 선앙을 무지개 빨로 휘어다가 은강의 소멸하니 건국건명이 대가 중 만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덕담가와 발언갑니다. 아시오 오늘 여기에 오신 가족 운전 추건보사 덕담 치성정성으로요 주신 들랑 나무댁 가정 나무댁 홍중 이러니 저러니 할지라도 건국 건명 이대 가정으로

상상가지 동안같이 잘 사실제 건국어 명리 대가 중에 청근 같은 아들 따님 성명 삼자로 쳐.

드라나선 건 아니고 태평성대로 잘 사실지 어디 아니

애처를 주시오. 동해 가면 제수소망, 서로 가면 만고복덕, 북으로 가면 수명장수옥,

병이 짧아도 못 사느니 병만 길어도 고기 없이는 못 사느니 짧은 명은 있어주고 긴 명은 사려다 모서 무쇠 목숨에 돌끈 달아 백세 상수 누려 살때 명을 낭은 주시려면 옛날 옛적 삼천갑자 동방사근

천지를 어지고 북을 나간 주시려 갔다. 왕계석중에 북을 주니 만북은 바닷거니와 만구액살제 처줄제 삼재팔란 관제구선 우한질병 잡기 잡시는 일책살 힘을 았다. 금일정성대를 바쳐 초소반으로 배를 짓고 첫살로다 양리하고 저 불백기로 보침치고 저 실은 일곱 칠성님께 명실로 튼튼하게도 걸어주고 저 돈은 의주가는 선가주고 저 촛불로 광명 밝히고 저 수저로 노를 저 좋은 선풍이 불거들랑 해운대 앞가

0: 순간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기운, 그 공통점을 찾은 것이 이제 조형 언어입니다. 연기문에서 만물이 생겨나고 그 만물에서 연기문이 발생한다. 제 이론은 인문학 쪽에서는 세계 최초의 이론이에요.

분신처럼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로 찍어서 보면은 세계가 달라져요.

정말 이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미술사를 연구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과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생 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역사는 크게 문자가 발명된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요. 기록이 없는 문자 시대 이전의 예술은 아직도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자 시대 이전에 이미 세

0: 세계 미술을 관통하는 새로운 조형 언어가 있었다. 확신에 찬 연구로 주목받는 분이 계십니다. 50년 넘게 조각, 회화, 공예, 건축에 이르기까지 고미술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로 학계의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주인공, 네, 미술사학자 강우방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최근에 선생님 책이 나왔더라고요.
1: 네, 자서전이 나왔죠.
0: 네네네. 근데 이 책인데 자서전의 제목이 예술혁명 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아, 그거는 이제 그 출판사에서 네. 그 편집국에서 상의해 가지고 네.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그 관직을 퇴임을 하고 네. 이제 이화대학으로 네네네. 갔거든요. 이화대학 교수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온 시간을 연구에 그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학문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거기서 학생들을 가리키다가 이제 제가 일양항공기술사 연구원이라는
0: 네, 그걸 설립하시고 네,
1: 설립을 하고 설립한 이유는 아 내가 아직도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열고 강의를 계속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연구원에서 매주 수요일 날 강의를 해왔는데 강의한 지 한 3, 4년 만에 그 변화의 틀이 마련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제 그 제가 칠판에다가 Revolution is now 그랬어요. 이제 이제부터 혁명이다. 틀림없이 이런 하나의 혁명적인 일이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기억이 나서 그냥 혁명이란 말을 쓰라고 허용을 제가 했어요.
0: 예. 근데 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학문일지라고
1: 네, 학문일지. 이제
0: 예. 그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 책이 나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자서전 2를 내야 되겠다라고 쓰셨더라고요.
1: 제가 매일 새로운 걸 알아내요. 그래서 벌써 이거는 아득히 먼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낸 후에도 계속 강의하고 또 이제 우리 그 제자들 모임인 그 조형분석학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네. 세 개의 작품을 채색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방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읽는 법. 그거를 이제 계속 토론을 이제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마다 그 매일매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한 달 됐잖아요. 그러면 한 달, 이걸 낸 한 달 이후에 엄청
0: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1: 변화가 네. 있는 거라 제가 아, 이거 계속해서 투를 내야겠다.
0: 50년 이상 연구를 하셔도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미술사학이 아닌가 싶어요. 평소 미술사학은 인문학의 꽃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1: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그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가 원래 좀 예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 뭐 서예도 오랫동안 배우고 유화나 무슨 뭐 그다음에 저기 사군자도 쳐보고 그런 그 혼자서 그것도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술가가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아 내가 그런 거를 뭔가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어떤 회의에 빠졌다가 네. 이제 그 우리의 그 전통 미술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주로 내려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술품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박물관에 가보신 일 계세요?
0: 네, 가끔 있습니다.
1: 한 몇 번 가셨어요?
0: 뭐 한 10번 이상쯤 갔었을 네. 겁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그 박물관에 제가 이제 그 직장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우리나라 예술품이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어떤 그 예감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그 연구에 이제 몰두하게 됐는데 이 예술품이 그냥 예술품으로 끝나지 않고 아 이거는 한국 민족의 어떤 그 정신의 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미술사를 공부하다가 이제 그런 거를 느껴서 인문학의 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0: 근데 선생님 이력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그 대학에서 도고동문학을 전공하셨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미술사학의 길로 들어섰는지 그리고 특히 석사학위도 없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1: 예. 예. 제가 이제 그 도고동문학과를 들어간 거는 도고 동문학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일단 들어가서 아 내가 이제 내 적성에 맞는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서예나 이런 뭐 유화 이런 것도 그려보고 또 그 당시에 그 명강의들이 많았어요. 뭐 철학과라든지 네. 뭐 철학 강의, 민속학 강의, 무슨 종교학 강의 이런 그 다른 그 여러 학문의 강의를 제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제가 이젤하고 이걸 들고 전국을 또 다니면서 그림을 네. 그리고 그러느라고 대학을 7년 동안 다녔어요. 그 방황의 길이었죠. 네네네네. 뭘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벌써 내 또래들은 다
0: 졸업을 하고 네,
1: 졸업하고 뭐 이렇게 벌써 뭐 등단하고 뭐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근데 뭐 그것에 대해서 뭐 걱정은 한 적은 없지만 근데 그렇게 7년 동안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고 방황했던 것이 오늘날에 제가 있는 바탕이 된 거죠.
0: 맞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는 동문학 그 성적이 엉망이에요.
0: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뭐 듣지도 않고 어떤 때는 시험을 보는데 뭐 들은 게 있어야지 저기서 내 친구 보고 야 내가 시험지 좀 바꿀게 지형을 바꿔가지고 쓴 적도 있고 그러니까 시학점인데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사 때는 시학점이 드물어요. 다 B학점이죠. 대개 A학점이나 그래서 이제 시학점이면은 외국 대학에 어플라이를 할 자격이 없어요.
0: 없죠. 예.
1: 그거 마저 얘기를 해 보면은 저는 학위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석사도 안 들어가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기회에 그 미국서 그 심포지엄 있을 때 제가 이제 영어로 어떤 그 좀 어려운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로젠필드 교수라고 유명한 교수가 네. 제 발표를 듣고 박사 과정으로 초청하겠다. 그래서 나는 시학점에다가 석사도 없는데 그랬더니 아 염려할 거 없다고 토플도 필요 없고 GRE도 필요 없고 네. 몸만 오라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발표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걸 준비했는데 그걸 듣고 그 로젠필드 교수가 놀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 하버드 대학의 그 대학원 내 그 박사 과정을 들어가게 됐죠.
0: 아니 석사학위도 없는데 이제 남들 다 석사 마치고 박사학위 공부하는 데 이제 들어가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제 월반 학생
1: 그런 월반이 없죠. 월반이 아니라 그건 시약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0: 아니 근데 그때도 이제 40대인 걸로 그렇죠, 기억나는데 예. 그때 공부하기가 어떠셨어요?
1: 그때 제가 간 것이 40세였으니까 저는 뭐 학위에 대해서 전혀 뭐 박사학위는 뭐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갑자기 이제 그렇게 돼서 강의를 듣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고 말하는 것 조금 해도 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은 대충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은 알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제가 이미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오류가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오류가 많다는 거를 알았는데 제가 이게 영어가 들리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잘 들렸으면은 열심히 듣고 또 옳지 않은 걸 배워서 예. 근데 안 들리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레포트 쓰고 보통 레포트 쓸 때는 한 보통 대학 그 박사 과정 학생들이 보통 한 10매 정도. 근데 제가 100매를 썼어요. 100매를 이제 한 학기 한 두세 개씩 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큰 공부가 됐죠.
0: 야, 이제 100매씩 한 학기당 두어 번이라는 게 저희는 상상도 못 하는
1: 그러니까 건데요. 이제 논문을 쓴 거죠.
0: 예, 그렇죠. 예, 예, 예.
1: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서투른 그때는 타이프라이터예요.
0: 그게 톡톡톡톡
1: 이 저기 그 컴퓨터가 없을 때 네, 네, 네. 이게 서툴리잖아요. 독수리 타법으로 이제 100매를 쓰면은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좀 영어 좀 봐달라 그러면 이제 좀 교정을 보고 그다음에 다시 그걸 쳐가지고 교수한테 이제 제출하면 교수가 또 고쳐줘요. 그러니까 내용은 고치는 게 아니고 내용은 모르죠.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0: 반대하고 또
1: 내용은 건드리지 못하고 교수가 이제 문장만 고쳐주는데 그걸 또 다시 이제 타이프라이터를 쳐가지고 이제 완성을 보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하늘이 노랬어요. 네. 근데 그때 큰 공부가 됐죠.
0: 그 미술사학이라는 데에 원래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1: 제가 미술사를 알 수가 없죠.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0: 네. 네. 그렇고.
1: 근데 단지 이제 우리 그 미술, 그러니까 제가 그 예술가가 되려고 했으니까 우리 미술 작품을 봤을 때 뭔가 그런 그 어떤 교감이란가 이랄까 이런 걸 이제 느껴서 아 그러면 우리 과거의 미술을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술 박물관으로 이제 취직을 했죠.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경주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왜 경주에 내려갔냐 하면은 신라시대가 우리 한국 미술의 완성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통일신라시대. 네. 또 그 의전의 삼국시대 통틀어서 1000년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역사의 반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제 생각에 예술은 그 풍토와 관련이 있다. 풍토와.
0: 풍토.
1: 그래서 이제 경주에 살면서 거기에 뭐 산과 들, 나무, 뭐 숲, 이런 거와 함께 예술을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경주로 내려가서 전부 합해서 경주 생활만 15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세계 미술을 전부 풀어낼 수 있는 그 토양이 그때 이루어진 거죠.

사실 이제 불상, 벽화, 건축, 공예, 뭐 민화 그리고 이제 해외 작품들까지 이제 강호방 선생님의 연구 분야가 워낙 이제 방대하셔서 이제 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제작진도 고민이 많았나 봐요. 근데 선생님께서 직접 제안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직 어디에도 발표한 적이 없는 특종. 예. 경주 성덕대왕 신종에 관한 들어보겠습니다.

0: 성덕대왕 네. 신종은
1: 에밀레종이라고 하죠. 네.
0: 보신 적이 있죠.
1: 네, 맞습니다. 네.
0: 하나 이상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예술품이 그렇게 위대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덕대왕 신종 그러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에밀레종. 아이를 거기 넣어서 그래서, 예. 만들었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종 자체는 제가 안 보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이 있으면 누구나 봐요.
1: 예.
0: 근데 거기 있는 문양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거기 이제 문양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풀었는데 그 성덕대왕 신종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입니다. 그런 아름답고 그런 아름다운 무늬로 조각을 하고 또 아름다운 사상을 품은 종이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유럽에도 성당 가면
1: 종 많잖아요.
0: 그건 그냥 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거기 명문이 있는데 명문을 읽어보면은 이 종소리를 듣고 중생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0: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게 하려면 종소리가 우렁차야 되고 특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종소리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하여튼 몇십 년 걸려서 완성을 보는데, 도대체 종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그런 말은
1: 좀 형해상학적이죠.
0: 예, 세상에 없거든요. 네. 그만큼 성덕대왕 신종은 이제 조형적으로도 아름답지만 거기에 그 지니고 있는 상징성, 어떤 고차원의 그 세계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알아낸 거죠.
1: 네네.
0: 그 종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1: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0: 아니요, 네. 괜찮아요, 저는.
1: 야, 그 오늘 제가 이제 저녁 때 가서 꼭 성덕대왕 신종을 다시 한번 보겠다. 그리고 아, 그 소리를 갖고 뭘 깨달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으로 계시는데요. 일향이라는 이름도 성덕대왕 신종과 뭔가 관련이 있으시다고
0: 들었습니다. 아, 거기 성덕대왕 신종 그 표면에 명문이 있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1: 예, 예.
0: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 이제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제
1: 그 통일하죠.
0: 예, 통일하는데 거기 명문에 삼국이 세 나라가 한 마을이 되었냐는 문구가 있어요. 삼국이 일향. 그러니까 세 개가 한 마을이 됐다는 그 일향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아우를 지었는데, 네네. 지금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네. 한 마을이 됐다는 거를 뭐 요새는 뭐 글로벌 시대라고 그래서 뭐 지구촌 그러잖아요. 정말 제가 이 문화적으로 네네. 전 세계를 한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현재 일양 한국미술사 연구원에서 이제 꾸준히 미술사를 연구하고 계시는데, 연구원의 책은 물론이고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만도 엄청나다고 들었고, 그만큼 이제 기록하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미술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네. 그 대학교 들어가서 한 3학년 때부터 제가 민속학을 들었거든요.
1: 아.
0: 그게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네네. 탈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제가 카메라를 사가지고 찍었어요. 그 나이에 카메라를 그거 저기 가지고 찍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1: 드물거죠. 예. 그때는 되게 고가의 장비였어요.
0: 예, 예. 그래서 평생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제 이 카메라가
1: 그 카메라군요.
0: 이제 이게 그 이제 이거는 이제
1: 디지털이고.
0: 보통 쓰는 거고 디지털이죠. 처음에는 이제 필름 내는 걸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줌 렌즈. 그러니까 건축을 찍으면 이제 천장이 높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당겨서 찍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분신처럼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로 찍어서 보면은 세계가 달라져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찍은 자료가 엄청 많죠. 그래서 필름으로 찍은 거는 다른데 이제 기증을 네. 하고 지금 디지털로 찍은 것만 가지고 있는데 한 15TB쯤 돼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제 이제 미술사

0: 한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안 찍는 거예요. 근데 왜 사진기가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은 작품을 보고 내가 본 거를 찍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찍는 거죠. 네네. 근데 다른 그 미술사 학자들도 그렇고 뭐 다른 분야들도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거를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없어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자기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작품을 봐서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굉장히 되게, 큰 충격을 받죠. 네.
1: 근데 2000년도에 이제 7만 점을 이제 이미 기부하셨다고.
0: 필름을 주셨죠. 예, 예, 예.
1: 들었는데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0: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그 디지털화돼 가지고 가지고 있죠.
1: 네.
0: 중요한 거는 예, 가지고 있는데 이 정말 이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미술사를 연구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으니까
1: 결과도 없죠.
0: 예. 미술사학이 발전할 수가 없죠. 예.
1: 맞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그것을 그 사실을 아는 것하고 자기 기억으로 아는 것하고는 천차만별 아닙니까?
0: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작품을 쓸 때는 예. 조사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에 이제 작품을 띄워놓고, 근데 저는 이제 책을 보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작품만 보고 논문을 써요. 예.
1: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0: 정답은 작품에 있는 것이지 그 작품에 대해서 쓴 논문들을 먼저 읽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많거든요.
1: 네.
0: 예. 저는 이제 글을 안 읽고 네. 먼저 쓴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보면은 오류가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카메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도구예요. 그래서 미술사 학자는 항상 그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불상을 찍을 때도 이제 카메라를 찍는데 이 광선에 따라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또 하루도 이제 뭐 아침, 저녁, 점심 다 다르거든요, 빛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상태로 이제 찍는 거예요, 작품을. 그 다음에 이제 불화도 직접 보면서 찍고. 그래서 이 카메라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기가 본 것을 찍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그래서 카메라를 찍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와서 모니터에 저장을 해놓고 이제 그걸 이제 그리고 제작 분석하는 데 쓰이게 되죠. 꽃을 많이 찍죠, 제가. 그러니까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본 꽃들도 찍고 또 집으로 갈 때도 찍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꽃이 변화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해놔요. 근데 그 매일 그 변하는 것이 굉장히 경이적이고 어떤 생명에 대한 철학이 이렇게 그 정립이 돼가는 그런 걸 느끼는데 꽃을 찍은 이유는 물론 이제 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예술품에 꽃이 굉장히 많아요. 예. 불화도 그렇고 뭐 도자기도 그렇고 금속기 건축에도 그렇고 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자연의 꽃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자연의 꽃을 관찰했는데 역시 자연의 꽃하고 조형예술품에 나타난 그 꽃하고 달라요. 그걸 이제 십몇 년 동안에 이제 밀착 저기 관찰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철저히 제가 이제 자연의 꽃을 연구를 하게 됐죠.

0: 강구방 선생님의 연구는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네. 2000년은 이제 일대 혁신, 혁명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연기화생론을 통한 네. 그 조형 언어의 발견을 뜻하는 것 같아요. 연기화생이란 무엇입니까?
1: 예. 조형 언어를 제가 찾아가지고 공부하네요. 그러니까 그 조형 언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전 세계의 예술품을 이제 제가 그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분석을 해서 하는 동안에 아 인류 공통의 조형 언어 우리가 몰랐던 언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여아대학으로 옮기면서 네. 제가 이제 고구려 벽화를 연구를 해서 제가 개안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벽화 중에 뭔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80%가.
0: 80%니까. 네. 예.
1: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실과 비슷한 표현들은 사람들은 보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뭔지 모르는 그 조형들이 있어요. 그걸 아무도 못 읽었어요. 그걸 제가 한 1년 걸리면서 완벽히 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안을 한 거죠.

0: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몇 년 후에 이제 제가 그리스를 네. 갔는데 그리스에 가자마자부터 이제 그리스의 모든 게 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벽화를 연구했기 때문에 보인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서양학자들이 모르는 거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의 그런 그 큰 체험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정립한 이론이 연기 화생론인데 우리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잘 보면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1: 네. 그러니까
0: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옛날 사람들은 옛날 그 예술가들은 보이지 않는 거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기운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뭔지 모르는 그런 그 우주에 가득 찬 그런 기운이 있는데 그걸 이제 조형화 시켰지만 정해진 게 없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찾은 것이 이제 조형 언어입니다. 예. 근데 예, 그런 그 뭔지 모르는 그런 기운에서 만물이 생겨난다. 그럼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예.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성덕대왕 신종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제가 경주에 살면서 성덕대왕 신종이 이렇게 그 비천이 그 비천이라고 비천이 네네. 이렇게 내려오는 게 네 군데 있어요. 근데 처음 보니까 이게 구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구름.
1: 저는 아직도 구름으로 보여요.
0: 예, 구름으로 다 네.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천이 자락이고.
1: 네.
0: 그래서 매일 보는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저게 뭔가 처음에는 구름으로 보였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는 아닌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네. 이래요.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그 비천이 앉아있고 옷자락이 막 이렇게 날리는데 옷 그 비천 끝자락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죠? 이렇게 되고 또 무슨
1: 구슬 같은 것도
0: 같은 예. 게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구름 모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연결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죠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0: 이 책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1: 네.
0: 그걸 제가 이제 제적 분석을 해서 알아보기 쉽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빨간 거는 꽃이고 이런 거는
1: 잎사귀고
0: 이제
1: 뭐.
0: 잎사귀인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형상화 시킨 거예요. 예.

0: 이렇게 제작 분석을 하는데 문자 언어는 처음과 끝이 있죠.
1: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예.
0: 책을 보면 예. 처음과 끝이 있어서 읽어 나가잖아요. 조형 언어도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게 시작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뭔지 뭘 이게 뭔지 한번 보세요. 뭔지 모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구름 같기도 하지만 구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 방석인가 예. 예.
0: 연꽃 모양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앉아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비천은 이런 그 연기 문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 연기 화생이에요. 연기 문에서 생겨나고
1: 네.
0: 그다음에 생겨난 그 비천으로부터 다시 연기 문이 발산해요. 이게 다 연기 문이에요. 천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발산해요. 그것이 제 연기 화생론의 골자예요. 연기문에서 만물이 생겨나고 그 만물에서
1: 다시
0: 연기문이 발산한다. 그래서 제 이론은 인문학 쪽에서는 세계 최초의 이론이에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예.
0: 이론인데
1: 네.
0: 이론만 가지고 안 되고 방법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채색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채색 분석법을 해봐야 아 내가 이제 이 작품을 한번 읽어봤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요. 제가 세계에서 최초로 작품을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보고서는 봤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알았던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를 알 수가 있죠.

0: 근데 이제 평면에 새겨진 문양은 이제 탁본을 뗀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입체적인 조각물에는 어떻게 이제 밑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그 조각품을 그린다는 건 어렵지만 이제 이런 그 이건 이제 부조 아니에요.
0: 네.
1: 부조는 이제 그 1차원적인
0: 네.
1: 그런 그 면으로 된 것과 3차원의 중간쯤이잖아요. 예, 예, 예. 부조니까.
0: 약간 튀어나와 있죠.
1: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밑그림 그리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채색 분석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 이전에 이제 제 이론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한 작품을 읽은 것이 돼요. 그러니까 조형 언어로 작품을 읽는 거예요. 그 작품을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채색 분석을 하면서 그걸 그린 사람이 장인이거든요. 이름 없는 장인. 장인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채색을 했는가, 뭔가를 우리에게 전

0: 해주려고 이걸 이렇게 그렸는가 하는 거를 이제 그 장인이 체험한 거를 나도 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추체험이에요. 따라서 하는 거죠. 네.
1: 근데 이제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하시기에는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리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0: 제가 지금 연구원을 열고 지금 20년째 네네. 빠지지 않고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녀간 분들이 한 3,000명쯤 되는데 보통 한 강좌가 이제 10강이거든요. 그거 듣고서는 다 가요. 왜냐면
1: 너무 어려워.
0: 못 따라오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 8년, 뭐 5년 이렇게 들은 분들이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계속 확인해 오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제 이론을 많이 이해하고 또 재색 분석도 잘합니다. 그림 점식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미술사학계가 이렇게 그 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학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조형 분석 학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학회를 창립을 거의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학회지도 내고 좀 그 학회에 뛰어들어서 함께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1: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0: 그렇죠.
1: 되겠습니다. 자서전을 보면 함께하는 제자분들이 10명쯤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그게 꿈에서 못 얘기더라고요.
0: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일본 답사를 갔다가 밤에 이제 잤죠. 근데 제가 이제 그 10명 제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를 줘서 풀어보라고. 네네네. 근데 이 10명 제자가 엄청 잘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냥. 왜냐면 내가 이게 찾은 이 조형 언어라든지 또 이런 그 어떤 그 재색 분석이라는 방법이든지 이런 거는 내가 정말 노력을 엄청 많이 해서 기적적으로 풀어낸 건데 내가 죽음으로 해서 이게 끝나면 안 된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제 10명 제자한테 시켰더니 엄청 잘해서 제가 너무 고맙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이제. 막 울었는데 깨보니까는 꿈이에요.
1: 안타깝다.
0: 네, 꿈이에요.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을 먹는데 계속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이제 끝나면 이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 7, 8년 후에 지금 10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2명의 제자가 네. 생겼는데 그 2명의 제자가 아주 뛰어나요.
1: 네. 앞으로 진짜 이 선생님 하시는 연구가 진짜 꽃피우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이 삶이 선생님 삶은 약간 좀 다른 궤도에 있는 삶이 아닌가 상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새롭게 정립한 이제 조형 언어 외국 학자들이나 세계적으로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제가 이제 그 그리스에 가서 네네. 그리스 건축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해가지고 알아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미술 그러면은 연구가 제일 많이 됐잖아요. 유럽 문화의 네네. 고향이니까 전부 그걸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 몇천 년 묵은 그 오류가 깨지지 않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프랑스 가서도 제가 이제 고딕 건축에 대해서 하고, 근데 제일 가까운 나라인 이제 일본에서는 제가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1: 네네네.

0: 일본에서 그 어느 날 그 문화청에서 초청장이 온 거예요, 4년 전에.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일본에서 가장 그 유명한 만다라, 불상이죠. 만다라, 네. 불화.
1: 불화, 그림.
0: 이것도 이제 만다라 불상. 네네. 그래서 그걸 제가 하나를 정해서 3, 4개월 분석을, 제작 분석을 해가지고 풀었어요. 근데 그거는 일본 학자들도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그 교토 박물관에서 이제 그 오사카, 나라, 교토 지역의 학자들이 다 모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표했는데 그때 일본 학자들이 다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한 학자는 마지막 날 이제 떠나는데 보통 일본 학자들이 한국 학자들을 낮춰보거든요.
1: 네,
0: 낮춰봐요.
1: 네네.
0: 근데 그 중견 그 학자가 점심을 먹고 나서 센세와 선생님은 동양의 국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1: 예.
0: 동양의 국보라고. 근데 제가 동양의 국보만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예. 세계.
1: 세계 국보죠. 맞습니다. 세계 국보입니다.
0: 그래서 그만큼 그 일본 학자들이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제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3시간 동안에 제가 이 체적 분석을 통해서 다 낱낱이 그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본 학자들이 상당히 놀랬죠. 그래서 아, 가능성이 있구나. 아,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일본을 더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1: 그 이제 선생님의 학문 일기를 보면은 아주 날마다 새로운 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 이 책을 내실 계획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이면 일양 한국미술사연구원이 개원한 지 20년 되고요. 또 이게 성년이 된 연구원의 행보도 궁금하고 또 한 차례 또 진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0: 예, 매일 진화하죠.
1: 네.
0: 예, 매일 진화하는데 뭐 20년 되는데 저희가 그 연구원을 연지 한 해 후에 문양 심포지움을 국제 심포지움을 연 적이 있어요. 근데 문양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문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푼 게 문양이 뭔지를 푼 거예요. 근데 문양은 그냥 장식 문양으로만 알고 있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인류가 창조한 예술품 중에 한 80%가 문양이에요. 그래서 문양, 그러니까 고구려 벽화에도 뭔지 모르는 게 다 문양이거든요. 근데 문양을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문양에서 제가 조형 언어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제2차 문양 심포지움을 다시 한번 열어볼까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2: 미술사학은 그 미술품, 그러니까 종래에는 그냥 미술품만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아름답다 뭐 좋다 뭐 이제 기록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사학은 그냥 단지 미술품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인문학의 모든 분야, 무슨 뭐 철학이나 종교학이나 심리학이나 뭐 미학이나 뭐 인문학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인문학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환희심은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몰랐던 거를 알아내니까 이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런 그 예감이 들어가지고 제 방 안에서 그냥 온

0: 힘을 다해 소리치고 막 그랬어요. 제가 학문 일기에다가 천지 개벽이라는 말을 많이 써봤어요. 예,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개벽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 혁명, 뭐 코페르니쿠스 대전환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그 조형 예술을 이제 풀어내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1: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미래의 연기학파를 꿈꾸고 있는 후배들 혹은 미지의 세계나 학문에 대한 도전을 꿈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원래 제자가 이제 세 명인데 네. 한 명이 지금 몸이 좀 아파서 좀 쉬고 있고 지금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정말 잘 따라오기 때문에 네.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단지 이제 대중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알리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정말 제가 일반 대중을 위한 글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런 그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연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오히려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제가 일반 대중들에게 더 바람이 크고 그래서 일반 대중을 위한 그런 그 연재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제시하는 이런 연기 화생론이라든지 또 조형 언어를 배워서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날이 되고 그 환희심이 높은 그런 나날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다. 네.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예술혁명가로서 세계를 내고 계신 미술사학자 강우방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지구촌 문화를 관통하는 호방함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저도 마음 한 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과 얘기 나누면서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쯤으로 시간을 선물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더욱 왕성한 활동과 연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춘은 물리적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데요. 인생낭독 인에서 만나본 선생님들 중에는 유독 멋지고 중후한 청춘들이 많습니다. 세기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는 도전하는 현역 그 당당한 발걸음 뒤에 분명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죠. 자, 인생낭독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국악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명인명창 최고의 순간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명인명창 최고의 순간은 국악의 역사를 이어와 전통음악의 대가라고 불리는 명인 명창의 음악을 통해서 국악이 가진 매력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다양한 패널 분들과 함께 국악의 매력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회를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명인명창 최고의 순간에서는 매회 각자의 분야에서 전설, 명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의 음악을 감상을 해보면서 그분들의 음악이 만들어낸 최고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명인명창 최고의 순간이라는 제목이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패널분들도 각자의 인생에서 혹시 최고의 순간을 꼽는다면 어떤 순간을 꼽으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우리 홍석영 씨부터.
1: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공연은 많이 했었는데 제 이름을 걸고 했던 그 독주회가 저는 최고의 순간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0: 그렇군요. 네. 예, 우리 리차드 씨는 어떠세요?
2: 저는 어릴 때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고생하신 거를 그 갯돈을 받으셔서 제 악기 색소폰을 처음 사주셨던 그 순간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0: 어머.
2: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0: 그러니까 아들이 색소폰을 좋아하는 것을 어머니께서 아시고 네. 아유, 우리 아들 위해서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해서 사줘야지 하고 네네네. 한 푼 두 푼 모으셨군요.
3: 저의 최고의 순간은 네. 음악가들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평론을 하니까 네. 늘 좋은 음악을 만나면은 그때가 저의 최고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0: 그럼 뭐 최고의 순간은 항상 경신되고 있다.
3: 네, 이분들이 만들어주셨어요. 저의 최고의 순간.
0: 아유, 감사합니다.
4: 네, 제 최고의 순간은 전 사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판소리를 해가지고 7살 네.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장르가 뭐지라는 생각을 해볼 시간이 없이 그냥 커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20대 중반쯤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가진 이런 좋은 재료들로 음악적 재료들로 뭔가를 만들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이런 국악들을 녹여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관객분들한테 전달 드렸을 때 그때 제일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아, 정말.

정말 다양한 답변 주셨는데요. 우리 국악의 명인들은 과연 어떠한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꼽을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명인 명창 최고의 순간, 그렇다면 첫 번째 명인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명인은 바로 대금의 전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이자 대금 산조의 1인자 이생강 명인이신데요.

0: TV에서도 종종 이 생각 명인의 연주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청아한 소리, 특히나 대금 소리는 원래 사람의 목소리 같다 이런 평을 많이 받는데 저도 참 문외한에 가까운데도 네. 그런 이생강 선생님의 연주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1: 저도 그 거의 대금이 저도 대금을 연주를 하고 있지만 네. 어쩔 때는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더 나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제가 노래 부른 거하고 똑같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 목소리 대신할 수 있는 최고의 악기지 않을까라는.
2: 사실 또 홍석혁 씨 말씀처럼 저는 이제 소리꾼이다 보니까 이런 노래에 빗대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숨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노래 부르는 거랑 정말 동일하기도 하고 또 대금이 숨을 쉬는 그 패턴이 노래를 한 프레즈를 갖다가 숨을 쉬는 그 구석들이 노래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가끔 이제 대금 연주를 들을 때 같이 숨을 참았다가 그 숨 쉴 때 같이 쉬고 그러거든요.
3: 사실 숨으로 하는 악기고 숨으로 부르는 노래니까
2: 노래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4: 대금이라는 악기 자체가 자연적인 그냥 내추럴한 그 나무를 거의 변경 안 해갖고 구멍 뚫고 선주들이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주를 했다는 거가 좀 제가 뭐 평생 바친 색소폰이랑 비교를 하면 색소폰은 좀 더 이게 메커니즘이 그렇죠. 있는 이런 약간 기계적인 철이죠. 브라스죠. 브라스로 만드니까 좀 더 이렇게 기계적인 21세기에 좀 어울리는 그런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대금 같은 경우는 정말 마치 이게 한국의 산신령님이 저런 악기를 그분의 사운드가 그런 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이생강 선생님은 그냥 만약에 그냥 산신령이 계시면 그분일 것 같아요. 아.
0: 네, 그럼 오늘 첫 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중중몰이에요. 네. 어떤 곡인지 좀 평론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3: 예, 중중몰이는 그 이생강류 대금산조의 한 대목입니다. 예. 그 홍석현 선생님, 그 네. 이생강류 대금산조 장단이 어떻게 되어 있죠?
1: 아, 우리 이생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다스름을 먼저 항상 하시거든요.
3: 소리를 다스린다.
1: 네, 다스름을 네. 하고 다스름 한 다음에 진양조 느린 장단, 그 다음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장단으로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생강 선생님께서는 이제 더 나아가 엄몰이, 동살풀이, 희몰이까지도 산조를 네. 부르고 계시죠.
3: 예,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보신 이 네. 장단들이 모여서 산조라는 음악을 만드는데요. 이 산조는 원래는 그 판소리의 선율을 노래가 아니고 그 악기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점점 발전해서 산조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 산조도 악기마다 여러 개가 있죠. 뭐 대금산조, 가야금산조, 고문고산조 등등이 있는데 그러한 산조의 여러 장단 중에서 이생강 명인의 산조에서는 이 중중몰이가 굉장히 독특하게 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0: 네, 우리 제자 되시잖아요. 네. 이생강 선생님께 직접 사사 받으신 거죠?
1: 네, 직접 받았죠. 아, 뒤에서 네. 선생님은 악보를 없이 가르쳐셔가지고 항상 뒤에서 손가락 보고 그래서 그 손을 한 번도
0: 아 정말요?
1: 네네.
2: 그럼 판소리에서 이제 구전심수라고 하잖아요. 네. 입에서 입으로 전한다고.
3: 판소리도 수전... 뒤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2: 아, 저희 입을 봐야
0: 앞에서,
2: 되니까.
0: 앞에서.
2: 근데 거의 이건 수전심수네요. 수전심수.
1: 그렇죠. 그럴 수 있죠.
0: 오, 네. 너무 같은, 놀랍네요.
1: 같은 음인데도 그 손가락 운지가 다르기 때문에 꼭 손을 보고 배워야 돼요.
0: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악보가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1: 네.
2: 오히려 악보로 표기했을 때
0: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되네요. 표현이 안 되네. 어, 우리 색소포니스트 또 굉장히 놀라셨어요.
4: 레슨비는 비쌀 거 아니에요? 저기 녹화하면 안 되나요? 네. 그 손이라도
1: 녹화, 녹화도 해주시면.
4: 그쵸, 해주시면.
1: 근데 저 때는
0: 요즘이라면 녹화가 없었어요. 있지만 네. 그때는 뭐
1: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로 많이 녹음.
0: 그러니까 다 녹음을 따서
3: 가 선생이라고 하죠.
1: 네 맞아요.
2: 녹 선생님.
0: 그렇구나. 그럼 우리 제자이신 홍석영 씨도 이 곡을 가장 좋아하시는 건가요?
1: 저도 개인적으로 최고로 좋아하는.
0: 요즘 말로 최애곡.
1: 아 최애곡.
0: 네. 최애곡. 네.
3: 가장 스킬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1: 그렇죠. 선생님의 기법이 가장 잘 들어가 있는
0: 가장 많이 녹아있는
1: 네, 대목이
2: 사실 그 제가 이번에 이생강 선생님 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중중몰이에 있는 메나리조에 관련돼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듣는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산조에 메나리 토리가 들어가 있다? 이건 또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녹화 전에 막 여쭤봤어요. 이 메나리톨이라는 게 사실은 중중머리, 이생강 선생님 중중머리에 있지만 흔하지 않잖아요.
1: 흔하지 않죠. 거의 독보적으로 메나리 쪽이 그 산조 안에 들어갔다는 건 이생강류만 있다고 볼 정도로. 근데 메나리 쪽이라는 게 좀 동부 쪽 지역에서 많이 사용됐던 강원도 민요, 또 경상도 민요에서도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산조에는 남도적인 느낌이 많아서 안 그 틀을 선생님은 깨고 싶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메나리 쪽이 거기 들어갔는지.
0: 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더욱더 이 메나리 쪽 어떤 음악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와, 사실 이 방송 처음에 이렇게 보시다가 음악 나와서 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슬픈데, 슬프다고 엉엉엉 우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거를 누르고서 애써 아닌 척 하는 느낌마저 드는 뭔가 그 슬픔이 내재되어 있는데 아닌 척그 한국 특유의 어떤 해악이나 이런 걸 표현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았어요.
1: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0: 그래요? 다행이네요.
2: 근데 저는 또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 목소리보다 더 뭔가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이거를 어떤 음으로 표현할 수 있지? 사실 이거를 악보에 기재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저는 기재하면 할수록 그 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낸 소리에서. 근데 어떤 소리들을 이렇게 띠띠 하는 게 저는 이렇게
0: 맞아요. 그 소리.
2: 네, 물방울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새소리들은 정말 이생선생님이 혹시 깊은 산속에 사셨나? 사실은 이런 소리를 저는 서울에서만 나고 컸기 때문에 이 새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갖지 않으면 이 소리를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1: 가끔씩 그래서 저도 이생강 대금산조를 이생강 조류산조. 근데 그 대금곡 중에 봉장치라는 곡이 있는데
0: 네.
1: 사실은 그 음악 자체가 중간에 듣다 보면은 그새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대목이 나오고 그 산조가 형성되는 즈음에 그 봉장치라는 곡이 약간의 좀그 가락과 분위기를 더해준 그런 곡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리차드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우선 뭐 아까 전에 메나리조하고 이렇게
0: 네.
3: 제가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0: 네네네.
3: 이 생소한 단어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랑 비슷한 분들이 거의 많으실 것 같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저도 생소해요.
0: 국악전공을 안 하시면 사실 잘
3: 아까
0: 모르실
3: 전에 메나리조를 열심히 들어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제가 느낀 거는 아까 전에 우리 그장 선생님
0: 네.
3: 말씀하신 것처럼 그새 소리와 이 산에서 정말 오래 사셨나 봐요. 제가 말했죠. 산신령 같다. 그게 맞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악기 자체가 정말 네이처에서 왔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저희 서양 악기보다 더 편하게 내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이 곡에서도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의 그 가락 뭐 그런 그 리듬이 너무 그냥 저는 카운트를 못 하겠어요. 우리 뭐 서양은 4분의 4, 4분자, 3, 뭐 3,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저분들이 저걸 맞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4: 이 메나리조, 중국머리 메나리조의 대단한 거는 일단은 그 메나리조라는 것 자체가 그 우리 사투리 억양을 가지고 만들어낸 토리가 이제 메나리토리인데 이 중국머리를 들으면서 새소리가 나오는 게 이제 다 너무 새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듣잖아요.
0: 네.
4: 근데 이 새소리도 중요하지만 이 새소리를 내기 위해서 메나리토리의 그 주법을 가미해서 그 새소리를 표현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새소리가 나오면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나리조 토리로 살짝 들어가신 다음에
0: 네.
4: 그 들어가시면서 메나리조 가락을 타면서 새소리가 아주 그 어울릴 수 있게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가락에서 그냥 있는 것처럼 나올 수 있게 만들어내셨다는 것
0: 그걸
4: 자체가
0: 끌어내서 그걸
4: 네.
0: 담아냈다.
4: 그렇죠. 이게 정말 이 메나리토리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1: 근데 제가 진짜 이생강류 대금산조를 가장 재밌게 들었던 때는 운전을 하면서 밤에
0: 네.
1: 한 시속 100km 이상 쭉 달리고 있는데 창문을 열면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때 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들으면은 바람 소리랑 대금 소리랑 그리고 이생강류 대금산조는 약간 자동차의 비유로 하자면 포르쉐 같아요. 굉장히 속도감이 쫙 붙거든요.
0: 진짜. 슬프지만 이게 속도감 때문인지
1: 그러니까.
0: 뭔가 경쾌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느낌이 드는 게
1: 예.
0: 그런 이유인가 봐요.
4: 그런
0: 근데 우리 홍석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자시니까
4: 네.
0: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녹음된 이 상황이 언제적 음반인 거예요?
4: 제가 듣기에 지금 이 음반은 약한 20여 년 전에 선생님이 아마 앨범의 60주년 타이틀 죽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CD
0: 죽향.
4: 음반인 걸로 기억을 하고
0: 야,
4: 있거든요.
0: 죽향, 대나무 향이
4: 네.
0: 그렇죠.
4: 선생님 호가 이제 죽향이긴 한데 예, 예, 예. 선생님 호의 죽자는 대나무 죽자에 고향 향자를 쓰세요.
0: 향기향이 아니에요.
4: 향향이 아니에요.
0: 어머, 다 몰랐죠?
2: 대나무의 고향.
4: 항상 늘 그 본 자리에 있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대나무의 본질을 잊지 말고 그 고향에 있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생강 선생님께서 또 아끼는 곡 중에 하나가 대금산조 음반 중에 자진모리도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꼽으셨는지 저희가 선생님을 직접 만나뵙습니다.

궁중머리 자주머리는 쉽게 말하면 요즘 왈석 풍작작 둘둘 셋셋 둘셋 내추세입니다. 그런 국구리 장단이나 중중머리 장단이나 지금 서양한 막에 뭐 흔나 뚝딱쿵 쿠딱쿵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네 박자예요. 그래서 중크기 중중머리입니다. 그러나 박자를 이렇게 쪼개면 8분의 12박자 빠른 12박자죠. 네, 그래서 그 박자에 관해서 그 장단이 움직이다 보면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주머리 더 빠르죠. 거기에 안 맞게끔 작곡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다른 데는 새소리가 많이

0: 났는데 이생강 성형 왜 새소리 나느냐? 그게 아니고 자연의 음악이잖아요. 대금이 소리가. 그러니까 그 산에서나 어디에서나 연주할 때 그 이 저 소리하는 사람들은 말 가지고 산이다, 강이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악기는 말 못하고 그 음률을 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그 새소리 같은 아 이게 산이구나, 산에 하는 것은 바다구나, 그렇게 예, 감동을 가졌게끔 그렇게 연주를 하게 되네요. 예.
1: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2: 네, 네, 이제 다 됐어요.

0: 우리가 연주자니까 무엇이라도 변명할 일이 아니라 어떤 악기라도 표출을 잘 해야 안 되겠어요? 예.
1: 야, 이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악기들까지. 원래 이렇게 한 분야의 천재면 또 이렇게 다른 악기도 다 잘하시나 봐요.
2: 글쎄요, 저 선생님은 그렇게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거는.
1: 네, 정말 명인이시네요. 네,
2: 선생님 악기 통이 굉장히 크세요. 악기 집 가방이라고 그러죠? 케이스.
3: 아, 그럼 그걸 다 들고 다니시는구나.
2: 네, 선생님 다
3: 단소부터 피리. 네.
4: 색소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생강 대금산조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그 음반들을 찾아보면은 그 음악적인 취향이 굉장히 다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빠 생각, 섬찌바디.
1: 너무 좋을 것 같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그런 동요부터 풍년가, 닐리리아 이런 민요들도 다 담겨 있는데 이따가 제가 조금 더 그 음반의 그 목록들을 쫙 풀어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3: 아마 놀라실지도 몰라요.
4: 장르가 뭐 엄청난데요? 지금. 그렇죠. 엄청 많은 장르를 만지셨는데.
2: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 악기 생각하면 그냥 다 피리 분다, 피리 분다 이러잖아요. 대금도 피리라 그러고 다.
5: 맞아요. 큰 피리는 다 피리다.
2: 약간 그런 향수를 조금 느낄 수 있게 아마 이 피리 소리의 음반에는 약간 동요부터 이런 거를 그 담아내신 것 같아요. 네.
1: 이렇게 뭐. VCR을 보고 나니까 더욱더 이생강 명인의 자진몰이 궁금해집니다. 이생강 명인의 자진몰이 함께 들어보시죠.

0: 습관적으로 박수를 치게 되는 약간. 와. 아, 글쎄요. 이게 정말 악기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목소리로 오오오오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 나한테 악기가 아니라 사람이 말을 하는 느낌?
1: 저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 톤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할 때도 웃는 모습으로 노래하는 그 톤과 약간 표정을 진지하게 하는 톤과
0: 오, 그렇게 하니까
1: 이렇게 노래하는 거는 네. 그 톤 자체가 되게 미묘하게 달라지거든요. 아하. 근데 선생님이 이 자진몰이 부분을 연주하실 때는 굉장히 웃으면서 즐겁게 연주하신
0: 마음이 즐거운 상태로
1: 네, 호흡 자체가 그렇게 아하. 느껴져요. 그래서 오. 듣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0: 그러니까요. 네.
2: 그리고 실제로 이생강 그 명인의 산조를 보면은 중간에 들을 때마다 그 묘기가 너무 뛰어나서 박수를 치고 싶은
0: 그래요. 박수가 더 나온다니까요.
2: 약간의 그 숨이 보여주는 서커스 같은 예, 그런 묘술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게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오신 자진몰이에 예, 많이 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0: 야, 뭐 평론가 맞으시네요. 아. 숨의 서커스. 굉장한 숨의 서커스. 표현 아니겠습니까?
3: 적어야 될 것 같은데.
0: 적어요. 네. 이게 적어야 될 것 같아요.
2: 제가 이따 적어 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음악을 자꾸 제가 이제 요즘 더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이 한국 음악 자체에 그 한이 되게 많이 있는 게 느껴져요.
0: 그렇죠.
3: 예, 저도 뭐 서양 음악을 뭐 재즈를 계속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또 좋으신 분들이랑 콜라보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 조금은 이렇게 국악에 대해서 이렇게 민요에 대해서 같이 연주하면서 조금 문외 안을 벗어난 것 같아서 아마 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히스토리를 제가 좀 유심코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재즈와 한국의 음악과 베이스가 좀 한 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또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침범을 침략과 이런 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조들이 음악으로 풀었을 때 굉장히 그런 한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제주도 똑같은 베이스에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던 노예들을 미국에다가 그냥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이 흥얼거렸던 블루스부터 이 재즈의 그 자체가 혼이 엄청 그 담겨져 있는 게 다 한이 많거든요.
4: 선생님 소리를 이제 들으면요. 일단은 그 음악으로 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율명이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율명인데 저음을 어떻게 내셨지라는 그런 음률이 되게 많아요.
2: 율명, 기름.
4: 네. 그러니까 진짜 손을 봐야만이 알 수 있는
0: 그런 뒤에서 이렇게 네. 보신다고.
2: 아, 그게 영어 비밀이구나.
4: 네. 음을 찾을 수가 없는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진몰이를 들으면서도 또 한번 느끼게 됐고. 근데 이제 막상 선생님 뒤에서 손을 딱 보면은 별거 아니었네 이런 게 있어요.
0: 나랑 뭐가 다르지? 약간 네. 그런 느낌.
4: 그래서 아까도 뭐 서커스 이렇게 네. 얘기를 숲의 서커스라고 얘기해주셨는데 선생님도 약간 비슷한 표현을 하셨어요.
0: 어떤?
4: 대금 연주자가 좋은 연주가 될 때는 네. 마술사는 눈을 속이었지만 우리 대금 연주자는 사람의 귀를 속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0: 너무 좋은 표현.
4: 굉장히 네. 네. 쉬운 것도 어렵게 들리게 또 어려운 것도 쉽게 들리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3: 그 되게 신기한 게 그 이생강 선생님이 지금 아까 전에 그 핑거링을 보여줬고 가르치는 네. 거랑 정반대인 사람이 다 생각이 나요.
0: 누구요?
3: 그 원래 트럼펫 하면 뭐 루이 앙스트롱 딱
0: 그렇죠.
3: 생각나시죠? 네. 그 분보다 더 나이가 많고 먼저 트럼펫을 부르신 프레디 캐퍼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가 사용한 이 트럼펫의 이 핑거링을 운지를 갖고 똑같은 음이라도 이렇게 좀 이펙트가 다른 소리가 나나 봐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0: 알까봐
3: 거기에다가 손수건을
0: 이렇게. 오, 뭐야?
3: 진짜로요. 근데 완전 반대신 거예요. 이거는 그분은 가리려는 분이었고 이생강 선생님은 가르치. 왜 너 한번 따라해 봐라. 봐도 못할 거다. 그런 거 같고요. 예. 아무튼 되게 신기합니다. 예. 오,
0: 야, 뭐 듣다 보니까 재즈와 국악도 묘하게 평행이론처럼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명인 명창 최고의 순간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이 바로 이생강 명인과 재즈의 만남이 돋보이는 그런 곡을 준비했습니다. 대금 산조에서 명인의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네. 안주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했어요. 네. 우리 송현민 씨가 직접 이 곡은 무조건 강추한다 하셨다면서요?
2: 네.

0: 사실은 그 이생강 명인의 음반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명인분께서 이런 걸 하셨나? 우리가 보통 명인이라고 생각하면 한 길만 쭉 걸어오신 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재즈라든지 당시에 경음악이라고 불렸던 대중가요하고의 만남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 음반이 나왔던 시기를 보면은 사실 지금 뭐 국악과 재즈가 만나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1: 지금은
0: 예, 콜라보레이션
2: 많이 하고
0: 그런 게 예, 많이 그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음반이 나왔던 시절에는 국악인들이 이런 걸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1: 어떻게 보면 뭐첫 시도라고 봐도 될까요?
2: 첫 시도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이 음반이 언제 나왔었냐면 1986년도에 나왔습니다. 당시에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이 만난다라는 크로스오버 개념이었는데 재밌는 게 이생강 명인이 대금을 물고 그 파트너가 기로균, 기로균 하면은 우리가 패티김의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각자가 있는 영역에서의 멋있는 배반자들이 됐던 거예요.
1: 또 좋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멋있는 배반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궁금하시죠? 1986년에 녹음이 됐다고 합니다. 이생강 명인이 만들어내신 국악과 재즈의 만남 함께 들어보시죠.

0: 어떻습니까? 제가 고른 음반입니다. 아, 칭찬해 주세요.
1: 너무 훌륭합니다. 네.
2: 아 근데 저는 뭐 어머 어떻게 이런 음악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또 접목을 해내셨을까 싶은데 그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너무 좋았어요.
3: 그 이생강 선생님이 리드를 하는 깃발을 갖고 계세요.
2: 네, 그게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3: 그분이
0: 이 음반은 내 음반이다.
3: 네,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신 거예요. 네, 그리고 던져주시면 그걸 던져주시면 소프라노 색소폰이 뒤에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같이 듀엣을 부르시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2: 예. 네. 뭐 역시.
3: 뭐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거고 뭐 류복선 선생님의 그 말하는 느낌의 콩가 치는 이거는 뭐 워낙 예술적인 작품이고 장구가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이 뭐 가락 그 리듬은 장구가 다 만들어주는 게 보이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게 가능했다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기회였고 이거를 누군가 먼저 했다는 거가 정말 영광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두 분, 류 선생님과 길 선생님이 이거를 이 시대에 딱 먼저 끊어놨다는 게 솔직히 저는 부럽습니다.
2: 네. 네. 혹시 이 음반을 만들자라고 누가 먼저 제안하셨는지 아시나요?
4: 아니요. 저는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우리 이생강 선생님이 먼저 제안하지
0: 않았을까 싶은 것 같아요.
4: 관심이. 음악적에서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듣기에도 뭐 선생님이 리드해 가시는데 저는 이제 대금 같은 연주자로서 네네. 봤을 때는 아 참 정말 대단하다는 게 그 양보를 하시면서
2: 진정한 리더죠.
4: 이 가락을 살짝 소스를 던져주면 이제 받아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받아주면 또 살짝 더 앞서 나가서 다른 재료를 또 생각하고 계셨다가 또 던져주고
5: 완전 신화이네요.
4: 네. 그러면서 또 나오면은 받아쳐주고 그게 또 매끄럽게 잘 이런 음악적인 성향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2: 예, 우리 이생강 명인께서도 이 음반을 녹음하면서 기록윤 씨와 너무 잘 맞아서 깜짝 놀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6: 제가 일본에서 그 히비야 공원이라고 일본과 거기에 공연마에 하는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공연을 하는데 기룡순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듣는 것보다 외국에서 듣는 게 더 소리에 뭐 빠졌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가자 해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뭐 또 그 남자들 만나면 한잔 이렇게 대작하고 그러다 보니 동경석 시작해서 같이 공연을 저 후쿠오카까지 같이 했죠. 그래서 같이 기룡쌤하고 같이 음만 맞아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예. 덕음으로 음을 듣는 거 서양 악보를 보고 한 게 아니고 음을 듣고 제 우리나라 왜냐면 그때는 위문들이 왔는 거기다가 또 위문하러 갑니다. 가면 무용단의 애기들 무용춤을 춰요. 한국 춤추게 되면 그 반주도 해야 됩니다. 반주하고 애기들이 옷을 벗는 시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잠깐 우리나라 민요도 들려주고 산조라는 음악도 들려주고 그러다 보니 대환영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것도 합니까? 하고 그래서 내가 좀 필이 가지고 스무타임도 하고 그때 유행되는 그다음 뭐 고개 스타일 뭐가 됐든 해봤어요. 그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뭐 이 여사로 우리 이거는 전부 다 서양 음악 접하지 우리 그 음악은 별로 뭐 관심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퓨전이나 무슨 하는 이유는 제가 가감이 재미학대 차원씩 해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들어맞았어요. 지금 근데 너무 우리 것을 요즘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좀 우리 것을 바로 좀 예술학교든지 부학교든지 올바르게 해놓고 좀 서양 악보를 해야지. 악보 보는 서양 악보를 보면은 모든 음악이 서양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재미학대 차원에서 이걸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지. 그럼 서양 학교 하지 왜 우리나라 학교입니까? 서양 음악은 서양 학교가 다 잘 돼 있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 다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
2: 네, 영상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이생강 명인은 정말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제가 만나 뵐 그 영광은 아직 못 누려봤는데 네. 조금 우리 홍 선생님이 부러운 게 한국 음악을 국내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런 네. 멋진 스승님이랑 같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삶을 같이 이렇게 뭐 유년 시절부터 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서양 음악을 뭐 미국에서 자라났지만 미국 사람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뭐 히스패닉이든지 이런 다른 그 종족의 사람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그런 이게 약간 친근감 같은 건 없었어요. 되게 기계적이었어요. 메커니즘해졌고.
0: 그럴 수 있죠.
3: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그분들의 따뜻한 면이 우리나라 사람이랑 다르게 따뜻한 것들을 많이 느껴봤지만 그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느끼는 이런
0: 동질감 같은 거.
2: 끈끈한
3: 끈끈한 궁합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잘 못 느껴봤거든요. 이게 너무 부럽고 그거를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꼰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꼰대라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느꼈었어요. 한국에 와서 말이 다 안 통하고 뭐 아 왜 이렇게 너무 뒤처져 계신다라는 걸 뭐 모든 그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좀 많이 그런 걸 느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Hey man, what's up, my friend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픈돼 있기 때문에 음악도 저렇게 정말 그 음악에서 벌써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막혀 있는 사람의 음악과 정말 저렇게 프리한 사람의 음악은 다른 것 같아요.

0: 씨가 꼽아주신 그런 곡입니다. 어떤 네네. 건가요?
1: 제가 또 이생강 선생님 음원들이 정말 다양한 그 장르의 곡들을 네. 많이 연주를 하셨으니까 정말 많은데 제가 그중에 정말 좋아하는 곡은 사실 칠갑산.
2: 아하. 칠갑산.
1: 칠갑산 노래 아시죠? 콩밤매는 아낙네야.
0: 네. 감사해요.
1: 사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신 노래.
0: 이건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는 다 좋아해요.
1: 네,
0: 한 번도 안 빼고.
1: 그것도 그렇고 또 저희 어머니가 칠갑산 근처에서 사셨어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생강 선생님이 이걸 연주하신 음원을 제가 들었는데 이 대금 연주를 듣고 노래를 같이 흥얼거리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0: 아하.
1: 같이 흥얼거릴 수밖에 없게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이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노래를 같이 하면 주고받는 건 그렇죠,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노래로 응답한다? 그건 저는 정말 짜릿한 기분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한번 들어보시면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음원입니다.
2: 그 레슨을 할 때도 중간중간에 칠갑산을 가끔 시범 연주로 보여주세요.
0: 아, 그래요? 아끼시나 봐요.
2: 저뿐만 아니고 저는 선생님이 연주한 칠갑산을 몇천 번 들었을 것 같아요.
0: 아하.
2: 시범 연주도 많이 하셨고 또 그 일반 사람들한테 국악을 설명할 때 또 칠갑산을 또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0: 너무나 대중적이니까.
2: 네. 근데 진짜 그 칠갑산을 들었을 때는요. 이제 조금 이제 산조는 일반 분들이 어렵잖아요. 이제 좀 그래서 저게 과연 어떤 대목에 박수를 쳐야 될까 이랬는데 그 산조의 아까 재즈와 불렀던 그런 감정이 이 칠갑산에는 아주 그냥 딱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으면 아 산조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고 이해가 될 정도로 그래서 저도 이 칠갑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아, 진짜 이 대중가요와의 또 만남, 네. 이 생강 명인 답네요.
3: 와 정말 이야기가 끊이지 않네요. 우리 지금 산조도 듣고 예. 재즈도 듣고 예. 대중가요도 듣고. 근데 이 생강 명인의 그 음반 디스코그래피를 이렇게 좀 털어보면은 정말 별별 음반들이 다 있습니다. 이분이 대금 산조를 만드신 때가 40살. 네, 그죠? 한 40대 경인데 그러면은 보통 어르신 음악가들은 딱 본인의 세계 하나로 완성한 거기 때문에
0: 그러네요.
3: 그거에 대한 단단한 뿌리를 딱 박으시고 다른 음악을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0: 소위 완성이 됐으니까
3: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가져가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음반들을 볼 때마다 좀 놀랐던 게 1973년에 흘러간 걸작가요 경음악집 예. 그러니까 73년도에 그 이전의 음악들을 모아가지고
0: 걸작이란 단어를 그때는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걸작. 예,
3: 더 쇼킹한 거는 예. 1978년도에 나훈아 히트 경음악편.
0: 진짜요?
3: 예.
0: 아니 지금 그런 게 경음악은 그냥 경음악인데 이걸 대금으로 연주했다고요? 피리로?
3: 예, 대금하고 피리로. 예.
0: 와~
3: 심지어 나훈아의
0: 나훈아 히트작.
3: 근데 더 놀랐던 거는 그때는 뭐 저작권의 개념이 없었나 봐요.
0: 네. 그럴 수도.
3: 네. 그리고 그 78년도에 한쪽에서는 나훈아의 노래들을 연주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한국 민속 무용곡집이라는 전통음악으로만 구성된 그런 음반도 내고 앞서 우리가 봤던 1987년에 민속악과 재즈가 만났던 네, 그런 것도 나오고
0: 와.
3: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1998년도에 피아니스트 임동찬과 공감이라는 음반을 내시면서 정말 이생강류 대금 산조도 있지만 이생강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또 캐파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1: 예. 이게 정말 많은 다양한 장르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여러 장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생강 선생님이 그 장르인 것 같아요.
3: 그렇죠.
0: 예, 예, 네. 진짜.
1: 참 정말 이생강 선생님의 음악적 어법으로 다양한 음악을 하신 거기 때문에
3: 네.
1: 이런 장르를 하셨다라고 말하기가 이제 정말 너무 많아서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3: 이생강은 장르다.
1: 네.
3: 자막 깔아주세요.
1: 짜라랑.
0: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을 한번 유념해 두시면서 칠갑산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들어보시죠.

0: 음악을 듣다 보면 안 해본 시집살이도 고되게 겪은 느낌이에요.
1: 그 정도예요?
0: 네,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네요.
2: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곡들은 다 와 이랬는데 이 곡만큼은 뭔가 정말 해찬해지면서 네. 숙연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야말로 그 한이라는 단어의 함축을 다 담고 있다.
0: 노래를 듣는 듯한 걸 어떤 면에서 느낄까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 한숨 소리가 담겨 있는 것
2: 그러니까.
0: 같거든요. 이제 같은 아 소리도 아 이렇게 되는 거랑 아 하고 한숨을 맞아요, 담아서 내는 맞아요. 소리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 대금이라는 악기가 그런 한숨 소리,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 있는 숨소리, 우리가 뭐 기쁘면 이런 숨소리, 뭐 놀라면 이런 숨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정말 반영할 수 있는 악기가 대금인 것 같아요.
1: 저는 이거 들으면서 사실은 칠갑산의 원곡 선율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흘러가잖아요.
0: 예,
1: 이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칠갑산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1989년에 주병선이 작곡한 네. 칠갑산 버전을 많이들 좋아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생각 명인의 연주로 듣다 보면은 그 특유의 띠리랑 뚜루랑 뭐 또르릉 그런 꾸밈음이라고 하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장식음들이 이 원곡 선율의 화려한 장식을 달아주면서도 뭔가 이렇게 겸허하게 네. 흘러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3: 예.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악기 전통 악기의 매력이 흠뻑 빠지는 네, 하루인 것 같아요. 그 같은 목관 악기지만 너무 다른 게 느껴지고 그 중에 또 하나 너무 또 매력적이었던 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숨소리가
2: 담겨 있는 같이 나오는
3: 그냥 느낌.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숨소리도 이 분의 연주의 한 파트인 게 네. 보여요. 되게 그러니까 뭐 색소폰에도 그런 뭐 섭톤을 써갖고 이런 바람을 이렇게 세게 하는 소리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완벽히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 이생각 명인이 참 많은 곡들을 남기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 칠갑산을 홍서범 씨가 꼽으신 이유가 또 있지요.
4: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대중가요를 빼먹지 않고 항상 해오셨던 네. 이
2: 작업이고
4: 소급, 네, 작업이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대중 없는 음악은 없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2: 대중들이 듣지 않고 뭐 외면하면 내가 작품을 하면 무슨 소용이냐.
4: 네. 그래서 이 대중과의 소통, 대중이 정말 좋아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긁어주듯이
2: 그들이 원하는 것을
4: 네, 원하는 거를 같이 해주는 이런 대중가요와 연주하는 그 시도 자체가 네. 저한테는 너무 큰 뭐 공부기도 하고 참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1: 네.
2: 대금산조의 유일무이한 명인이시죠. 이생각 명인의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장소연 씨부터.
0: 저는 오늘 이렇게 이생각 선생님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누고 또 음악

0: 들어보면서 제일 좀 감명 깊었던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다 보면은 나를 표현하는 데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음악 안에 내가 많이 담겼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이 막 들어가게 된 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생강 선생님 음악에는 나보다는 들어주는 사람, 관객들, 그리고 청중들의 그런 즐거움을 위한 그런 마음이 더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1: 저는 뭐 약간의 말장난을 한다면 고리대금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2: 고리대금.
0: 고리대금업자 이런 말.
1: 맞아요. 고리대금. 고리가 그 이율보다는 뭔가 이생강이라는 소리의 고리가 예, 여러 음악에 걸리면서
2: 대금.
1: 예, 이거를 다 이렇게 긁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생강이라는 이 시대에 하나의 장르가 태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제자였다는 게 지금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또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요.
2: 행운이고.
3: 행운이고,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선생님을 닮아가면서 더 뛰어넘는 이제 대금 연주자로 한번 욕심을 한번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저는 제가 느낀 거는 세상은 넓고 정말 대가들이 많다라는 걸 되게 느꼈고요. 그게 어느 분야였고, 그걸 그 어느 지역이든 제가 느낀 거는 저분은 제가 공부했던 고장인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색소폰의 1인자가 이 세상의 1인자가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강 색소포니스트가 최고의 색소폰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거죠. 어느 지역이 됐든 그런 성격을 갖고 타고난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오늘 이생강 명인의 음악으로 함께했던 명인명창 최고의 순간 어떠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금에 한 발자국 다가서는 더욱더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명인의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가야금소녀 박구은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했던 가야금을 제가 창작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곡도 연주해보고 그리고 전통음악도 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야금이 되게 재밌고 저랑 더 가까워지고 가야금이랑 친구가 된 것 같아요.
1: 가야금으로 세상을 보는 소녀. 14살 고은이가 표현하는 가야금은 조금 특별한데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가야금 소녀의 신명나는 세상을 만나봅니다. 다른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등교할 시간에 고은이는 가야금을 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2: 이번에 저 깜짝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1: 오늘은 복지회관에서 연주 봉사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0: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그마한 체구에서 나오는 구성진 가락. 신통한 소리에 몸이 절로 들썩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금의 매력을 전파하며 가야금을 사랑하게 하는 것. 고은이에게 가야금은 소중한 친구이자 꿈입니다.
2: 가야금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소리가 너무 맑고 예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기분이 느껴져서 그때부터 가야금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1: 7살에 알게 된 가야금 소리에 푹 빠진 게 벌써 7년째. 이제 고은이는 가야금으로 단순히 옛소리만 연주하지 않습니다. 14살의 감성을 녹인 새로운 곡을 창작하는데요.

0: 이상해? 사람들은 남의 말에 맞춰 달려 그래. 여기서도 공부해라. 저기서도 공부해라. 참 이상해? 이상해. 나도 꿈이 있고 하고픈 게 있어. 그런데 이리 웬 말이오? 정해진 공부를, 교과서 공부를 사방에서 들려오는 공부해라! 거참.
1: 이렇게 연주한 걸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2: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이따가 내가 직접 연주해서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더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 오늘은 어느 때보다 특별한 날입니다. 고은이의 지금까지 가야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무대가 바로 오늘 여기서 열립니다.
2: 제일 처음으로 가장 큰 무대에 서보는 거라서 좀 떨려요.
3: 다 인원이 6명, 7명, 7명, 7명, 8명, 8명, 8명, 8명, 8명, 8명, 8명인데 고은이만 하나 지금 무대 한 명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연소이기도 한데.
1: 드디어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낼 시간입니다.
4: 오늘의 유일한 개인 출전자입니다.
5: 네, 참가번호 9번. 박고은 양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고은 양은 가야금 소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조명이 켜지고 언제 긴장했냐는 듯 고은이는 능숙하게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0: 잠깐 말아라. 얼쑤!
1: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박고은만의 소리. 고은이는 가야금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은이의 힘찬 비상을 응원합니다.

빛을 밝혀 만물이 생겨날지 산지조종 곤륜산이요 수지조종 황하수라 곤륜산 내맥으로 백두산 천지연의 당군왕검 홍익인간 금수강산 생겼으니 삼강오련이 어뜸이라 방년자 시와 여풍 년년이 돌아들고 이시 한양 등급시 아! 삼각산 기봉하야 봉황이 중추 생겼구나 봉황돌

중이라. 원하는 금여 차 자 이른 사바 세계 남서는 다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 각가정에 몽죽살 없을 소냐. 몽죽살 불고

조상버섯 달상이라 장인 삼촌복 채쌀 동네방 내는 불난쌀 이웃지간 외살쌀은 토적 난 내는 실물쌀 흐이다.

중앙쌀이요 바깥 마당 벼락쌀 마당의 회룡쌀이요 지붕아르는 용충쌀 혼인대사 주당쌀이요 마루대청 성주님쌀 걷는 빵의 건홍쌀 안방을 접어들어 이벽저벽 벽파쌀 내외지간의 공방쌀 애기난데 삼신쌀 환대 밑에는 덕마쌀 거리거리 선앙쌀 무대기 무대기 선앙쌀 반경창 팥들 선앙을 무지개 빨로 휘어다가 은광의 소멸하니 건국건명이 대가주 만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운전 추건고사 덕담 치성정성으로요 주신들랑 나무댁 가정 나무댁 홍중 이러니 저러니 할지라도 건국 건명 이대

살지라도 도중에 살을 제철을 주시고 동해 가면 제수 소망 서로 가면 만고 복덕 북으로 가면 수명장수

빨로 휘어다가 속이 빨로 낚거다. 이대 가중에

병이 짧아도 못 사느니 병만 길어도 고기 없이는 못 사느니 짧은 명은 있어주고 긴 명은 사려다 모서 무쇠 목숨에 돌끈 달아 백세 상수 누려 살때 명을 낭은 주시려면 옛날 옛적 삼천갑자 동방사근

천지를 어지고 목을 나간 주시려 갔다. 왕계석중에 복을 주니 만복은 받았거니와 만고액살 제쳐줄제 삼재팔란 관제구설 우한질병 잡기 잡시는 일책살 비몰았다. 금일정성대를 바쳐 초소반으로 배를 짓고 첫살로다 양리하고 첫불백기로 보침치고 저 실은 일곱 칠성님께 명실로 튼튼하게도 걸어주고 저도는 의주가는 선가주고 저 촛불로 광명 밝히고 저 수저로 노를 저 좋은 선풍이 불거들랑 해운대 앞가

0: 건가.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쿠바로 떠난 청춘 시나위. 하지만 청춘들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 왜 신경부족을 나오잖아요, 밖에.
2: 내가 언제.
1: 이 표정은 그렇다.
0: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쿠바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먼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간 국악 청춘들. 그 결과 낯선 동양의 가락에 냉담하기만 했던 쿠바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쿠바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라틴 음악의 본고장, 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는 쿠바.

0: 호세 마르티가 지은 시에 선율을 붙인 관타나메라는 쿠바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민요인데요. 지난 300여 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눈물의 땅 쿠바. 흥겨운 노래 속에 독립을 향한 애절함이 담긴 관타나메라처럼 쿠바의 도시 곳곳에는 많은 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만나러 가는 길.
1: 안녕하세요.
2: 시계?
0: 청춘 시나위가 찾아간 곳은 한인 3세 파블로 할아버지의 집입니다.
3: 네 개 알 쪽이다 다 맞죠. 어.
4: 귀가 딱 한국인인데 귀가.
5: 이제 어머니.
0: 1905년 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멕시코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6: La llegada de la razón, la llegada de los coreanos a América es porque en México había una guerra, estaba la guerra y los mexicanos lo que estaban era montados arriba de un carro, de un caballo, tirando cuatro tiros y arriba de la mexicana. Y entonces hacía falta gente. Y se dice que un japonés, un alemán, fueron a Corea y contrataron a mil y pico de coreanos. Para venir a trabajar a México por cuatro años. Y a los cuatro años lo volvieron a traer para

0: 멕시코에서 큰 돈을 벌어 돌아오겠노라 다짐했던 한국인들. 그러나 달콤했던 꿈도 잠시.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에네켄 농장에서의 하루는 노예들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 A los cuatro años terminaron, le reclamaron la vuelta a Corea y le dijeron que para irse para Corea tenían que irse por su propio medio.
2: Descendientes coreanos decidieron venir a Cuba porque a ellos les plantearon que a Cuba había mejor sistema de vida, mejor trabajo, mejor iban a estar mejor económicamente. Y 300 personas, dentro de ellos unas cuantas mexicanas y mexicanos casados con coreanos.
0: 섬유질이 질기고 단단해서 대형 선박용 밧줄로 만들 때 사용하는 에네켄. 그 질기고 단단한 에네켄 밧줄은 쿠바에서도 한국인들의 발목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 Mi trabajo agrícola en Eneken es bastante difícil y peligroso. Se siembra en los terrenos inhóspitos, lleno de cómo se llama de piedra, con hueco. La planta por sí es peligrosa, está llena de espinas para la orilla y tiene una punta y hay gente que se han sacado los ojos. Y entonces en eso trabajaron los coreanos.
3: 듣는 내내 이제 많이 짠하기도 하고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뭔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난 그 시간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크고 네.
0: 안녕. 인천항을 떠나 멕시코를 거쳐 쿠바에 정착한 300여 명의 한국인들. 배를 이어오며 모습은 조금씩 변했지만 이들의 몸속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1: Bueno, la poca que hemos conocido, porque al final, acuérdate que los coreanos que vinieron de allá de Corea eran prácticamente analfabetos, porque sabemos que la cultura coreana que conocemos ahora es del gran desarrollo que ha tenido Corea con la

0: 처음부터 그걸 끝까지 묵묵히 그냥 불러주시더라고요. 또 가사도 좀 한국말이 안 돼서 어눌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진실이 담겨져 있고 더 마음 감정이 담겨져 있으니까 저희들한테는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노래였어요.
1: 노래를 딱히 한 자락 하시니까 아 그래도 역시 아 우리 대한민국의 할머니 잊지 않고 노래 부르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2: Una melodía que me gusta oír mucho de los coreanos era la canción que se llama Pan Sori, que es una cosa.
3: Pan Sori.
1: Oh, Pan Sori. ¿Quién va a ser?
3: Recuerda la canción.
2: No. Hay que tener.
1: 제가 판소리를 전공한 학생이거든요. 제가 판소리를 들려드려야죠. 왔으니까. 판소리 부채.
4: 헐씨구나 절씨구 다 저어.

0: 다른데.
1: 어? 아버지의 아버지를 거쳐 한국을 추억하는 파블로 할아버지의 가족들. 제 아무리 긴 시간에도 고국을 향한 향수는 지워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0: 그랬구나, 돈 봐라. 못난 사람.
2: 신청가에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뭐 이런 거를 할까 했었어요. 원래 준비해 간 대목은. 근데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쳐져 계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신나는 대목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발림도 하면서 돈 타령 저 웃으면서 불렀는데
0: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봐라.
1: 어느새 파블로 할아버지의 두 눈이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3: Tuvimos un teatro allá en Corea del Sur, un cantante, no, lo que me dio fue una expresión que le sale del alma. Nosotros los coreanos somos, tenemos un defecto o una virtud, somos muy sentimentales.

0: 꿈이로다. 너도 나
1: 희망을 찾아 떠나왔지만 더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민 1세대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한인의 후손들.
0: 개인 꿈도 꿈비로다. 꿈에 나서
1: 마지막 순간까지 고국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아버지.
0: 죽어 가는 인생 부질없다.
1: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던 달콤한 꿈은 너무 빨리 깨져버렸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간절한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 누워서 무엇을 헐까.
1: 그렇게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꿈들은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현재 쿠바에는 파블로 할아버지와 같은 한인 후손 1,100여 명이 할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una belleza. Creo que lo más lindo de la reunión está puesto.
3: 더 잘하고 싶었는데.
2: No, muy bonito, muy bueno, muy bueno.
4: 잘했어요.
2: La cantó de corazón.
5: Dile también que nosotros estamos muy contentos, muy orgullosos porque siempre los coreanos vienen y vienen a vernos acá.
1: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또다시 길고 긴 이별의 인사를 나눌 시간.
6: 네. 어제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7: 건강하세요.
8: 건강하세요.
1: 청춘 시나위가 들려준 소리로 파블로 할아버지 가족들에게 한국이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열강들의 침략을 견뎌야 했고, 독립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혼돈의 시기를 보냈던 쿠바. 격변하는 쿠바의 역사 속에서 대를 이어온 1,100여 명의 한국인 후손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한인 3세들이 이곳 한인 후손 박물관에서 한국 문화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9: 예, reunimos a los viejos que cumple 60 años ese año y le hacemos una actividad que se llama Hangap. Nosotros la fiesta conmemorativa más fundamental que celebramos aquí en Cuba es el aniversario de la independencia de Corea contra Japón, que se celebra los 15 de agosto. Hacemos kimchi, eso sí, nunca hemos perdido la costumbre. Kimchi, changyorin, mandú, bibimbap, bulgogi. Y todas esas cosas nos gusta comer y hacerlas nosotros.
1: 오늘은 한인 후손들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 한인 3세부터 5세까지 전 세대가 모이는 뜻깊은 날인데요.

0: 역시 어린 친구들에겐 K-POP이 대세인가 봅니다.
1: 한국말로 다 가사도 외우셔서 노래도 하시고 춤도 추시는 거 보니까 아 정말 K-POP이라는 열풍이 대단하구나.
2: 그 모세요. 코리아노. 이 aquí bueno se dan clases coreanas una vez a la semana de idioma coreano. Damos clases de comida coreana una vez al mes. Y vienen también muchachitas y muchachitos a ver películas, novelas, música coreana aquí.
3: ¿Quieres cambiar la mesa o es porque...?
4: No. ¡Oh, Gyeon-in Billy buena la!
5: ¡Billy! ¡Buena!
6: ¡Ande! ¡Hanbeon da macho!
0: ¡Urinara의 진짜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 청춘 시나위도 준비 완료.
7: 가사할 때 괜찮아요?
8: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담아서 정말 열심히 들려드려야지 뭔가 거짓으로 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불러드려야겠다.
9: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아무래도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동족의 음악입니다라고 들려드리고 싶었었어요.

0: 신하위의 무대에 눈을 떼지 못하는 걸 보니 그들의 가슴 속에도 우리의 아리랑이 흐르나 봅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에네켄 농장에서의 고달픈 삶을 견뎠던 이민 1세대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유일한 낙이자 힘이었을 우리의 소리.
1: 데센디엔테 me recuerdo mi abuelo, a mi papá, a mi mamá que son coreanos y eso me satisface oírlo, me parece que estoy con ellos otra vez de nuevo, estoy oyendo esa canción.
2: Y el conocimiento de la música tradicional coreana, lo que hemos recibido en la isla, o al menos yo, ha sido más la cultura pop, o sea, la música moderna coreana, pero me ha parecido muy interesante.

나라에 아리랑이 있다면 쿠바엔 국민민요 관타나메라가 있습니다. 청춘 시나위와 쿠바의 뮤지션들이 함께 꾸민 무대. 청춘 시나위가 아니었다면 쿠바의 민요와 우리의 동살풀이 장단이 이토록 잘 어울린다는 걸 몰랐겠죠?

0: 전해 내려오는 지역에 따라 가사와 가락은 조금씩 다르지만 언제나 우리 민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흘렀던 대한민국의 대표 민요 아리랑.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를 거쳐 이역만리 타국 땅에 뿌리를 내린 한국인 후손들. 쿠바, 비록 살아가는 것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이렇게 한인 후손들이 함께하는 한 쿠바에서도 아리랑의 흥겨운 가락은 계속 이어집니다. 뜨거웠던 공연이 끝난 후 쿠바의 뮤지션들도 만족한 모양입니다. 한인 후손들에게 오늘의 공연이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1: 되게 뭔가 벅차는 것도 있고 방금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보기 좋았다고 되게 감명 깊었다고 너무 멋있었다고 얘기해 주셔서 더 벅차고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 느낌은 저희가 준비한 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분들에게 좀 가슴 깊숙이 묻혀져 있던 한국의 향이라도 좀 맡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0: 1년 365일. 발길 닿는 곳곳마다 춤과 음악이 흘러넘치는 정열의 나라 쿠바. 때문에 쿠바를 두고 영혼을 사로잡는 매혹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쿠바를 찾는 이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으니 세계적인 작가 헤밍웨이도 사랑했던 모히또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민트 향을 자랑하며 전 세계인이 즐겨 마시는 칵테일 모히또. 달콤한 모히또의 맛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이것, 럼주입니다. 럼주를 만드는 기본 재료이자 인류에게 달콤한 설탕을 선물해준 신의 작물, 사탕수수.
3: 와, 차있다.
4: 설탕 때문에.
3: 아니까. 달아?
0: 한때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이자 럼주 수출국이었던 쿠바.
2: 달다.
3: 진짜 맛있어.
0: 하지만 쿠바의 막대한 부를 가져다준 달콤한 역사의 이면에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콤한 사탕수수 때문에 처참하게 살아야 했던 아프리카 흑인들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 아바나와 함께 쿠바의 대표 도시로 손꼽히는 트리니다드입니다. 역세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죠.
3: 약간 저런 거는 좀 공크바 느낌 나왔죠. 저런지?
0: 식민지 시절 스페인의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트리니다드.
3: 가바나랑 여긴 너무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여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 집들의 색감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파스텔 톤으로 센 노란색, 파란색 뭐 이런 색감들이 너무 예뻐서 정말로 진짜 유럽풍이 나는 듯한.
0: 하지만 아름다운 도시 저편 잉헤니오스 계곡에는 흑인 노예들의 불편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흑인 노예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죠.
2: 요 기현님은
3: 올라가기
2: 불안하네.
3: 기현아.
1: 얘 좀 위험한데요?
3: 기현아.
0: 사탕수수 농장 한가운데 우뚝 솟은 이 탑은 농장주들이 흑인 노예들을 감시하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그 높이가 무려 45m입니다.
3: 처음에 올라갈 때는 너무 조금 허술해 보여가지고 되게 무서웠었어요. 계속 올라가면서 막상 올라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와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솔직히 먼저 들기는 했었었어요. 오 진짜 좋은데? 막 이러면서.
0: 농장주의 감시 아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3: 바람 맞으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원래 시력이 별로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는데도 진짜 저기 멀리서 소가 움직이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런 식으로 감시를 했겠구나. 감시당했던 사람들도 힘들었겠다.
0: 감시탑과 함께 노예의 삶을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흔적. 사탕수수의 즙을 짜는 앞차기입니다.
2: 오! 안 밀려. 안 밀려.
0: 장정 두 사람의 힘으로도 앞차기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4: 너무 센 거 아니야?
0: 청춘들이 모두 힘을 모으니 그제야 사탕수수 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3: 아, 힘 빠져.
2: 아야. 그래도 맛있겠죠?
3: 왜 힘들어 이거?
1: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하루 종일 그걸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했었을 텐데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그 한 번 잠깐 하는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3: 그래서 이거 집만 짠 거지?
2: 네. 그냥 아예 사탕수수만.
3: 배즙 같다.
0: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사탕수수의 달콤함. 누군가의 달콤함을 위해서 사탕수수 농장의 흑인 노예들은 날마다 쓰디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삶이 고달플수록 흑인들은 무엇이든 두드렸고 자유를 갈망하는 그들의 몸짓은 룸바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5: 이도 de los tambores o simplemente percutiendo sobre maderas. Maderas. La rumba original inclusive se tocaba sobre cajitas de madera donde venía el bacalao, un pez. Se hacía la rumba, por eso le llamaba la rumba de cajón. También se percutía las cajitas de las velas. Se utilizaban las cajas de las velas para hacer rumba. Y se acompañaban por claves y a veces por cucharas para percutir, para darle el efecto de la ritmática.

0: Es el complejo rumba que tanto y tan arraigado está dentro de nuestra música cubana.
1: 사람이 본능인 것 같아. 좀 힘든 걸 하다 보면은 더 으쌰으쌰 힘을 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춤이나 노래로 이제 좀 해소를 하지 않았을까.
2: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래하고 춤을 췄던 흑인 노예들. 그 덕분에 트리니다드는 음악의 도시로 자리 잡았는데요. 웨이브가 살아있는 룸바, 경쾌한 리듬의 차차차, 그리고 여러 장르가 더해져 탄생한 살사까지. 쿠바의 화려한 춤과 음악이야말로 흑인 노예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진짜 달콤함이 아닐까요?

0: 레게 머리를 땋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온 거리가 강렬한 색감으로 물들어 있어 쿠바 안의 아프리카라 불리는 아멜거리. 트리니다드에서 흑인들의 과거를 엿봤다면 이곳에선 그들의 현재를 만날 수 있죠.
1: 예술의 거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색감이면 너무 이뻐서 좀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2: 그 흑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흑인들만의 소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3: 나 깽가리도 하나 더 가지고 왔거든. 짝새 내보자. 가방 내려놓고 해야겠구나. 가방 넣을게.
0: 오늘도 역시나 청춘 시나위가 판을 펼치려나 봅니다.
3: 한 마리 없는 게 낫겠지?
2: 오동나무.
4: No sé cómo se traduce. Plástico.
5: I ask you what kind of instrument?
6: 창구.
5: 창구?
2: 창구.
6: 창구.
5: 이게 casi el nombre de un santo de Cuba, Changó. Y esto más o menos qué sonido emite? Es un como un bombo, una tumbadora, un
0: salido. 거리의 뮤지션들이 우리 악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7: Dile, dile, se toca con la mano como un bombo.
5: ¿Y gusta?
2: Ne, ne.
5: De las dos formas. De las dos formas con la mano y como dice, van a tocar ahora.
0: 백문이 불여 일견.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합니다.
8: 삼복다름에 너를 잡아야 깨자도 좋거늘 네 간을 내려 오게탕 데려 먹고 네 껍질을 벗겨내어 찰량 모아서 깔게 되면 어열대종 혈담에는 만병의 천해병약이다. 이 강아지를 보라가

0: 뛰며 음악을 만들어냈던 아프리카인들의 피가 흘러서인지 우리의 타악기에도 쉽게 적응합니다.
1: 그분들이 낯선 우리 음악을 신기해하면서도 약간 몸을 흔들어주시고 움직여주시고 그 반응하는 거잖아요. 몸이 반응하는 그 자체가 저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2: 그래서 자라가 이제 육지로 가서 토끼를 잡아오려고 하는데 토끼가 꾀도 많고 지혜가 많아서 이제 네가 토끼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난 토끼 아니고 강아지요 계속 다른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3: 거짓말.
0: 수군과 내용에도 관심을 갖는 걸 보니 청춘 시나위의 공연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4: 질문이 되게 심도 있다.
2: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대충 노래에 관한 거는 설명해 주세요.
0: 청춘 시나위 공연에 관심을 갖는 또 한 사람. 바로 아멜거리를 만든 쿠바의 예술가 살바도르 씨입니다.
5: De todas formas yo los estoy invitando el próximo martes, o sea, el martes, que es el Día de la Cultura Nacional, podemos unir los tambores afrocubanos con los tambores.
2: ¡Oh, colado!
5: Bueno.
2: ¡Gracias!
5: Gracias. Así que los espero.
1: 전문 뮤지션이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것도 다르고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희가 짧게나마 이렇게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봐주셔서 다시 함께 다시 콜라보도 해보자 해서 초대해주신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어요.

0: 드라마 뮤지션과의 합동 공연을 위해 다시 아멜거리를 찾은 청춘 시나위. 공연 전 서로의 악기를 연주해보며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오늘 함께 공연할 팀은 아프리카의 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쿠바 뮤지션들입니다.
1: 어딜 가나 똑같은 박자 타고 가는데 그리고 어렵진 않겠지 생각하고 들었는데 정말 좀 생소한 그 리듬골로 음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처음 봤을 때 아 저거 맞추기 어렵겠다.
0: 분명 악기를 두드려 음악을 만드는 과정은 비슷한데 탄생한 리듬은 천차만별입니다.
1: 별다구리 장난 다릅니다. 그 치는 것보다.
2: 그분들도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안 맞게 느껴지니까 음악이 계속 멈춰지더라고요.
0: 계속되는 불협화음에 결국 쿠바팀의 리더가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호흡을 맞춰나갑니다.
3: 거기 계시는 약간 악장 같으신 분이 와서 탁탁탁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약간 겁을 먹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꽹가리도 한 번만 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0: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각기 다른 11개의 악기가 빚어낸 결합이 마침내 꼭 들어맞았습니다.

0: 그제야 쿠바 뮤지션과 청춘 신화위의 얼굴에도 신명이 묻어납니다.
1: 막 주고받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음악적으로 다가가니까 역시 나쁜 분은 아니셨어요. 무서운 분은 아니셨어요. 다 좋으신 분이었어요.
0: 가락이 더해지자 정열의 댄스로 흥취를 만끽하는 쿠바인들.
2: 박자를 좀 몸으로 좀 표현을 하고 계속 발로 리듬을 밟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첫 박은 어떻게 들어간지는 아니까 이제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했죠.
0: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청춘 신하위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음악에 몸을 맡기니 그야말로 무아지경입니다.
1: 실대로 추면 되는 거죠. 뭐 그게 뭐 어떻게 뭐 잘 흔들어야 된다고 그 사람 꼭 똑같이 따라해야 된다고 잘 추는 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즐거웠고 제가 이렇게 흔들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렸으면 잘 춘 춤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댄서가 된 느낌이었어요, 오늘.
0: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음악과 함께했던 우리 민족. 그리고 이역말리 타국에서도 고국의 음악을 잊지 않았던 아프리카 흑인들.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나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있어 음악은 모진 세월을 견디는 힘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였죠. 오늘도 이렇게 음악으로 소통하는 게 무엇인지 또 한 번 배웠습니다.

0: lo que es, hay pequeños toques que ustedes hicieron que tienen parecido.
1: 처음에는 되게 맞추기가 어려워갖고 서먹서먹했는데 진짜 하다 보니까 조금씩 패턴도 알 것 같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정도 생기는 것 같고 처음보다 훨씬 편해지고
2: 어떤 리듬이 나오든지 간에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자체가 거기서는 뭐 무슨 언어가 통하든 뭐 말이 안 통하든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미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네.
3: 쿠바에서의 14박 15일. 우리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청춘 시나위는 쿠바의 곳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때때로 좌절하고 실망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쿠바의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법을 깨우쳤죠. 이제 그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
2: 그냥 마지막이니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3: 가장 먼저 적벽가의 호방한 소리로 관객들의 귀를 깨웁니다.
4: 문딩 맞아 떨어지고 황계화선 20초 거왁 고승계전과 떼떼떼 나만의 소리 두둥둥 내고침 번개같이 달려들어 한 번에 물이 번쩍 천재가 또
2: 강산이 무너 무슨 말인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냥 눈빛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끄덕여주시고 하시니까 되게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음악으로 통했구나.
3: 이어지는 무대는 막내 기현이의 피리 연주입니다. 비록 악기의 몸통은 작지만 진한 울림을 전하기엔 모자람이 없습니다. 만능 재주꾼 예영이가 준비한 무대는 죽방울 놀이입니다. 먼 옛날 선조들이 즐겨 하던 전통 놀이이자 이제는 농악의 일부로 남은 죽방울 놀이. 우리의 옛 전통 놀이에 쿠바인들도 푹 빠진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긴 상모와 화려한 발재 간구, 단번에 무대를 장악하는 동규의 12발 상모놀이.
5: 마지막인 만큼 쿠바에 대한 이제 기억들, 뭐 아쉬운 점들, 서운했던 점들 이제 다 그냥 끝내버리고 싶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3: 물론 쿠바인들을 위한 선물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살 뿌리 장난을 딱 냈는데 저희가 환타나메라라고 딱 외치니까 오! 막 쟤네가 어떻게 저 노래를 해 오오 막 이런 분위기 하시다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진짜 엄청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가락과 쿠바 미뇨의 특별한 만남. 지금 이 시간 청춘 시나위와 함께한 노래가 쿠바인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오래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0: 빠르게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우리의 소리를 지켜가고 있는 4명의 국악 청춘들. 전통에 갇힌 국악이 아닌 시대와 소통하는 국악을 만나기 위해 청춘들은 쿠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박 15일 동안 쿠바의 거리를 수놓았던 우리 소리의 향연.
1: delicioso, fino,
2: un superan go,
1: verdaderamente un placer, delicado, sí.
3: Encontrarlo aquí, en esta plaza tan bonita en Cuba. Yo vengo de España.
4: Que tocan la música tradicional coreana, me parece una música bien interesante, bien rítmica y bien fresca.
5: A mí me emocionó mucho ver la cultura coreana.
6: Something new for us. For the Cuban people, I mean, I have never heard about Korea and her culture, so really, it was really, really beautiful.
7: Espectacular. Buenísimo. Bueno. Muy bonito. Quiero que se repita otro día.
0: 내혹의 땅을 내혹시킨 대한민국의 음악. 춤과 음악의 나라를 춤추게 한 우리의 가락. 조금은 대담하고 조금은 무모했던 국악 청춘들의 열혈 도전기. 청춘 신화위의 여정은 끝나지만 세계를 향한 국악 청춘들의 도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가야금 소녀 박구은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했던 가야금을 제가 창작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곡도 연주해보고 그리고 전통 음악도 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야금이 되게 재밌고 저랑 더 가까워지고 가야금이랑 친구가 된 것 같아요.
1: 가야금으로 세상을 보는 소녀. 14살 고은이가 표현하는 가야금은 조금 특별한데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가야금 소녀의 신명나는 세상을 만나봅니다. 다른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등교할 시간에 고은이는 가야금을 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2: 이번에 저 깜짝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1: 오늘은 복지회관에서 연주 봉사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0: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그마한 체구에서 나오는 구성진 가락, 신통한 소리에 몸이 절로 들썩.

0: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금의 매력을 전파하며 가야금을 사랑하게 하는 것. 고은이에게 가야금은 소중한 친구이자 꿈입니다.
1: 가야금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소리가 너무 맑고 예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기분이 느껴져서 그때부터 가야금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0: 7살에 알게 된 가야금 소리에 푹 빠진 게 벌써 7년째. 이제 고은이는 가야금으로 단순히 옛소리만 연주하지 않습니다. 14살의 감성을 녹인 새로운 곡을 창작하는데요.

0: 마음까지.
1: 이상해? 사람들은 남의 말에 맞춰달려고 그래. 여기서도 공부해라. 저기서도 공부해라. 참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나도 꿈이 있고 하고픈 게 있어. 그런데 이리 웬 말이오? 정해진 공부를, 교과서 공부를 사방에서 들려오는 공부해라! 거참.
2: 이렇게 연주한 걸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3: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이따가 내가 직접 연주해서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더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2: 오늘은 어느 때보다 특별한 날입니다. 고은이의 지금까지 가야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무대가 바로 오늘 여기서 열립니다.
3: 제일 처음으로 가장 큰 무대에 서보는 거라서 좀 떨려요.
4: 다 인원이 6명, 6명, 7명, 4명, 5, 8, 6, 7명인데 고은이만 하나 지금 무대 한 명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연소이기도 한데.
2: 드디어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낼 시간입니다.
5: 오늘의 유일한 개인 출전자입니다.
6: 네, 참가번호 9번. 박고은 양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박고은 양은 가야금 소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 조명이 켜지고 언제 긴장했냐는 듯 고은이는 능숙하게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박고은만의 소리. 고은이는 가야금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은이의 힘찬 비상을 응원합니다.
7: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어요.

다.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여 심신의 평화를 찾아보고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체중을 지탱해주는 발과 발목 강화를 위한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몸을 유연시킨 다음 호흡을 반복하면서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이 온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긴장을 풀어준다고 생각해봅시다. 목을 시작으로 어깨, 가슴, 팔, 다리까지 차례로 호흡을 보내며 몸에 쌓인 긴장을 떨쳐내보세요. 호흡을 반복하면서 편안하다, 홀가분하다, 평화롭다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려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면 긍정적인 단어로 마음을 다독여주도록 합니다. 명상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잠시나마 그 자리에 앉아 차분히 고요함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고요한 순간을 통해 충전된 마음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호흡을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통한 몸의 떨림을 이용하는 우자의 호흡법인데요. 코 뒤쪽 성문으로 소리를 내고 흉곽 전체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목 안쪽에서 마찰되는 소리가 생기게 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목 안쪽이 마르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몸에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 목구멍 아랫부분이라면 내쉴 때 목구멍 윗부분과 코 안쪽 부분이 올리듯 내쉬어봅니다. 숨을 모두 토해낸 다음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연호흡으로 이완합니다.

발목 관절 강화에 도움을 주는 푸르바타나사나와 트리앙 무카 엘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발목을 비롯해 손목, 어깨 관절을 강화하고 가슴을 확장시키는 자세를 통해 심장과 척추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푸르바타나사나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마시고 복부 힘주고 내쉽니다. 하나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혹시 더 가능한 분들이라면 발을 한 발 정도 더 든 상태에서 천천히 밀고 조금 더 강한 상태면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천천히 펴도록 합니다. 내려놓고 다리를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주변에 자극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신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리와 어깨, 목이 경직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발과 발목의 이완을 도와주는 트리앙 무카 엘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자세를 준비합니다.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왼팔을 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숙여보도록 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풀어주는데요. 혹시 무릎과 발목이 좀 불편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많이 열고 발목도 옆으로 비스듬하게 내온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그리고 천천히 숙여봅니다.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자세의 효과가 좋으니까요. 무리하게 다리를 핀다든가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반대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접고 앞으로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고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등을 한번 펴주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발목과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간격을 많이 연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접은 무릎을 앞으로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발과 발목의 건강을 지키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발과 발목은 바닥과 맞닿아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인 만큼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배운 동작을 활용하여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타 파단구스타사나입니다. 누운 상태로 다리와 상체를 들어 올려 골반의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동작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무릎을 접고 상체를 일으켜보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이때 나의 왼쪽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내쉬면서 붙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펴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고 내려놓는 것을 권하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발등을 밀어내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들어올리고 정면,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다리에 붙여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왼쪽 다리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머리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다리를 틀어줍니다. 이때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들고 고개도 같이, 내쉬는 호흡에 터치. 마시는 호흡에 머리만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반 이완을 도와주면서 생식기의 정화를 도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작이니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 집에서 틈틈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묶어놓은 하체를 두 손으로 바닥에서 들어올려 호흡하는 자세로 복근과 함께 항문의 강한 조임을 느끼게 하는 우트플루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초보 자세입니다. 블록을

먼저 사용하는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 자세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풀고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 동작을 수련할 때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수련 후에는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한 수련을 통해 저와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 차 하나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 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3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품격 있는 기와집과 정겨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초가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경주 양동마을. 곳곳에 묻어나는 정겨움은 마음속 푸근한 고향 같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인데요. 여주 이 씨와 경주 손 씨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가옥 150여 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주 이씨 가문과 경주 손씨 가문이 서로 협동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네

0: 마을의 규모와 보존 상태, 건축사적 가치와 자연 환경까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1: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0: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이쁘다.

전문고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주 현악기 중에 가야금과 쌍벽을 이루는 악기였었죠. 우리나라 선비의 아주 대명사고 고려 때 공민왕도 검고를 했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아주 검고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비의 악기로서 또 현악기로서 대표적이죠.

나무를 이렇게 사시사철 뭐 눈, 비, 바람 다 맞춰가면서 햇빛도 맞추고 해가면서 오래된 나무는 한 5년, 조금 이제 좀 싱싱한 나무 이런 거 한 10년까지도 이 섬유질을 이제 삭혀서 우리가 이제 악기를 제작을 하거든요. 이제 오동나무가 가볍고 그렇긴 하지만 섬유질을 잘 삭혀야 소리가 맑아요. 삭히지 않으면 강한 소리가 나거나 울리질 않죠.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나무 재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하고의 이제 그 잘 교감을 이루어야 좋은 악기가 나올 수가 있죠. 나무를 자주 파악을 하면서 이제 1년 된 거, 2년 된 거, 3년 된 것을 이제 두들겨 보거나 아니면 이제 삭은 그 감을 눈으로 보거나 하면서 이제 자꾸 익혀야죠.

지금까지 계속 배우면서 아직도 제가 다 완벽히 배우지 못한 거는 악기에 이제 처음 울리는 소리, 이제 악기 판을 고를 때도 좋은 그게 판인지 나쁜 판인지를 계속 악기를 두들기고 해도 그게 어려워요, 참.

아주 우연찮게 바로 옆집에 사시면서 뭐 지붕이나 뭐 담장 같은 데 널어놓고 계시는 게 참 좀 신기하게 봤었죠. 그래서 거기 놀러 다니면서 어렸을 때 좀 장난을 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 눈에 들어오셨는지 저보고 이걸 배워라. 한번 배우면은 기술이기 때문에 너 앞으로 사는데 괜찮을 것이다. 이런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살기가
1: 조금 좀 너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2: 2개 3개보다 이게 간격이 이제 높은 이유가 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높아야 돼. 너무 높아 버리면 이제 연주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서 노면할 때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높지 이제 이 일개가.

그 당시에는 정악가야금 이게 이제 사라졌었어요, 완전히. 근데 이제 서울대에 계셨던 장사원 박사님이 저하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서 정악가야금으로 해야지. 왜 산조가야금으로 정악을 하고 있냐? 구악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 빠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뭐 한번 뭐 뛰어넘어 보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버지만큼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악기를 나도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이, 까부지 마라 이놈아야.
1: 하야타르 그 중요한 점은 역사적으로 좀 다르고 학술적으로도 또 매우 이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도 미적 감각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이 또 다른 달들하고는 만드는 기법적으로도 좀 특별해요. 그래서야 하야타르 좀 국보로가 됐는 이유가 됐고 그 국보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유일하니까.

재래종 오리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벌목을 했을 때는 속살이 하얘요. 근데 이걸 켜놓으면 빨개져요. 붉어져요. 붉어지는데 그 우리나라 이 동양에서의 붉은색이 벽사색이에요. 그런 것이 그 귀신을 쫓는 그런 신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탈춤 자체가 뭐냐면 그 귀신 쫓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맞들어서 아마 오리나무로 만들었지 않았겠느냐. 그랬으니까 옛날 요즘 저는 그냥 그대로 우리 재래종 오리나무를 사용하는 거죠.

이거 탈춤이 안동에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걸 우리 복원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서 그 감염극, 하회 감염극 연구회라는 걸 그냥 그냥 뭐 70년대 초니까 아주 뭐 요즘 말하면 동호회 비슷하게 하면서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제 요 뒤에 여기 지금 안 떠 아직 안 떨어지거든요. 그 뒤에를 또 살짝 조금씩 턱이 있음으로 해서 탈춤을 출 때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말을 하면 우리 실제로 말을 하면 턱이 움직이잖아요. 이 원리를 이 탈에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회 탈이 좀 더 표정을 연출하는 데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고.

나무가 완전히 흡수할 정도로 그래서 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지를 바르는데 독특하게 이 한지를 바르는 이유는 이 나무 위에 그대로 이 오칠을 색깔 하면 색상이 잘 안 나요. 한지를 바름으로 해서 그 색상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오칠을 함으로 해서 이 혹시 이 나무가 갈라지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가 평생 하면서 하면서 숙제가 됐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연구하고 이거 왜 이랬을까, 왜 이래,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전통만 고수하게 됐죠.

처음에 이름을 몰랐었는데 그런 것도 찾아내서 하고, 요 표정이 뭔가 이런 것도 찾아내고, 뭐 기법적으로도 이런 걸 내가 확실하게 찾아내고 인지할 때 그때가 기분이 좋다 그럴까, 보람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후회할 적은 없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우는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0: 뜨겁습니다.
1: 자, 이제 단 두 팀만이 남아.
2: 21세기
3: 우리가 21세기 한국 음악의
2: 주인공이다.

0: 걸까.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이쁘다.

0: 국악은요, 정말 저의 모든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쏟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저의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요.
1: 들으면 진짜 마음이 편해지고 사물놀이나 해금이나 다 같이 연주하는 걸 보면은 정말 흥겹기도 하고 조상들의 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 장담만 해보자. 시작. 아니야. 어, 기본 장담 연습할 땐 좀 크게 호흡만 맞출 거니까 준비. 시작. 앞뒤랑 지금 옆에랑 지금 악기들끼리도 호흡이 좀 안 맞아가지고.

0: 저희 소리마루는 2006년에 성남외국어 고등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부터 같이 시작된 동아리로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전통 있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고요. 경기 도대회에서도 최우수를 했을 만큼 저희 소리마루의 능력도 아주 출중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소리마루를 들어오고 나서 사물놀이를 정말 많이 접해봤어요. 여러 가지 장단도 접해보고 음악도 접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국악의 소리도 열심히 귀 기울여 듣게 됐고요.
1: 한국적인 거를 좀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되게 뿌듯하게 말할 수도 있고 해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국악을 전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문턱을 낮춰서 다양한 국악을 많이 접하고 배우게 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면 더 오랜 생명력을 가지는 소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사실 성남외고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회금이 뭔지 잘 몰랐었고 처음에 배울 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그랬는데 점점 배울수록 소리도 예쁘게 나고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많아지면서 점차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해금풀이는 성남외고에서 해금을 연주하는 동아리로 해금 연주뿐만 아니라 해금에 대해 다 함께 탐구하고 그리고 성남외고 2기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동아리입니다.

외고 특성상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우리 국악기를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직접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의 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1: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어요.

0: 건가.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천장 지구의 해고 성난이요 천지 신명은 공증좌맹이라 이몽룡 필성.

나 우지 마라. 이별이야 되겠느냐.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양반 행실이 원수로구나. 이러듯이 울음 울다 이별해도 흠치 있어 도려.

어서 가옵시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걸까.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나 이거.

0: 군대 졸업반입니다.
1: 전공이 뭡니까, 아가씨?
0: 기악이죠.
1: 오, 그 바이올린 같은 거.
2: 가야금이에요.
1: 가야금?
3: 우리 민족의 악기죠, 우르기 만든 거.
1: 그건 나도 안다.
3: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1: 물론 그렇지. 하지만 음대에서 가야금을 배워준단 말이냐?
3: 국악과가 있지 않습니까?
1: 왜 나와, 아가씨? 가야금이 음악대학에서 4년 동안 정식으로 배워야 할 만큼 중요한 악기란 사실을 잠깐 잊고 있었어요. 아, 내 잘못을 인정하마. 너의 어머니가 평생을 가야금을 옆에 두고 살았다는 걸 내가 모를 게 있겠니?
3: 어머니 얘기까지 꺼내실 필요는 없습니다.